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지아야, 지금 뭐 읽을까? 동화책 좋았어, 좋았어. 나 동화책 엄청 좋아하잖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1: 때가 높은 신데렐라 언니?
0: 어? 신데렐라 언니면 엄청 못되지 않았나?
1: 맞아. 근데 콧대가 뭐야?
0: 콧대? 여기. 여기를 콧대라고 하지.
1: 아, 무슨 얘긴데 콧대가 높다고 하지?
0: 하, 그러게. 엄청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자. 오, 신데렐라.
2: 착한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데렐라 언니는 성격이 아주 나빴죠.
3: 아니, 왕자님이 연파티에서 들으려고 했는데 이거 뻗어버리면 어떡해!
4: 아, 미안해 언니.
3: 아, 너무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정말! 나 파티 갈 거니까 방 청소도 잘해라!
4: 아, 그럼 왕자님을 보러 파티 한번 가볼까? 언니는 좋겠다.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5: 그럼 제가 보내드리죠.
4: 와, 정말요? 근데 전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5: 어머머! 나 요정! 걱정 마세요.

0: 구두도 예쁘다. 정말 대단하세요.
1: 아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2: 식은 죽 먹기죠. 식은 죽 먹기?
3: 구두 만드는데 식은 죽이 필요한가?
2: 그러게. 이 책도 너무 어려운데.
4: 어려우면 그만 읽지 그래. 이제 그만 덮으라고. 통화책!
2: 중 얘기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지아야, 우리

0: 먹을까?
1: 오, 맛있겠다. 시킬까?
0: 에헤이, 내가 또 누구야? 요정 아니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댕댕이댕, 댕댕이댕, 댕댕이댕, 나와라, 쭉! 우와, 맛있겠다. 어디 먹어볼까? 자, 맛있는 죽을 떠서.
1: 난 괜찮은데? 얼마까지 식어도 괜찮아.
0: 응?
1: 그래서 엄청 먹기 쉬워.
0: 오, 쉽다고? 잠깐!
2: 아하! 알았다!
0: 식은 죽 먹기죠?
1: 엄청 쉬운 일이죠.
0: 예! 우리가 알아냈다! 잘했어! 예! 야골라! 하지만 다음 건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할 거다.
1: 흥! 요정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파티에 왔어요.
3: 마법이 풀리니 12시 전엔 돌아와야 해요.
4: 왕자님?
5: 왕자님, 저랑 춤추실래요?
6: 아, 왕자는 아니고 왕자 친구거든요.
5: 왕자 친구요? 아, 네.
6: 같이 추실까요?
5: 됐거든요! 아니, 왕자도 아니면서 저 아무나랑 춤 안 추거든요. 옷도 최고만 입고 먹는 것도 최고만 먹고 춤도 이 왕국의 최고인 왕자님하고만 출 거거든요.
6: 아, 네. 근데 누군진 모르지만 정말 콧대가 높으시군요.
0: 콧대가 높으시군요.
1: 콧대가
0: 높아? 언니 콧대가 높았나?
1: 아닌데. 그렇게 높지 않았어.
0: 그런데 왜 콧대가 높다고 한 거지?
1: 이 동화책도 너무 어렵다.
0: 아, 우리 그만 읽을까?
7: 잠깐! 멈추면 안 돼! 관용어의 뜻을 알아내야 크크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그래서 읽어야 한다! 지아야, 어서 들어가서 뜻을 알아내자!
1: 알았어!
0: 오늘도 책 끝까지 읽자!
7: 당연하지! 딩기리 딩기리 딩딩딩! 동화책 적으라! 오! 콧대가 높다! 어서 뜻을 알아내야 하는가? 오야!
6: 같이 추실까요?
7: 어, 그럴까요?
4: 신데렐라?
8: 언니! 네가 어떻게 이 파티에 온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9: 예쁘지.
8: 아, 예쁘지! 예쁜데! 그 예쁜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쁜 옷은 최고로 화려한 나한테 어울린다고?
6: 나도 우습게 여기더니 동생은 더 우습게 여기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나 봐.
10: 맞아요.
11: 어, 그럼 우린 계속 출까요? 아,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8: 아, 춤을 잘 추다뇨. 아, 춤은 원, 투, 차차차 살사 디스코 후. 춤은 모든 춤을 완벽하게 잘 추는 저와

0: 주셔야죠.
1: 잘난 체까지 참 도도하다 도도해.
0: 그러니까요.
2: 잘난 체 도도하기까지.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1: 이봐 친구 생각 잘해. 저 사람 정말 콧대가 높거든.
0: 도도하고 잘난 체가 심하거든.
3: 아니, 이 사람 뭐야?
1: 잘한 내가 했어.
4: 어떡해. 요정님이 12시 안엔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0: 어서 가요.
2: 어서 가요. 언니도요.
3: 아니, 난 더 있어도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아니,
5: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왕자가 유리구두 찾아주면 끝인데 이게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0: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5: 오, 정말 유리구두의 주인이 이 집에 산단 말이오?
6: 그럼요. 크크크크크크. 바로 저분입니다.
3: 어머! 봐봐. 왕자님?
5: 아이, 설마 이분이 유리구두의 주인? 아니 당신은
4: 왕자님!
3: 안 돼! 그 유리구두 잠깐!
6: 신데렐라 언니는 유리구두를 보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가져라! 뿅크크!
3: 어?
5: 진정하시오. 불꽃이 활활 거리는 건 당신 눈이요.
3: 제 눈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6: 아 참, 그 호들 가슴 떨지 마요. 그거 안 뜨겁거든요.
3: 안 뜨거? 어머 그러네.
0: 신하님이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6: 그건 내가 악당 크크니까!
2: 크크!
6: 오늘도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저 불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눈에 불을 켜다. 무슨 뜻일까?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2번. 마치 불꽃놀이를 볼 때처럼 매우 기분이 좋고 신나다.
0: 언니가 유리구두를 보고 기분이 좋고 신이 났나?
2: 그런가?
3: 유리구두?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5: 그렇지만 무도회에서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은 바로 동생분.
3: 아니에요!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근데 얘가 저 몰래 신고 파티에 간 거라고요!
4: 언니, 왜 거짓말을 해?
3: 거짓말이라고? 왕자님, 신데렐라야말로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예요! 저 유리구두 제 거라고요! 유리구두!
2: 저렇게까지 유리구두에 욕심내는 거 보니 정답이 뭔지 알겠다!
0: 나도! 정답은
2: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6: 이번에도 정답!
3: 와!
6: 먹잇감을 노릴 때 눈을 번뜩이는 호랑이처럼 무언가에 강하게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질 때 마치 눈이 번뜩이는 것 같아서

0: 눈에 불을 켠다고 표현하지.
1: 언니는 유리 구두가 갖고 싶어서 눈에 불을 켰어요.
2: 혹시 욕심을 냈어요.
3: 어? 어머! 어머! 바깥이 사라졌어! 헉! 내 유리 구두!
4: 와, 역시 발에 꼭 맞군요.
2: 네. 왕자님, 저랑 또 춤추실래요?
4: 그럴까요?
3: 짜증나!
5: 아이, 나도 짜증나!
3: 짜증나시면 저랑 춤추실래요?
5: 지금 춤출 기분 아니거든요. 둘, 셋, 뿅!
3: 어? 뭐야? 어, 어디 갔어?
6: 그 후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식은 죽 먹기
1: 도도하게 찰나차면
2: 콧대가 높다
0: 몹시 욕심을 부린다
3: 눈에 불을 켜다 기억해
0: 기억해
3: 기억해
0: 기억해
4: 공화책 못 읽게 방해하는 거 식은 죽 먹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0: 식은 죽 먹기
3: 기억해
0: 기억해
3: 기억해
0: 기억해

0: 페파예요. 얘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피그. 기다리성.
1: 페파가족이 외출하려고 합니다.
2: 페파, 조지, 우리 오늘은 키다리 성에 가볼까?
0: 키다리 성이 뭐예요, 아빠?
2: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이지.
1: 조지는 성을 좋아합니다.
0: 좋아할 거 없어. 너한텐 별로 재미없을 거야.
2: 너희 둘 다 좋아하게 될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아주 멋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보이고.
0: 와, 그럼 빨리 가요.
2: 내가 지도를 볼 테니까 당신이 운전해요.
3: 잘 볼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지도를 보면 늘 길을 잘못 찾잖아요.
2: 이번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3: 기다리성아, 잠시 후에 보자.
0: 아빠, 아직 멀었어요?
2: 아직 멀었지. 게임이라도 할까?
0: 네, 그래요. 몰래 보기 게임 해요.
2: 좋아, 아빠가 먼저 한다.
1: 아빠가 몰래 뭔가를 보면 다른 식구들이 알아맞히는 게임이죠.
2: 아빠가 방금 몰래 본 물건의 색깔은 빨간색이야.
0: 빨간색? 내 옷이다! 맞죠?
2: 틀렸어. 네 옷은 아니야.
0: 자동차!
2: 맞았어요. 빨간 자동차였지.
0: 내 차례다. 내가 지금 몰래 쳐다본 건 파란색이에요.
2: 파란 조지 옷?
0: 아니요.
3: 그럼 자동차 안에 있는 거니?
0: 아니요, 모르겠죠.
2: 그래,
0: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제가 이겼어요.
3: 여보, 어디쯤 온 건지 지도 좀 봐요.
2: 알았어, 금방 보고 말해줄게. 그런데 지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
3: 아, 그럼 뭐예요? 길을 잃은 거잖아요.
2: 그런 건 아니야.
3: 그럼 키다리성에 어떻게 가야 하는데요?
2: 잠깐만 기다려봐.
3: 됐어요. 아버님한테 전화해볼게요.
2: 무슨 이런 일로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 내가 어떻게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게.
3: 그러다 종일 헤매라고요?
4: 여보세요? 페파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3: 아버님, 전데요. 키다리성에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4: 또 아범이 지도를 잘못 본 모양이로구나.
3: 맞아요. 지금도 지도가 이상하다고 툴툴거리고 있어요.
2: 툴툴거리긴 누가?
4: 걱정 마라. 내 가르쳐 주마. 그 길로 계속 가거라. 그럼 바로 앞에 키다리성이 보일게다.
3: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 길로 계속 가면 키다리성이 보인대요.
2: 그럴 것 같더라고.
0: 저기 보세요. 저게 키다리성이에요?
2: 그래, 키다리성 맞아.
3: 자동차야, 힘내.
0: 자동차야, 힘내. 거의 다 왔어.
5: 다 왔다.
1: 파파 가족이 키다리성에 도착했습니다.
0: 와, 굉장히 높다.
2: 어서 들어가자. 꼭대기에서 보면 경치가 아주 멋져.
3: 정말 멋있다.
0: 엄마, 저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에요?
3: 그래, 맞아.
0: 너무 조그맣게 보여요.
2: 그럼 망원경으로 한번 볼까?
0: 제가 먼저 볼래요, 아빠.
2: 그래, 조지랑 사이좋게 보거라.
0: 우와.
1: 망원경으로 보면 뭐든 크게 보이죠.
0: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보여요. 조지, 봐봐.
6: 아버지!
1: 조지는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0: 소용없어, 조지. 너무 멀어서 두 분은 네가 손 흔드는 걸 못 보셔.
3: 그래, 전화를 드리자.
4: 여보세요?
3: 아버님, 저희들 키다리성에 와 있어요. 손 좀 흔들어주세요.
0: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손 흔드세요. 나 키다리성이 좋아. 조지기.
1: 카카랑 조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0: 조지 던져. 그렇게 세게 던지면 어떻게 받아? 네 잘못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또 이겼다.
3: 페파, 조지, 조금 있다 사촌 클로이가 온다는구나.
0: 야호! 클로이 언니가 온다. 조지, 클로이 언니는 나처럼 아주 커. 그래서 너랑 안 놀아줄지도 몰라. 넌 너무 어리잖아.
2: 걱정 마. 클로이가 데리고 놀아줄 거야.
0: 클로이 언니다.
1: 클로이가 페파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클로이는 페파의 사촌인데 페파나 조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0: 안녕 클로이 언니. 안녕 페파 조지.
2: 사이좋게 놀거라.
5: 무슨 놀이하고 놀래?
0: 언니 잡기놀이 하자.
1: 페파는 잡기놀이를 좋아하죠.
5: 넌 아직도 그런 거라니? 잡기놀이는 어린애나 하는 거야.
0: 조지가 잡기놀이 좋아해. 그래서 하자고 한 거야.
5: 좋아. 그럼 조지를 위해서 하자. 큰애들식으로 할래? 아님 어린애들식으로 할래?
0: 큰애들식으로.
5: 그래, 좋아. 페파, 네가 술래야. 나 잡아봐라.
1: 술래가 된 페파는 둘을 쫓아다녀야죠.
5: 나 잡아봐라.
0: 조지, 넌 금방 잡을 수 있어. 나보다 어리니까.
5: 조지는 어리니까 그렇지. 페파, 너도 도와줘?
0: 아니, 난 안 도와줘도 돼. 나도 언니처럼 크단 말이야.
5: 알았어. 그럼 얼른 우리 잡아봐봐. 우리 잡아봐라. 우리 잡아봐라.
0: 잡기놀이 재미없어. 우리 다른 놀이 하자.
5: 좋아. 큰애들이 하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데 할래? 살금살금 각이란 게임이야.
0: 살금살금 가기. 좋아! 나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데?
5: 한 사람이 술래가 돼서 뒤돌아 있는 거야.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지.
0: 나 내가 술래할래.
1: 페파가 눈을 감고 뒤돌아 있는 동안 조지랑 클로이가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하지만 페파한테 움직이는 걸 들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죠.
0: 조지, 너 움직였지? 처음으로 돌아가.
5: 다 왔다. 내가 이겼어.
0: 눈 안 감았는데 움직였잖아.
5: 내 맘대로 아무 때나 움직여도 돼. 그렇지, 조지?
1: 이번엔 클로이가 술래입니다. 지금 파파랑 조진 움직이면 안 되죠.
5: 페파, 너 움직였지? 처음으로 돌아가.
0: 그렇게 오래 쳐다보는 게 어디 있어?
5: 그건 술래맘이야. 원하는 대로 쳐다봐도 돼. 처음으로 돌아가.
1: 조지가 이겼습니다.
0: 언니, 다른 놀이 하자.
5: 그래. 큰애들 놀이면 뭐든지 좋아.
0: 나 아는 거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인데 큰애들이 하는 거야.
5: 조지, 페파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아니?
1: 페파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진흙튀기기죠.
0: 조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갈 땐 장화를 신어야 해. 클로이 언니, 언니가 신을 장화도 가져왔어.
5: 난 이제 커서 진흙튀기기 같은 건 안 해.
0: 나도 안 해.
1: 조지는 진흙튀기기를 좋아합니다. 페파도 소울은 하고 싶었지만 어른처럼 보이려고 참았죠.
2: 진흙튀기기라면 우리도 같이 해야지.
1: 페파 엄마랑 아빠도 진흙튀기기를 좋아합니다.

0: 재밌어 보인다.
1: 응, 재밌어.
0: 다 컸다고 진흙 튀기기 해선 안 된다는 규칙은 없을 거야.
2: 맞아, 그런 규칙은 없어.
0: 우리도 하자.
2: 언니.
3: 페퍼와 클로이도 신나게 진흙 튀기기를 합니다. 진흙 튀기기는 모두 좋아하는군요. 심지어 다큰 어른들도요.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1: 용서할 수 없어.
0: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한 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1: 사랑이 이 녀석.
2: 근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두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해피키,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3: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3: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2: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3: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4: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5: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2: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5: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2: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5: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2: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5: 어, 그래, 마가.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2: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6: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7: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0: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1: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0: 어? 이 소리는... 오든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술래인가 보네.

0: 왜 김태평 너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네네네네네. 배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안 그래? 찍지?
4: 당연하죠. 조그마왕님. 이야.
5: 조그마왕님.
6: 저입니다. 알지?
7: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6: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실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7: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3: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1: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얼음! 얼음!
0: 얼음! 사랑이 언니 빠르다!
8: 정리쌤 잡히겠어!
9: 안 돼! 잡힐 수 없어!
10: 이게 바로 얼음 노사랑이다!
1: 잡았다! 번개쌤 술래!
2: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0: 좋아요!
1: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8: 우와, 맞아요.
0: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11: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2: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12: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1: 안 되겠어. 나 일곱 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11: 변하긴 큰 것 같아.

0: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1: 나보고 어머니?
0: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2: 안녕히 계세요.
0: 어머니!
3: 간다!
4: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5: 돌려달란 말이야!
3: 저기 있다!
6: 깜짝이야!
5: 아줌마! 우린 다 봤다.
7: 암흑보석 내 노랑.
6: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7: 거기 사람.

0: 패션쇼도 열어야 하는데. 근데
1: 나 어떡해.
2: 저기 땅
3: 당장 쳐봐.
0: 이젠 다 끝났어.
4: 그만해.
5: 번개맨,
3: 우린 악당이 아니다.
6: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4: 야옹.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7: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네.
4: 과거에 예?

0: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1: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1: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2: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2: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핑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3: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3: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0: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어, 선아가, 그거 아니야.
1: 얍.
2: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2: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2: 딸들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 더 좋거든. 얘나 그럼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3: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2: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4: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2: 흥!
3: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진짜 싫은가 봐.
2: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야!
3: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2: 여긴 내가 치운 나 있잖아.
4: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2: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늙으라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3: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5: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흑보석 최고야.
6: 사랑이 암흑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2: 안녕하세요.
7: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2: 네?
7: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5: 설마 암흑보석 얘기?
8: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어.
7: 지구 하늘이 안녕.
8: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7: 키위? 오, 아닌데.
8: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7: 오?
2: 어, 얘들아 같이 가.
7: 어, 사랑.
8: 키위 먹고 싶다. 아침부터 웬 키위 타령이야? 우리가 어제 키누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히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0: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0: 먹어, 먹어.
2: 오, 맛있겠다.
0: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3: 없어서 못 먹지.
0: 있기는.
2: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0: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3: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0: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9: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0: 굶어? 내가 왜 굶어?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돼.
9: 야, 마라탕도 먹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10: 아니.
11: 머리 맞지 마!
12: 니들은 AI도 모르냐?
10: AI요?
12: AI! 인공지능!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0: 또 배 아파. 나도.
13: 뭘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4: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5: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로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14: 가짜요?
16: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15: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0: 그럴게요.
14: 또 화장실.
0: 나도.
15: 왜? 왜 달라져? 냄새.
0: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0: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0: 저 아, 몰라.
8: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0: 빨리 감옥에서 와라. 더 빨리.
8: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와서.
0: 왜요?
8: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0: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8: 그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16: 나 어떡해.
8: 암흑 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0: 쉬어요.
8: 너
0: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8: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얍.
8: 사랑이 넌!
0: 태우리 분신술!
8: 오, 야, 야, 오, 차, 야, 아, 아, 사랑아, 그만해! 야,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0: 야!
8: 암흑보석, 어서 줘.
0: 번개낼 것도 아니면서.
8: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0: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8: 사랑아, 이제 그만해.
0: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는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8: 사랑아! 사랑아! 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0: 야!
8: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1: 어머나 이게 뭐야?
0: 사랑 너 정말 봐, 아무개나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2: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3: 아이고 이뻐 우리 딸.
2: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2: 사랑해 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2: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5: 아유, 막 가려워 이제.
2: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0: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1: 하마터면 너 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0: 뭐야?
1: 이제 아무 보석만 빼앗으면 너 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2: 두고 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3: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4: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5: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아무 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이에 질주 다이노카 추격 작전.
1: 카르노님, 제가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올 기발한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짜잔!
2: 뭐야, 게임기잖아.
1: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카르노님께 직행하는 특수 포털로 달려가지.
3: 안 돼!
1: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2: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1: 저만 믿으십시오, 카르노님.
4: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5: 맞아, 맞아. 저번엔 아예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6: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7: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6: 네.
8: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6: 오, 진짜? 그럼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8: 쥐야! 당연하지!
6: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8: 당연하지!
6: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8: 쥐야!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6: 역시 티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8: 나만 믿어라, 볼트!

0: 어이가 없군.
1: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2: 어디 가죠?

0: 감히 수지의 크로스를 훔쳐먹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계단은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크로스 다시 사놔.
3: 대원들, 지금 블랙헤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벌이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최강 공룡 미니 특공대 변신.

0: 비밀 특공대!
1: 나와라! 비밀 특공대!
0: 멈춰!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3: 제멋대로 움직여!
4: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5: 실! 상황 파악했다!
6: 녀석들은 특수 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7: 네! 사령관님!
8: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 볼까? 쉽게 잡히진 않고.
9: 멈추면 안 돼.
8: 좋았어. 아림없지.
9: 놓쳤다.
10: 내가 막을게.
3: 맥스 부탁해.
10: 불츠, 넌 내가 구한다.
9: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11: 알겠어. 지금이야.
9: 됐어, 성공이야.

0: 구하기도 실패했어.
1: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2: 이제 그레이트 퀸과 볼트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3: 우리가 꼭 다이노크를 막아야 해.
1: 디바 살려줘.
2: 볼트,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4: 어? 멈췄다!
2: 성공이다!

0: 않을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카르노님, 이제 다 왔습니다. 이제 나 틀렸어.
3: 저거다! 저걸 떼어내야 해!
2: 어디?
3: 레이켄! 어?

0: 살았다.
1: 볼트! 어?
2: 얘들아! 괜찮은 거지? 볼트! 성공했다! 성공했어!

0: 위험한 구조 대결.
1: 이른 아침 타요가 소방 구조 센터에 도착했어요.
2: 안녕 얘들아. 안녕 타요.
3: 어서 와. 구름대 트위스?
0: 아직 안 왔어? 차고지에도 없길래 먼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이상하네. 어딜 간 거지?
4: 제시, 들리니?
0: 네.
4: 도심 오르막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즉시 출동해줘.
0: 알겠어요. 출동이야. 트윗한테 내가 연락할게. 연락도 안 받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위쪽 상황을 살펴보자. 로! 다친 데는 없어?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3: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그만...
5: 강아지?
0: 이건 로봇인데?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6: 우선 아래쪽에 뒤엉킨 차들부터 대피시킨 후에 사고 차량을 옮기자.
0: 알았어.
7: 제시, 자동차 구조대도 도착했니?
6: 아니요, 아직. 이제 도착했어요.
0: 잠깐, 저건! 트윗?
5: 뭐라고?
3: 트윗이 왜 자동차 구조대 옷까지 파란색으로?
0: 어떻게 된 거야, 트윗?
8: 난 자동차 구조대에 합류하기로 했어.
5: 우와?
0: 자동차 구조대가 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8: 정말로 모르겠어. 그동안 소방구조대로 구조활동을 해왔지만 내 노력을 이해받지 못했어.
0: 어떻게 믿고 인물을 맡겨?
8: 오히려 날 인정해준 건 자동차 구조대였지. 그때 결심했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소방구조대가 아닌 진짜 내 가치를 알아주는 자동차 구조대가 되기로!
9: 맞아.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팀과 함께 해야지.
10: 당연한 말씀.
0: 말도 안 돼!
7: 제시, 칸, 사고 수습부터 서둘러야 해.
0: 네!
9: 맡겨주세요. 우선 사고 차량부터 구조하자. 네키, 롱을 바로 견인해줘.
6: 알았어. 잠깐! 안전 확보가 우선이야.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대피시키자. 이곳은 오르막이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
9: 무슨 소리? 사고차 구조가 우선이야. 구조가 지체되면 또 다른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차부터 견인해야 해.
6: 주변 차량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니까.

0: 너희들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거야?
1: 서로 역할을 나누면 되잖아. 소방구조대, 자동차들로 뒤엉킨 도로를 정리해줘.
2: 네.
0: 자동차 구조대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롬을 견인해.
3: 알겠어요.
1: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네.
0: 가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고.
2: 좋아. 치, 우린 도로 아래쪽에 차량들을 정리하자. 알았어, 가자 트윗.
4: 소방구조대와 자동차구조대는 각자 임무를 시작했어요.
5: 댕차!
2: 댕차!
5: 잘하는데?
2: 탕! 다 치웠어!
0: 좋아! 베키, 빨리 견인을 시작해!
2: 기다리고 있었다고?

0: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소방구조대는 늘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니까.
1: 모두 제 지시에 따라서 차례로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유턴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뒷차도 앞차를 따라가세요.
2: 알았어.
1: 안쪽 차선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움직일게요. 천천히 조심하세요. 후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는데. 자동차 구조대도 우리 실력에 깜짝 놀랄 거야. 응? 힘내자. 이건 오일 같은데? 이런! 멈춰! 지금 움직이면 위험해!
3: 으차!

0: 포스 타이어.
1: 이게 뭐야? 미끄러워. 어떡하지?
0: 안 돼! 내가 구조대에 연락할게. 너희는 미끄러지는 자동차들을 최대한 막아줘. 알았어. 얘들아, 괜찮아?
2: 이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
3: 엔진 오일부터 제거하자.
2: 특수제, 살포! 취업! 어서 잡아요.
0: 고맙습니다.
2: 자...
4: 어디?
3: 자,
2: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수습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만들어?
5: 죄송해요.
6: 너희가 서둘러서 도로를 정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0: 컨테이너 안도 확인 안 하고 무리하게 견인을 한 게 누군데?
7: 그럼 이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야?
0: 우리 잘못은 아니지! 이번 작전은 성공이에요!
8: 수고했다. 저물이기 구조대들이 쩔쩔매는 꼴을 보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0: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1: 서로 돕기는커녕 매번 부딪히기만 하다니.
2: 이래선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3: 아이들을 하나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4: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맞아!
1: 그들이 있었지?
2: 경험 많은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어.
3: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4: 좋은 생각이야.
5: 며칠 뒤 소방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어요.
6: 제시, 시청 앞에 전복 사고가 났어.
7: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서두르자.
8: 먼저 갈게.
7: 천천히 와.
9: 안전하게 조심조심.
10: 트위!
7: 가자! 정말 다행이다.
8: 이게 말이에요.
7: 사고가 났다더니 어떻게 된 거지?
9: 정말 큰일 날 뻔했네.
4: 멋진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7: 맞아. 구조대?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아기 오리.
1: 뭐 그리는 거야? 어디? 어? 오호. 어? 해치?
2: 해치. 어? 안녕.
0: 뭐야?
3: 뭔데?
2: 아무것도 아니야. 해치. 어휴.
0: 숨어 있는 걸 어떻게 봤지? 그나저나 모냥이는 어디 있는 거야?
4: 두목님.
5: 모냥?
4: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5: 글쎄, 어딜 가도 해치 녀석이 나타나니.
6: 아, 배고파.
4: 나도. 뭐라도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5: 안녕. 훔치지 말고 정당하게 구하장.
6: 정당하게?
4: 어떡해요?
5: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듣도 보도 못한 마법쇼를 시작합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죠? 일일이요? 자, 이렇게 하면 고양이! 또 고양이! 예쁜 오리도 나왔어요. 이럴 땐 박수를 쳐주셔야죠.
7: 저런 걸 많이 봤는데.
8: 그런 거 말고 더 멋진 거 보여주세요.
5: 더 멋진 거? 그게 할 줄은 아는데 안 돼요.
8: 그러지 말고
9: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5: 곤란한데.
9: 보여줘!
5: 아, 알았어요. 릴리비야!
0: 문양이다! 아자잔!
5: 진작 이렇게 할걸. 에? 이건
10: 고양이같이 생긴 사람 어디 갔지?
8: 정전까지 있었는데?
0: 도망갔군.
5: 해치 녀석 때문에 또 망쳤다.
6: 그래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요.
4: 맞아.
5: 하긴, 좀 신기한 마법을 보여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4: 맞아요.
6: 그럼 더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겠다.
5: 자, 연습해보자.
6: 그냥 이렇게 서 있으면 돼요?
5: 응?
4: 뭐 하려는 거지?
6: 나도 몰라.
5: 시작한다. 닐리, 닐리, 닐리리야.
6: 뭐 한 거예요?
5: 그 참, 다시 해볼게. 닐리, 닐리, 닐리리야!

0: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1: 그럼 재채기 하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0: 그래요? 공연 진짜 잘 되겠다.
2: 예. Oh, yeah.
1: 그럼 이제
0: 쟨 누구야?
1: 여긴 왜 왔냐? 길을 잃었냐? 아무 생각 없네.
0: 먹고 싶어?
2: 먹어.
0: 잘 먹네.
1: 그러게. 우린 나가보자.
0: 네, 가자.
2: 안녕.
0: 얘 따라오네. 집에 가야지. 따라오면 안 돼.
1: 그만 가자.
0: 네.
2: 안녕, 아가야.
1: 릴리리. 박수 쳐주셔야죠.
3: 아, 그냥 그런데.
2: 반응이 별론데.
0: 아, 도모님, 아까 연습한 거 해보세요.
1: 그럴까? 자, 지금까지는 연습.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4: 진짜?
1: 오씨? 꽝! 이 마법은 정말 정말 처음으로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모두 깜짝 놀라셨나요?
4: 나.
1: 자, 시작합니다.
4: 이리 오네.
1: 닐리 닐리 닐리리야.
4: 여길 어떻게 왔어?
5: 마법 반응이야.
6: 알레리오!
5: 알레리오!
1: 녀석들이 오고 있어. 빨리 피해야 해. 아기 오리야? 재채기 좀 해봐. 아치! 아치! 이렇게! 안 되겠다. 나오심! 빨리 피하자!
7: 여기였는데 어디로 간 거야? 저쪽이다. 멈춰!
1: 어디서 들리는 소리니? 해치?
7: 안녕.
1: 그만 좀 쫓아다녀라. 릴리리야.
7: 자, 아라리오.
1: 헤이팅!
7: 잡았다.
1: 뭐냐?
0: 나오심 출동!
7: 간지러워! 너희들 그만해! 그만하라고! 뭐야? 저건 어디서 나타난 거야?
1: 아유, 살았다. 고마워. 난 좀 바빠서 그만 가볼게.
7: 안 돼!
0: 어? 삐야,
7: 너부터 해결해야겠군. 알아!
2: 얜 아기 오리야. 그냥 마법에 걸린 것뿐이라고.
0: 맞아. 아기를 공격하는 건 나쁜 짓이야.
7: 뭐야?
0: 삐야.
7: 그렇군. 아리아리 아라리요!

0: 그대로 있어.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워져.
1: 잡았다.
0: 더 사고치기 전에 잡아서 다행이다.
1: 바로 성대로 내려갑시다. 무슨... 뭔 일이냐?
2: 뭐냐?
1: 어떻게 내 이름을? 어쨌든 고맙습니다. 뭐냐?
3: 어? 저기야! 어? 무슨 일이야?
0: 누군가 모냥을 데려갔어.
3: 이런...
0: 나 갈게.
4: 내일 봐. 이게 뭐야? 아기 오리 같은데? 여보세요. 안녕. 다녀왔습니다.
5: 어? 그건 뭐야?
4: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요. 아빠한테 인사해. 귀엽죠?
1: 시작해볼까?

0: 몽박사. 아가리오!
1: 들어와.
2: 걘 뭐야?
1: 아기 오리야. 집 앞에 있어서 데려왔어.
2: 집 앞에?
1: 길을 잃었나 봐. 오늘 호수에 데려다 줄 거야.
0: 다녀올게. 어?
3: 모냥, 일어났군요.
4: 여긴 어디냥? 내가 왜 여기?
3: 여긴 안전한 곳이에요. 인간들에게 잡힐 뻔했는데 구해서 데려온 거예요.
4: 뭐? 생각났다. 감히 날 납치한 거냥?
3: 구해줬더니 납치했다고 하면 섭섭하지.
4: 그런가?
3: 모냥, 난 당신의 특별한 능력을 알아요. 흥이 많고 춤솜씨로 뛰어나고 그보다 마법도 훌륭하던데. 나랑 같이 일 한번 해보겠소?
4: 일? 무슨 일? 뭐 거리 공연 같은가?
3: 그런 건 말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
4: 세상을 정복하자고?
3: 그렇지.
4: 싫어.
3: 어, 왜?
4: 대기 도와주지 않아도 나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같이 하냥?
3: 내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도와달란 얘긴데.
4: 그쪽이? 혼자 잘해보셔. 응? 이게 뭐냥?
3: 그냥 도와주면 좋겠는데.
4: 일 일이야? 저런 건 나한테 안 통한다고.
3: 어차피 우린 같이 일하게 될 거야.
4: 잘해봐요. 바이바이. 그나저나 여긴 어디냐? 응?

0: 가보자.
1: 여기도 안 보이네.
2: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3: 얘들아? 어?
1: 두목님!
3: 여기 있었구나.
1: 어디 있다가 오는 거예요?
3: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어쨌든 다시 만나서 반가워.
1: 다 모였으니 한 건 해야죠.
2: 한 건?
1: 두목님, 명령을 내려주세요.
3: 뭘 해야 하냐? 뭘 하든 해초와 녀석들이 나타날 텐데.
4: 아니야,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저질러. 도전!
3: 갑자기 힘이 솟는데? 힘을 써봐야겠어. 저건?
2: 맛있겠다.
3: 그럼 먹어봐야지. 밀리리야.
5: 어? 너 뭐야? 이거 어떡해?
3: 밀리리야.
5: 어? 뭐야?
6: 야! 어디 가? 잡았다!
5: 에이, 어떻게 된 거야?
4: 또 포기한다. 할 수 있어! 도전!
1: 어? 두목님 뭐 얼굴이...
2: 무서워.
3: 밀리리야!
5: 나 참... 핫도그가 날아다니다니... 차가 여기가 아니었나?
3: 올라타!
1: 네!
3: 가자!
1: 오, 예!
6: 안 돼! 거기서!
3: 잡아보셔!
1: 맛있다!
6: 안 돼!
7: 어? 나타났어! 저쪽이다! 서둘러야겠어.
3: 뭐가 이렇게 맛있냐?
1: 이건 뭐지?
8: 자동차 같은데?
4: 어? 마법 반응이야. 얼레리요!
1: 꼴레리요!
7: 어? 문양이다!
4: 아라리오!
7: 응?
4: 됐! 야! 잡았다!
1: 도망!
2: 주먹 놓아줘!
7: 그만해!
3: 계속해!
2: 왜 저래?
3: 밀리리야!
4: 안 되겠어! 아라리오! 아라리오!
1: 문양,
4: 엄살 떨지 말고 나와!
3: 이반!
4: 또 마음 약해진다. 그럼 안 돼! 도전! 무조건 도전이야!
3: 어? 공격당!

0: 꽉꽉.
1: 얘가 길을 잃은 것 같은데 엄마 몰라?
2: 미야?
1: 잘 봐봐.
0: 꽉.
2: 정말 모르나 봐.
3: 이제 근처 오리들한테는 다 물어봤는데.
1: 다른 데

0: 포기해. 아차! 내려, 꼴 내려!
1: 했는데 잘 와줬어.
2: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3: 응? 이 녀석들까지 나타나다니.
4: 겁먹지마 모냥. 예전에 네가 아니야. 할 수 있어. 도전.
3: 어?
5: 뭔가 전과 다른 기운이야.
1: 바라니요.
6: 방어막이
3: 막아봐. 미르리디야 얼레리요
2: 고지레리요. 오래 못 버티겠어.
1: 하리하리 하라리요.
3: 으아! 야! 뭐냐?
2: 어? 했지?
6: 변했어!
3: 그래, 바짜단! 내 일이야!
1: 아라리요!
2: 저게 뭐야?
4: 아휴, 뭐야?
2: 제법이잖아?
1: 또 놓쳤네.
4: 생각보다 굉장하잖아. 해볼만 하군.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0: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을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전설. 별을 모험하며 소중한 가치를 찾아낼 때 꿈은 이루어진다. 우주 탐험대는 과연 꿈을 이룰 것인가?

0: 나는 번개맨 번개 충전 번개 파워 친구들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오늘 우주 탐험대는 어떤 소중한 가치를 찾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의 응원의 힘을 모아 우주 탐험대 출발 준비됐나요? 좋아. 그럼 꿈을 찾아서 모두 다 같이 5, 4, 3, 2, 1, 출발! 파티별 모험.
1: 신난다! 우와! 친구들, 안녕! 여기는 신나고 즐거운 파티별! 자, 모두 나만의 고깔 모자를 써주세요! 오, 저 친구 너무 모자를 잘 만들었는걸? 와, 이 친구도 멋지네! 오, 저 친구 정말 멋있는 모자를 썼는걸? 자, 그러면 대망의 파티별 여왕님을 소개합니다!
2: 잠깐만. 이쪽에는 박수 소리가 안 나는데. 어머!

0: 나왔습니다.
1: 아, 끝났어. 난 파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유 잠깐. 아 이제 보니까 아니 번개별에서 우주 탐험대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안 오는 거야?
0: 어 여왕님 옵니다.
1: 세군들 박수로 우주 탐험대를 맞이해 주세요. 세상에 어 저게 누구야? 번개멍 아니야? 똑딱이도 없고
2: 네.
1: 별별 박사님 우리까지
3: 보자 멋지죠. 야호.

0: 이렇게 모였으니까 지금부터 파티를 시작해볼까요?
1: 좋아요!
0: 좋아요! 저 파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2: 선물?
0: 자, 우리 친구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파티, 파티, 뾰로롱 하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어요? 좋았어. 그럼 첫 번째 선물 하나, 둘, 셋! 파티! 파티!
3: 여러분! 와! 최고 최고!
0: 네! 자, 그럼 두 번째 선물도 갑니다. 자, 친구들 더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4: 파티! 파티!
0: 하이라이트가 남았어요. 파티에선 이게 빠지면 안 되죠. 후, 촛불도 불 수 있고 먹으면 달콤한 이거. 이게 뭔지 알죠? 이게 뭐예요? 엄마 너무너무 똑똑하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4: 파티! 파티!
5: 특별 최고의 케이크 대령이요.
0: 멋지죠.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주 탐험대가 촛불을 후 하고 꺼주세요.
6: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 꺼요.
0: 하나,
6: 하나, 둘,
0: 정렬.
2: 어? 느껴진다. 신호가 느껴진다.
6: 신호요?
2: 모두
6: 쉬어?
2: 어디지?
0: 어디지?
2: 분명히
0: 여기서 파티별에 떨어진 별똥별?
2: 별똥별?
0: 빨리 가서 봐야겠어.
2: 별똥별 박사님!
0: 별똥별 풀어야하는데.
7: 모르겠다.
8: 했지 뭐.
7: 나도 끌고 싶었단 말이야, 엄마.
8: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래.
7: 그래도 이거 다 끄면 어떻게 다 같이 끄는 건데.
8: 그만.
6: 촛불은 다시 켜면 되지.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다시 촛불을 켜줄 거야, 그죠? 자, 그럼 다시 하나, 둘, 셋.
4: 파티! 파티! 뾰로로로!
0: 켜졌다!
6: 켜졌다!
0: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6: 그래!
8: 네.
7: 자, 그럼 하나
0: 둘, 셋.
7: 안 돼! 잠깐! 내가 끌 거야! 내가!
8: 나 이거 좋아한다!
7: 뚝딱이도 너 혼자 다 해라, 막! 뚝딱이 진짜 나빴어!
0: 홍대망! 홍대망 가면 어떡하니?
6: 홍대망! 어디 가?
0: 루리야! 루리야, 너까지 가면 어떡해. 친구들이 다 가버렸네. 친구들이 없는데 어떻게 파티를 났나? 그럼 우린 친구들 오면 다시 와야겠다. 케이크도 더 멋있게 만들어서 가자, 신아. 파티 뾰로롱 준비 캐릭터 아유 더 멋있게 만들어 올게. 가자.

0: 파티 선물?
1: 그래. 파티라면 역시 풍선이지. 풍선이죠. 풍선 파티 파티 파티 파티. 아, 참. 왜 신나지 않지? 마음이 이상해.

아깐 다 같이 있어서 재밌었는데, 지금은. 아, 그래! 친구들이 없어서야! 얼른 친구들을 찾아와야겠어! 번개멍! 루디야! 뚝딱이 나빴어! 내가 촛불 끄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뚝딱이 진짜 나빴어!

0: 어디 간 거야? 참나.
1: 우리 뚝딱이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0: 아빠, 케이크 촛불을 나 혼자 훅 꺼버려서 친구들이 화가 나서 가버렸거든요.
1: 아유, 그랬구나. 그럼 아빠랑 같이 찾아볼까?
0: 네.
1: 그래 그래, 가만 가만, 어디에 있을까? 어디지? 친구들이
0: 어디에
1: 있을까? 어, 저기에 있다. 모자가 보이는데?
0: 모자?
1: 잠깐,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0: 어? 알록달록한 풍선 모자?
1: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 요!
0: 어? 루리하고?
1: 루리? 아, 루리가 맞을까? 힘차게 외쳐오세요!
0: 루리야!
2: 루리 여기 있지!
0: 루리다! 루리야! 루리야!
1: 자, 뚝딱아, 또 찾아볼까?
0: 아, 맞아.
1: 아, 자, 어디에 있을까? 저기,
0: 어디?
1: 뚝딱아, 저기 있다. 저기 모자가 보이는데. 자, 또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까?
0: 어? 모자가 헬리콥터 날개처럼 생겼어요.
1: 자, 저건 누구의 모자일까요? 번개봉. 자, 어? 맞을까요? 힘차게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3: 번개봉.
1: 우와.
0: 내가 미안했어. 사과할게.
2: 그래, 번개만. 아이, 이제 마음 풀어.
4: 그럼 이제 뭐든지 같이 하는 거야, 뭐?
0: 알았어. 꾹꾹 약속. 자, 약속 도장 꾹.
1: 그래, 그래. 사이좋게 행복한 파티 하렴.
4: 네.
1: 자, 이렇게 해서 재미있는 알쏭달쏭 퀴즈.

0: 잠깐만 잠깐만. 이럴 때가 아니지. 어? 우주 탐험대가 행복한 건 절대 못 참아. 파티를 망치자.
1: 근데 어떻게 망치지?
0: 가시결 대장님이 알려주실 거야.

0: 정말 대장님 최고!
1: 자자자! 모두 모이세요!
2: 숨어!
0: 숨어, 숨어!
1: 자, 지금부터 행복한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촛불을 꺼볼까요?
3: 야, 야, 야. 우리 같이 촛불 끄자.
1: 그래, 그래.
3: 하나, 둘.
1: 뚝딱이 너 또? 뚝딱아.
3: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안 버렸어.
1: 그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0: 아우, 정말 누구긴 누구야. 우리 지렁.
1: 아차, 아차, 아차.
0: 아니. 우리가 빠지면 안 되지.
4: 내가 이 파티를 아주 시끄럽게 만들어줄게.
0: 아차차.
5: 자, 누리를 풀어주지 못해?
0: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야!
3: 이리 와! 이리 와!
0: 정말!
5: 야, 여기 잠시만 기다려.
0: 네.
5: 아차차차, 그거 일이네.
0: 안 돼!
5: 네.
0: 아차차, 지금이야! 빨리 크게 불어!
5: 알았어!
0: 가만히 있다!
5: 번개 충전! 각오해라. 즐거운 파티를 망치는 그 지별나팔은 사라져라.
0: 안 돼!
5: 번개!

0: 아차, 아차차.
1: 좋아, 이럴 때.
2: 예! 귀도 안 돌아보고 도망갈 거야!
3: 안녕히 계세요.
0: 몇?
4: 안 보이는 것 같은데?
2: 어? 어? 어? 누가 없지? 아! 맞다! 별별 박사님! 아!
0: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별별 박사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자, 모두 힘차게 하나, 둘, 셋!
5: 별별!

0: 역시 개똥맨 최고.
1: 갑니다 가요. 크다 크다 정말 크다. 파티별 최고에서 가장 큰 케이크 등장이요.
2: 자 그럼 지금부터 신나는 파티를 시작해보면 되겠네요.
3: 좋아.
4: 아 잠깐 잠깐 번개멍 우리 같이 촛불 끌까?
5: 어 좋아 좋아.
4: 어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함께 촛불을 꺼볼까요? 좋아요. 하나 둘 셋 하면 후 하고 부는 거예요.
5: 하나
4: 둘 셋 후.

0: 맞아. 그게 바로 너희들이 찾은 두 번째 소중한 가치이지.
1: 아,

0: 친구들 마음속에 행복이 쏙 하고 들어왔나요?
1: 네!
0: 좋아요. 그럼 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해요!
1: 네! 좋아요!

날다 달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져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어서 오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도가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옮겨 도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세상에는 둘로 나누어 부르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밝음과 어둠, 낮과 밤, 추위와 더위가 있고 나아감과 물러남, 울음과 내림도 있습니다. 사람의 일도 그러합니다.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남자와 여자, 우리와 남. 우리는 늘 이런 말들로 세상을 갈라서 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은 과연 어디서 온 것일까요? 천하계지, 미지위미, 사기, 계지, 선지위선, 사불선이, 세산이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하니 이는 추악한 것이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하니 이는 선하지 않은 것이다. 아름다움과 추함, 선함과 선하지 않으니 애초엔 아니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아름다움과 선함은 사람이 세운 기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은 곧 추한 일이 됩니다. 모두가 선하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곧 선하지 않은 일이 됩니다.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한쪽을 높이고 다른 쪽을 밀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추함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고 선하지 않음이 없으면 선함도 없습니다. 이 둘은 사실 밀어내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살게 하는 사이입니다. 제가 본 도가 이러합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도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낳습니다. 고, 유무 상생, 난이 상성, 장단 상교, 고하 상경, 음성 상화, 전후 상수.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견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기울이며 곡조와 소리는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른다. 어려움과 쉬움은 어느 하나가 사라지면 남은 하나도 설 자리를 잃습니다. 쉬움이 없어지면 더는 어렵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길고 짧음도 앞과 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음이 없으면 긴 것도 없고 뒤가 없으면 앞도 없습니다. 이렇게 맞서 놓인 것들은 함께 생겼다다 갈라서는 사이가 아닙니다. 생겨난 뒤에도 끝까지 서로에게 기대어 자리합니다. 그렇다면 없음과 있음, 무와 유는 어떻겠습니까? 이 둘이야말로 딱 잘라 나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와 유가

서로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없음이 있어야 있음이 드러나고 있음이 있어야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둘 또한 서로를 세상에 내놓고 서로에게 기대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와 유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둘은 서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움직입니다. 있던 것은 없어지고 없던 것은 다시 있게 됩니다. 꽃을 떠올려 보십시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피었던 꽃은 시들고 머지않아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봄이 돌아오면 그 자리에 다시 핍니다. 꽃만이 아니라 만물이 이러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사라졌다가 다시 생겨납니다. 이 움직임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자 도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되돌아감. 저는 그것이 도의 움직임이라 하였습니다. 해는 떠올랐다가 기울고 기울었던 해는 다시 떠오릅니다. 달은 차올랐다가 이지러지고 이지러졌던 달은 다시 차오릅니다. 우리가 보는 구분은 세상이 갈라져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준을 세운 순간 둘로 보였을 뿐 사실 돈은 되돌아가며 돌고 도는 것입니다. 만물 부음이 포양, 충기 이리화, 만물은 음을 지고 양을 안으며 비어있는 기운으로 조화를 이룬다. 세상에 나온 모든 것은 등에 음을 지고 가슴에 양을 안고 있습니다. 그늘진 음과 볕이 드는 양이 한 언덕에 함께 있듯 무엇하마 한쪽만 지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과 양은 서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우러집니다. 음과 양, 무와 유, 생과 사 이렇게 마주 놓인 모든 것들은 서로 맞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 안에서 함께 생겨나 서로에게 기대어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가며 움직입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 가려 해도 그리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한쪽으로만 가려 하면 어찌 될까요? 물장 짐로 시위 부도 부도 조이 사물은 왕성해지면 노쇠해지니 왕성함을 쫓는 것은 도에 맞지 않는다. 도에 맞지 않는 것은 일찍 끝난다. 들에만 풀을 떠올려 보십시오. 풀은 가장 푸르른 바로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든 후 뿌리로 겨울을 나고 봄을 기다려 다시 돋습니다. 하지만 푸른 채로 남아있으려 버티면 어찌 되겠습니까? 서리 한 번에 잎이 산하고 그 잎을 붙들다 뿌리마저 마르고 맙니다. 왕성함을 쫓는 것은 되돌아가는 돌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거스르자면 힘을 써야 하고 쓴 힘은 이내 바람납니다. 도에 맞지 않는

부지동, 약자 도지용.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다. 도가 되돌아가는 배에는 늘 약한 것이 쓰입니다. 어찌하여 굳센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겠습니까? 굳센 것은 부딪히고 버티니 되돌아가려 하면 멈추거나 부러집니다. 약한 것은 부딪히지도 버티지도 않으니 순순히 되돌아갑니다. 그러니 돈은 약한 것에 지나 되돌아다녀 그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이 약함을 무엇보다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고 다투지 않으면서도 그치지 않는 것. 바로 물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 하나로 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만나 지금까지 도에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도가 사람에게서 어떻게 배어나오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는 그것을 덕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은혜를 베푸는 일 또는 그 은혜를 입은 일을 덕이라 합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하고 덕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모두 그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본 덕은 그와 사뭇 다릅니다. 함덕지후 비어적자

덕을 두텁게 품은 이는 갓난아이에 견줄만하다. 흔히 덕이 두터운 사람이라 하면 성인이나 훌륭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까닭으로 덕이 두터운 이를 갓난아이에 견주었을까요? 갓난아이를 보면 작고 여리며 사랑스러운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갓난아이에게서 억지로 꾸며 보이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그칩니다. 울만한 자리인지 아닌지 재어보고 울지 않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 뿐입니다. 어제 운 것을 오늘 샘하지 않고 오늘 운 것을 내일까지 지니고 가지 않습니다. 뒤를 헤아리지 않으니 남기는 것도 없습니다. 셈이나 꾸밈 없이 품은 것을 그대로 내보일 뿐입니다. 덕이 두터운 사람을 갓난아이에 견준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상덕 부덕, 시유덕, 하덕 불실덕, 시무덕. 높은 덕은 덕이라 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덕이 있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이 때문에 덕이 없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제 덕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덕이 있다 여기지 않으니 이를까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한 일을 되짚거나 남의 눈을 살필 일도 없습니다. 그저 도가 하는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재지도 꾸미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내보이는 갓난아이처럼 말입니다. 덕이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도리어 덕이 있다 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낮은 덕을 지닌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스스로 덕이 있다 여기니 그 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한 일을 자꾸 되짚어보고 남의 눈을 줄곧 살펴봅니다. 그러다 보면 움직임 하나하나에 애를 쓰게 됩니다. 상덕 무위 이무 2위, 하덕 위지 이유 2위. 높은 덕은 하지 않으면서 무엇을 위한 함이 없다. 낮은 덕은 행하는데도 무엇을 위한 함이 있다. 앞서 도가 무위, 곧 억지로 하지 않음으로써 만물을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그 도가 사람에게 배어나온 덕 역시 그러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낮은 덕입니다. 그런 마음이 사람을 억지로 움직이게 합니다. 높은 덕에는 그런 마음이 얹혀있지 않으니 억지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위하는 바 없이 한 일이니 내세울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높은 덕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선행 무철적, 선언 무하적. 잘 다니는 이는 수레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잘 말하는 이는 흠을 남기지 않는다. 서툰 수레꾼은 진창에 바퀴를 박아 헛돌게 합니다. 그 자리가 파여 자국만 남깁니다. 노련한 수레꾼이 지나간 길에는 그런 자리가 없습니다. 물은 땅을 돌아가니 수레를 힘으로 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도 그러합니다. 여기서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매끄럽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꺼내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밀어붙일 일이 없습니다. 잘 말하는 이가 앙금도 흠잡을 것도 남기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도 그 자취가 남지 않습니다. 일이 잘 이루어졌으나 그 공은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을 두고 다툼이 일지 않고 원망도 남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사람을 대하는 일로 좁혀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선인자, 불선인치사, 불선인자, 선인치자,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다. 세상은 사람을 둘로 가르고 우열을 나누려 합니다. 쓸만한 자와 쓸데없는 자, 훌륭한 자와 모자란 자. 그렇게 갈라놓고 한쪽을 치켜세워 앞장서게 합니다. 그리하면 세상이 나아지리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덕을 지닌 이는 사람을 나누지 않고 달리 대하지도 않습니다. 한쪽은 스승이고 다른 쪽은 그를 바치는 바탕이 되어 서로 기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하지 않은 사람을 이끈다는 말은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하지 않은 사람이 어찌 선한 사람의 바탕이라는 것일까요? 선함은 홀로 서지 못합니다. 선하지 않음이 있어야 비로소 드러납니다. 견줄 사람이 없으면 어떤 누구를 선하다 하겠습니까? 부자, 만물주요, 선인지보, 불선인지소보, 인지불선하기지요. 돈은 만물의 깊은 자리에 있으니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보존하는 것이다. 사람이 선하지 않다고 한들 어찌 버릴 것이 있겠는가? 돈은 만물의 깊은 자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곧 선한 사람뿐 아니라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돈은 사람을 가려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한 사람에게 돈은 보배입니다. 몸속 깊은 자리에 도가 있음을 알기에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은 보배가 되지 못합니다. 도를 지니고 있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하여 없는 것은 아닙니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은 도가 하는 대로 움직인다 하였습니다. 도가 사람을 가려들지 않듯 그도 사람을 가려대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도가 똑같이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여 버리지 않습니다. 이는 가엾이 여겨 거두어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높은 덕을 지닌 사람에게 선하지 않다는 것은 애초에 버릴 까닭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도가 사람에게 배어나온 모습을 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갓난아이가 그러하듯 재지도 꾸미지도 않고 스스로 지닌 덕을 덕이라 여기지 않으며 앞에 내세우거나 드러내지 않고 사람을 가려대하지 않는 것. 저는 이것을 높은 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한 말들을 지켜야 할 법처럼 삼지는 말아주십시오. 그리 다짐하고 지키려 드는 순간 그것은 낮은 덕이 됩니다. 높은 덕은 덕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오늘 잠시 빌려 쓴 덕이라는 말조차 잊으셔도 좋습니다. 덕은 그 말을 잊고도
그저 도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남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덕을 사람에서 세상으로 넓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만나고 싶은 위인이 있으신가요? 시간의 문을 넘어온 위인과 직접 인터뷰한다! 위인과의 대화, 호빵떡 쇼! MC 호빵,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손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슈퍼 히어로!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1: 이순신 열시다!
0: 이분으로 말씀드리면요. 1545년 4월 28일 생 만 480대 임진왜란의 영웅, 한산도대첩, 명량대첩, 노량해전까지 무려 세 번의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끈 주인공! 장군님이 왜

0: 번째 손님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1: 세 번, 무려 세 번의 큰 승리를 거둬서 그런 것 아니오.
0: 예, 바로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 1위여서 저도 장군님께 투표했습니다.
1: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 1위, 1위, 1위라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 하지만 무려 한국인이 존경하는 위인 1위로서 오늘 문답에 성심성의껏 답변해보겠소.
0: 아, 그럼 인터뷰 바로 시작해볼게요. 장군님, 임진왜란은 어떤 전쟁이었나요?
1: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7년 동안 조선과 일본이 치른 전쟁이요. 일본이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의 길을 빌린다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조선을 침략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던 전쟁이었지.
0: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1: 예를 들어 내가 호떡이 자네에게,
0: 호떡아, 내가 명이라는 친구랑 싸우러 가야 하는데 너희 집 마당을 잠깐 지나가도 될까?
1: 라고 하면 뭐라고 할 텐가?
0: 조금 싫긴 한데 그래도 잠깐이니까 지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1: 그런데 얼른 지나가지 않고 호떡이네 마당에 있는 과일도 다 따먹고 꽃밭의 꽃도 다 뽑아서 밟아 뭉개버렸다면?
0: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싸울 거예요.
1: 그렇지.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난 이유라네.
0: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패가 남아있습니다. 그것도 뭐 전투 중에 하신 말씀이신가요?
1: 그렇소. 일본은 몇백 척의 배, 우리나라는 겨우 12척의 배만 남아 참 힘들었는데 말이오.
2: 1597년 조선의 또 다른 장군인 원균마저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하자 이순신 장군은 다시 한번 작전을 짜는데,
1: 칠천량 바다에서 원균마저 패배하다니, 이보게 우리 배는 몇 척이나 남았지?
0: 그게 그 겨우 배 12척 정도 있는데 그 왕께서도 일단 도망가라고 하고, 그 장군 저희 진짜 어떡해요?
1: 이대로 도망갈 순 없다. 왕께는 내가 직접 편지를 쓰겠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으니 제가 죽지 않는 한 일본은 감히 우리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0: 싸우시게요?
1: 당연하지.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필생 즉 사. 필사 즉 생.
0: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이순신!
1: 진정하게 장군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각오네.
0: 그래서 이긴 거죠?
1: 당연하지! 싸울 수 있는 배가 한 척 더 있었고 그때 13척의 배로 싸운 전투가 세 개의 전투 중 하나, 명량대첩이었소. 명량대첩을 했던 울돌목은 바닷길이 좁고 물살이 강했는데 일본의 배가 아무리 많았어도 한 번에 몇 척 못 들어와 그 점을 이용했다네. 거기다 물이 흐르는 방향도 하루에 네 번씩 바뀌거든. 흐름이 바뀌어 소용돌이가 치는 순간 지금이다 하고 반격했던 거지.
0: 머리도 엄청 좋으시네요. 자, 그럼 이렇게 똑똑한 이순신 장군님도 당황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놀이, 밸런스 게임을 해볼 건데요. 제가 말하는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1: 어디 한번 말해보게나.
0: 알겠습니다. 장군님은 싸움도 잘하셨겠지만 전쟁 중에 썼던 일기인 난중일기로도 유명하신데요. 다시 태어나신다면 난중일기 같은 책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되기 제 10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서 무과능력 살려 장군되기.
1: 그래도 적성은 무과 장군되기.
0: 에헤이, 장군님 시험 보다가 말에서도 떨어지시고 겨우겨우 그 10년 만에 다시 시험 봐서 되셨으면서 뭐 그 힘든 장군을 또 하시려고요?
1: 그래도 나 없으면 누가 바다에서 싸우겠나?
0: 자신감 인정! 자 그럼 넘어가서 자 칼 대신 진짜로 들고 싸우기 대 상투 대신 양갈래 머리하고 싸우기
1: 양갈래 머리하고 싸우기 창피함은 잠깐이지만 나라 지키려고 전쟁하는데 빗자루 들고 싸울 순 없지
0: 그럼 장군님을 위해 마지막 선물 전해드리고 마무리할까요?
1: 선물?
0: 선물은 장군님의 취향을 적극 반영한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럼 마무리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1: 나의 양갈래 머리를 적에게 알리지 말라
0: 지금까지 윙가의 대화 호빵떡쇼 이순신 장군이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0: 첫 번째 미션, 선물 주고받기. 서로를 생각하며 준비한 선물을 거제도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거제도로 주고받았습니다. 절대 미리 열지 않기. 약속 지키셨죠? 자, 이제 드디어 선물 개봉 시간입니다.
1: 나 먼저 열어볼래.
2: 한번 뜯어볼게요. 아, 궁금했어. 진짜. 어, 뜯어봐.
3: 뭐야? 진짜 뭐야?
2: 우리 오빠 한 이틀 만에 다 먹을 것 같은데. 초콜릿 진짜. 이건 뭐야 또? 오!
4: 이게 수건인가 봐요. 샤워를 하고 와서 딱딱 하고.
5: 어? 아니, 그거는 흡입자 있으니까.
4: 이거 꼭 가져가야겠다. 이제 여름이니까. 살짝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우리 가족 중에 한 명. 그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0: 나리가 받은 선물은 총 세 가지. 주찬이가 왜 이 선물들을 골랐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1: 완전 궁금해.
6: 그 이유는 영상으로 보여줄게. 잠깐만. 이곳은 뉴욕 타임스퀘어. 선물을 사러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가게 중에서 내가 고른 곳은 초콜릿 가게. 여기 누나 좋아할 만한 게 많을 것 같아서 딱 골랐어.
2: 나도 누나가 저거 좋아할까?
6: 이거 살까? 아니면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저기 컵도 좋아할 것 같은데?
7: 유리?
6: 아, 유리는 조금 위험하지. 수건이 어딨지? 왜냐면 수영하려니까 수건이 있으면 좋아서. 제가 방금 수건을 찾아서 지금 가지러 가고 있어요. 이거 할까? 아니면 이거 할까?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모든 게 있으니까. 나를 생각하면 뉴욕이 생각되니까 한번 그걸로 사자. 좋을 것 같아. 존나 컨디션이 좋다. 잠깐만, 내가 방금 엄청 신기한 걸 발견했어. 나를 누나가 아이스크림 진짜 좋아하잖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스쿱이 엄청 좋을 것 같아. 파랑으로 하자.

0: 포장을 먼저 해볼게.
1: 주찬이가 포장까지 직접 해준 거였어?
0: 당연하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엄마 어떻게 해? 엄마 도움을 살짝 받긴 했어. 이제 카드를 써보자.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서.
1: 아, 맞다. 편지. 편지가 있었어.
0: 내가 만든 편지지야.
1: 앞에 너무 예쁘지 않아? 파란 스트로도 있고 핑크 스트로도 있고 와 진짜 예쁘다. 반짝반짝. 나루 하이.
0: 나 주찬이야. 나랑 친구가 돼서 신기하고 so fun. 진짜 재밌었어. 그동안 엄청 멋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서 고마워.
1: 다음에 아이스크림 샵을 같이 가자. 안녕. 너무 귀엽다. So cute. 주찬아, 너무 고마워. 마음이 따뜻해졌어.
0: 누나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나도 얼른 열어볼래.
2: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0: 나는 일주일 더 기다려?
3: 한 개씩 먹어. 아껴 먹어야 돼.
1: 주찬이가 선물 준 거야.

0: 직접 인터뷰한다. 위인과의 대화. 호빵떡쇼 MC 호빵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위인은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 손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자리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본명 이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자. 훈민정음 말고도 얼마나 백성을 위해 깨어 백성들 농사 잘 지어서 밥 굶지 말라고 농사 직설 책도 써줘. 새벽에 눈 뜨면 밤이야? 아침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어줘. 농사짓기 좋은 계절 알 수 있게

0: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의도 만들어줘. 그야말로 백성바라기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박수!
1: 미래의 백성은 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0: 아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일들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1: 아,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나? 어? 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했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0: 새벽부터요?
1: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부르면 다 나와야지. 네?
0: 세종대왕님의 성격이 꼬장꼬장했다던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1: 어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건방진자의 입을 당장.
0: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님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훈, 민, 정,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셨나요?
1: 나의 백성들이 중국말인 한자를 몰라서 억울함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소.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직접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게 되었지.
0: 우와, 근데 신하들이 반대는 안 했나요?
1: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두통이. 아.
0: 어? 에? 뭐? 나,
2: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새로운 글자라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1: 아니 왜? 어? 왜 안 되는데?
2: 새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문이 망할 것 아닙니까?
1: 백성들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섬겨야 합니다. 어찌 오랑캐처럼 다른 글자를 쓴단 말입니까?
1: 우리랑, 응? 중국말이랑 다른데 글자는 왜 다르면 안 되는데?
2: 하오나 전하.
1: 됐고, 하기 싫으면 나가.
2: 나가.
0: 어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1: 진짜 골치 아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임금이네.
0: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1: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지.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그 니은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느, 미음은 입술 모양. 무, 그리고 시옷은 치아 모양. 스,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 으.
0: 잘 안 보이는데요?
1: 직접 소리를 내보면 알지. 자, 따라해보게나.
0: 네.
1: 그,
0: 그,
1: 느,
0: 무,
1: 무,
0: 무,
1: 스,
0: 스,
1: 으,
0: 으. 오, 진짜네요.
1: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천재인데.
0: 그러면 모음은요?
1: 모음은 좀 더 쉽지. 하늘, 땅, 사람을 본따서 만들었다니. 아래, 아, 으, 이, 이 세 가지가 기본자지.
0: 모음은 좀 대충 만드셨네요.
1: 뭐라, 대충, 여봐라.
0: 근데 너무 쉽고 실용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한글을 이용한 놀이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자음 두 개가 뜨면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재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1: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단 말이냐.

0: 주세요.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호박.
1: 기읒 기읒.
0: 한글. 와! 에에에 저때야 저때야 벌칙 벌칙 벌칙. 재밌죠?
1: 뭐하는 건가 이거?
0: 자 그럼 다음.
1: 기읒 기읒.
0: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과연 세종대왕님은 한 번이라도 맞히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1: 세종 사야. 여봐라, 당장 이 무어만차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0: 예?
1: 너희는 너 이리 오거라. 내가 직접 사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0: 아니 이게 그 놀이 이 토크쇼였거든요.
1: 어딜 도망가는 게냐?
0: 자, 아, 오늘 이렇게 세종대왕님 덕분에 알찬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세종대왕님 어떠셨나요?
1: 내가 만든 한글을 그 미래의 백성들도 잘 사용하고 있다니 아주 뿌듯한 하루였소.
0: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왕님과 함께한 미인가의 대화 호빵떡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계속 걸어.
2: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3: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
4: 주천이 많이 근무했구나.
2: 기다림은 끝. 주천, 이제 선물을 열어볼 차례예요.
5: 보자 보자. 어디 어디?
2: 잠깐! 선물을 열기 전 나루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볼까요?
5: 오! 궁금해!
6: 난 사랑해요, 마마.
7: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문방구에 왔어.
6: 많이 살 거니까 귀엽다.
7: 내 목표는 너에게 한국을 담아주는 거였어. 내 첫 번째 선택은
6: 차선이.
8: 엄마 생각하고 모르고 있는 거 맞지?
6: 응, 옛날에 엄마가 많이 먹었다는 음식이고
7: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옛날 한국 과자를 골랐어.
6: 곤약 비빔면.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하나.
7: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지만 정말 열심히 골랐어.
8: 옛날 전통놀이 팽이 같은 건 어때?
6: 어디?
8: 쭉 있네. 옛날 전통놀이 팽이.
6: 아, 오오오 좋아.
7: 엄마랑 열심히 고민했다고. 1차 쇼핑 와요.
6: 외모차.
5: 이 차가 있어?
7: 당연하지. 한국을 닮는 일은 쉽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이 차로 간 곳에서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찾았어. 한복 입은 키링.
6: 나는 이거랑 이거
7: 태극기라 그려진 양말.
6: 양말.
7: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주찬이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점도 들렀다 왔지. 너가 진짜

0: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
1: 과자에 책까지? 너무 기대돼. 이제 열어볼게.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좀... 이거 엄청 감동된다. 아, 근데 이거 나루랑 나루 엄마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이 책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계속 킵할 거야. 이제 이거가 뭘 수 있는지 기대한다. 어? 잠깐만. 진짜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나. 얼른 꺼내볼게.
0: 좋아해서 다행이다.
1: 이건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있다고 비밀이라고 하더라. 그냥 비밀로 가질 거야. 너무 좋아, 이거. 기억에 꼭 남을 거야. 기억에 한 번 넣어볼게. 넣었다. 너무 좋아. 고마워.
2: 아, 제일 중요한 편지가 빠졌습니다. 편지를 확인해주세요.
1: 아, 맞다. 얼른 읽어볼게.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주찬 나루 하이. 주찬아 안녕.
3: 무대 활동 열심히 멋지게 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보는 게 좋았어. 실제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고맙고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파이팅!
2: 파이팅! 선물 주고받기 미션 성공!
0: 진짜 고마워, 주찬아.
1: 나도 진짜 진짜 고마워.
2: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크크크크. 7단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성공!
1: 한번 가보자. 보여줄까? 태극기.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Oh, the wheels on Elmo's trike go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r. Rich, three wishes.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힘들어라. 으쌰, 으쌰, 으쌰.
2: Excuse me, sir. Can I help you?
1: 아유, 나는 괜찮은데. 안 도와줘도 되는데, 으쌰. 괜찮소?
2: Sure.
1: 그럼, 저기, 저까지만 좀 들어다 줘요. 고마워요, 젊은이. 내 뭐 줄 거는 없고 가만히 있어 보자. 어, 여기 있네. 자, 손. 자.
2: What are these?
1: 소원을 이루어주는 구슬. 그 구슬을 문지르면서 소원을 한번 빌어봐요. 구슬이 세 개니까 소원도 세 가지. 오케이?
2: 오케이. Three wishes. Wow! There. Huh. Huh. He's gone.
3: So, I could do three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R.E.D. Mr. Red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리엄지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감독님, 지가 정확히 계산을 해봤구먼요. 3년하고 7개월이면 날짜로 1308일이고 시간으로 치면 31,390비 시간이에요. 최저시급은 고사하고 이 정도면 제가 이 집 기둥뿌리 3개는 해준 거 아니에요? 장인어른께 말씀드려보지 그랬어요. 말했쥬. 근데 그 양반 논리가 아주 기가 막혀요. 만보가, 너는 밥을 두 공기 먹으니까 식대가 노동비를 상쇄한다. 아니, 지가 소여요? 소도 일 시키면 여물은 공짜로 주잖아요. 근데 전 소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 소처럼 일하고 왜? 장가를 가야 하니까. 그놈이 장가. 에이씨. 아버님, 지 이제 한계여요. 오늘 단판 지어요. 장가 보내줘요. 만보가, 너 이 콩나무가 왜 안 크는 줄 아냐?
1: 아, 그거야. 비료가 부족한가 보죠.
0: 아니요. 네 부정적인 기운 때문이요. 네가 자꾸 한숨 쉬고 장가 장가 노래를 부르니까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성장판이 닥치는 거라고.
1: 아버님, 점순이는 식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걔 밥 먹는 거 보세요.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겠슈?
0: 너 지금 내 딸 보고 뚱뚱하다고 한 거냐?
1: 아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0: 됐어. 난 탈락이여. 부정적인 놈한테 내 금쪽 같은 감자. 아니, 딸 못 줘. 가서 소똥이나 치워.

0: 야, 만보가, 네 손금 봐라. 생명선이 노동선에 먹혔어. 너 이대로 가면 과로사로 죽어서 귀신도 못 되고 밭에 거름된다.
1: 그럼 어쩌냐?
0: 혁명이 필요해. 프랑스 대혁명 알지? 단두대. 너도 봉필 영감의 수염을 단두대처럼 썰어버려야 돼. 가서 멱살 잡고 내 청춘 내놔라 하고 드러누워.
1: 그러다 장가 못 가면?
0: 야, 너 거울 봐봐. 지금 네 몰골이면 장가가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을 알아봐야 돼. 정신 차려.

0: 왜 그래요? 내 얼굴에 뭐 묻었냐?
1: 오빠는 참 밥을 잘 먹네? 소처럼.
0: 칭찬이요, 욕이요.
1: 밤낮 일만 하다 늙어 죽을 거야?
0: 그럼 어쩐데? 아버님이 안 시켜주는 걸.
1: 답답해! 밥이 넘어가? 나 같으면 밥상 없고 수염을 잡아 뜯었어. 남자가 패기가 있어야지, 패기가. 수염을 잡아 채야지. 그냥 둬? 이 바보야!
0: 수염? 그거 뽑으면 아플 텐데.
1: 답답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말로 해서 될 사람이에요? 동네 별명이 살모사예요. 한번 물면 안 놓는다고. 그런 사람한테 장가 보내주세요 하고 빌면 오냐 하겠어요? 확 꺾어버려야지. 물론 제가 꺾을 순 없으니까 오빠를 조종하는 거죠. 일종의 아바타?

0: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1: 아, 아니 파리, 파리가 엄청 크네. 왕파리요.
0: 오빠 할 짓 없으면 가서 잠이나 자. 자꾸 뒤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1: 점순아, 너 요즘 우유는 좀 먹냐?
0: 우유 먹어서 클 거면 송아지는 진작에 기린 됐지.

0: 정수! 자, 피고 봉필은 원고 만복에게 딸을 인도하라는 여론이 있어. 만복이 말이 맞아. 3년 7개월이면 솔직히 인간적으로 너무했어.
1: 이장님!
0: 역시 법 없이도 사실 뿐이에요.

0: 허나 법은 냉정한 법. 피고 봉필의 주장대로 성장판 미폐쇄를 이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것은 합법적 지연이라 볼 수 있지.
1: 네? 아니 담배 하나에 판결이 뒤집혀요?
0: 만복군, 자네가 감옥 맛을 못 봐서 그래. 콩밥 먹고 싶어? 올가을엔 국수 먹게 해준다잖아. 딜해, 딜.
1: 장인어른, 오늘 끝장 냅시다!
2: 아니요, 이것은 너무 약혀. 다시 해보자.
1: 아버님! 수염 내놔요!
2: 아니요, 이러다 진짜 마저 죽으면 점순이는 과부되잖아.
1: 아버님!
2: 제발 유, 사랑해요. 이런 바보 천치.

시장. 걔는 연초 하나면 끝이야.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만복이 만한 놈이 없어. 힘 좋지? 밥 잘 먹지? 멍청해서 도망도 안 가지. 요새 MZ세대들 봐. 워라밸 찾으면서 3일하고 도망가요. 만복이는 3년 7개월을 버텼어. 이건 인재야, 인재. 절대 못 놓지.

아이고, 배야. 나 오늘 일 못해요. 오늘 일 안 나갈 거니까. 그런 줄 아셔요. 못하긴 뭘 못해. 얼른 일 나가! 정순이의 귀사인이 떨어졌다. 나는 지금 맹수다. 에라 모르겄다! 확 까셀라 부다!

0: 이거 안 와? 이거 비싼 수염이야. 장가 보내줘요. 안 그러면 다 뽑아서 붓으로 만들 거예요. 이건 와.
1: 백그머니.
2: 점순아.
1: 이 망할 게 아버지 죽이네. 어디서 폐륜질이여.
2: 어? 점순아. 대본이랑 다른디?
1: 시끄러. 아빠 괜찮아? 으이그!

만보가 많이 아팠지. 사나이가 칼을 뽑았으면 끝을 봐야 하는데 네가 마음이 약해서 진 거요. 올가을엔 꼭 성례시켜주마. 알았지? 아유, 지가 죽을 죄를 졌슈. 장인어른만 믿어요. 감독님, 그거 아셔요? 점순이가 제 귀를 잡아당길 때 손이 따뜻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겠슈? 패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제 손을 잡고 싶었던 거죠. 이거 100% 그린라이트여요. 올 가을엔 국수 드시러 오세요.

진짜유. 봄이 오면 뭐해요? 청춘은 밭에 다 묻혔는데 혁명은 무신. 네 얼굴 보면 사르르 녹는디. 수염 뜨드란 험한 말에 가슴은 와 이리 뛰간디. 쑥쑥 좀 커요. 야속한 내 사랑아. 에라 이 판사판이여. 오늘 내로 결판 내겠슈. 매맞아 서러워도 귀 빗든 손은 참 따뜻했슈.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뭐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즘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은 양자역학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개발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를 고전 물리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고전 역학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야구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구공의 위치 그리고 야구공의 속도

그리고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그 야구공의 질량을 안다면 앞으로 이 야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야구공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 고전 물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죠. 우리가 야구공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 랜덤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몰라.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양은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켰을 때 어우 양이 많다 아니면 양이 너무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한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접미사인데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없었던 양이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어떤 양의 덩어리, 이런 기본 입자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저희 고전 물리에서 야구공이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야구공이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어느 값이건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계단식으로 에너지 1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2번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점프를 한다라는 학문이 양자역학이 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하게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빛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밝게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의 에너지는 고전 역학에서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볼게요. 방이 아주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 빛이 보이죠. 약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방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방의 밝기가 1이다. 그러면 좀 더 어둡게 해서 0.5. 조금 더 어둡게 해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어둡게 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빛의 밝기,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의 밝기를 이 빛의 기본 입자, 광자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방이라서 광자가 3개밖에 없다. 해보겠어요. 그럼 세 개에서 더 어둡게 하려면 광자 2개. 그리고 더 어둡게 하면 광자 1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제 정말 0개, 암흑이 됩니다. 광자 하나보다 더 어두운 빛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

역학에서 밝혀졌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고전 역학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자나 원자는 저희가 동그란 구처럼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원자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파동의 뜻은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좀 구부정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원자의 파동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이 높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낮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사진을 찍어요. 원자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점으로 원자의 위치가 찍혀야겠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파동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점에 원자가 찍힙니다. 이 파동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원자가 딱 카메라에 잡혀요. 근데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한번더 사진을 찍으면 이번엔 또 다른 위치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이 파동함수 안에서 원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 뭐 100번 찍는다. 그리고 100번 찍은 사진을 점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점의 집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질의 파동, 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의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산을 할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동 안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예를,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음날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하필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 성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한번 시도를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한다면 그 모든 도전의 결과의 집합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한번 잘못 봤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한그 모든 결과의 집합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전은 마치 양자역학이 개발된 과정하고도 사실 유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과학의 발전이 위대한 한 명의 천재에 의해서 도약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사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은 한 명의 천재가 이루어낸 결과라기보다는 여러

따라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 성질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중첩하고 얽힘입니다. 먼저 중첩은 어떤 상태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중첩은 동전을 탁 쳐서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합니다.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이게 이제 중첩의 재밌는 현상인데요. 동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측정이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니까 앞면이나 뒷면이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첩을 측정했을 때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리학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나오더니 예측할 수 없다? 이건 아직 이 학문이 불완전하다. 이 학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돈다고 했을 때 동전 하나를 탁 치면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게 얽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왼쪽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온 사실이 왜 오른쪽 동전에게 영향을 주느냐. 특히 만일 동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는 가운데에서 이 중첩과 얽힘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천재가 맞으신 아인슈타인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실수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에서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안 되겠네,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0: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전 산악자전거 국가대표 박조르 프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전거를 선택하는 것을 도와드리고자 산악자전거, 로드자전거, 그리고 접이식 미니벨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과 환경에 따라 알맞는 자전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짧은 거리에 이동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좀 긴 거리를 이동하시는데 혹은 레저용으로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좀 더 구비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취미로 시작하고자 하신다면 자전거만이 아니라 필수용품 예산까지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3강은 그런 필수용품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사서 비용 대비 효과를 늘리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헬멧입니다. 헬멧은 1강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입니다. 사람의 신체에는 급소가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급소 두 곳을 고른다면 바로 심장과 뇌입니다. 이 중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외부의 충격으로 심장이 다칠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보통 엎드려서 타거나 자전거를 타다가 팔을 쭉 뻗은 상태로 타기 때문에 자세로 인해 심장이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머리는 넘어졌을 경우에 머리의 무게 탓에 지면에 가장 먼저 닿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1차적인데요. 헬멧을 고르고자 하실 때는 2만원 정도 수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정 강도 이상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부서질 수 있는 헬멧을 고르셔야 한다는 겁니다. 헬멧이 부서진다는 것은 헬멧의 완충재가 외부의 충격을 완전히 흡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전거의 헬멧은 일회용입니다. 한번 외부의 충격을 흡수했다면 수명을 다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외관이 멀쩡해 보여도 내부는 전혀 멀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헬멧의 충격이 가해졌다면 꼭 교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갑 역시 1강 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보호 장비에 들어가는데요. 일반적인 장갑들과는 다르게 자전거용 장갑에는 바닥면에 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바를 오랜 시간 잡고 있다 보면 악력 그 자체로 손바닥이 저릴 수 있고 주행 중에 생기는 여러 충격으로 인해서도 손바닥이 저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행 거리가 짧으실 거라 피로감을 체감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일반 장갑을 착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전거용 장갑은 주행 거리가 늘어나기 시작할 때 구매하셔도 되고요. 만약 구매하실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할 것은 계절입니다. 일반 장갑처럼 자전거용 장갑 역시 계절에 따라 사용하는 장갑이 다릅니다. 저는 초보자 분들에게 한여름에도 긴 장갑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름용 긴 장갑은 쿨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덥지 않고 손바닥 전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혹시 모를 가벼운 낙차에도 손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의류인데요. 산책을 하시다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조금 민망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몸에 달라붙는 옷을 입고 계신 경우들을 보셨기 때문인데요. 그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나름의 멋이기도 합니다. 자전거 의류의 쓰임새는 또 단순한 멋은 아닙니다. 다 쓰임새가 있는데요. 비교적 긴 거리를 주행하실 때 일반 의류로 주행을 해보시다가 자전거 의류를 입고 주행을 해보신다면 바로 그 쓰임새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전거 의류의 상의는 저지라고 부르고 하의는 딥숏이라고 부릅니다. 저지와 빕쇼 모두 기본적으로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증발시켜서 쾌적한 라이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일반 의류에 비해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켜서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빕숏에는 엉덩이 쪽에 두꺼운 패드가 붙어 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다 보면 안장통이란 통증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 안장통을 방지하기 위해 빕숏을 입습니다. 저지와 빕숏은 장갑처럼 계절별로 존재하고요. 가성비 브랜드부터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역시 여러분의 예산과 목적에 맞게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말 많은 초보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빕숏을 입을 때 속옷을 입어야 하는가인데요. 빕숏을 착용하실 때는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옷을 입게 되면 살이 쓸려서 상처를 입게 되니 그 점에 대해서는 민망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고글입니다. 고글의 쓰임새는 무엇일까요? 고글을 쓴 분들을 보면 멋져 보이죠? 고글의 쓰임새는 눈을 보호하는 데 있는데요. 빠른 속도로 달릴 때 눈을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때 자전거로 달리면 눈물샘을 자극해서 시야를 가리기도 합니다. 또는 눈에 날벌레 혹은 흙먼지가 들어가 통증과 함께 시야를 방해하는데요. 고글 또한 필수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장 고글이 없으시다면 가벼운 선글라스도 좋습니다. 요즘은 주야간에 사용 가능한 변색 렌즈 고글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은데요. 밝은 곳에서는 렌즈가 어두워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다시 밝아지는 그런 렌즈입니다. 변색 렌즈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대부분 고글 브랜드에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의 고글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스크와 선크림인데요. 두 가지 모두 자외선 노출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스크 역시 쓰임새가 일반적인 공기 중에 이물질을 차단하는 그런 방진 마스크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를 탈 때는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마스크로 숨쉬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과 코 주변에 구멍이 좀나 있는 그런 마스크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선크림의 경우 팔과 종아리가 노출되는 여름용 자전거 의류를 입

부을 때 발라주고는 합니다. 햇빛 좋은 날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자전거를 타신다면 자전거 의류로 가려지지 않은 부위만 햇볕에 그을리게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간혹 그렇게 탄 모습이 좋다든지 선크림이 불편해서 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강한 햇빛은 햇빛 알레르기나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으니 꼭 바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피부 노화 방지에도 필수입니다. 이번에는 자전거 탈때 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자전거에 재미를 붙이셨다면 이제 자전거 여행을 계획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러한 자전거 여행은 뭐 짧게는 100km, 길게는 뭐 서울에서 부산, 국토종주 여행처럼 500km 정도의 여행이 되는데요. 당연히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지십니다. 그래서 한강 자전거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주기적으로 편의점이 나타나는데요. 편의점이 없는 구간에서 힘이 안나 라이딩을 중단하는 경우는 없어야겠죠. 그래서 물통에 물이나 음료수를 챙기고 에너지바 같은 간식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100km 이내에 비교적 가까운 곳을 여행을 할 때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가벼운 간식을 챙기셔도 되지만 그 이상의 장거리를 여행을 하실 때는 안장 아래 달아둘 수 있는 작은 가방을 하나 구비를 하셔서 그 안에 넉넉히 간식을 넣어 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장 가방은 보통 2만 원대에 쓸만한 것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핸들바에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는 바로 그 거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의 이 휴대폰은 짐이 됩니다. 요즘 휴대폰이 많이 무거워지기도 했지만 자칫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떨어뜨려서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거치대에 부착하게 되면 우선 우리는 휴대폰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고 내 휴대폰은 안전해집니다. 또 휴대폰으로 GPS 지도를 보거나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을 경우 속도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 속도계의 경우 정말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성능의 속도계가 이미 있기 때문에 배터리 유지에 대한 부담만 없으시다면 별도의 속도계를 구매하시기 전까지 휴대폰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 용품도 구매하시게 됐는데, 하지만 도로에 나가기 전까지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 자전거를 편하게 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EBS 평생학교 자전거편 3강 박철우 프로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최윤석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코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후각 기능, 냄새 맡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우리 코가 하는 일 중에서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바로 숨 쉬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 사는 장수 노인이 있었습니다. 슈렐리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무려 168년 동안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1805년부터 1973년까지 사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오래 산 그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레릭이라고 하는 마을은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그런 장수 마을입니다. 평균 나이가 95세.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90세까지 살긴 하지만 그분이 살았던 1800년에서 1973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그 평균 수명이 길지 않던 시대인데 그 당시 그 곳에서는 사람들의 평균 나이가 95세나 됐고요. 이제 80세 정도는 너무 어린 막내라서 뭐 물주단자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심부름하는 이런 모습을 봤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제 그 지역이 그렇게 오래 장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얘기했던 거는 일단 좋은 공기가 있었고요. 또그 나라 특성상 아주 좋은 요구르트 유제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 장수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는 코를 전공하는 이비인후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코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코의 윤곽이 굉장히 뚜렷하고 이렇게 큼직하게 잘생기셨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숨을 쉽니다. 그러니까 아, 저런 저분들이 코로 숨을 주로 쉬는 분들이구나라는 거를 한번 느꼈고요. 결국 하는 얘기는 이 숨을 잘 쉬어야 공기를 잘 좋은 공기를 잘 들여 마셔야 장수한다가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코가 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코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숨 쉬는 건데 이 공기는 코를 통해서 들어가는 공기만 다 걸러지고 폐끝까지 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심호흡이라는 것은 코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코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긴 했지만 이 코는 길이가 앞에서부터 이목 뒤까지 길이가 약 12cm 정도 됩니다. 이 12cm를 공기가 하고 들이마실 때 들어가는 속도가 약 0.25초 정도 되는데 이 짧은 순간에 이 공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과 미립자 약 80%를 제거할 수가 있고요. 또이 짧은 시간 동안 코 앞에서 코 뒤쪽에 도달했을 때 외부 온도가 몇 도이든 간에 31도에서 37도 정도로 온도를 확 우리 몸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요. 습도도 75에서 95% 정도까지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남극에 가거나 북극에 가도 순간적으로 그 차고 건조한 공기를 따뜻하고 습하게 만들어서 몸에 넣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가 코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죠.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들을 일단 걸러주고, 그러니까 공기청정기처럼 정화해주고 또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코가 숨을 쉴때 방어작용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코털, 섬모, 그리고 코 안에 깔려 있는 점막, 그 위에 있는 점액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코털은 밖에 나 있는 코털을 일단 얘기한 건데요. 이 코털도 이게 보기 흉하다고 자르거나 뽑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굉장한 방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큰 먼지들은 여기서 한번 걸러주게 되고요. 섬모라고 하는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작은 코털입니다. 이 섬모가 하는 역할은 1분에 한 1000번에서 1500 정도 막 흔들리게 돼요. 그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물질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점막과 점액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어떤 해로운 유해물 물질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을 이렇게 끈끈한 점액 같은 걸로 둘러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막에서 나오는 점액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을 싸게 되면 그 섬모들이 막 1000번, 1500번씩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깥으로 배출을 하던 아니면 뭐 위장으로 넘겨서 녹여버리던 이렇게 해서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숨 쉬는 데 있어서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도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걸러주는 일종의 공기청정기 또는 가온가습기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숨을 쉴때 그러면 코가 왜 중요한가 하면 비폐반사라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비폐반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코가 폐랑 바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우리가 콧구멍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 콧구멍의 한쪽을 막고 숨을 한쪽 코로만 들이쉬게 되면 그 코와 연결돼 있는 폐만 부풀었다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코는 폐뚜껑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코나 폐에 있는 점막은 완전히 거의 같은 점막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가 나빠지면 폐가 나빠지고 반대로 폐가 나빠도 코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식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천식은 이제 폐가 이제 확 수축하는 그런 질환인데 폐가 나쁜 분들은 코에 축농증이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축농증이 생겼던 분들이 천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 한쪽이 좋아.

좋아지면 반대도 좋아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 안에 축농증이 심한 분들이 그 축농증에 있는 혹이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치료를 잘 받아서 코가 정상이 되면 천식 기능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코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들어오는 유해 물질들을 걸러줄 수 있게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머리카락 크기가 약 5에서 70마이크로미터인데 그거의 한 7분의 1 정도인 10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하고요. 그보다 더 작은 2.5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코는 이 10마이크로미터 정도까지 되는 먼지들은 대부분 다 코에서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10마이크로미터도 조금 작은 애들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까지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코에서 먼지를 걸러줘야 제대로 코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폐가 건강하다는 겁니다. 코 쪽이 나빠지면 기관지염이 생기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점점 염증이 내려가게 돼서 그리고 그게 지나치게 되면 다음 강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폐섬유화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폐섬유화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폐가 이제 딱딱해지게 되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폐 기능을 못하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코의 건강을 지키는 게 코로 숨을 쉬는 게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흔히 비염이라고 하는 것, 이 비염이라고 하는 게 바로 코 건강이 좋지 않은 대표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코 안에 염증이 생긴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염이 걸리신 분들의 코를 보면 코 안쪽이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풍선 부풀듯이 되게 부풀어 있고 분비물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저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시청자분들 가끔 이 감기와 비염을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거는 열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을 할수 있습니다. 감기의 경우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전신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열이나 두통 같은 것이 동반이 되는 반면 비염은 거의 증상이 코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감기는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부분 저절로 사라지지만 비염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염에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내가 비염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든지 재채기를 연속적으로 한다든지 또 눈이나 목이 자주 가렵다든지 그리고 지하철이나 백화점 같이 막힌 공간에서 탁한 공기가 들어가면 재채기가 많이 나온다든지 목 뒤로 가래가 많이 넘어간다든지 또잘때 코를 곤다든지 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가족 중에 누가 알레르기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머리가 너무 자주 아프다거나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한네 가지 정도 이상이 있다. 그럼 비염을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비염은 주로 코 증상에 국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염이라고 다 똑같은 비염이 아니라 크게 나누면 알레르기 비염과 일반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또 가려움증 같은 증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있으면 의심할 수가 있게 되고요. 비알레르기성 비염 중에 대표적인 비염인 혈관운동성 비염은 대부분은 코 증상에 아주 우리가 콧물 비염이라도 얘기를 하는데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매운 음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외부 자극이 있어서 콧물이 정말 환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미친 듯이 나오는 이런 증상을 혈관운동성 비염, 비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 비염은 치료가 같으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일단 알레르기 비염은 원인 외부에서 어떤 물질이 들어와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치료는 어떤 물질이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알아서 걔를 피하는 게첫 번째 치료고요. 두 번째는 증상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딱 스페시픽한 약을 쓰는 게두 번째 치료고요. 세 번째 치료는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거나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가 없거나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은 원인이 있다든지 너무 심한 원인이 있다든지 그래서 원인을 알아도 피할 수 없거나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때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일반 비염 같은 경우는 외부 물질이 아니라 급격한 온도의 변화라든지 습도의 변화 또는 매운 음식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약이라든지 수술을 한다든지, 그리고 마스크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비염을 비알레르기성 비염, 일반 비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 비염과 비알레르기성 비염을 잘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 반응 검사라고 해서 이 알레르기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피부에 조금씩 올려놓고 팔뚝이나 등에 조금씩 뿌려놓고 아주 가는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그 원인 물질들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어나나를 봐서 아 얘가 원인 물질이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피부 반응 검사라는 게 있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수 있는 검사는 마스트 혈액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피를 뽑아서 그 안에 어떤 특별한 외부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는 항체라는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봄으로 해서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는 이런 검사가 있습니다. 이 알레르기 비염이나 비알레르기성 비염, 일반 비염이나 공이 들어가 있는 치료는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와 수술 치료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코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인 숨쉬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그 코의 기능이 망가진 상태, 대표적인 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만일 그럼 이 비염을 방치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댄스포츠 강사 이현우입니다. 지난 2강에서는 홀드 자세와 완성된 클로즈드 체인지를 배워보셨는데요. 충분히 익혀지셨다면 이번 강의에서 배울 내추럴 턴과 리버스 턴을 하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에서 내추럴은 우리가 이 댄스에서 오른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내추럴이라고 하고요. 리버스 턴의 리버스 턴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스텝을 하실 때 그 동선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내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면 내추럴, 리버스 턴은 왼쪽으로 회전을 하면 리버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추럴 턴부터 먼저 제가 설명을 해보겠는데요. 내추럴 턴, 리버스 턴 각각 전진 스텝과 후진 스텝이 있습니다. 남녀가 서로 스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내추럴 턴부터 여러분들께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은 전진 스텝과 후진 스텝이 있는데요. 먼저 보여드리면 왼발 체중에 오른발이 전진을 하시는데요. 체중 있는 발에서 무릎이 앞으로 향하시는 동시에 뒤꿈치로 끌어서 완 나가시게 되고요. 투에 오른쪽으로 90도로 회전을 해서 투. 네, 그래서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계시고요. 그 다음 끌어오는 발 뒤꿈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진 내추럴 턴이고요. 후진 내추럴 턴은 왼발 뒤로 완 놓고 투 사이드. 이때 무조건 뒤꿈치를 먼저 들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쓰리 왼발 내리고. 자, 이렇게 후진 내추럴 턴을 해봤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진할 때 오른발이 앞으로 완,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옆으로 투, 쓰리. 다시 왼발 뒤로 완, 오른발 옆으로 투, 쓰리.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전진, 오른발 앞으로 완, 오른쪽으로 회전, 옆으로 투, 쓰리. 다시 후진 내추럴 턴, 왼발 뒤로 완, 옆으로 투, 쓰리.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녀와 같이 내추럴 턴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홀드를 하신 상태에서 내추럴 턴 해보면요. 내추럴 턴은 무조건 여성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전진자가 완, 발 사이 안으로, 그 다음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투, 그 다음 끌고 오는 발 뒤꿈치 내리고 쓰리.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가 후진하면 여성이 전진하거든요. 그러면 남자의 발 사이 안으로 완,

회전해서 옆으로 2, 3. 다시 반복. 오른발이 앞으로 1, 옆으로 2, 3.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2, 3. 자, 잘 보셨나요? 자, 이렇게 남자가 전진할 때는 발 사이 안으로, 여성이 또 전진할 때는 남성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바깥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꼭 안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2, 3, 1, 2, 3, 1, 2, 3, 안으로 1, 2, 3. 자, 이번에는 내추럴 턴을 음악과 함께 남녀 같이 홀드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 자, 여러분께서 내추럴 턴을 익히셨다면 리버스 턴은 쉽게 익히실 수 있을 텐데요. 리버스 턴은 발만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리버스 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리버스 턴은 전진할 때 왼발이 앞으로 나가요. 1, 그 다음에 2의 왼쪽으로 90도로 회전을 합니다. 2, 그 다음 모으면서 왼발 뒤꿈치를 내립니다. 3, 이번엔 후진 리버스 턴. 1, 놓고 2의 왼쪽으로 회전해서 2. 이때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모으면서 오른발 힐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리버스 턴은 무조건 내 몸이 왼쪽으로 회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내추럴 턴과는 똑같이 방향만 오른쪽으로 회전을 했을 뿐이지 리버스 턴은 왼쪽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발 바꿔주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내추럴 턴이 충분히 익혀지셨다면 리버스 턴도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자,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릴게요. 리버스 턴, 왼발 앞으로 1, 옆으로 2, 3, 내리고 오른발 뒤로 1, 왼발 옆으로 2, 오른발 내리고 3, 다시 왼발 앞으로 1, 2, 3, 또 오른발 뒤로 1, 옆으로 2, 3.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녀가 같이 홀드를 해서 리버스 턴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턴을 할 때는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리버스 턴 할 때는 전진자가 상대방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가게 됩니다. 1, 2, 3. 자,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의 발 바깥으로 1, 옆으로 2, 3. 다시 또 반복해 보시면 또 바깥으로 나가서 옆으로 2, 3. 이번에는 여자가 바깥으로 2, 3. 네, 이렇게 리버스 턴을 할 때는 바깥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몸의 위치 때문에 갑자기 겹쳐지면서 상대방의 발 사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홀드를 하면서 오른쪽에 위치해 계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겹쳐지면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위치에 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면 무릎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꼭 오른쪽 위치를 서로 생각을 해 주시면서 바깥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 볼게요. 2, 3, 여성이 바깥으로 2, 3, 남성이 바깥으로 3, 여성이 바깥으로 3. 자, 이번에는 리버스 턴을 같이 남녀 홀드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다시 반복,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어떠셨나요? 방향성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헤매실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 내추럴 턴 위주로 반복된 연습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게 익숙해지셨다면 반대로 리버스 턴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발이 모이면 체중이 바뀐다는 점, 또는 지금은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왼쪽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오른발 힐을 내리게 되는데, 항상 두 발이 내리는 게 아니라 한 발만 내린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신다면 헷갈리지 않으면서 내추럴 턴, 리버스 턴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 4강에서는 여태까지 배웠던 클로즈드 체인지와 내추럴 턴, 그리고 리버스 턴을 이어서 하는 법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왕인 범고래 중. 이런 기이한 행동은 과거에는 거의 관찰된 적이 없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상은 일본의 시레토쿠 반도에서 촬영됐습니다. 이곳은 놀라운 생물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팀에 합류해 그들의 오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모습 뒤에 있는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죠. 우리와 함께 미지의 범고래 세계를 탐험하러 떠나봅시다. 촬영팀은 일본 북부의 시레토쿠 반도에 있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녹는 봄과 여름이 되면 이 바다에 다양한 포유류가 찾아옵니다. 여기엔 거대한 범고래도 포함돼 있죠. 이 고래는 길이가 10m에 이르고 몸무게도 10톤이나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거대한 크기가 드러나죠. 범고래들은 해양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의 왕입니다. 그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범고래는 약 10마리가 한 무리를 구성하죠.

키레토코 바다는 범고래가 새끼를 기르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린 어미의 복부를 계속 푹푹 찌르는 새끼를 발견했죠.

범고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입니다. 새끼는 젖을 먹으려는 거죠. 어미와 새끼는 늘 함께 다닙니다. 새끼는 다양한 행동을 배우고 흉내도 내죠.

0: 스파이 호핑도 포함됩니다. 새끼 범고래는 빠르고 열심히 배웁니다. 시레토코에서는 주로 4월과 6월 사이에 범고래가 관찰되죠. 이곳의 범고래 개체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행동과 이 바다에서는 종종 목격되죠. 바로 최대 100마리의 범고래가 모여서 만드는 대단위 무리의 집결, 슈퍼포드입니다. 이 슈퍼포드의 대형, 일렬로 늘어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범고래가 시레토코에 모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섯 개의 대학 연구팀이 2012년 이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1: 分か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多いと。 ほとんど何も分かってないというところも研究所の魅力ではありますね。
0: 우리 제작진은 이 연구팀과 2년 동안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으로 몸에 있는 무늬와 지느러미 모양을 통해 각 범고래를 구별했죠. 연구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시레토코에 400마리 이상의 범고래가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수면에선 긴 시간을 보내지 않죠. 배에서의 조사만으로는 범고래의 생활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미타니 요코 교수는 이 포착하기 어려운 포유동물을 추적하고 있죠. 그녀는 작은 위성 송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범고래의 등지느러미에 부착해서 그들의 행동을 추적할 계획이죠. 송신기는 고래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심까지 알려줄 겁니다. 이 장치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죠. 범고래들은 온종일 무엇을 할까요? 송신기의 데이터는 곧 놀라운 걸 보여주었습니다. 흰색 표시는 범고래가 이동한 수심의 범위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최근까지 범고래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약 260m였습니다. 하지만 시레토코의 범고래는 그것을 초과했죠. 놀랍게도 가장 깊게 잠수한 깊이는 736m나 됐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보게 됐죠. 시레토코에 있는 범고래의 생활 방식은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독특했습니다.
2: 想像を超えてました。シャチってこういうもんだよね。 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概念をもしかしたら崩せる新しいシャチのタイプかもしれないですし、それは面白いかなと思います。
0: 깊은 바다는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연구팀은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죠. 비디오 로거라는 영상 기록 장치를 사용할 겁니다.

0: 내부에는 소형 카메라와 움직임 추적기가 있죠.
1: 안녕하세요.
0: 흡착판으로 장치를 부착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추적해볼 계획입니다. 시작됐군요.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성공했죠. 영상 기록 장치는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영상을 계속 녹화합니다.
2: 맞아요.
0: 연구팀은 장치를 회수했죠.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순간입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 찍힌 것이죠. 두 범고래가 접근합니다. 낯선 물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군요. 다행히 장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곧 세 마리가 모두 이동하죠. 숨을 쉬려고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잠수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려는 걸까요? 하지만 영상 기록 장치는 범고래가 헤엄치는 모습만 포착했죠. 범고래가 심해로 향하는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분석하는 센서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기록했죠.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움직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선은 깊이를 나타내죠. 범고래의 움직임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 강렬해졌는데 연구팀은 이것이 먹잇감을 쫓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고래는 심해에서 무엇을 먹을까요? 연구팀은 또 다른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범고래들이 도달하는 깊이까지 수중 카메라를 잠수시켜 그곳에 있는 걸 보려는 거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감기를 내고 이제 약 300m까지 내려왔죠.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크릴이라 불리는 갑각류물이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징어죠. 오징어는 범고래의 주요 먹잇감입니다. 물고기들도 있군요. 연구원들의 추측대로 범고래는 먹이를 찾아 심해로 내려간 겁니다. 연구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범고래의 중요한 서식지인 시레토쿠를 둘러싼 많은 수수께끼를 밝혀냈죠. 하지만 이곳의 먹이가 풍부한 이유는 뭘까요? 겨울이면 시레토쿠 근처에 유빙이 형성되는 걸 아시나요? 유빙은 육지에서 풍부한 영양분을 가져옵니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을 때 그 영양소들이 바다로 방출돼 엄청난 양의 크릴 새우가 생겨나죠. 이것은 결국 오징어나 물고기 같은 다른 포식자들을 끌어들이니 봄부터 여름까지 해양 생물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거대한 범고래도 마찬가지죠. 지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곳은 시레토쿠 반도의 라우스 앞바다 해저입니다. 북쪽면의 수심은 2,400m지만 남쪽면은 수십 미터 정도로 꽤 얕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절벽과 같다는 거죠.

2m까지 자라기도 하죠. 이 무렵 물개는 이들의 번식지인 러시아로 향합니다. 아마 이 물개는 풍요로운 시레토쿠 바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테죠. 다음은 거대한 해양동물입니다. 멸종 위기 등급 취약종으로 분류된 몸길이가 20m인 삼고래죠. 대왕고래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생물입니다. 다른 종의 생물도 만나볼까요? 애조 불곰은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죠. 고래 사체는 흔치 않은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시레토쿠의 풍요로운 바다는 육지의 생명체도 살아가게 해주지요. 시레토쿠의 바다에는 범고래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스러운 건 슈퍼포드입니다. 이곳에선 범고래가 100마리까지 모여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범고래들이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도 없고 나타나더라도 잠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죠. 연구팀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린 현지 선박으로부터 많은 범고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급히 현장으로 갔습니다. 멀리 수많은 둥지드러미가 보였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온 것 같죠. 연구팀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범고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기다려왔던 순간인지도 모르죠. 두 개의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확실히 두 무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큰 떼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 30마리에 육박했죠. 일반적인 무리의 수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범고래들은 매혹적인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죠. 이 특별한 행동이 이렇게 뚜렷하게 공중에서 촬영된 건 최초입니다.

뭐죠? 대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나의 집단이 되어 움직이고 있죠. 범고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서로의 배를 비비고 있는데 이건 문지르기라고 알려진 행동이죠. 자세히 보면 다른 범고래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고래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몇 분 뒤 범고래들이 다시 한번 대형을 만듭니다.

0: 이들은 반복적으로 대형을 깨뜨렸다가 새로운 대형을 만들었죠. 약 1시간 동안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거대한 범고래 떼가 흩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린 연구팀장인 오히즈미 히로시 교수에게 이 영상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00마리 이상의 범고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죠. 그리고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이 범고래 떼 중 11마리가 한 무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무리라고 결론 지었죠. 두 무리가 함께 모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1: 婚活 파티みたいなと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0: 연구에 따르면 범고래 무리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개체가 성숙해진 후에도 다른 무리와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죠. 가장 연장자인 암컷을 우두머리로 하는 가족이 한 무리를 구성합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같은 무리 내에서 평생을 함께 지내죠. 그러니 짝을 찾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를 만났을 때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짝을 찾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중매 파티와 같습니다. 때론 이 슈퍼코디에 100마리의 범고래가 모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레토코의 환경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합니다.
1: 라오스の海が非常に豊かな海で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第一の条件だ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そこにシャチが集まることによって繁殖相手を探すのにもちょうど好都合な場所になりやすいわけですね。
0: 슈퍼포드를 근접한 거리에서 보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범고래들의 신비한 행동을 직접 엿볼 수 있었죠. 시레토코의 풍요로운 바다는 이 장엄한 해양 포유류들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밝혀졌습니다. 나란히 줄을 서는 것은 짝을 찾기에 효과적일 것 같진 않죠. 그런데 범고래의 눈은 머리의 측면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란히 줄을 서 있을 땐 자신의 옆에 있는 범고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고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을 깨뜨렸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고래들이 잠재적인 짝을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의 이상적인 짝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아닐까요? 연구팀과 2년 동안 지내면서 시레토코에 있는 범고래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새끼 범고래도 발견했는데 무리의 구성원들은 새끼 범고래를 가운데에 두고 헤엄쳤죠. 아직 1년밖에 안 된 범고래입니다. 아마도 이 새끼 범고래는 언젠가 이곳에서 짝을 찾게 되겠죠. 여름이 오면 이 범고래 떼는 시레토코를 떠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연구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으니까요. 시레토코의 바다에는 바다의 왕인 거대한 범고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할수록 지구뿐만 아니라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0: 알게 되죠. 이곳에서 범고래가 대규모로 모이는 것. 이곳이 풍요로운 바다라는 증거입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어디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이에 질주 다이노카 추격 작전.
1: 카르노님, 제가 그레이트 코인을 빼앗아올 기발한 발명품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짜잔!
2: 뭐야, 게임기잖아.
1: 이건 다이노카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다이노카 해킹 장비다. 이 해킹 칩을 다이노카에 부착하기만 한다면 다이노카는 내 조종에 따라 카르노님께 직행하는 특수 포털로 달려가지.
3: 안 돼!
1: 그렇게 된다면 블루가 가진 그레이트 코인을 얻는 건 시간 문제란 말씀!
2: 꽤 그럴듯한 계획이군. 좋다. 이번엔 반드시 내게 그레이트 코인을 바쳐라.

0: 믿으십시오, 카르노님.
1: 그런데 요즘 들어 카르노 군단이 유독 볼트를 노리는 것 같지 않아?
2: 맞아, 맞아. 저번엔 아예 볼트를 노리고 작전을 세우기도 했지.
3: 그거야, 내가 가장 위협적인 대원이니까.
4: 틀렸다. 녀석들이 널 노리는 건 네가 갖고 있는 그레이트 코인 때문이다.
3: 네.
5: 그레이트 코인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볼트를 특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겠군. 좋다, 볼트. 어?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겠다.
3: 오, 진짜? 그럼 악당들이 날 공격하려 하면 지켜주러 올 거야?
5: 지야! 당연하지.
3: 우주에서 운석이 떨어져도?
5: 당연하지.
3: 못된 세미가 날 괴롭힌다면.
5: 당연히 너를 지키겠다.
3: 역시 키라야, 멋져. 넌 이제 내 보디가드야.
5: 나만 믿어라, 볼트.
4: 아이가 없군.
3: 누구야? 누가 내 주로스 훔쳐먹었어?

0: 감히 수지의 초수를 훔쳐먹다니 용서 못해.
1: 하긴 계단은 수지가 우선이지.
2: 네가 먹은 초수 다시 사놔.
3: 회원들, 지금 블랙 해머가 블루시티 도심에 나타나 난동을 벌이고 있다. 어서 출동하도록.
4: 네, 사령관님.
5: 최강공룡 미니특공대 변신.

0: 공룡 미니특공대.
1: 나와라 미니특공대.
0: 멈춰.
1: 내 역할은 여기까지군.
2: 뭐지?
0: 본부! 본부! 긴급 상황이다!
3: 셋! 상황 파악했다!
4: 녀석들은 특수 포털을 통해 다이노카를 카르노에게 보내려 하고 있다! 특수 포털의 예상 발생 위치는 부두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두로 가려면 도심을 지나 고가를 통해야만 한다! 각 회원들은 다이노이드들과 함께 이 세 장소로 나뉘어 다이노카를 막도록 볼트와 그레이트 코인을 지켜야만 한다!
5: 네! 사령관님!
6: 생각보다 금방 왔는데. 그럼 이제 다이노카 드라이빙 쇼를 시작해볼까?

0: 거기서! 쉽게 잡힐 줄 알고! 좋았어! 아림없지! 놓쳤다! 내가 막을게! 내가 구한다! 루시! 이제 우리가 막아야 한다!
1: 알겠어!
0: 됐어! 성공이야!

0: 여기도 실패했어.
1: 바보 같은 녀석들 또 놓쳤지.
2: 이제 그레이트 퀸과 볼케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렸다.
3: 우리가 꼭 다이노크를 막아야 해.
1: 티바, 살려줘!
2: 볼케, 우리가 반드시 구해주겠다.
1: 멈췄다!
2: 성공이다!

0: 수가.
1: 마지막 작전도 실패다.
2: 다른 언님 이제 다 왔습니다.
3: 치.
2: 이제 나 틀렸어.
4: 저거다. 저걸 떼어내야 해.

왼쪽! 왼쪽!

0: 살았다.
1: 볼트!
2: 얘들아! 괜찮은 거지? 볼트! 성공했다! 성공했어!

0: 위험한 구조 대결.
1: 이른 아침 타요가 소방 구조 센터에 도착했어요.
2: 안녕 얘들아. 안녕 타요.
3: 어서 와. 구름대 트위스?
0: 아직 안 왔어? 차고 지에도 없길래 먼저 와 있는 줄 알았는데.
3: 이상하네. 어딜 간 거지?
4: 제시, 들리니?
0: 네.
4: 도심 오르막도로에서 사고가 났어. 어? 즉시 출동해줘.
0: 알겠어요. 출동이야. 트윗한테 내가 연락할게. 연락도 안 받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일단 위쪽 상황을 살펴보자. 로! 다친 데는 없어? 어쩌다 사고가 난 거야?
3: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 강아지를 피하려다가 그만...
5: 강아지?
0: 이건 로봇인데? 이런 게 왜 여기 있지?
6: 우선 아래쪽에 뒤엉킨 차들부터 대피시킨 후에 사고 차량을 옮기자.
0: 알았어.
7: 제시, 자동차 구조대도 도착했니?
6: 아니요, 아직. 이제 도착했어요.
0: 잠깐! 잠깐! 트윗?
5: 뭐라고?
3: 트윗이 왜 자동차 구조대
0: 옷에까지 파란색으로... 어떻게 된 거야, 트윗?
8: 난 자동차 구조대에 합류하기로 했어.
5: 우와?
0: 자동차 구조대가 되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8: 정말로 모르겠어. 그동안 소방구조대로 구조활동을 해왔지만 내 노력을 이해받지 못했어.
0: 어떻게 믿고 입머리 맡겨?
8: 오히려 날 인정해준 건 자동차 구조대였지. 그때 결심했어. 나를 믿어주지 않는 소방구조대가 아닌 진짜 내 가치를 알아주는 자동차 구조대가 되기로!
9: 맞아.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팀과 함께 해야지.
10: 당연한 말씀.
0: 말도 안 돼!
7: 제시, 칸, 사고 수습부터 서둘러야 해.
0: 네!
9: 맡겨주세요. 우선 사고 차량부터 구조하자. 네키, 롱을 바로 견인해줘.
6: 알았어. 잠깐! 안전 확보가 우선이야. 아래쪽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대피시키자. 이곳은 오르막이라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잖아.
9: 무슨 소리? 사고차 구조가 우선이야. 구조가 지체되면 또 다른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고차부터 견인해야 해.
6: 주변 차량의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니까.
7: 너희들 언제까지 싸우고 있을 거야?
4: 서로 역할을 나누면 되잖아. 소방구조대, 자동차들로 뒤엉킨 도로를 정리해줘.
0: 네.
7: 자동차 구조대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롱을 견인해.
11: 알겠어요.
4: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게 생각만큼 쉽진 않네.
9: 가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자고.
0: 좋아.
6: 치. 우린 도로 아래쪽에 차량들을 정리하자.
0: 알았어. 가자, 트윗.
1: 소방 구조대와 자동차 구조대는 각자 임무를 시작했어요.
10: 행차!
8: 행차!
10: 잘하는데?
8: 칸, 같이 왔어!
9: 좋아! 레키, 빨리 견인을 시작해!
6: 기다리고 있었다고?

0: 자,
1: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소방구조대는 늘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니까.
2: 모두 제 지시에 따라서 차례로 움직여주세요. 천천히 유턴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뒷차도 앞차를 따라가세요.
3: 알았어.
2: 안쪽 차선에 있는 자동차들부터 움직일게요. 천천히 조심하세요. 윗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0: 생각보다 금방 끝나겠는데. 자동차 구조대도 우리 실력에 깜짝 놀랄 거야.
2: 응? 힘내자. 이건 오일 같은데? 이런! 멈춰! 지금 움직이면 위험해!
0: 으차!
2: 구조대에 연락할게. 너희는 미끄러지는 자동차들을 최대한 막아줘.
0: 알았어.

0: 얘들아, 괜찮아?
1: 이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
2: 엔진 오일부터 제거하자.
1: 적수제, 살포! 취업! 어서 잡아요.
0: 고맙습니다.
1: 자.
3: 어디?
0: 자.
1: 어떻게 된 거야? 사고를 수습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사고를 만들어?
4: 죄송해요.
5: 너희가 서둘러서 도로를 정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0: 컨테이너 안도 확인 안 하고 무리하게 견인을 한 게 누군데? 그럼 이게 다 우리 탓이라는 거야? 우리 잘못은 아니지. 이번 작전은 성공이에요.
6: 수고했다. 저물이기 구조대들이 쩔쩔매는 꼴을 보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가 됐군.
1: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데.
7: 서로 돕기는커녕 매번 부딪히기만 하다니.
8: 이래선 더 큰 혼란만 생길 거야.
7: 아이들을 하나로 이끌어줄 누군가가 있으면 좋을 텐데.
2: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0: 맞아!
1: 그들이 있었지?
2: 경험 많은 그들이라면 믿을 수 있어.
3: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 부탁이라면 들어줄 거야.
4: 좋은 생각이야.
5: 며칠 뒤 소방구조대가 출동하고 있어요.
6: 지씨, 시청 앞에 전복 사고가 났어.
7: 네, 지금 가고 있어요. 서두르자.
8: 먼저 갈게.
7: 천천히 와.
9: 안전하게 조심조심.
7: 으이. 가자. 정말 다행이다.
8: 이게 말이에요.
7: 사고가 났다더니 어떻게 된 거지?
9: 정말 큰일 날 뻔했네.
4: 멋진 구조대 덕분에 살았어.
7: 맞아. 구조대?
5: 도시의 오랜 영웅들이 돌아왔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다 알아.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빨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관심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 맺고 벌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0: 네가 친척 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오, 방향을 알아?
3: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4: 우와, 나도, 나도. 나도 해주세요.
5: 버튼아, 사랑해.
4: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3: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초코는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볼이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야겠네.
2: 뭐야? 목줄도 안 하고?
3: 에? 저러면 안 되지.
0: 버튼아, 위험해!
3: 이게 정말 왜 이래?
4: 내가 받았어!
5: 이래도 덤빌 거야?
4: 시리우스!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6: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2: 동물학대요?
4: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2: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1: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3: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6: 버튼이? 하,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4: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3: 더럽다뇨? 못 참아.
6: 못 참으면 뭐?
0: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6: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0: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4: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뿐이야.
3: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4: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6: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3: 뭐라고요?
2: 아, 말이 안 통하네.
1: 버튼아, 왜 그래?
4: 버튼아!
6: 여보! 여보, 위험해!
0: 버튼아!
3: 버튼아!
2: 버튼아, 어디 있어?
0: 버튼아!
4: 어디로 갔지?
0: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2: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3: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7: 이안아, 무슨 일이니?
3: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7: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8: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합류까지 구한다.

0: 어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피닉스 액션! 타이탄 액션! 자, 버튼아! 시리우스! 대체 어디 있는... 버튼아!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튼아? 이리 와. 뭐야?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5: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새로운 동료는 누구? 뭐야? 로봇이라고?
1: 야, 괜찮아? 어? 저게 뭐야?
2: 뭐? 로봇괴잖아?
0: 로봇괴라니?
3: 시리우스!
4: 괜찮니? 저리야! 우리 아가! 보리암, 무서웠지?
3: 우리 아가, 아빠가 많이 걱정했다고.
5: 오전에 수변공원에서 로봇

0: 어떡하지? 들깨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1: 그럼 흩어져서 구조하자. 서둘러.
2: 알았어.
1: 허클리스 액션.
3: 이카루스

0: 이 녀석 저리 가. 호이.
1: 들깨들이 짖는 소리가 들리는데.
2: 저리 가. 얼른 저리 가라죠.
0: 물러나세요.
1: 자, 걔는 기절했어요. 괜찮으세요?
3: 아유, 다행히 가방만 물었어.
1: 개가 쫓아올 땐 뒤돌아서 뛰면 사냥 본능을 자극해서 위험해요. 혹시라도 개가 물고 놔주지 않을 때는 힘이 센 어른이 뒤에서 목을 졸라 들어올리면 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이는 위험하니까 반드시 어른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 해.
3: 네! 아유, 그래. 그래, 고맙네, 파이어 총각.
4: 이 근처에 많이 있다는데.
2: 어? 이안! 어? 저기!
4: 어?
2: 별개다!
4: 어? 저렇게 소리치면서 달아나면 위험한데?
2: 이안! 뭐하고 있어!

0: 정말
1: 위험해!
2: 어디? 다들 나한테 고마워하라고.
1: 그래 잘했어. 타이탄
3: 이카루스.
4: 그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뭐, 덕분에 이제 절 방해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지만요. 피말레, 스트라이크! 널 방해할 수 있는 게 왜 없어?
3: 크악! 눈부셔!
4: 무슨! 이 몸이 계신데! 에어로 컨트롤!

0: 누가 상대하고 있는 거지?
1: 글쎄, 나도 들은 게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0: 누가 됐든 지금 상황에선 환영이야.
2: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오호, 제법이군요. 하지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알고 있는 건가요? 걸렸군요. 라이트닝 네!
0: 이런, 당했어!
3: 일렉트로, 이건 네가 유인한 게 아니라 내가 들어온 거야.
0: 뭐라고?
3: 아, 이 귀찮은 걸 한 번에 날려버리려 했거든. 에어로 젠트 액션! 에어로 우메영!
0: 변신을 한다고요? 깽!
2: 아이고, 무서워라.
0: 얼른 숨어야겠네요.
3: 어디 숨겠다고? 에어로 소화 미사일! 야!
2: 이런 지상 방법을 쓰다니요!
3: 다 보인다고!
2: 쇼가 흥미진진해지는군요. 마음에 들어요.
0: 이겼어!
2: 이겼다고?
1: 어, 누군가 우릴 도와줬어.
0: 대체 누구지?
3: 누구긴? 바로 나지, 이 꼬맹아.
0: 꼬맹이? 설마 형이야?
4: 오늘의 안전교육!
5: 오늘 파이어로봇은 들깨들로부터 시민들을 구해냈지? 그렇다면 길에서 사나운 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까?
1: 소리를 지르거나 뒤로 돌아서 도망치면 오히려 위험해요.
6: 몸을 옆으로 돌리고 먼 곳을 쳐다보며 개가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등을 보이지 않고 뒷걸음질로 피하는 것도 중요하죠.
4: 그래도 달려든다면 옷이나 모자, 가방 등의 물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던져요.
7: 그러면 개 사냥 본능에 의해 순간적으로 따돌릴 수 있거든요.
5: 그래. 그러니 버려진 개들이 들깨가 되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키우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앉아!

0: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1: 아들!
2: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3: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1: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4: 엄마!
1: 괜찮아?
4: 응, 괜찮아.
5: 내가 다닌 중학교는
6: 군남중학교.
5: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6: 강숙현 과학선생님.
5: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6: 음악 70점.
5: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6: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5: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6: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5: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6: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5: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6: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한 데 계기가 됐습니다.
5: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6: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5: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6: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을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5: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6: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5: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6: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5: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6: 우주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5: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6: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루나 게이트라서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0: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다들 안녕? 너희들도 36이 여기로 오라고 했어?
1: 응. 근데 여기엔 이 요술 거울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2: 오, 다들 모였으면 거울을 보래. 그럼 36이 나타난대.
3: 36은 안 보이는데. 오!
0: 수수께끼다! 우리가 여기 모두 모였고 함께 거울을 들여다보면
4: 어후! 누가 나타날까?
5: 36! 수수께끼 친구들 잘했어! 수수께끼 더 하고 싶은 친구 있어? 그러면 수수께끼 광장으로 나를 따라와!
2: 수수께끼 광장으로 가고 있다면 들어갈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줄게. 넘버블록을 채워서 여기에 잠긴문을 열 수가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려봐. 우리는 살아 움직이는 열쇠꾸러비야.
1: 어떻게 들어가? 꼼짝도 안 하는데.
5: 오, 저기 6, 6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열쇠라고 했잖아.
6: 어쩌면 이게 잠긴 문일지도 몰라.
2: 그리고 우리는 넘버블록으로 문을 여는 거지.
0: 오, 맞아! 바로 그거야! 너희 셋은 문 안으로 이동해 볼래? 그리고 너희 셋은 그 옆으로 가봐!
2: 축하해! 문 하나가 열렸어! 문 두 개를 더 열면 성공이야! 우리가 아까는 모두 같은 모양이었지만 이번 문에서는 모양이 약간 달라.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지 맞춰봐! 우린 회전도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
3: 더 어려워졌는데.
1: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처음 문을 열 때처럼 시작해보자. 육 세 개는 안쪽으로 이동해줄래?
2: 여기에는 블록 여섯 개가 들어가면 딱 맞아. 근데 아무래도 이 모양은 아닌 것 같네. 잘하고 있어. 가로 한 줄이 채워졌잖아. 봐, 세로도 거의 채워졌어.
0: 오, 저게 한 면이 될 수 있겠다. 도움이 된 것 같아. 한 줄 위로 올라가줄래?
6: 회전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기억하지? 회전해서 아래쪽으로 들어가면 훗!
7: 같은 모양이야. 봐!
0: 너희 셋은 거꾸로 뒤집어줄래?
5: 이제 너희들은 문 안의 열쇠들과 모양이 같지만 뒤집어져 있네.
2: 사각형 안에는 패턴이 반복되지. 테슬레이션이라고도 한단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머리를 써야 할 거야. 우리가 전부 다른 모양이니까.
4: 이럴 수가.
2: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손해볼 건 없어. 힌트가 어디 숨어있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8: 진짜 어려워 보인다.
0: 우리가 틀리면 어떡하지?
7: 그러면 다시 해보면 돼. 손해볼 건 없다잖아.
0: 그리고 힌트도 찾아보라고 했잖아.
5: 봐, 두 개 구역이 색깔이 달라.
8: 저 두 개를 먼저 찾으면 되겠네.
7: 노란색 구역은 네 번째 육이네. 저기로 점프해줄래?
4: 야호!
1: 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은 세 번째 육처럼 생겼네.
2: 하루 종일 그러고 있지 말고 좀 다른 방향으로 돌려보라고.
1: 다른 방향? 그렇구나!
0: 오, 저 모서리 부분은 계단 모양인데 계단 모양 조각은 딱 하나 있네. 저기로 올라가.
6: 저기 채우려면 정사각형 4블록이 있어야 돼. 아래로 블록 두 개 자리가 더 있으니까 네 자리야. 저긴 뭐가 들어갈까? 오, 잠깐만. 이 모양은 왼쪽에 있는 6이랑 딱 맞네. 완전 럭키잖아.
0: 하나 남았어. 오, 잠깐만. 한번 돌아볼래? 오, 저거 봐.
5: 성공했군, 수수께끼 친구들. 수수께끼 광장에 온 걸 환영해. 많은 수수께끼들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어. 어서 시작하자고.
9: 자, what's the problem, Green?
10: I've been coloring the trees in the forest. The leaves are easy. They're green. But I don't know what color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11: It should be... brown! The rest of the tree should be brown.
10: I agree, Owl.
12: are you?
11: I'm brown. Down to earth. That's me. I'm an adventurer and a color explorer. And now that I've found you, I've earned my color explorer badge.
2: Oh, wowzers.
10: It's great to meet you. And you're right about the tree. Brown and green go well together.
11: Yes, I know all about the woods. Ooh, I'll give you a tour. This way! Here's a big brown branch. And that's a big brown bear. This way!
2: Which way did they go?

Ear. Ear.

어서 들어와. 오늘은 예쁜 꽃을 모아서 알록달록한 꽃다발을 만들 거야. 멋지겠지? 진짜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그리고 또 이걸 쓸래. 꽃병처럼 꽃을 꽂으려고.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꽃집 주인. 아우, 아우, 아우. 나랑 같이 꽃집 주인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그럼 친구들한테 줄 꽃다발을 만들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쓰면 돼. 꽃이 더 필요한데. 그래! 향기 맡아볼래?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꽃집 주인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친구들한테 줄 꽃다발을 만들자! 그럼 출발!

0: 안녕. 안녕, 딜런. 꽃집 주인 놀이 중인데 누구 꽃다발 줄까?
1: 나.
0: 무슨 꽃을 좋아하세요? 커다란 꽃? 그럼 딱 맞는 게 있지. 이거야. 이게 뭐냐 하면 오렌지 커바라기야.
1: 오, 난 전부 초록색인 꽃으로 해줘.
0: 네, 알겠어요. 금방 올게요. 오, 예쁜 잎사귀네.

0: 근데 이만큼으론 부족해. 친구들, 손상안경으로 한번 찾아보자. 혹시 초록색인 게 보이니? 오지한테 줄 꽃다발을 쓸 건데 말이야. 저기 있어! 저걸 다 쓰면 되겠다! 이건 여기, 그리고 이건 여기, 또 됐다! 여기요? 멋진 초록색 꽃이에요.
1: 고마워요. 초록 향기가 솔솔 나. 어? 넌 초록이 아니잖아.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딜런 안녕.
0: 안녕 데이지, 꽃다발 줄까?
1: 그래, 좋아.
0: 좋아요. 뭘로 줄까요? 해바라기, 장미, 개나리, 백합, 튤립.
1: 그치만 내가 받고 싶은 건 특별한 꽃인걸. 그게 뭐냐 하면 사자 민들레.
0: 사자 민들레라고? 그게 어떻게 생겼다고 했지?
1: 초록 줄기에 땅에서 자라. 노란 꽃잎에 무지개 향이 나고, 그리고 또 너무너무 멋져.
0: 초록 줄기, 노란 꽃잎, 무지개 향? 진짜 멋지겠다. 근데 우리 가게엔 없어.
1: 없다고?
0: 아니, 그게 아직은 없단 뜻이야. 하지만 내가 그럼 이 지도를 쓸게.
1: 우와, 지도? 그래, 그게 사자민들레가 어디 있는지 알려줄 거야. 예!
0: 그럼 꽃을 찾으러 떠나보자.

0: 저기 봐. 저 길고 부드러운 풀로 사자민들레 꽃다발을 만들자.
1: 잠깐만. 저기 있는 거 아무래도 용암 풀 같아.
0: 저 풀이 용암이야? 으아!
2: 자, 따라와.
1: 우와! 용암이 엄청 뜨거워. 조심해. 아, 뜨거워.
3: 그럼 누가 먼저 가나?
2: 거의 다 왔어. 와, 다 왔다.
0: 후후. 우와, 그래. 여기 아주 딱이야. 예.
2: 이쪽이야.
4: 휘. 꽃이잖아. 너한테도 붙었어.
3: 그리고 나도, 또 나도.
2: 이것도 꽃다발에 넣자.
0: 너희도 사자민들레 만나고 싶지? 나도 그래.
2: 무지개 향기가 나는데? 사자민들레가 여기에 있나 봐.
4: 발가락 사이가 간질간질해.
3: 모래꽃이야.
2: 모래꽃이 어디서 자라는지 알아?
3: 우스꽝모래!
0: 근데 하루 종일 이러고 놀 거야? 뚜뚜루! 우린 꽃집 주인인걸!
2: 이 모래에서 벗어나려면 진지한 막대를 잡아! 난 이제 진지하다고. 어서 잡아. 이야! 그럼 너희도

0: 이럴 때가 아니야. 다시 찾아보자. 이제 더는 무지개 향기가 안 나네. 그 대신에 이건 냄새 푹푹 터널이잖아.
1: 냄새 너무.
2: 어떡하지? 사자 민들레가 있는 곳에 가려면 어쩔 수 없어. 저 냄새 터널을 지나가야 해.
0: 그게 정말이야? 진짜 그러네. 저 길밖에 없어.
1: 그럼 그냥 들어가 보자. 다 같이 코를 막고 말이야.
2: 이게 무슨 냄새지?
1: 아무 냄새도 안 났는데.
2: 초록 줄기에 땅에서 자라고 노란 꽃잎에 또 무지개 향기가 나. 바로 사자 민들레야. 봐봐.
0: 우와. 우와. 진짜 멋지다. 잠깐만. 근데 그걸 꺾으면 다른 친구들이 더 볼 수가 없잖아.
2: 그치만 사자 민들레가 꽃다발 한가운데 꼭 들어가야 한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다 뭘 넣어?
0: 비비비비.
2: 사자 비시 민들레? 예! 자, 여기 있어.
0: 내 꽃다발. 우와, 나도 드디어 받았다.
2: 우리가 해냈어. 친구들 꽃다발을 다 만들었어.
0: 아오!
3: 예, 성공!
1: 꽃집 주인 다 함께 모여 찬내에 향기로운 꽃. 오, 사자 민들레 또 비씨 민들레 멈추지 않아 모두 모두 꽃을 사랑해.
0: 그럼 나도 꽃이 될래.
1: 예!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2: 그럼 또 만나.
0: 난 튤립이야. 난 돼지꽃.
1: 그럼 난 강아지꽃.

0: 치매 환자의 증가가 전 세계적 문제로
1: 치매 환자 있어요. 실종 건수가 늘고 있습니다.
2: 치매 환자 증가입니다.
3: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4: 연세는?
5: 85.
6: 이 누구세요?
7: 글쎄 모르겠네.
6: 누구세요?
5: 동서.
8: 제일 원인 되는 물질인 들을 제거하는 치료법이 개발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4, 5년 정도의 치매 지연 효과가 있고
9: 치매를 예측하는 혁신 기술. 치매 조기 진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8: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정도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9: 치매 관리 및 노인 보건 의료 분야의 권위자 손상준 교수와 함께 치매 조기 발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소중한 기억을 지켜낼 희망의 최전선으로 향한다.

0: 누가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64세 한기용 씨에게도 그날이 찾아왔다.
1: 사람을 제일 못 알아보는 게 누군가 봐.
2: 아유, 모르겠어. 집사람.
3: 아, 어머니 이거 누구세요?
1: 나고.
3: 예.
1: 동생들.
2: 하나도 처제. 몰라 나.
3: 사람을 몰라본 지가 언제 정도 되셨어요?
1: 몇 년? 한 2, 3년?
2: 몇 년 안 됐어요.
0: 현재 그의 치매는 얼마나 진행된 상태일까?
4: 혹시 나가셨다가 이렇게 실수해서 길 잃어버리시거나 뭐 이런 적은 없으셔요?
2: 그런 적은 없었어요.
1: 나가지도 않는.
4: 나가지 않으시니. 네. 제가 일부러 여쭤볼게요, 어르신. 댁 주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2: 주소요?
4: 네. 사시는 집 주소.
2: 모르겠어요.
4: 네. 알겠어요. 2020년도만 해도 아까 그 17년도, 19년도 하시고 20년도만 해도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GDS 수준 3점이셨는데 25년도 했을 때는 5단계로 올라가셨거든요.
0: 기억력과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을 종합한 치매 중증도 평가 결과 한기용 씨는 총 7단계 중 5단계인 치매로 나타났다.
4: 지금 남은 순간은
0: 그렇다면 치매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되는 걸까?
4: 안 드신다고 해갖고 저희가 안 드렸고 뭐 노란 거 그죠. 보호자가 만약에 같이 계시다면 그런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 때문에 일상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지 일단 확인을 해보고요. 신경인지 검사를 통해서 또래에 비해서 얼마나 기억력 저하가 있었는지를 좀 구체화, 객관화 해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인지 저하가 있고 일상 기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실 때를 보통 치매라고 부르고요. 일상 기능은 유지를 하시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지 저하를 또래보다 좀 떨어지시는 축이다 하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말을 합니다.
0: 신경 인지 검사는 뇌의 손상 부위와 정도를 다각도로 파악하는 검사다. 주의력, 언어와 시공간 능력, 기억력과 집행 기능까지 총 5개 영역을 정밀하게 측정한다. 검사는 같은 조건의 또래 100명을 기준으로 하위 16명 이하일 경우 인지 기능 저하로 판단한다. 치매 진단의 분수령은 일상생활의 독립성, 스스로 일상이 유지되면 경도 인지 장애, 일상의 독립마저 무너졌다면 치매를 의심한다. 그렇다면 일상을 지탱하는 우리의 기억은 뇌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질까? 처음 본 전화번호를 잠시 머릿속에 담아두는 단기 기억. 이 기억을 반복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해마를 거쳐 오래 보관되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저장된 기억은 필요할 때마다 다시 꺼내어 쓸 수 있다. 하지만 치매에 걸릴 경우 다양한 이유로 뇌세포가 파괴된다. 세포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 통로도 함께 파괴되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고 판단하는 인지 기능에 이상이 생긴다. 1년 전 이분남 씨는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다.
5: 겁나는 것보다 무덤덤한 게 뭐 그냥 내가 치매 같지가 않는데 치매라니.
6: 동생이 같이 사는데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저야 매일 보는 게 아니어서 잘 못 느꼈는데 동생을 이제 매일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기억하는 것들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스러울 정도로 좀 기억을 못한다라는 것들이 있으니까 PET CT를 찍어보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 거죠.
0: 이분남 씨는 2주마다 병원을 찾아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항체 주사를 맞는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을 직접 없애는 표적 신약 레카네마비다. 단순 증상 완화에서 원인 치료로 막막했던 치매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된 치료제. 레카네마블은 어떻게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늦추는 걸까? 전체 치매 환자 10명 중 7명이 앓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시작은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다. 신경세포 사이에 이 단백질이 서로 엉겨붙어 덩어리를 만들고 뇌 속에 염증이 번지기 시작한다. 이후 세포 간의 신호가 끊어지고 뇌세포가 하나둘 죽어가게 된다. 결국 뇌 손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부터 점차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항체 주사 치료는 정맥을 통해 레카네맙 성분을 주입한다. 뇌 속에 침투한 항체가 신경세포에 엉겨붙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정확히 찾아내 제거한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손상이 줄어들면서 병의 진행이 둔화되는 원리다.
4: 현재 단계에서는 아밀로이드 침착이 확인이 되셔야지만 이 치료의 대상이 되시고요. 너무 진행된 알츠하이머 병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서요. 조기 치매 정도에서 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지금 오늘 빼시면 다행히 이분남 씨는 주사 치료가 가능한 초기 치매 단계. 15개월 전과 비교해 상태는 얼마나 호전됐을까?
5: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별로 예, 좋아졌다는 거를
4: 평균적으로 4에서 5년 정도, 길게는 8년 정도 뭐 지연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는 되는데 예. 생활을 이렇게 경험하시는 인지변은 좀 시간이 걸리시는 게 있으실 거고.
5: 그것만 처음에 되면.

0: 많이 제거가 됐다는 결론이지요.
1: 그렇죠. 그거겠죠. 빨간색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데 이만큼이나 있으시다가 지금 파란색 쪽으로 많이 넘어왔거든요. 파란색 쪽으로 오면은 다 정상 범위라고 했는데 거의 정상 범위에 붙으셨어요.
2: 붉게 표시된 독성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치료 후 확연히 줄어들었다. 그런데 왜 환자가 느끼는 체감은 다를까? 실제로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 1,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 18개월간 약물을 투여하자 뇌속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크게 줄어 거의 정상 수준까지 제거되었다. 하지만 환자가 느끼는 결과는 달랐다. 인지 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는 약을 쓰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 27% 늦춰진 수준. 즉, 레카네맵은 기억을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 지금 상태를 지킬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약인 셈이다. 병을 초기에 발견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상황. 조기 발견이 절실해진 지금. 진단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 중이다. 고가의 영상 검사를 대신할 차세대 혈액 검사다.
1: 퇴행성 뇌질환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을 미리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검사법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에서 이제 뇌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뇌영상 검사 이전에 우리가 간단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 검사를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는 선별 도구로서 이제 혈액 검사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현재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빠르면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처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2: 피 속에는 어떤 단서가 숨어 있을까? 비밀은 뇌세포에서 혈액으로 이어지는 미세한 단백질 변화에 있다. 뇌 속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면 신경세포 내부의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형된다. 바로 인산이 달라붙어 엉키는 과인산화 타우. 이 단백질이 손상된 신경세포에서 새어나와 혈관 속으로 흘러드는 것이다. 혈액 검사는 이 극미량의 변화를 측정해 알츠하이머의 위험을 조기에 선별한다.
1: 알츠하이머병 혈액 바이오
2: 손상준
1: 학자로
2: 교수 역시
1: 드리려고
2: 혈액을 통한 조기 진단 연구에
1: 하는데,
2: 박차를 가하고
1: 이런
2: 있다.
1: 검사가 되지 않을까
2: 치매 위험군 환자들의 혈액을 모아 병의 진행을 예고하는 단백질 지표를 추적하는 연구다. 손 교수 연구팀과 미국 피츠버그 대가 공동으로 발표한 연구 결과, 경도 인지장애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가 양성일 때, 실제 알츠하이머병 위험군일 확률은 60대 중후반에서 약 81%, 90대에는 무려 93%까지 높아졌다. 간단한 피한 방울로 치매 위험을 미리 내다보는 시대. 이제 기억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빠른 발견이다.
3: 기억력이 약해진, 또 모임 좌석에서 이런 대화를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말이나 상대가 했던 말을 그걸 까먹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4: 뭐 테레비 같은 거 보면서 탤런트 이름이나 가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난다든가,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발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5: 수술을 자주 갔어요. 그런데 수술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맨날 갔는데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멍하니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그게 경도 인지장애더라고요.
2: 치매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경도 인지 장애다. 하지만 이제 기억력 저하보다 사소한 행동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0: 큰 거부터 고르시고 두 번째 고르시고 차례차례
1: 치매 판정을 받은 지 8년째
2: 손이 떨려요.
3: 아빠가 한방 하는 거는?
2: 그냥 약간 있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거 잊어버려요 자꾸.
1: 그런데 김양옥 씨의 경우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감정이 먼저 사라졌다. 가족들이 김양옥 씨의 이상 증상을 처음 느낀 건 10여 년 전이었다.
4: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엄마인데 아니, 엄마가 자식한테 이렇게 약간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냥 저희가 교과서적으로 엄마라고 하면 자식이 맛있는 거 먹으면 뭐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오빠가 아파서 먼저 떠났는데 엄마 크게 동요하지도 않으셨어요. 마지막 이제 임종이 가까워서 오빠 이제 보러 올라가자 했을 때 엄마가 뭐 내가 가서 뭐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보통은 막 올라가서 그래 오빠 얼굴 봐야지 내 아들이 막 이러실 텐데 그냥 무덤덤 하셨어요. 감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기쁘다 슬프다 이런 거를 그렇게 많이 느끼시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1: 설마 치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5: 그래서 저희가 기억하기로도 처음부터 이렇게 뭐 흔히 어르신들 얘기하시는 아유 깜빡깜빡 기억력이 떨어지세요 그런 모습은 아니셨고 10년 전 검사긴 하지만 다시 보시면 그때도 인지력 저하가 있긴 하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셨었고
1: 당시 언어 기능과 주의력, 기억력까지 대부분의 영역이 양호한 편에 속했다.
5: 이제 기억력 저하로 시작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양상의 어떤 치매 코스가 아니고 정서 행동장애 변화, 감각의 변화, 사회성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치매다 그런 미묘한 어떤 행동 정서장애 변화가 있으신 게 이제 정서 그 경도 행동장애시거든요. 뭐
1: 말씀하신 대로 이제 흔히 치매라 하면 기억력 저하부터 떠올리지만 김양옥 씨의 경우 감정과 행동 변화가 먼저 찾아왔다. 그 순간 뇌 속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노년기, 갑자기 성격이 달라진다. 의욕이 없거나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한다. 그런데 인지기능 검사는 정상. 경도 행동장애는 치매를 일으키는 비정상 단백질이 기억 중추가 아닌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는 뇌 회로에 먼저 변화를 일으키며 생기는 증상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신경세포까지 손상되며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경도 행동장애, 오늘 부모님의 표정을 한 번 더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5: 이전까지는 문제없이 지내셨던 어르신들이 뭐 우울증이나 불안증, 정신장애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상 이상 행동이 나타났을 때 퇴행성 뇌질환 치매의 전구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경도 행동 장애의 개념입니다. 최근 들어서 각광을 받는 건 다양한 진단 도구들이 개발되고 또 그에 따른 치료법들이 개발되면서 치료의 타겟으로 삼기 위한 개념화 과정으로 최근에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1: 꼭 기억해야 할 경도 행동 장애의 신호. 먼저 동기 저하다. 다음은 우울과 불안이 깊어지는 정서조절장애. 또한 충동을 조절하기 어려워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기 쉽다. 규범을 무시하며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환청이나 환각 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성격과 행동 변화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치매의 전조 신호일 수 있다.
5: 경도 행동장애가 있는 분들이 향후에 퇴행성 뇌질환을 보이는 위험도가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경도 행동장애랑 경도 인지장애가 같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같이 있는 분들은 많게는 30에서 40%까지 치매로 이연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도 인지장애뿐만 아니고 이런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부분들도 같이 어떤 정

0: 후 증상의 요소로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딸은 깔깔대던 엄마의 웃음소리가 그립다. 이제 다시는 그 시절의 엄마를 다시 볼 수 없는 걸까?
2: 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전국 무슨 자랑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전에는 노래 나오면 막 따라하셨어요. 노래 엄청 좋아하셔서. 예, 네, 그런 흥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은 그냥 멍하니 보고만 계세요. 엄마 잘하시는 거 한번 해보셔봐. 조금만 해보셔봐.
3: 경제 국회.

오직 당신은 마지막 촛불입니다. 차라리 가시려거든 내 가슴에 깊은 정도 같이 가져가세요.

0: 엄마가 근데 항상 기저귀 같은 거 안 차시고 혼자 걸어서 화장실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사실 힘들긴 하거든요. 목욕도 씻겨드려야 되고 막 이래서. 근데 또 이렇게 옆에서 노래 부르시고 하니까 예전에 엄마 모습 같아서.
1: 아득한 세월을 건너 마법 같은 순간이 머물다 간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더라면 엄마의 남은 생에 웃을 날이 조금은 더 많지 않았을까. 지난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약 95만 명. 2040년에는 177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는 시대. 치매는 이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나와 내 가족의 이야기다. 치매 예방 연구의 기준이 되는 랜싯 치매 연구의 보고서에서 치매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을 새롭게 발표했다. 뇌 자극을 차단해 치매를 부르는 난청.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두 배 이상 높인다. 뇌에 충격을 주는 머리 부상과 뇌세포를 파괴하는 과도한 음주도 문제. 대기 오염은 뇌혈관에 만성 염증을 일으킨다. 치료 없이 방치된 시력 손상과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과 고지혈증까지. 여기에 흡연, 당뇨 등 14가지 위험 요인만 잘 관리해도 치매의 45%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치매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요인은 무엇일까? 엄마가 치매에 걸린 것 같다.
2: 은행 비밀번호, 뭐 체크카드 잊어버리고 이러는 거는 거의 뭐 한 달에 여러 번일 때도 있고 신분증도 잃어버리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은 말을 뭐 30분도 안 되네 또 얘기하거나 그 전에 얘기했던 거는 또 얘기하면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내가 절대 그런 얘기 듣지 않았다 확신적으로 얘기하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주위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죠.
1: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3: 무기력감도 있으시고.
2: 네, 옷 같은 것도 얼룩이 막 많이 묻어있는 상태인데도 계속 그냥 입고 다니시고 그런 게 예전에 그렇게 깔끔하신 분이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불필요하거나 오래된 물건 있잖아요. 예를 뭐 30년 된 브라운관 TV랑 새 TV를 사드렸는데도 그 브라운관 TV를 꼭 가져가겠다는 너무 강하게 저항을 하시더라고 버리는 것을.
3: 그 마음은 알아요. 어떤 마음이시죠? 그 안 버리는 거?
2: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세요.
3: 우리 저 알츠하이머 검사는 하셨는데 네. 다행히도 음성으로 나왔어요. 문제가 없으세요. 깨끗하고. 알츠하이머는 아니신 거예요.
2: 저희가 보호자들이 느끼기에는 완전 치매 증상이랑 똑같은데.
1: 붉은색 독성 단백질의 침착이 경미한 상태. 알츠하이머 병의 가능성은 낮다는 뜻이다. 당연히 치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
3: 근데 분명히 기억력이 좀 문제가 없지는 않으세요. 100명 중에 끝에서 22등 정도니까 또래들. 근데 저희가 보통 한 10명에서 16등 이하만 문제로 삼거든요.
1: 검사상 치매를 의심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3: 한 가지 좀 고려점이 여기 우울증 체크리스트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 점수가 높아요.
2: 높아요.
3: 우울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 점수는 높거든요.
1: 기분과 의욕 등 30가지 문항으로 우울 증상을 평가하는 노인 우울 척도 검사. 정연숙 씨의 점수는 30점 만점에 20점. 중증 우울증의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다. 우울증이 기억력 저하의 원인이 된 걸까?
3: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의한 입체적인 인지 저하 혹은 동반되는 입지 저하로 지금 볼 수 있거든요.
2: 그러면 치매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3: 이 상태가 관리가 철저하게 필요한 상황은 맞으신 거예요.
1: 치매 위험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우울증은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본 렌시 보고서 치매 위험 요인 1위다. 그렇다면 우울증은 어떻게 치매까지 이어지는 걸까? 우울한 감정이 지속되면 뇌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다.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가 과도하게 작동하면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뇌의 스트레스 조절 체계가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된다. 그 영향은 감정을 느끼는 편도체, 판단을 돕는 전전두엽 등에서 관찰된다.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 기능을 손상시키는데 이것이 우울증에 의한 인지 저하다. 나아가 만성화된 우울증은 뇌 속의 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해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
3: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들 우울증하고 다르거든요. 기본적으로 몸이 어디 아프세요. 기운이 없고 식사 못하고 불면증도 있으시고 그게 노년기 우울증의 특징인데 사파적인 우울 장애 기간 동안에 인지저하가 동반됐을 때 이제 저희가 보통은 우울증에 의한 가성치매를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울증이 좋아지시면 인지저하에서 조금 더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4: 할아버지.
5: 그러나.
4: 저기 가서 고추 좀 꺼내갖고 와, 고추.
5: 고추.
1: 이제 남편은 간단한 심부름조차도 혼자선 해내질 못한다.
4: 할아버지가 자르고 싶은 대로 잘라봐.
1: 김영자 씨는 3년째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고 있다.
4: 양파도. 양파는 어떻게 자르실까?
1: 아프고 나서부턴 고집도 그런 황소고집이 없다. 오늘은 소꿉놀이의 꽃인 모양이다. 이렇게 순한 날은 손에 꼽을 정도.
4: 고생하셨어요. 자주자주 도와주세요.
5: 그래요.
1: 매일이 오늘 같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4: 멸치 한 마리 넣을까? 고추 하나
1: 툭하면 화를 내고 돌변하는 남편을 어르고 달래느라 힘에 부치는 날이 더 많았다.
6: 아버님 치매 진단 받으신 게 언제인지?
4: 지금 어쩌 3년 넘었을까요?
5: 오래되지.
4: 참 우울했죠. 그거는 원하지 않았던 거였어요. 정말 어느 가정이나 다 그렇겠지만은 치매 있는 가정은 참 힘들어요. 안 그랬었는데 치매가 오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자꾸 싸우려고 그러시고.
7: 여기는 우리
1: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남편.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제야 한숨 돌리나 했던 순간 남편에게 치매가 찾아왔다. 그 막막한 시간을 김영자 씨는 홀로 감당해야 했다.
4: 큰아들, 작은아들이에요. 저는 누구랑 싸우는 걸 싫어해요. 근데 할아버지가 화만 안 나게 하면 되는데 그게 문제예요. 할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꼭 소리부터 지르고 화부터 내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해갖고서는 아 내가 빨리 없어져 줘야겠다 그러고 또 그때는 몸이 아팠어요. 많이 아프다 보니까.
1: 치매 환자 보호자가 흔히 겪는 간병 우울증. 김영자 씨의 우울증 지수는 중등도 수준인 17점이었다.
6: 어머니가 이게 우울증이 왔다고 병원에서 이야기 들었을 때 아버님 마음 어땠었어요?
5: 아니 그때 우울증이나 간 거는 그 진짜 보시려는 사람, 그 공주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이지 초원에서 큰 사람이 우울증이 뭔지도 몰라요 나는.
4: 막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총을 들고 뒤에 따라와 봐라. 이? 우울증 앓을 겨를이 있나 그러시면은 제가 답답한 거예요.
1: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언젠가부터 영자 씨 본인의 기억력마저 가물거리기 시작한 것. 혹시 나도 치매가 아닐까.
4: 이거를 반찬을 여기다 놔놨다가 여기가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 냉장고가 아닌데 냉장고인 줄 알고 여기다 넣었다가 반찬을 버렸어요. 버리고 반찬 넣으면서 리모컨이랑 같이 넣어갖고서 실수한 적이 있어서 여기다 넣었다가는 만 며칠이 걸렸어요. 그때 테레비를 못 켰어요. 얼마나 찾아다니고 헤매고 다녔어요.
1: 남편을 위해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던 영자 씨. 그날 이후 1년 가까이 처방받은 항우울제와 인지기능 개선제를 하루도 빠짐없이 챙겨 먹고 있다. 누군가에게 병원은 따뜻한 쉼터가 되어주기도 한다.
4: 네. 요즘은 잠도 잘 자고요. 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3: 굉장히 이제 우울증 화병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또 생활에 대한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울증 치료나 이런 부분들 약물 치료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잘 하고 계시고요. 간병을 직접 다 하시잖아요.
4: 네, 제가 다 해도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전에는 밥을 못 먹었댔는데 네. 지금 밥도 잘 먹고 그냥 마음이 그런 대로 편안해요.
3: 어찌 지내셨어요? 뭐하고 시간을 보내셔요, 아버진?
4: 저는 요즘은 식전에 운동을 해요.
3: 식전에요?
4: 네, 5시 좀 지나면 나가서 아파트를 일찍요? 한 바퀴 돌고요. 네. 할아버지 모시고 나가요.
3: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좀 마음이 힘드시면 자꾸 안 나가시잖아요.
4: 근데 제가 네. 애기 다루듯 하죠.
3: 그렇죠. 하루에 한 뭐 예, 5,000보 조금 더 걸으시고 10,000보는 너무 많고요. 예, 조금 이제 한 7,000보.
1: 깜빡거리는 기억력 때문에 이제 병원을 찾았던 영자 씨. 제때 우울증 치료를 받은 덕분에 증상이 많이 호전됐다.
3: 저희가 어르신 그때 검사하신 거 좀 네. 분석을 해봤더니 어르신 연세 비해서 한 5살은 뇌가 젊게 나오셨어요.
4: 그래요?
3: 네. 저희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네. 뇌 사진이 또래들보다는 한 5살 젊게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도 그때 남편분 치매셔서 본인도 기억력 걱정이셨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문제는 없으시니까.
4: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1: 손 교수팀이 개발한 뇌 나이 모델로 분석한 결과 김영자 씨의 뇌는 실제 나이보다 5년 젊게 나왔다.
3: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예후를 예측하는 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예측하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뇌 나이 모델 같은 경우인데요. 내 실제 나이와 내 머릿속에 내 나이의 차이를 통해서 치매의 어떤 위험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요.
1: 이 기술은 여러 연령대 건강한 사람들의 뇌 MRI에서 부위별 변화 패턴을 학습한 다음 뇌 나이를 추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많을수록 치매 위험도가 높았다. 예후 예측에 유용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 자주 깜빡깜빡하는 또 한 명의 환자가 있다. 73세 김길수 씨.
8: 뭘 대화를 하면은 대화 내용을

0: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1: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0: 결과는 뭐 인지장애, 뭐 치매 분터까지는 아직 안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2: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지 어느덧 4년째. 하지만 그의 뇌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9.6세나 젊었다. 치매로 악화되지 않은 이유다. 그의 일상은 무엇이 다른 걸까?
3: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셔요? 이제는 뭐 날씨가 조금 풀리긴 했는데 그죠?
0: 뭐 전이나 지금이나
3: 네.
0: 일주일에 한번 수영장 가서
3: 네.
0: 한 2시간 동안 놀다 오고,
3: 수영장요?
0: 또비 오는 날은 그냥 있고, 비안 오는 날은 이제 걷기 운동 1시간 정도 하고.
3: 그래도 뭐 매일 그렇게 하시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요.
0: 아니, 그래도 나 자신을 위해서 걸어 다니는 거죠.
3: 맞아요.
2: 신체 운동이 치매 위험을 낮춘다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 그에겐 또 다른 즐거움도 있다.
0: 공방.
3: 공방요?
0: 예, 그것도 한 3주 다녔나요? 3주 다니고 만들어가.
3: 재미가 있으셔요?
0: 네.
3: 뭐 만드셔요?
2: 공방에서
3: 다시?
2: 정성껏 만든 결실을 꺼내는 김길수 씨. 손끝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활동도 치매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0: 이런 것 만들거든요.
3: 좋으시네요.
0: 그거 저 교수님 드리려고 내가 사용 안 했어요. 저 교수님은
3: 선물 주시는 거예요?
0: 예.
3: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미세하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0: 예. 손으로 다 일일이 다.
3: 그러니까 그런 운동이 머리 활동에도 좋고 좋으시거든요. 이렇게 미세한 운동들 자꾸 연습해 보시는 게.
2: 여기에 또 하나의 비결이 있다. 바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치매를 막고 젊은 뇌를 지키는 습관이다.
4: 능동적인 자극들이 필요하셔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움직임이 필요하시다. 많이 걸으시고 손을 많이 쓰시라. 그림을 그리시던, 글씨를 쓰시던, 퍼즐을 하시던,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상관없다. 모험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치매를 예방하려면 공부 많이 하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뇌회로가 자꾸 생깁니다. 우리도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이 한 곳밖에 없으면 문제겠지만, 그럼 경부고속도로가 망가지면 사실 서울에서 부산을 못 가느냐. 여러 가지 국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국도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죠, 길을. 고속도로가 망가져도 내가 돌아는 갈 수는 있지만은, 서울에서 부산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갈수 있는 작은 도로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2: 처음엔 암보다 더큰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스치는 건망증 하나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5: 치매 초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럴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암 같은 병이 걸렸으면은 잘라내면 되는 건데, 이건 정신적인 거기 때문에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수술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래서.
2: 5년 전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고 매년 추적 검사를 이어온 박진수 씨. 제발 올해도 무사히 지나가길. 매번 떨리는 마음으로 성적표를 받아든다.
3: 옛날에 5년 전에 하셨던 결과가 있어요.
5: 네.
3: 그거랑 뭐 비교할 텐데요. 5년 전엔 요만큼 나오셨고, 요번엔 요건데, 조금 떨어져 있긴 하세요. 집중력이나 이런 게좀 떨어져 있긴 하신데, 제일 중요한 기억력은 그 그래프 보시면 사실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경도 인지저하가 있긴 하시거든요.
5: 예.
3: 근데 확 나빠진 건 아니세요.
5: 못 맞힌 게 많았걸라요, 지난번에. 그래서 난
3: 네.
5: 심각한 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3: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교정을 잘 하시면서 인지 기능을 잘 유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5: 별 차이가 안 난다니까는 기본적으로 다 좋습니다, 아주.
2: 올해도 무사히 합격증을 받은 기분이다. 사실 박진수 씨에겐 오랜 시간 묵묵히 지켜온 습관 하나가 있다. 하루를 기록하는 일이다.
6: 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얼마간 쓰신 거예요?
5: 한 20년 전부터 썼어요.

0: 매일 쓰신 거예요?
1: 네. 아, 이거는
0: 예.
1: 우리가 그 저 우리 먹으려고 숨은 수박이 걸려요. 수박도 농사 짓고 고추도 농사 짓고.
2: 퇴직 후 시작된 두 번째 인생. 서툴고 힘든 농사판에서 기록은 가장 확실한 돌파구가 됐다.
1: 아, 이게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사를 짓는 시기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고추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들깨는 몇 월 달에 심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기록을 해놓으면 전년도 거 보고선 작년에는 고추가 몇 시 날 고추를 따기 시작했다. 고추가 며칠 날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적고 있습니다.
2: 매일 하루를 되짚어 글로 옮기는 행위는 기억과 언어, 판단력을 동시에 쓰는 대표적인 인지자극 활동이다. 얼마 전부터는 새로운 뇌훈련을 하나 더 시작했다. 교수님의 처방으로 시작한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다.
3: 이번 훈련에서는 단어를 보고 떠오른 것을 자유롭게 말해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개구리입니다.
1: 개구리.
3: 개구리 하면 떠오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1: 올챙이, 논두렁, 들판, 청개구리, 개구리 울음소리.
3: 잘 떠올리셨어요. 이번 훈련에서는 가게 사장이 되어 손님의 주문을 기억해 볼게요. 사장님,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무엇을 주문하는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4: 사장님, 오렌지랑 석류 하나씩 주세요.
1: 오렌지와 석류.
3: 많이 기억하셨군요. 잘하셨어요. 손님이 주문한 것은 오렌지 그리고 석류입니다.
2: 하루 두 번, 15분씩 이어지는 훈련. 개인의 수행 능력에 맞춰 난이도가 자동 조절된다. 디지털 인지치료는 과연 어떤 원리로 뇌를 자극하는 걸까?
3: 두 번째 훈련도 열심히 해봐요.
2: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날짜를 기억하거나 시간을 가늠하고 상황을 판단하는 일이 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 디지털 인지중재 치료는 화면 속 과제를 수행하며 아직 건강하게 남아있는 뇌를 반복적으로 자극한다. 기능이 떨어진 부위를 보완하도록 돕는 원리다. 이는 정보를 연결하고 되새기는 기억의 우회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인지기능의 향상을 기대한다. 세대도 살아온 궤적도 다른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예비 의사인 의대생들과 경도인지장애, 노년기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이 1대1로 결연을 맺고 3개월간 마음을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송 교수는 14년째 이 자리를 직접 기획하고 있다. 이 만남은 환자들이 잃어가는 기억 속에 머물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게 한다.
5: 젊은 학생들하고 네.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네. 기분이 좀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오히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네. 더 좋아지고 네. 더 기분도 전환되고.
2: 치매라는 두려움에 주저앉지 않도록.
6: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7: 반갑습니다.
8: 반갑습니다.
9: 뭐가 제일 감사해요?
10: 나한테 잘해주는 게 감사해.
11: 착해요. 고마워요. 건강해 주셔서 오래오래 살아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10: 우는 것 제대로.
2: 기억이 흐려지는 길목에서도 소중한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12: 행복한.

0: 걸 제가 스스로 저한테 이렇게 주문을 낸다고 할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야.
1: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눈길을 주고
2: 조심하시고 넘어지지 않으시게
1: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어 온 명예
3: 치매 검사하시라고 그러면 미루다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건강검진 받듯이 치매도 이제는 관리의 어떤 예방의 어떤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마시고 좀 의심이 되거나 불편하시면 미리미리 체크를 받으십시오.
4: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5: 눈물이 나오니까 자꾸 좀 쓰리더라고요.
6: 눈까지 안 좋으니까 살 수 있는 자신이 없었어요.
4: 너무너무 그냥 아파요.
7: 충혈되고 표면에 상처를 입고 염증이 느끼는 이런 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루 이틀에 되지 않고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같은 동시에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English.
3: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4: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5: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

0: 이루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2: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2: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2: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2: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건강만점 재료로 만드는 윤혜심표 자연요리 밥상. 손님이 왔을 때 솜씨 뽐낼 수 있는 비주얼 최강 전골요리 레시피. 가을 제철 버섯을 듬뿍 넣어 절로 건강해지는 버섯 편육 전골부터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향하는 밥도둑 장아찌 반찬. 짭조름하면서도 오도독 씹히는 맛이 좋은 궁채 장아찌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체육의 남자 광희고요.
2: 안녕하세요. 윤혜신입니다.
1: 네.
2: 반갑습니다.
1: 선생님. 네. 이 제철 맞은 가을 버섯과 고소한 편육이 어우러지는 버섯 편육 전골.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자, 누구나 인정하는 윤혜신 선생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2: 네, 건강한 재료들로 가을 입맛을 살려주는 레시피고요.
1: 네.
2: 소고기 사태하고요.
1: 네.
2: 이제 요즘 나오는 그 버섯들. 우리 보통 목이버섯 하면 까만색. 그렇죠.
1: 예,
2: 많이 썼는데, 예, 요즘 이걸 이제 눈꽃송이라고도 하고요. 눈꽃송이 버섯이라고도 하는데,
1: 예.
2: 불려서 쓸 거고요.
1: 예.
2: 망가닥 버섯, 황금 팽이 버섯, 표고 버섯 이렇게 준비했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제 주재료는 아니지만 밑에 깔려서 은근한 단맛을 올려주는 채소 국물용으로,
1: 예.
2: 배추, 알배추,
1: 예.
2: 그다음에 쑥갓, 대파, 그다음에 무 필요하고요.
1: 예.
2: 불량의 간장, 소금, 후추로 이제 육수 국물 간을 맞출 겁니다.
1: 네. 자, 이 계절 이 전골 요리 하나쯤 마스터해두면 쫄쫄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버섯 편육 전골.
2: 네.
1: 자, 한번 해볼 텐데.
2: 네.
1: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2: 네, 편육. 으로 끓이는 전골이기 때문에 네. 편육을 만들려면 이제 사태가 필요하고요.
1: 네.
2: 제가 이제 맛있는 아롱사태,
1: 네.
2: 아롱사태를 찬물에 한 두세 시간 정도
1: 네.
2: 불려서 이렇게 핏물을 완전히 빼주시면 돼요.
1: 네, 핏물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2: 네, 핏물을 빼야지 잡내가 안 나고 깔끔한 네. 육수가 나오죠.
1: 네.
2: 그 국물을 이용해서 전골 육수를 쓸 거예요.
1: 네.
2: 그럼 먼저 이제 이거부터 올려놓을게요.
1: 자, 두 시간 반 정도 네. 찬물에 담가놔서 핏물을 네. 뺀 상태입니다.
2: 네. 냄비에다가요.
1: 예.
2: 네. 이제 네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부어주세요.
1: 자,
2: 이제
1: 물을
2: 네.
1: 이 육수를 쓸 물이죠.
2: 네, 육수를 쓸 물이고요.
1: 예.
2: 이거 이제 편육 만들어서 삶은 물이기도 하고요.
1: 네. 예.
2: 저는 이제 핏물을 완전히 빼면 여기다가 향신료를 안 넣어요. 맹물에다가 넣어서 찬물에다가요.
1: 예.
2: 서서히 이제 모공이 열리면서
1: 예,
2: 예 맛있는 그 육수가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1: 육수기.
2: 안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뚜껑을 닫고 삶다가,
1: 예.
2: 네. 끓어오르면은 네, 뚜껑을 살짝 열고서, 그 다음에 한 시간 반 정도,
1: 네.
2: 완전히 편육이 익을 때까지, 편육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삶아줄게요.
1: 자, 한 시간 반 정도 저희가 네. 맛있게 한번
2: 네.
1: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자, 그럼 맛있게 삶아진 동안,
2: 네.
1: 전골에 들어갈 재료들 한번 손질해 볼까요?
2: 네네. 주재료들을 한번 제가 손질해 볼게요. 먼저 이제 이 흰 목이버섯은 마른 상태로 이렇게 판매를 해요.
1: 예, 신기해요.
2: 네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찬물에
1: 예.
2: 찬물에 담그면 돼요.
1: 자, 찬물에 담그면
2: 네.
1: 얼마 정도 시간이 되면
2: 한 30분 정도 되면
1: 예.
2: 두 배 정도를 이렇게 일어나면서
1: 예.
2: 네, 이렇게. 그리고 벌써 이렇게 하나하나
1: 촉감이 다르죠.
2: 촉감이 다르고요. 오도도를 했군요. 그러면 불린 다음에 한 두세 번 찬물에 깨끗이 씻고요.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밑둥이
1: 예.
2: 뭐 노란 게 좀 있어요.
1: 예.
2: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건 큰 거를 4등분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여기를 제거를 하고요.
1: 예.
2: 딱딱한 부분을 제거하고 이런 상태에서 쓰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우리가 이제
1: 함께 들어갈.
2: 네.
1: 채소들.
2: 알배추.
1: 자, 배추 네네. 들어가야 국물이 달큰하면서.
2: 아, 너무 맛있죠.
1: 예.
2: 그리고 겨울엔 또 배추 무가 빠질 수 없어요.
1: 예.
2: 그래서 요거는 그 제 생각에는

0: 한입 크기로 그냥 네. 너무 잘게 할 필요 없고요. 또 금방 익는 재료니까 이렇게 해서
1: 이 전골에 배추 움직... 빠지면 섭섭해요.
0: 배추가 참 맛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놓고요. 그다음에 무 하나 무 줘주세요.
1: 무도 드릴까요?
0: 네, 무도 또 시원한데 일조를 하죠.
1: 저 이제 날씨가 추워질수록 무가 네. 맛있어진다고 하잖아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박나박.
1: 나박.
0: 네, 왜냐면 이제 푹 끓일 게 아니라 예. 후루룩 끓여서 먹는 전골이기 때문에 네. 너무 두껍게 끓이면 안 익잖아요.
1: 다른 재료 다 얇기 때문에.
0: 네, 다 이것도 맞춰서 네. 나박나박 썰어주시면 되고요. 네.
1: 진짜로 선생님 이제 날씨가 네. 저녁에는 확실히 좀 약간 쌀쌀한 느낌이 있어요.
0: 추워요. 예. 네.
1: 그래서 네. 이럴 때 전골이 늘 생각이 나거든요.
0: 맞아요.
1: 따뜻한 국물도 먹고 싶고.
0: 네.
1: 선생님
0: 네.
1: 이렇게 오늘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네. 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
0: 그렇죠.
1: 예.
0: 이거를 다 맑은 소고기 진한 국물에다가 예.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0: 뱃속이 또 드듯해지면서
1: 예.
0: 네. 올해는 이제 감기 없습니다.
1: 예.
0: 네.
1: 자, 선생님.
0: 네.
1: 지금.
0: 네.
1: 사태가.
0: 네, 한번 볼까요?
1: 네, 사태가 잘 익고 있는데.
0: 아, 네. 제가 좀 미리 끓여서 왔거든요.
1: 예, 예.
0: 한 시간 반 정도 끓여서 왔고요. 자, 이제 꺼내가지고요.
1: 예.
0: 넣고. 저는 이제 좀 식혀요. 썰기 예. 편하게.
1: 네. 예.
0: 식히면 되시고요.
1: 자, 이렇게 찔러봤을 때.
0: 네.
1: 핏물이 안 올라오면 되는 거죠.
0: 네.
1: 자, 근데요. 선생님. 사태를
0: 네.
1: 삶았던 이 물은
0: 네.
1: 육수를 쓰는 거죠?
0: 육수를 쓸 거예요.
1: 오.
0: 그럼 여기다 이제 간을 해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그러면 제가 아까 간할 때 요건 이제 아무 간이 안 됐고 저는 여기다 후추도 안 넣고 뭐 향신료를 안 넣었어요.
1: 근데 이렇게 고기에 맛있는 향이
0: 네,
1: 이렇게
0: 네.
1: 배인 거예요?
0: 맛있게 나오고요.
1: 이야.
0: 자체적으로 이렇게 색깔이 나오잖아요.
1: 예.
0: 중간중간에 나오는 기름만 이렇게 걷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1: 살짝 걷어냈어요, 저희는.
0: 네, 네. 아까 걷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고 국간장.
1: 예.
0: 진간장 안 됩니다. 국간장 쓰시면 되고요.
1: 먼저 쓰고요.
0: 네, 그다음에 소금.
1: 예.
0: 이제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국간장 하나, 소금 한 2분의 1큰술 정도 되면 밑간이 되고 후추도 약간만.
1: 와, 네. 진짜 정말 소량의 간을 하는 것 같아요.
0: 네, 왜냐면 이게 끓이면서 먹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지금 내 입에 딱 맞으면 나중에 짜져요.
1: 아.
0: 그래서 약간 슴슴하게 간을 맞춰놓으면 되고요.
1: 예.
0: 네, 그럼 이제 간을 맞춰둔 거죠.
1: 자, 정말 네. 담백할 것 같은데요.
0: 네.
1: 자, 이제
0: 편육을
1: 썰고.
0: 썰어야 되는데 뜨거운 상태로 썰면 모양이 깨끗하게 안 나와요.
1: 예.
0: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좀 식혀놓은 게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서
1: 준비를 해뒀습니다.
0: 한 소금, 네, 한 소금 이제 식으면
1: 예.
0: 랩으로 싸가지고요. 차갑게 냉장고에 넣어놓은 게 있어요. 이제 이게 모양이거든요.
1: 이제 네, 확실히
0: 이만했던 게 한
1: 예.
0: 뭐 반 정도로 확 줄지요.
1: 네네.
0: 네, 그렇게 해서 고기는 이제 많이 줄어요.
1: 예.
0: 그러면은 이거를 편대로 한번 썰어볼게요. 제가 얄팍얄팍하게.
1: 예.
0: 그럼 요게 이제 젤라틴이죠.
1: 아, 몸에 좋은.
0: 예, 예, 예. 요게 그래서 그 양지머리도 물론 국물일 때 맛있지만
1: 예.
0: 편육이 고기도 맛있고 국물도 맛있게 나와서 고기 위주로 먹으려면 사태가 훨씬 맛있는 거예요.
1: 예.
0: 여기 보세요. 중간에 그 모양들이 나왔죠. 이렇게
1: 예.
0: 중간중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또 소고기 부위 중에서 사태를 좋아해요. 네. 지난 추석에도 그 갈비찜 안 하고 이번에 저희는 사태찜 했어요.
1: 사태찜이요?
0: 네네. 사태를 푹 삶으면 아주 흐물흐물 맛있어지는데
1: 예, 예.
0: 거기다가 밤이랑 연근이랑 대추 같은 걸 넣고 찜을 하면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1: 맞아요. 그리고 사태는 쫄깃한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0: 네. 왜냐면 이제 갈비는 비싸기도 비싸려니와
1: 예.
0: 너무 기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건강상의 이유로
1: 예.
0: 제가 이제 사태를 다 이제 재료는 준비됐어요.
1: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됐고요.
0: 네.
1: 자, 그러면
0: 네.
1: 전골 냄비에
0: 네, 한번 담아볼까요?
1: 그럴까요?
0: 네,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자, 밑에다가 제 밑에다가 물을 좀 깔아주세요.
1: 물을 좀 깔고
0: 네, 네, 물을 좀 깔고 그다음에 이제 배추를
1: 네.
0: 좀 채워주시고요.
1: 좀 채워주고요.
0: 네, 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1: 그럴까요?
0: 네네.
1: 또 끓이면서 이 채수가 나와서
0: 네, 하나씩 집어먹는 것도 너무 맛있잖아요.
1: 예.
0: 네. 그다음에 이따 만들 장아찌에다가
1: 네.
0: 콕콕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1: 파는지 요리와도 네. 잘 어울리고요.
0: 네. 제가 이제 세트 메뉴로 했거든요.
1: 예.
0: 파도 대파 익으면 너무 맛있어요.
1: 그렇죠.
0: 네, 가운데를 좀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1: 네.
0: 자, 이렇게 버섯.
1: 자, 흰 모기 버섯.
0: 네, 예쁘게 가운데다가 꽃같이 이렇게
1: 네.
0: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썰은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모양도 예쁜지.

0: 뭔지.
1: 예. 네. 이렇게 한번 돌려서.
0: 한 바퀴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1: 사실 이제 전골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켜켜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번에 또 펼치는 느낌으로.
0: 네. 여기 펼쳐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
1: 예. 정말 담백할 것 같고, 네. 식감도 쫄깃할 것 같고.
0: 네. 저렇게 해주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숯갓은 처음부터 너무 넣으면 늘어내지기니까
1: 예.
0: 지금은 이제 제가 예쁘게 이렇게 꽂아 놓을 건데 예. 옆에 두고 계시다가
1: 중간중간
0: 중간중간에 넣어서 이거는 살짝 익혀서 먹는 게 맛있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1: 뒀다가 중간중간에
0: 지금은 이제 장식용으로 예. 예쁘게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버섯들을
1: 예.
0: 쭉 돌려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넘적넘적 썰으니까 굉장히 먹음직스럽잖아요.
1: 예, 보기도 네, 좋고요.
0: 보기도 좋고.
1: 네. 이 전골은 푸짐하게 해서 먹는 게 또 제맛인 것 네. 같아요.
0: 그리고 이제 명색이 버섯 전골인데
1: 예.
0: 버섯이 너무 적으면 보는 사람 앞에
1: 예.
0: 조금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푸짐하게
1: 예.
0: 만족 버섯 좀 많이 넣었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그다음에 팽이버섯도 집어먹기 편하게 이렇게 촉촉 찢어서
1: 네.
0: 이렇게 쭉 돌려주시고요.
1: 황금팽이라 그랬죠?
0: 황금팽이에요. 근데 황금팽이 못 구하시면 그냥 팽이도 좋습니다.
1: 예.
0: 버섯들이 비타민 D가 많아서 일조량이 지금 점점 적어지고 있잖아요.
1: 아무래도 야외에 있는 네. 시간이 부르다 보니
0: 그럴 때 이런 걸 비타민 D가 많은
1: 네.
0: 버섯들을 먹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 외에도 뭐 느타리 버섯
1: 예.
0: 뭐 많잖아요.
1: 새송이 버섯, 양송이 버섯
0: 다 괜찮습니다.
1: 오르공댕이
0: 네.
1: 오리공댕이 맞죠?
0: 노르공댕입니다. 네. 오리공댕이란요.
1: 죄송합니다. 네. 노르공댕이.
0: 근데 이제 좀 있으면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오리공댕이라는 버섯이
1: 워낙에 버섯 종류가 많다 보니
0: 너무 많아지고 예. 해마다 새로운 게 막 나와요.
1: 그런가요?
0: 네. 해마다 새로운 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를 정도로 네.
1: 이렇게 또 푸짐하게 담아봤습니다.
0: 그러니까 너무 푸짐하고
1: 예.
0: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
1: 예,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데요.
0: 네, 네. 이렇게 해서 자 이제 갑시다.
1: 자, 우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릅니다.
0: 네.
1: 굉장히 든든한데요.
0: 네.
1: 자, 제가 옆에서 네. 육수를
0: 맞춰드릴게요. 네. 자. 자, 불을 켜고요.
1: 네.
0: 육수를 너무 첨벙첨벙하면 나중에 끌어올려요.
1: 예.
0: 반 정도 붓는다 생각하고 버주세요.
1: 반 정도?
0: 네네.
1: 반 정도?
0: 밑간을 우리가 또 했죠. 조선간장이랑 소금이랑 후추로요.
1: 네.
0: 네. 아, 네. 좋습니다. 네.
1: 어느 정도 하면 돼요?
0: 네. 네, 된 것 같아요. 여기다 놔주시고요.
1: 네.
0: 이렇게 이제 끓여 드시다가 버섯이 모자라 버섯 더 넣고 채소가 모자라 하면 써놨던 채소를 넣고
1: 예.
0: 계속 끓여 드시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1: 아, 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먹을 때는
0: 네.
1: 식탁 위에
0: 네.
1: 이제 불을 올려놓고
0: 그렇죠.
1: 냄비 전골을 놓고
0: 네.
1: 저 이제 끓이면서 이제 먹는 거죠. 덜어서.
0: 그렇죠. 네.
1: 일단은 아주 몸에 좋은 버섯이 가득하고
0: 네.
1: 그리고 먹음직스러운 사태가
0: 네.
1: 이렇게 들어있어서
0: 네.
1: 정말 푸짐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자, 한 5분 정도 맛있게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0: 네.
1: 선생님.
0: 네.
1: 지금 아주 보글보글
0: 네.
1: 이 전골이 끓고 있는데요.
0: 네, 맛있겠죠.
1: 예. 이제는 더 이 채소랑 버섯에서
0: 네.
1: 이 맛있는 맛이 우러나와서 국물 향이 너무 좋아요, 지금.
0: 너무 맛있습니다.
1: 이제 먹어도 되는 거죠?
0: 먹어도 됩니다. 이제 좀 이따 만들 군대 장아찌 있잖아요.
1: 네.
0: 그 국물에 찍어 먹고, 얹어 먹고.
1: 네.
0: 그러면 아주 찰떡궁합이에요.
1: 얼른 이 뜨끈한 국물과 사태랑 그다음에 버섯을 먹어보고 싶은데요.
0: 네.
1: 자, 이렇게 푸짐하게 만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버섯 편육 전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버섯 편육 전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물, 핏물 뺀 사태를 넣고 뚜껑을 덮어 1시간 30분 정도 삶아주세요. 알배추는 한입 크기로 썰고 무는 나박 썬 뒤 숯갓을 길쭉하게 썰어줍니다. 삶은 사태는 건진 뒤 식혀주세요. 육수에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를 넣어 간해줍니다. 끓이면서 먹는 전골 요리는 간을 살짝 심심하게 하는 게 좋아요. 식힌 사태는 얄팍하게 썰어주세요. 전골 냄비에 무, 알배추, 큼직하게 썬 대파, 불린 흰 목이버섯, 사태, 숯갓, 편 썬 표고버섯, 황금 팽이버섯, 만 가닥 버섯을 넣고 육수를 부어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끓여주면 버섯 편육 전골이 완성됩니다.
1: 유난히 아삭한 식감이 좋은 공채로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재료를 볼까요?
0: 네, 오이지 반찬처럼 가을에 아주 최애 반찬이 될 재료인데요. 이 공채. 네. 네, 제가 불려놨고요. 네. 그다음에 아삭이 오이, 그다음에 양파 필요하고요. 네. 장아찌에 들어가는 물, 간장, 식초, 설탕, 그다음에 다시마 한 쪽이 필요합니다.
1: 네. 저도 이렇게 한입 먹었을 때 정말 공채의 식감이 정말 아삭하고 오독한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선생님,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0: 네, 작물부터 끓이고 끓는 사이에 저희가 야채를 얼른 손질하면 될 것 같아요.
1: 자, 절임물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0: 네. 자. 장아찌 절임 그 국물은 뭐 전 국민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1: 네.
0: 가장 기본이 1:1:1만 외우시면 돼요. 1:1:1:1.
1: 예. 네.
0: 물 하나, 간장 하나, 식초는 맨 마지막에. 지금 하면 날아가니까.
1: 식초는 맨 마지막 언제 넣으면 되나요?
0: 팔팔 끓고 나서 불 딱 끈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설탕 하나. 그다음에 감칠맛을 약간 주기 위해서. 다시마를 한쪽만 넣을게요.
1: 그럴까요?
0: 네네, 그렇게 해서 그냥 끓여주시면 되죠.
1: 선생님, 이 절임물은 다른 장아찌 만들 때
0: 다 똑같아요.
1: 똑같이.
0: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1: 예?
0: 다만 식초는 넣지 마시고요.
1: 네?
0: 팔팔 끓으면 불 끄고 그다음에 섞으시면 돼요.
1: 네.
0: 그럼 이 작물이 끓을 동안 우리 이제 재료들을 좀 한번 볼까요?
1: 재료를 한번 끓여볼게요.
0: 네.
1: 한번 작물을 끓이고 절임물을 끓이고 야, 선생님.
0: 네.
1: 요즘 이 궁채
0: 인기죠. 인기쟁이에요.
1: 요리 비결에서도 한번 본 것 같고.
0: 아, 그래요.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상추의 줄기래요. 긴 그 상추인데 잎을 안 먹고 줄기를 먹는 그런 상추고요. 그렇게 해서 한 입 크기로 그냥
1: 한 입 크기로
0: 한 3cm 정도 이렇게 해서 잘라 놓으면 되죠. 저는 이거 많이 해 가지고요. 볶아도 먹어요. 건두부라든지 아니면 고기 조금 넣고 볶아도 아삭아삭하고 맛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요즘 그 밤낮의 길이가 바뀌면서 또 불면증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상추 많이 먹으면 졸리다는 말 있잖아요.
1: 잠이 잘 온다고.
0: 그래, 상추 줄기 이렇게 딱 따면 흰 진이 나왔어요. 그게 정말 신경 안정제예요. 천연 신경 안정제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잠을 푹 주무시고 신경을 안정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1: 아마 이제 공채를 또 처음 먹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확실히 먹어보니까 식감도 좋고
0: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장아찌로도 많이 담고요. 볶아서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파는 영원한 장아찌의 재료죠. 이것도 그 같은 크기로 이렇게 비슷하게 같은 재료들끼리 이렇게 서로 썰어주시고요.
1: 선생님, 근데 이 장아찌는 정말 만들어두면 그냥 이제 든든한 것 같아요.
0: 그렇죠, 반찬 없을 때.
1: 뭐 대단한 반찬도 아니지만 근데 입맛 없을 때 장아찌 하나만 있어도 장아찌는 또 고기 먹을 때도 필요하고
0: 저는 입맛 없을 때 누룽지 한 솥 끓여가지고 장아찌 다 먹어요. 너무 맛있어요.
1: 맞아요.
0: 입맛도 좀 살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그게 매운 고추로 하셔도 되고 나는 정말 매콤한 거 좋아하는 청양고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아삭이 고추 준비했거든요. 애들도 좋아해서 같이 먹으려면 좀 덜 매운 고추를 제가 준비해봤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꼭지를 따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그냥 한 입 크기로 같이 넣을 거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걸 만드는 이유는 이따가 이제 드실 그 버섯 전골 있잖아요. 버섯 전골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좋아요.
1: 그 전에 만들었던 버섯 전골과 함께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섯과 사태가 들어간
0: 그 국물에다 콕 찍어 먹어도 되고요. 요 재료를 그 재료에다가 얹어서 먹어도 맛있고
1: 세트네요, 세트.
0: 너무 어울리는 세트예요.
1: 근데요, 선생님 오늘 이 장아찌가 이 재료들이 세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장아찌를 한 번에 만드는 그런 기분이에요.
0: 맞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둘 중에 뭐가 하나 없다 해도 있는 것만 하셔도 되고 궁채 장아찌만 하셔도 맛있어요. 저는 이제 여름에 궁채 장아찌 했다가 그걸 이렇게 꺼내가지고요. 뭐 참기름 조금, 통깨, 고춧가루 조금 넣고 조물조물 무쳐서
1: 무침으로 그냥
0: 밑반찬으로도
1: 밑반찬.
0: 네네, 너무 맛있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0: 네.
1: 그런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요만큼만 담아볼게요.
0: 그럴까요?
1: 네, 용기가 요만큼 있으니까.
0: 자, 이렇게 내열 용기에 저희 준비를 해봤고요.
1: 네.
0: 마지막으로 식초를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그럴까요? 네. 작물이 이제 보글보글
0: 네.
1: 끓잖아요. 끄시고요. 딱 끄고 나서
0: 네.
1: 이제 다시마는
0: 다시
1: 건지시고요.
0: 만지고요.
1: 네.
0: 제 역할을 다 했으니.
1: 네. 그 다음에 끈 다음에 식초를 마지막에. 요게 중요해요.
0: 식초를 같이 넣으면 처음부터 같이 넣었으면 안 되는 이유가.
1: 새콤한 맛이 다 없어져요. 다
0: 네.
1: 날아가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장아찌가 왠지 밸런스가 안 맞는다.
0: 새콤한 맛이 덜하다.
1: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한 거죠.
0: 네.
1: 뭐 처음부터 넣어서 끓인 거가 되죠. 자, 가져가서 부어볼까요?
0: 자, 이 뜨거운 절임을 그대로
1: 네.
0: 내열 용기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1: 부어보겠습니다.
0: 오. 절임물이 굉장히 진하네요, 선생님.
1: 네. 이렇게 해서,
0: 네. 오,
1: 네.
0: 아주 그냥,
1: 딱 맞죠?
0: 예.
1: 네.
0: 아주 그냥 새콤한 향이 그냥,
1: 쭉
0: 예.
1: 올라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으면,
0: 네.
1: 실온으로 식으면, 뚜껑을 딱 덮어서, 상온에서
0: 네.
1: 하루,
0: 하루.
1: 24시간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로
0: 오.
1: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드실 수 있고요.
0: 네.
1: 그 다음에 보관은 한달 안까지
0: 한달
1: 드시면 딱
0: 정도.
1: 맛있게 하는데,
0: 네.
1: 제가 좀 미리 만든 걸 어제 좀 만들어
0: 예.
1: 봤거든요. 네.
0: 똑같은 양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1: 네, 조금 덜 갖고
0: 조금,
1: 왔는데요.
0: 좀더덜 만들었는데,
1: 네네.
0: 한번 비교해
1: 네. 한번
0: 보겠습니다.
1: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0: 네.
1: 만들어 왔는데요.
0: 볼까요?
1: 네. 이제
0: 이야.
1: 이렇게 색깔이 다 이제 물들고요.
0: 예.
1: 네. 요 간장물이 진국이에요.
0: 오, 확실히.
1: 예. 여기 약간 매콤하면서,
0: 예.
1: 네. 새콤하면서, 양파의 그 맛있는 맛도 나오면서,
0: 예.
1: 궁채는 또 아삭아삭하고.
0: 먼저
1: 네.
0: 담아보겠습니다.
1: 담아볼게요.
0: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1: 네.
0: 여러 가지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이거
1: 네.
0: 좀, 이 재료들 조금 더 썰어가지고
1: 네.
0: 달걀에다가 이렇게
1: 엄청
0: 올려가지고 국물에서
1: 맛있어요.
0: 비벼 먹어도 맛있을
1: 너무
0: 것
1: 맛있어요.
0: 같아요.
1: 네. 저희는 하여튼 뭐, 전 부치고,
0: 예.
1: 튀김도 여기다 찍어 먹고, 전골도 여기다 찍어 먹고, 또안 되면 이걸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조물조물 묻혀서
0: 예.
1: 밑반찬에도 먹고.
0: 아까 고춧가루랑 어떤 거 넣는다 하셨죠?
1: 고춧가루 넣고 조물조물 묻힐 때,
0: 예.
1: 네, 참기름 조금 넣고요.
0: 참기름
1: 네네.
0: 넣고.
1: 국물 약간 있게 해가지고요. 이따가 이제 전골에다 같이 곁들여 먹어도
0: 저
1: 맛있거든요.
0: 아까 전에 만들었던 전골과
1: 네.
0: 여러 가지로 참 활용도가 높은
1: 네.
0: 장아찌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입맛 돌게 하는 둥채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둥채 장아찌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냄비에 물, 진간장, 설탕, 다시마를 넣어 한 소끔 끓여주세요. 불린 궁채와 양파는 한입 크기로 썰고, 풋고추는 꼭지를 제거한 뒤 송송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내열 용기에 풋고추, 양파, 궁채를 담아주세요. 다시마는 건져내고 식초를 넣어 섞어줍니다. 내열 용기에 절임물을 붓고 실온에 하루,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해주세요. 이렇게 끓는 절임물을 부어야 더 아삭해지고 살균 효과가 좋아 보관 기간이 길어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절인 물을 살짝 부으면 궁채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가을 사과를 넣어 부드러운 단맛의 풍미가 좋은 닭 카레 조림부터 밥한 공기로 부족한 영양까지 채울 수 있는 표고 새우 솥밥까지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자연 요리 전문가 윤혜신의 웰빙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이 분위기?
5: 고수익의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4: 저
6: 그렇다니까.
4: 분위기? 따라간다며?
7: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너의 고민이 들려.
1: 어,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 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 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토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3: 너의 고민이 들려?
2: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디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고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3: 책을 어떻게 불러요?
2: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3: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4: 어?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3: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0: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3: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0: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5: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3: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5: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6: 너구들이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5: 나도 고민 있다핑!
7: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3: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0: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3: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6: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0: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5: 우리?
0: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5: 선생님,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2: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5: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2: 동물이 많은 동물 사전 이쪽이에요.
0: 알바, 이거 제일 중요해.
7: 뭐? 왜?
0: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는
7: 로블리, 로블리.
0: 로블리를 막아줘야 해.
8: 알바, 무슨 일인가요?
7: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0: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1: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모두들 정말 잘했어.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2: 나부터, 핑! 너 고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다, 핑!

0: 고기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1: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2: 노고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3: 시간 낭비하지 마라.
2: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0: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4: 정말 대단한 책이야.
0: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4: 자, 마지막 슈리 차례.
2: 너구들링,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3: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5: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4: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1: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4: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1: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4: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1: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4: 좋아.
0: 이제 그만!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2: 나는 괜찮은데.
4: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6: 너구들님!
3: 야리야리야라 숑얄라리야라.
5: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4: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0: 그게 무슨...

0: 그래,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0: 걱정 마라. 어?
1: 꼭 가져왔다, 핀.
2: 해바라기가 있었나?
1: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2: 놀이터 해바라기.
1: 설마. 관찰 해바라기잖아. 어떡해, 망했다.
0: 포기하지 마, 토니.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0: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준이?
2: 에?
0: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에휴,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뒤를 돌아볼 거야! 도망쳐!
1: 역시 너희들 말이 강하네!
3: 나 때문이다, 핀.

0: 둘이 다 꺼져버렸잖아.
1: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1: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1: 아, 찾았다.
2: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3: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춥빛 춥빛 춥빛 추. 준이, 도니, 변신.
2: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3: 뭐 그런 것 같아.
4: 춥빛 춥빛 춥빛 추.
2: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4: 수사라 힘이야.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사해라.
2: 아,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1: 뭐? 실패했나 봐.
2: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5: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이다.
6: 얄리얄리얄라 샹얄라리얄라. 스스로 이겨낸 것이 마법 같은 진짜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0: 노부 들림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치우냐고!

역시 염소는 날 좋아한다니까. 우리 염소가 로즈를 좋아할까?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하네. 그럼 멍멍이는?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한다? 좋아한다? 안 좋아한대. 아이, 너무 속상해하지 마, 로지. 널 좋아하는 친구가 있겠지.

상태로 둘 순 없잖아. 5분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스패너 가져다 줄게.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지금 이게 무슨 꼴이야?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엔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페파가족이 외출하려고 합니다.
1: 페파, 조지, 우리 오늘은 키다리 성에 가볼까?
2: 키다리 성이 뭐예요, 아빠?
1: 아주 높은 언덕에 있는 성이지.
0: 조지는 성을 좋아합니다.
2: 좋아할 거 없어. 너한텐 별로 재미없을 거야.
1: 너희 둘 다 좋아하게 될걸.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아주 멋있거든. 할아버지 할머니 집도 보이고.
2: 와, 그럼 빨리 가요.
1: 내가 지도를 볼 테니까 당신이 운전해요.
3: 잘 볼 수 있겠어요? 당신이 지도를 보면 늘 길을 잘못 찾잖아요.
1: 이번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3: 기다리 성아, 잠시 후에 보자.
2: 아빠 아직 멀었어요?
1: 아직 멀었지. 게임이라도 할까?
2: 네, 그래요. 몰래보기 게임 해요.
1: 좋아, 아빠가 먼저 한다.
0: 아빠가 몰래 뭔가를 보면 다른 식구들이 알아맞히는 게임이죠.
1: 아빠가 방금 몰래 본 물건의 색깔은 빨간색이야.
2: 빨간색? 내 옷이다! 맞죠?
1: 틀렸어. 네 옷은 아니야.
2: 자동차!
1: 맞았어요. 빨간 자동차였지.
2: 내 차례다. 내가 지금 몰래 쳐다본 건 파란색이에요.
1: 파란 조지 옷?
2: 아니요.
3: 그럼 자동차 안에 있는 거니?
2: 아니요, 모르겠죠.
1: 그래,
2: 하늘이에요, 파란 하늘. 제가 이겼어요.
3: 여보, 어디쯤 온 건지 지도 좀 봐요.
1: 알았어, 금방 보고 말해줄게. 그런데 지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이 길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
3: 아, 그럼 뭐예요? 길을 잃은 거잖아요.
1: 그런 건 아니야.
3: 그럼 키다리성에 어떻게 가야 하는데요?
1: 잠깐만 기다려봐.
3: 됐어요. 아버님한테 전화해볼게요.
1: 무슨 이런 일로 아버지한테까지 전화를 해? 내가 어떻게든 지도를 보고 길을 찾을게.
3: 그러다 종일 헤매라고요?
4: 여보세요? 페파 할아버지네 집입니다.
3: 아버님, 전데요. 키다리성에 가다가 그만 길을 잃었어요.
4: 또 아범이 지도를 잘못 본 모양이로구나.
3: 맞아요. 지금도 지도가 이상하다고 툴툴거리고 있어요.
1: 툴툴거리긴 누가?
4: 걱정 마라. 내 가르쳐 주마. 그 길로 계속 가거라. 그럼 바로 앞에 키다리성이 보일게다.
3: 고맙습니다, 아버님. 이 길로 계속 가면 키다리성이 보인대요.
1: 그럴 것 같더라고.
2: 저기 보세요. 저게 키다리성이에요?
1: 그래, 키다리성 맞아.
3: 자동차야, 힘내.
2: 자동차야, 힘내. 거의 다 왔어.
5: 다 왔다.
0: 팔팔 가족이 키다리성에 도착했습니다.
2: 와, 굉장히 높다.
1: 어서 들어가자. 꼭대기에서 보면 경치가 아주 멋져.
3: 정말 멋있다.
2: 엄마, 저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에요?
3: 그래, 맞아.
2: 너무 조그맣게 보여요.
1: 그럼 망원경으로 한번 볼까?
2: 제가 먼저 볼래요, 아빠.
1: 그래, 조지랑 사이좋게 보거라.
2: 우와.
0: 망원경으로 보면 뭐든 크게 보이죠.
2: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보여요. 조지, 봐봐.

0: 조지는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1: 소용없어, 조지. 너무 멀어서 두 분은 네가 손 흔드는 걸 못 보셔.
2: 그래, 전화를 드리자.
3: 여보세요?
2: 아버님, 저희들 키다리성에 와 있어요. 손 좀 흔들어주세요.
1: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손 흔드세요. 나 키다리성이 좋아. 사촌 언니랑 놀기.
0: 카카랑 조지가 마당에서 놀고 있습니다.
1: 조지 던져. 그렇게 세게 던지면 어떻게 받아? 네 잘못이니까 내가 이긴 거다.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또 이겼다.
2: 페파, 조지, 조금 있다 사촌 클로이가 온다는구나.
1: 야호! 클로이 언니가 온다. 조지, 클로이 언니는 나처럼 아주 커. 그래서 너랑 안 놀아줄지도 몰라. 넌 너무 어리잖아.
4: 어허, 걱정 마. 클로이가 데리고 놀아줄 거야.
1: 클로이 언니다!
0: 클로이가 페파네 집으로 놀러 왔습니다. 클로이는 페파의 사촌인데 페파나 조지보다 나이가 좀 많습니다.
1: 안녕, 클로이 언니.
5: 안녕, 페파 조지.
4: 사이좋게 놀거라.
5: 무슨 놀이하고 놀래?
1: 언니, 잡기놀이 하자.
0: 페파는 잡기놀이를 좋아하죠.
5: 넌 아직도 그런 거라니? 잡기놀이는 어린애나 하는 거야.
1: 조지가 잡기놀이 좋아해. 그래서 하자고 한 거야.
5: 좋아, 그럼 조지를 위해서 하자. 큰애들식으로 할래? 아님 어린애들식으로 할래?
1: 큰애들식으로.
5: 그래, 좋아. 페파, 네가 술래야. 나 잡아봐라.
0: 술래가 된 페파는 둘을 쫓아다녀야죠.
5: 나 잡아봐라.
1: 조지, 넌 금방 잡을 수 있어. 나보다 어리니까. 그런 게 어딨어. 왜 조지를 도와주는 거야?
5: 조지는 어리니까 그렇지. 페파, 너도 도와줘?
1: 아니, 난 안 도와줘도 돼. 나도 언니처럼 크단 말이야.
5: 알았어. 그럼 얼른 우리 잡아봐봐. 우리 잡아봐라. 우리 잡아봐라.
1: 잡기놀이 재미없어. 우리 다른 놀이 하자.
5: 좋아. 큰애들이 하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는데 할래? 살금살금 가기란 게임이야.
1: 살금살금 가기. 좋아. 나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는 건데?
5: 한 사람이 술래가 돼서 뒤돌아 있는 거야. 그리고 살금살금 다가가는 거지.
1: 나 내가 술래할래.
0: 페파가 눈을 감고 뒤돌아 있는 동안 조지랑 클로이가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하지만 페파한테 움직이는 걸 들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죠.
1: 조지, 너 움직였지? 처음으로 돌아가.
5: 다 왔다. 내가 이겼어.
1: 눈 안 감았는데 움직였잖아.
5: 내 맘대로 아무 때나 움직여도 돼. 그렇지, 조지?
0: 이번엔 클로이가 술래입니다. 지금 파파랑 조진 움직이면 안 되죠.
5: 페파, 너 움직였지? 처음으로 돌아가.
1: 그렇게 오래 쳐다보는 게 어디 있어?
5: 그건 술래맘이야. 원하는 대로 쳐다봐도 돼. 처음으로 돌아가.
0: 조지가 이겼습니다.
1: 언니, 다른 놀이 하자.
5: 그래, 큰애들 놀이면 뭐든지 좋아.
1: 나 아는 거 있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놀인데 큰애들이 하는 거야.
5: 조지, 페파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 아니?
0: 페파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진흙튀기기죠.
1: 조지, 진흙 웅덩이에 들어갈 땐 장화를 신어야 해. 클로이 언니, 언니가 신을 장화도 가져왔어.
5: 난 이제 커서 진흙튀기기 같은 건 안 해.
1: 나도 안 해.
0: 조지는 진흙튀기기를 좋아합니다. 페파도 속으론 하고 싶었지만 어른처럼 보이려고 참았죠.
4: 진흙튀기기라면 우리도 같이 해야지.
0: 페파 엄마랑 아빠도 진흙튀기기를 좋아합니다.
5: 재밌어 보인다.
1: 응, 재밌어.
5: 다 컸다고 진흙튀기기 해선 안 된다는 규칙은 없을 거야.
1: 맞아, 그런 규칙은 없어.
5: 우리도 하자.
0: 페퍼와 클로이도 신나게 진흙튀기기를 합니다. 진흙튀기기는 모두 좋아하는군요. 심지어 가끔 어른들도요.

오랜 옛날부터 꿈과 희망을 주며 어린이들을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동화책들. 우리말엔 관용어라는 표현이 있지. 어려운 관용어를 쓰면 친구들이 동화책을 엉망진창 읽을 것이야.

0: 진짜야, 최고 이거야. 동화책 좋았어, 좋았어. 나 동화책 엄청 좋아하잖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1: 때가 높은 신데렐라 언니?
0: 어? 신데렐라 언니면 엄청 못되지 않았나?
1: 맞아. 근데 콧대가 뭐야?
0: 콧대? 여기. 여기를 콧대라고 하지.
1: 아, 무슨 얘긴데 콧대가 높다고 하지?
0: 하, 그러게. 엄청 궁금한데. 어서 읽어보자. 자. 오, 신데렐라.
2: 착한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신데렐라 언니는 성격이 아주 나빴죠.
3: 아니, 왕자님이 연파티에서 데리려고 했는데 이걸 뻗어버리면 어떡해!
4: 미안해, 언니.
3: 너무 도움이 안 왔는데, 정말! 나 파티 갈 거니까 방 청소도 잘해라!
4: 아, 그럼 왕자님을 보러 파티 한번 가볼까? 언니는 좋겠다. 나도 파티에 가고 싶은데.
5: 그럼 제가 보내드리죠.
4: 와, 정말요? 근데 전 파티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5: 어머머! 나 요정! 걱정 마세요! 바비디, 바비디부.

0: 피부도 예쁘다. 정말 대단하세요.
1: 아유,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2: 식은 죽 먹기죠. 크크크크크크크. 응? 식은 죽 먹기?
3: 구두 만드는데 식은 죽이 필요한가?
2: 그러게. 이 책도 너무 어려운데.
4: 어려우면 그만 읽지 그래. 이제 그만 덮으라고. 통화책!
2: 죽 얘기 보니까 갑자기 배가 고프네. 아, 지아야, 우리 죽 먹을까?
3: 오, 맛있겠다. 시킬까?
2: 에헤이, 내가 또 누구야. 요정 아니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댕댕이댕 댕댕이댕 댕댕이댕 나와라 죽. 우와, 맛있겠다. 아, 어디 먹어볼까. 자, 맛있는 죽을 떠서. 뜨거워.
3: 어? 난 괜찮은데. 얼마까지 식어서 괜찮아.
2: 응?
3: 그래서 엄청 먹기 쉬워.
2: 오, 쉽다고? 잠깐!
5: 아하! 알았다!
2: 식은 죽 먹기죠?
3: 엄청 쉬운 일이죠.
2: 예! 우리가 알아냈다! 잘했어. 예! 야골라!
4: 하지만 다음 건 더 어려워서 금방 포기할 거다. 흥!
6: 요정의 도움으로 신데렐라는 파티에 왔어요.
7: 마법이 풀리니 12시 전엔 돌아와야 해요.
8: 왕자님?
9: 왕자님, 저랑 춤추실래요?
10: 아, 왕자는 아니고 왕자 친구거든요.
8: 왕자 친구요? 아, 네.
10: 같이 추실까요?
8: 됐거든요. 아니, 왕자 다니면서 저 아무나랑 춤 안 추거든요. 옷도 최고만 입고 먹는 것도 최고만 먹고 춤도 이 왕국의 최고인 왕자님하고만 출 거거든요.
10: 아, 네. 근데 누군진 모르지만 정말 콧대가 높으시군요.
4: 콧대가 높으시군요. 크크크크크크크크.
3: 콧대가
2: 높아? 언니 콧대가 높았나?
3: 아닌데. 그렇게 높지 않았어.
2: 그런데 왜 콧대가 높다고 한 거지?
3: 이 동화책도 너무 어렵다.
2: 아, 우리 그만 읽을까?
11: 잠깐! 멈추면 안 돼! 한용호의 뜻을 알아내야 그의 마법이 풀릴 거야! 동화책은 계속 읽어야 한다! 지아야, 어서 들어가서 뜻을 알아내자!
3: 알았어!
2: 오늘도 책 끝까지 읽자!
11: 당연하지! 딩디리 딩디리 딩딩! 동화책 적어도! 오우! 콧대가 높다! 어서 뜻을 알아내야 하는데! 오야!
10: 같이 쓰실까요?
11: 어, 그럴까요?
8: 신데렐라? 언니, 네가 어떻게 이 파티에 온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0: 예쁘지.
8: 아, 예쁘지. 예쁜데 그 예쁜 옷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1: 예쁘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쁜 옷은 최고로 화려한 나한테 어울린다고?
10: 나도 우습게 여기더니 동생은 더 우습게 여기네. 자기가 최고인 줄 아나 봐.
12: 맞아요.
13: 그럼 우린 계속 출까요? 아, 춤을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1: 어머머머머! 왕자님! 춤을 잘 추다뇨! 춤은 원, 투, 차차차.

0: 살사. 디스코. 춤은 모든 춤을 완벽하게 잘 추는 저와 치셔야죠.
1: 잘난 체까지 참 도도하다, 도도해.
2: 그러니까요.
3: 잘난 체 도도하기까지. 아, 무슨 뜻인지 알겠다.
1: 이봐 친구, 생각 잘해. 저 사람 정말 콧대가 높거든.
2: 도도하고 잘난 체가 심하거든.
0: 아니, 뭐야?
1: 다른 데 가야겠다.
4: 어떡해. 요정님이 12시 안엔 꼭 돌아오라고 했는데.
2: 어서 가요.
3: 언니도요.
0: 아니, 난 더 있어도 되는데, 잠깐만!
5: 아니, 그냥 가시면 안 되는데. 아니, 이건. 왕자가 유리구두 찾아주면 끝인데. 에이,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2: 왕자는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5: 정말 유리구두의 주인이 이 집에 산단 말이요?
6: 그럼요. 바로 저분입니다.
0: 어머! 왕자님?
5: 아이, 설마 이분이 유리구두의 주인? 아니 당신은?
4: 왕자님!
0: 안 돼! 그 유리구두 잠깐!
6: 신데렐라 언니는 유리구두를 보자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어요. 켜져라! 뿅크크!
5: 진정하시오. 아이, 불꽃이 활활 거리는 건 당신 눈이요.
0: 제 눈이요? 어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6: 아, 참. 그 호들 가슴 떨지 마요. 그거 안 뜨겁거든요.
0: 안 뜨거? 어머, 그러네.
2: 신하님이 안 뜨거운지 어떻게 알아요?
6: 그건 내가 악당 크크니까. 크크. 오늘도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 저 불꽃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눈에 불을 켜다, 무슨 뜻일까?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2번, 마치 불꽃놀이를 볼 때처럼 매우 기분이 좋고 신나다.
2: 언니가 유리구두를 보고 기분이 좋고 신이 났나?
3: 그런가?
0: 유리구두?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5: 그렇지만 무도회에서 유리구두를 신은 사람은 바로 동생분.
0: 아니에요! 그 유리구두 제 거예요! 근데 얘가 저 몰래 신고 파티에 간 거라고요!
4: 언니, 왜 거짓말을 해?
0: 거짓말이라고? 왕자님, 신데렐라야말로 거짓말하는 나쁜 아이예요. 자, 유리구두 제 거라고요! 유리구두!
3: 저렇게까지 유리구두에 욕심내는 거 보니 정답이 뭔지 알겠다.
2: 나도. 정답은
3: 1번! 몹시 욕심을 내거나 관심을 가지다!
6: 이번에도 정답!
0: 와!
6: 먹잇감을 노릴 때

0: 춤추실래요?
1: 그럴까요?
0: 짜증나!
1: 아이, 나도 짜증나!
0: 짜증나시면 저랑 춤추실래요?
1: 지금 춤출 기분 아니거든요. 둘, 셋, 뿅!
0: 어? 뭐야? 어디 갔어?
2: 그 후로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0: 인증먹기
1: 도도하게 찰나차면
2: 콧대가 높다
0: 몹시 욕심을 부린다
3: 눈에 불을 켜다 기억해
0: 기억해
3: 기억해
0: 기억해
1: 통화책 못 읽게 방해하는 거 식은증 먹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0: 식은증 먹기
3: 기억해
0: 기억해
3: 기억해, 기억해.

0: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안녕 친구들. 알지 모르지 녀석들이 핑키를 납치했지만 용서할 수 없어. 예? 무사히 악당을 물리치고 핑키를 구했어. 그런데 내가 황번기로 변신하는 모습을 사랑이가 보고만 거야. 나 어떡하지? 6화 사랑이는 7살 아니 70살? 사랑이 이 녀석
1: 근데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전 흰 우유 말고 초코우유 먹고 싶은데 전 특별히 번개 두 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특히 사랑이가 내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날 쥐락펴락하고 있어.
1: 사랑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0: 사랑이 기억 지워야겠지? 오케이. 그래,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됐어. 핑키, 나 간다.
1: 개맨아, 지금 너만 불안한 게 아니야.
2: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아니야.
1: 사랑이도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0: 네? 사랑이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유치원에 못 나온다고요?
3: 뭐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 애들한테 옮길까 봐 아버님께서 하루 쉬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아, 사랑이 빨리 만나야 하는데.
4: 자, 우리 사랑이 감기약 먹을 시간이에요. 자자자자. 아, 꿀꺽. 됐다.
2: 얍얍. 아빠, 새로 산 거 딱 맞는다.
4: 이야, 멋지다, 우리 딸. 우리 희망이 요즘처럼 이렇게 쑥쑥쑥 크면은 이 옷도 얼마 못 입겠다, 야.
2: 그니까, 너 사랑 좋겠네. 쑥쑥 크는 이 언니 덕분에 금방 네 옷 되잖아. 그게 뭐가 좋아? 언니 옷 취향 진짜 별로거든? 아빠, 나도 새 옷 좀 사줘.
4: 사랑아, 우리 사랑이는 옷 욕심 말고 건강 욕심 좀 내보면 어떨까요? 밤에 늦게 자니까 키도 안 크고 감기 걸리고 그러는 거야.
2: 맞아. 억울하면 나보다 크든가? 아빠, 가요.
4: 어, 그래, 마가. 사랑아, 쉬고 있어. 늦겠다, 얼른 가자. 얼른 갑시다, 늦겠다.
2: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만큼, 아니,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힝.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뭐지? 이 느낌?
5: 와! 손이 왜 이렇게 커? 오, 대박. 암흑보석, 네가 또 한 건 했구나.
6: 달라. 키가 커지니까 공기부터 달라. 오든들만 마신다는 커피?
7: 응원하시는 음료 나왔습니다.
8: 감사합니다.
6: 이제 나도 커피 마시는 어른.
8: 아, 언니, 이거 커피 왜 이렇게 써요? 아, 역시 우유가 최고라니까.
6: 어? 이 소리는... 오든땡,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지구가 수녀인가 보네.

0: 근데 김태평도 왜 일부러 잡혀? 너 슬라하고 싶어서 그래?
1: 왜 그러는지 나는 알지!
2: 누구세요?
1: 네? 저 노사랑...
2: 언니?
1: 어, 맞아요! 노사랑 언니!
2: 저 그런데 사랑이는 오늘 감기에 걸려서 유치원에 못 나왔어요.
1: 지금은 약 먹어서 괜찮아요. 콧물만 좀 나고. 아, 근데요, 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도 되죠? 이거...
2: 아, 이게 뭐... 아, 잠깐만! 저기요! 아, 나. 변신?
3: 역시 내 예상대로 번개맨이 한 번개였어.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하지.

0: 조그마 왕님? 이야!
1: 조그마 왕님! 조그마! 저입니다! 알지?
2: 모르지! 정신 좀 차리십시오!
3: 내가 지금 놀라서 기절한 게 아니지. 잠깐! 졸았을 뿐이지.
1: 아, 그럼요. 우리 조그마 왕님이 이 고양이 따위로 기절하신 분이 아니다냐?
3: 근데 고양이로 변신은 왜 한 거지?
0: 아, 이렇게 변장을 해야 번개맨이 우리가 악당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어?
3: 번개맨이 니들처럼 멍청하면 좋을 텐데. 치치.
4: 이번엔 내가 술래! 시작!
5: 이게 바로 어른 노사랑이다!
4: 잡았다! 번개새 술래!
6: 자, 모이세요! 모이세요! 이제 얼음땡놀이는 끝내고 다음에는 공룡 이름 대기 할까요?
7: 좋아요! 에이, 한 번개쌤 너무 모르신다. 공룡 이름 대기는 모범이나 좋아하지. 요즘 애들은 경찰 도둑놀이 뭐 그런 거 좋아한다고요.
5: 우와, 맞아요.
8: 언니는 우리 애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9: 어떻게 알긴, 애들 마음은 애가 알지.
6: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 이제는 실내 놀이할 시간이에요. 오늘은 구슬로 팔찌 만들기 할 거예요. 그럼 이만.
10: 팔찌 만들기? 나도 하고 싶어.
4: 안 되겠어. 나 일곱 살로 돌아갈래. 망가진 건 아니겠지?
9: 변하긴 큰 것 같은데.

0: 난 봤다옹. 나이가 확 들어버리는 마법.
1: 그보다 중요한 건 손에 있는 거. 저거. 암흑 보석이 확실하지. 아니, 확실하다옹.
2: 더 늙어버리면 어떡하냐고.
3: 아유, 속상하시죠, 어머니. 하루아침에 없던 주름이 자글자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패션이랑 헤어가 정말 영하시다.
4: 나보고 어머니?
3: 저 입학상담하러 오신 거 맞죠? 그럼 우리 들어가서 말씀 나누실까요? 어머니! 어머니! 늦둥이 다니기 딱이라니까. 다니자.
5: 안녕히 계세요.
3: 어머니!
1: 간다!
2: 제발! 나 다시 7살로 되돌려줘!
6: 돌려달란 말이야!
1: 저기다!
2: 깜짝이야!
6: 아줌마! 우린 다 봤다.
0: 암흑보석 내놓으라오!
2: 나 그런 거 모르거든요.
0: 거기 살아!

0: 그만해.
1: 봉개맨, 우린 악당이 아니다.
2: 야옹이다. 뽀삐 뽀삐 뽀삐 야옹.
0: 내가 웬만하면 귀엽게 봐주고 싶은데 할머니를 괴롭혀?
2: 할머니라니, 할머니가 아니라. 어? 할머니네?
0: 각오해. 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 손 잡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
1: 전 특별히 번개 도장 두 개 찍어주세요.
0: 이 도장은? 혹시?
3: 아니에요.
0: 아니, 저기 할머니! 잠시만요!
4: 나 이제 어떡해. 아빠, 엄마, 언니들 나 못 알아보면 나 어떡해.
5: 사랑아, 너 아픈 애가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녀?
1: 아빠, 나 지금 7살이야?
5: 어? 그럼 너가 7살이지 몇 살이야? 빨리 들어가자. 몸 좀 괜찮아?
1: 휴, 다행이다. 나 내가 7살이라 너무 좋아.
0: 피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6: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6: 일곱 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얍.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3: 딸들이 아니다.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4: 얘가 그럼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5: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묶는 거 보여? 안 보여?
3: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6: 좀...

0: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1: 흥!
2: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진짜 잠깐만.
0: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0: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이게 뭐야? 왜 이래? 어머나.
1: 여기 내가 치운 나 있잖아.
2: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1: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늘고 닦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0: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내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호보석 최고야.
4: 사랑이 암호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1: 안녕하세요.
5: 어, 사랑친구 안녕? 저, 있잖아.
1: 네?
5: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3: 설마 암호보석 얘기?
6: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어.
5: 지구하늘이 안녕?
6: 현문교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5: 키위? 오, 아닌데?
6: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5: 오?
1: 어, 얘들아 같이 가.
5: 어, 사랑.
1: 키위 먹고 싶다.
6: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7: 우리가 어제 키루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희루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루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2: 뭐야? 질투나게?
0: 하나다 키위.
1: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0: 나도 먹어도 돼?
3: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0: 고마워.
3: 먹어 먹어.
2: 맛있겠다.
3: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0: 없어서 못 먹지.
3: 있기는.
1: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3: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0: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3: 나도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2: 뭐야? 친구들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7: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을?
8: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거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7: 굶어? 내가 왜 굶어? 아,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돼.
8: 마라탕도 먹어야 돼.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7: 아니.
9: 머리 만지지 마!
10: 니들은 AI도 모르냐?
8: AI?
7: LI요?
10: AI!

0: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1: 또 배 아파. 나도.
2: 뭘 피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3: 피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4: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루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3: 가짜요?
4: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 그럴게요. 또 화장실. 나도.
4: 왜? 왜 달래? 냄새.
1: 괜히 치위만 들어줬나.
5: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1: 네? 무슨 얘기요?
5: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1: 저 몰라!
5: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 빨리! 감옥에 들어와! 더 빨리!
5: 이게 뭐? 이야!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 왜요?
5: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5: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6: 나 어떡해.
5: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너
1: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5: 사랑아, 너 아니야.
1: 얍. 내려. 야.
5: 너 사랑이 너.
1: 해오리 분신술.
5: 야. 야. 사랑아, 그만해.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0: 나무 버섯 어서 줘.
1: 번개낼 것도 아니면서.
0: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0: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설아, 설아, 아, 얘 괜찮나? 너 설아,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0: 머리? 무슨 그만해 이게 뭐야? 사랑이 너 정말
1: 다시 커져라. 어? 뭐야? 왜 안 커져?
0: 봐봐, 아무개나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아, 근데 암흑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1: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2: 아이고 이뻐 우리 딸.
3: 나도
1: 사랑해.
4: 사랑해.
1: 사랑해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1: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하긴 번개맨이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주는데.
0: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1: 마법 풀리면 암흑보석 번개맨 드릴게요.
0: 그래, 기다릴게.
5: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번개맨이랑 핑키?
6: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5: 뭐야?
6: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1: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5: 주구가,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7: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8: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9: 둘 사이가 나빠지면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얘들아, 우리 7반 대표로 우주해나 태풍이가 연극 대회에 나가게 됐어요. 우와. 우와. 1등하면 전국 연극 대회에도 나갈 수 있대요.
1: 무슨 이야기로 연극을 해야 재밌을까?
2: 생각났다. 우리 할머니가 해주는 도깨비 이야기 진짜 재밌는데?
1: 도깨비?
2: 오, 진짜 재밌어!
3: 할머니한테 당장 가보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0: 호호, 근캐 연극을 하는데 할머니 도깨비 이야기로 하고 싶다고?
3: 응.
0: 우리 강아지 친구들도 왔으게 더 재밌게 들려줄게?
3: 네.
0: 옛날 옛적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속에 도깨비가 살았더랬지?
3: 잠깐만요. 울긋불긋 받침이 뭐예요? 저한텐 어려워서요.
0: 아따,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근데 그 도깨비한테 비밀이 있었던겨? 하루에도 12번씩 방고를 뻥뻥뻥 끼는겨. 그런데 방고 색깔이 알록달록한겨.
3: 방고를 뺑뺑뺑. 울긋 알록 받침 너무 어려워.
0: 그때! 아이고, 목이 타네. 할머니 물 마시고 올 테니까 기다려, 인.
3: 미안해, 얘들아. 할머니 말도 빠르고 받침도 어려워서 못 받아줬겠어. 말하는 걸 글자로 써주는 요술연필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게 어디 있냐.

0: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자로 적고 싶은 거지?
1: 응! 어? 스마트폰?
2: 어디까지 했더라?
1: 할머니! 너무 재밌어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2: 그렇게 재밌었냐? 좋아, 다시 간다잉!
0: 할머니 목소리, 글자로 바꾸기 시작!
2: 옛날 옛적,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 속에 도깨비가 살았더랬지!
1: 진짜 글자가 됐어.
2: 하루에도 12번씩 방고를 뻥뻥뻥 끼는겨. 그런데 방고 색깔이 알록달록한겨. 그리하여 도깨비가 방구를 멈췄대요. 끝.
1: 우와, 할머니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혔어. 이제 연습만 잘하면 되겠다.
3: 에이, 아이 고마워.
1: 여기서 도깨비가 랩을 하면 어떨까? 오, 재밌겠는데? 나는야 배고픈 도깨비. 치킨도 먹고 싶고 피자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어. 짜장면, 김밥, 햄버거, 떡볶이 다 먹고 싶어!
4: 너무 빨라. 빨라서 못 쓰겠다고.
0: 말하는 걸 글자로 바꿔주는 메모장이 있잖아!
1: 아, 맞다!
3: 나는야 배고픈 도깨비 치킨도 먹고 싶고 나는야 배고픈 도깨비 치킨도 먹고 싶고
1: 쟤네 3반 아니야? 야 7반 연극에서 랩을 한다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뭐라고? 전국대회는 우리 거라고! 진짜 얄미워! 어? 민우잖아! 민우야, 너도 연극 보러 와!

0: 맞다. 민우는 소리를 못 듣지.
1: 우리가 있잖아.
2: 민우야, 연극 꼭 보러 와야 해. 알았지?
3: 그래, 바로 이거야.
2: 옛날 옛적 산속에 도깨비가 살았대요.
0: 어이, 칠반 도깨비들, 대본은 다 외웠냐?
1: 야, 그만해!
4: 혜나야, 참아.
2: 근데 태풍이는 왜 안 오지? 태풍아, 괜찮아?
5: 어젯밤에 감기에 걸렸어. 목소리가 크게 안 나와.
2: 어떡하지? 사람들한테 작게 들릴 것 같은데.
6: 7반, 준비하세요.
2: 미안해. 나 때문에 연극을 망칠 것 같지.
0: 아니야, 방법이 있어. 에이, 아이, 준비 완료!
2: 옛날 옛적 단풍이 울긋불긋 물든 산속에 도깨비가 살았대요.
0: 태풍 도깨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어?
5: 나는야, 랩하는 도깨비. 먹고 싶은 걸 랩으로 말해볼게.
2: 뭐라고 하는 거야?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려.
0: 뭐지? 꼭 스마트폰처럼 생겼네?
5: 나는야, 랩하는 도깨비. 먹고 싶은 걸 랩으로 말해볼게.
2: 글자로 나온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알겠다.
1: 떡볶이 먹고 싶어? 치킨도 좋아. 오늘은 맛있는 거 전부 다 줘!
7: 오늘 본 연극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연극을 투표로 정할게요. 이번 연극 대회 1등은 7반!
2: 와! 어? 민우야!
1: 고마워, 민우야.
2: 어? 이건 우주가 얘기 안 했는데?
4: 속마음까지 읽는 건가?
1: 오늘도 A랑 I랑 같이 문제 해결!
7: 별 저장 완료!
1: A랑 I랑 파이팅!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1: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나 먼저 간다. 잘 가. 안녕.
1: 우주야.
0: 응?
1: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0: 수요일? 아니, 그거 말고

0: 맞다! 태풍이 생일!
1: 우리 태풍이 몰래 선물 준비할까?
0: 좋아!
1: 태풍이가 좋아할 만한 걸 하나씩 찾아보자. 이건 어때? 귀엽잖아?
2: 그건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1: 태풍이도 좋아할 수 있지?
2: 그럼 퍼즐은?
1: 500조각?
2: 한번 시작하면 오래 놀 수 있어.
1: 그런데 태풍이가 오래 앉아있을 수 있을까? 아직도 이만큼이나 남았어.
2: 이것도 아닌 것 같네.
1: 태풍이랑 매일 노는데도 왜 좋아하는 걸 모르겠지?
2: 태풍이가 좋아하는 게 많아서 그런가? 이거? 이거?
1: 도저히 모르겠어.

0: 아직도 선물을 못 골랐어?
1: 태풍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0: 우리가 고르려면 정보가 있어야 해.
1: 정보?
2: 먼저 태풍이가 뭘 할 때 관심을 보였는지 떠올려봐.
1: 달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친구들과 공놀이도 했어.
0: 그럼 이 중에 태풍이가 어떤 걸 더 좋아하는지 찾아보자.
1: 달리기.
3: 한 바퀴 더!
1: 태풍이는 달리기를 좋아해? 색칠하기. 다 칠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태풍이는 색칠하기를 좋아하지 않아. 아, 태풍이는 움직이고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하네.
0: 이렇게 모아놓으니 잘 보이지?
1: 그럼 좋아한 곳에서 선물을 고르면 되겠다.
3: 저건 어때?
1: 좋은데?
3: 바로 이거야!

0: 이거 내가 직접 만드는 거야?
1: 응. 코스도 직접 만들 수 있어.
0: 공 던지기도 할 수 있어. 셋이 같이?
1: 응. 당연하지.
0: 내가 딱 좋아하는 거잖아. 지금 만들자.

0: 내가 먼저 한다. 성공!
1: 그런데 내가 이걸 좋아할 줄 어떻게 알았어?
0: 네가 신나게 했던 걸 떠올려봤어. 그래서 직접 만들고 놀 수 있는 선물을 골랐지?
1: 내 마음을 읽은 게 아니었어?
0: 후, 다 치웠다. 오늘의 추천 영상이다. 진짜 우주가 좋아하는 것들만 모였네.
1: 그런데 이 영상들은 누가 찾았을까?
2: 인공지능이 추천한 거야.
1: 그럼 인공지능도 우리가 태풍의 선물을 고른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았을까?
2: 직접 확인해 볼래?

0: 내가 본 영상들이네? 이건 우주가 끝까지 봤어. 좋아요도 눌렀어. 이건 금방 넘겼어. 우주가 뭘 봤는지만 본 게 아니야. 얼마나 봤는지도 봤어?
1: 맞아. 이런 기록을 보고 우주가 어떤 걸 좋아할지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우주가 좋아할 만한 비슷한 영상을 추천한 거야.
0: 오, 정말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엔 내 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야.
2: 우주 추천이랑 완전 다른데?
0: 해나는 춤 영상을 많이 봤나 봐. 발레? 다양한 춤 영상이 나오고 있어. 그렇긴 한데. 내가 추고 싶은 춤은 이게 아닌데.
1: 인공지능은 해나가 본 기록을 보고 이런 영상도 좋아할 것 같아서 추천한 거야. 하지만 추천이 언제나 마음에 드는 건 아니지.
2: 이것도 추천 영상에 떠 있는데?
0: 이것도 재미있네. 그런데 이거 보니까 귀여운 동물 영상도 보고 싶어졌어.
2: 추천 영상에는 없는데?
0: 그럼 직접 찾으면 되지? 귀, 여, 운, 동, 물.
3: 찾았다! 나는 귀여운 고양이를 좋아해.
2: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네.
1: 추천은 고르는 걸 도와주는 거야.
0: 무엇을 볼지는 내가 선택하고. 별 저장 완료! 오늘도 A와 I 덕분에 많은 것을 알게 됐어. 고마워!
1: 다음 시간에도
4: A랑 I랑 파이팅!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나십니다.
1: 공주님! 덕만 공주님! 공주님.
2: 무슨 일이십니까?
1: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지금 공주님을 찾으십니다.
2: 예?
1: 진평왕께서 위독하십니다.

0: 노란 꽃은 아름답지만 정말 향기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 어찌 그걸 아셨는지.
1: 소아니가 날 칭찬하는 날도 다 있구나.
0: 방심하지 마.

0: 아버지,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1: 때가 되었다.
0: 힘이 드십니다. 아무 말 마소서.
1: 지난해 칠숙과 석품의 난을 기억하느냐?
0: 아버지께서 진압해내지 않으셨습니까?
1: 그것이 끝이 아닐 것이다. 네가 여자란 이유로 용춘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이도 있느니라.
0: 그 자는 왕위를 이을 명분이 없사옵니다.
1: 그렇지만 왕족이지 않느냐?
0: 저는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 자가 뛰어나다면 제 밑에 신하로 두고 두루 쓰면 될 일입니다.
1: 흔들림을 잘 감추었구나. 잘하였다.
0: 아버지께서도 그리하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딸 덕만이옵니다.
1: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0: 예, 그리할 것입니다.

0: 여기가 천국인가? 너무 좋다. 마치 구름에 떠 있는 기분이야.
1: 빨리 오셔요. 어서요.
2: 천천히 가거라.
1: 아버지, 어머니, 어디 가셔요? 가지 마세요.
0: 어? 덕망공주만 혼자 두고 어딜 가시는 거야? 자꾸 더 멀어지고 있어.
3: 여긴 덕망공주의 꿈속인가?
0: 꿈? 아, 맞다. 덕망공주 이제 혼자가 됐었지. 어떡해.
4: 아버지, 어머니, 가지 마셔요. 가지 마셔요. 안 돼, 안 돼. 가지 마.
5: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궁 안에서 이젠 나 혼자 이겨내야 하는 거야.
6: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야?
7: 맞습니다. 신라의 법도가 무너지는 일입니다.
6: 지금 백제가 호시탐탐 우릴 노리고 있는데 여왕이라니 우릴 어찌 보겠습니까?
7: 그럼 대안이라도 있어.
6: 용춘공이지 않소?
7: 오라, 용춘공이라면 진지왕의 아들이었으니 비록 진골일지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어찌 이리 계십니까? 화백회의가 한창이옵니다.
1: 저것 좀 보십시오. 제몸보다 몇 배는 큰 먹이를 혼자 지고 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0: 공주님.
1: 두렵습니다. 그러나 백성들도 그러하겠지요. 그럼에도 어떻게든

0: 우리가 힘을 보태 공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1: 부강한 나라를 함께 이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돕겠소.
0: 왜 웃는 것이오?
2: 내 아버지 진지왕을 폐위시킨 화백해이가 이제 나를 왕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어? 아니 그러.
1: 그것은
2: 내 아버지를 폐위시킬 때도 일이 작당하였겠지.
0: 진지왕이 폐위되지 않았다면 어차피 왕이 되셨을 뿐 아니오. 순리를 찾아가는 것뿐입니다.

0: 넘어가겠다. 무슨 일이냐?
1: 귀족들이 용준공을 불러들여 은밀히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0: 무슨 얘기더냐?
1: 그러니까 그게요.
0: 용춘공을 왕으로 세운다 하더냐?
1: 예? 예. 어쩌지요? 용춘공이 귀족들과 손을 잡는다면 그땐 정말...
0: 속단하지 말거라. 사람은 겪어봐야 하는 것이다.
2: 신라의 화백회의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회의랬지?
3: 맞아! 귀족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모두가 찬성해야 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였지.
2: 근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용춘공을 불렀다면 설마 용춘공을 왕으로 세우려는 거야? 덕만공주는 어떡하고?
3: 바로 그 내용이 다음 화에 이어지니까 같이 확인해보자고.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6: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인이 어찌 왕이 된단 말이오?
1: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으니 어찌하겠소?
2: 비록 진골이라도 명분은 있지 않겠습니까?
0: 그리하면 용춘공을 빌어보면 어떻소?
1: 용춘공은 진골이지 않습니까?
0: 하나, 진주왕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진골? 성골? 이게 다 무슨 말이야?
3: 신분제도를 말하는 거잖아. 신라에는 골품제라는 신분제도가 있었거든.
0: 골품제? 이름부터 벌써 어려운데.
3: 뼈골 등급품. 그러니까 골품제는 뼈의 등급을 정한 제도라는 뜻이지.
0: 뼈에도 등급이 있어? 뼈가 뭐 어떻게 다르길래?
3: 어이구, 지금 진짜 뼈 얘기가 아니잖아. 자, 봐봐. 이게 바로 신라의 신분제도인 골품제야. 신라 사람들은 태어난 혈통에 따라 신분이 정해졌는데 왕족은 성골과 진골로 나뉘었어. 그중 성골만 왕이 될 수 있었지.
0: 덕망공주는 진평왕의 딸이니까 성골인 거지?
3: 하지만 귀족들은 덕망공주가 여자라서 반대한 거야.
0: 그럼 용춘공은?
3: 용춘공의 아버지는 신라 제25대왕 진지왕인데 귀족들에 의해 쫓겨났어. 그래서 용춘공은 성골이 아닌 진골인 거지.
0: 그러니까 성골 여자냐 진골 남자냐의 싸움인 거구나.
3: 맞아, 바로 그거야.
1: 자,

0: 왜 또 여기에 와 계십니까?
1: 가장 조용하지 않습니까? 온갖 말들도 없고.
0: 왕위를 두고 말들이 많던데 그 때문이십니까?
1: 아버지의 속을 모르겠소.
0: 춘추공은 무엇이 더 좋으십니까?
1: 아버지가 휘둘리지 않고 뜻대로 하시길 바랄 뿐이요. 허나 나라면 말이요, 나라면 더 먼 것을 보겠소. 귀족들의 뜻대로 움직인다면 나중에 그들의 말에 휘둘릴 날도 오지 않겠습니까? 괴념치 마시오. 자, 어디 좋은 구경거리 없나? 화랑들이나 보러 가렵니다.

0: 공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을 잘하십니까?
1: 그대들이 그리 들어준 덕이지. 무슨 말을 한 듯 듣는 이가 없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법이거든.
2: 뭘 하는 것이냐? 요즘 자리를 비울 때가 많더구나. 무슨 일인 게냐?
1: 사람을 모으는 연습 중입니다. 아버지와 저는 폐위된 왕족의 혈육이지 않습니까? 나중을 위해 쌓아두는 것입니다.
2: 지금은 왕위에 오를 수 없다는 것이지. 유신과도 혹시 그리하여 가까워졌느냐?
1: 저는 폐위된 왕의 자손이고 유신은 신라의 핏줄이 아닌 가야 출신입니다. 가장 절실할 때 그 손을 잡으면 함께 뜻을 이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3: 용춘공, 공주님께서 찾으십니다.
4: 화백회의가 며칠째 진전이 없다지요?
2: 그렇다 하옵니다.
4: 내가 왕이 된다면 어떨 것 같소?
2: 그야, 진평왕께서 원하신 바와 같이 공주님께서...
4: 용춘공의 생각이 알고 싶소.
2: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림만 보고도 향기가 없는 꽃임을 알아채신 분이십니다.
4: 들리셨습니다.
2: 예?
4: 사람은 결코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5: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소.
6: 맞습니다. 이미 뜻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7: 더 반대하느니 있습니까?
8: 나는 덕만 공주를 지지합니다.
5: 아니, 을제대감께서 어찌...
8: 진평왕께서는 마지막까지 덕만 공주만을 보셨소. 공주의 눈이 어디를 향할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백성을 바라보는 눈 말이요.
5: 그래도 여인이 왕이라니! 진지왕의 아들 용춘공이 있지 않소?
9: 그렇소! 용춘공을 왕으로!
2: 나 역시 덕만공주를 지지하겠소.
7: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2: 나는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4: 내 그대를 제대로 알고 싶은데 기회를 주시겠소?
2: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까?
4: 아버지께서는 내게 사람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그대이길 바라오. 기회를 주십시오. 신라를 이끌 기회 말입니다.
3: 공주님! 공주님! 공주님! 왕이 되시면 이렇게 불러볼 수 없으니 마지막으로 실컷 불러보려고요, 공주님!
4: 내가...

0: 저분께서 왕이 되셨어.
1: 신라의 새 임금이시다. 모두 예를 갖추어라.
2: 혼자가 아닐 것이다. 네 주변에 좋은 이들이 있을 것이니 사람을 두루 살피거라. 그리고 찾아내거라. 너의 사람을 알겠느냐?
3: 그리하겠습니다. 나의 사람들과 함께 신라를 지키겠습니다.
4: 와! 덕망공주님이 드디어 왕이 되셨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고!
5: 왕이 되면 다 끝난 것 같아.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게!
4: 또 뭐? 뭔데? 뭐가 또 일어나는데?
5: 자, 진정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따라가 보자고.
4: 좋아, 얼른 보러 가자.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예,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뭐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같아요.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무대가 어떤 무대가 됐냐, 그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초로 이제 한국 최초로 이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될것 같은 걸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할수 없다는 생각, 이할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할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줄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3: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1: 저희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공정방송 그리고 민주노조였습니다.
2: 시선집중과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도 안녕하십니까.
3: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0: 그래, 두 분이 질문을 하세요?
1: 네.
0: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분들은 이런 거 안 하던데.

0: 1972년 모자니까 54년 된 모자. 방송반에서 나온 그 선배 한 분이 방송반으로 들리라고 해서 불렀는데, 이제 거기 있던 선배들이 저를 둘러싸더니 너 맞고 들어올래? 그냥 들어올래? 뭐 그래서 농담이었겠지만 그래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방송반 활동을 하는 게 이제 계기였던 것 같아요.
1: 전두환 대통령은 11월 10일 주말의 새벽,
2: 전두환 대통령은 명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전두환 대통령 내외분이 개통 테이프를 끊고 시승한.
0: 첫 뉴스는 무조건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관련 소식이 나갔죠. 그 경중을 따지지 않고.
3: 당시 손석희 아나운서도 했나요? 땡전 뉴스?
0: 그건 뭐 피할 수 없는 거니까요. 그 일종의 법칙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방송의 어떤 자율성 뭐 이런 것은 뭐 거의 없는 시대였고, 이거 보도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먼저 했을 정도로. 84년에 1월 초에 입사해서 이제 연수기간을 갖고 신입사원이었지만, 첫 뉴스를 들어갔는데, 늘 그랬듯이 당시 대통령 관련 기사가 3분 동안에 제 기억에 1분 반 내지 2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길래, 그래서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건 너무 긴데? 그래서 한 절반 이상으로 잘라내고 뒤에 있던 다른 뉴스를 붙여서 라이브로 뉴스하고 나왔는데, 뭐 사달이 났죠.
3: 어떤 사달이 난 거예요?
0: 네가 뭔데 마음대로 대통령 뉴스를 줄이느냐. 마음대로 빼버렸다고 하면, 제가 어떤 엄청난 의도를 가지고 당시에 어떤 군부 정권에 뭐 대항하기 위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상식적으로 봐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 정상은 아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저의 첫 뉴스 방송이 저를 많이 깨우쳐준 방송이기도 했죠. 왜냐하면 이게 정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갖게 됐으니까요.

0: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은 6월 29일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1: 그 6월 항쟁이 마련해준 토대가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고 그 토대에서 언론이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에 잘 못했던 것인가에 대한 새삼스러운 자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고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뭐 공정방송이라는 거를 실현할 수 있느냐 그걸 요구하면서 이제 첫 번째 파업이 시작이 됐던 거죠.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토요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남북 국회 회담을 위한 두 번째 준비 접촉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1: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 당시 뉴스데스크 시청률은 기본이 30%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였기 때문에 주중은 뭐 조합원이 아닌 간부가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아니었지만 주말 뉴스데스크가 가장 뜨거운 그 핫스팟이었어요. 손석희가 다느냐 안 다느냐가 사내에서는 정말 완전 초미의 관심사였죠. 내가 이걸 리본 달고 나의 그 커리어를 멈추느냐, 안 달고 그냥 가느냐.
0: 노동부는 직업병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오는 9월 한달 동안을 직업병 근로자 일제 신고 기간으로 설정하고 직업병 근로자 실태 파악과 요양 보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에서 신원식 기자입니다.
1: 세상에서 가장 비겁했던 순간이라고 했던 것은 이렇게 재킷 바깥에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안 달자니 너무 또 비겁해 보이고 그래서 안쪽에 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렇잖아요. 제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각도를 어떻게든 잡아서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셨죠. 저는 그거 하면서 그걸 느꼈으니까. 왜냐하면 평상시에 카메라 앵글하고 막 달리 가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거의 이제 제가 웬간해서 이게 밤잠을 못 이루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날은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음날 또 있었기 때문에.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일요일 뉴스데스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처서를 이틀 앞두고 맞이한 휴일은 오늘 서울을 비롯한 도시 근교에서
1: 미리 통보하면 제가 또 제외될 것 같아서 직전에 통보하고 생방송에서 이제 바깥에 달고 나갔죠. 노조 집행부들은 올라와서 지키고 있었고 저를 지키는 게 아니라 저의 리본을 지키는 거죠. 이제 보도 간부들은 뭐 난리가 났고.
0: 광주문화방송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성은 서울올림픽 안전 문제와
1: 개인적으로 그만큼 고민했기 때문에 큰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그날 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고 당연히 저를 상당 부분 규정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는 맞습니다.

0: 4월 16일에 그 참사가 벌어졌으니까 이른바 이제 비상에 걸린 거죠. 뉴스에 다 전원구조라고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느끼는 어떤 뭐 황당함? 근데 뉴스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서 당황하는 것은 저나 시청자들이나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사실 그날 저녁 이후에 느꼈습니다. 혹시 그게 이제 기상 때문이라든가 굉장히 구조 작업도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1: 분명히 지금 여기서는 방송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좀 아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이 전부가 아닙니다. 방송에서는 조명탄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에 구조 장면을 내보내고 있을 당시에 작업을 못하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0: 한 일주일 열흘이 지나면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보도의 강도가 옅어지고 하필 그때 또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보나마나 그 뉴스가 덮일 것 같았어요. 그 뉴스가 다 넘쳐나게 되면 세월호는 보도가 한꺼풀 또 꺾이는 게 아닐까? 우선 시간적으로 보도의 양으로 볼때 그게 좀 두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늘 그렇듯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2: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방명록 서명 등에 이어 열린 한미 양국 정상회담. 오바마 대통령은 먼저 세월호 침몰 사고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0: 했습니다.
1: 다음 날 오바마는 서울 오고 뉴스룸은 팽목항으로 떠났던 날입니다.
2: 그때는 아시는 것처럼 선장과 선원은 이미 탈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장 진행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만 이곳을 향한 시선을 멈추거나 돌리지는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JTBC 기자들은 내일도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3: 라이브 시간에 실종자 가족들이 손 앵커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와서 취재 기자들한테 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방송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을 하더란 말이죠. 예.
4: 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단원고 2학년 4반 고고 박수영 군의 아버지 박종대라고 합니다. 아들은 없지만은 여전히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12년 지났지만 사망 신고도 안 한 상태입니다. 우리 아들이 2014년 4월 22일 18시 24분인가 이제 그 팽목항에 도착을 했었습니다. 그 이제 들어갔더니 정말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누워 있고 그 배 위에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제 동영상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아들의 마지막 모습도 있었던 것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방송이 나온 것 그 자체는 처음이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영상이 아니로구나.
1: 그래서 이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JTBC 기자들이 박수현 군의 휴대폰을 먼저 이제 받은 거죠. 이런 게 있는데 사장 어떡할까요?
5: 셀카 찍어야지.
6: 나도 찍어줘.
5: 아, 기울어졌어.
6: 야, 나 좀 살려줘.
7: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마시고요.
6: 하나만 쳐줘봐. 현재
1: 그대로 내전이 예, 너무 사실적이었어요. 서로 뭐랄까 이제 상황을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농담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막 큰일 났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너무 사실적으로 다 담겨 있어서 안 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실종자 가족들은 그렇게 해서 실상을 알리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진실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끝에 정지 화면으로 내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스틸컷으로 소리 내지 마라.
8: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뭘까요?
1: 근데 그대로 내전이 어찌 보면 그것도 센세이셔널리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아, 그건 또 한 가지 배려도 있었는데 다른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거기에 자기의 자식의 얼굴이 나오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박수현 군의 아버님이신 박종대님한테는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4: 뭐랄까 일단 순석희 선생님이 그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 하는 걸 제가 출근길에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었고 그때 그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뭐 그렇게 한 것을 보이면서 그래도 다른 프로그램보다는 여기가 되게 공정하고 진정성이 있구나.
1: 제가 기억하기에 8번인가를 냈어요. 계속 상황이 올라왔고 계속 그 휴대폰이 저희한테 전달이 되고 그 부모들께서는 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이겠죠. 그것이 자식의 어떤 죽음

당시의 상황이 이랬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것, 그 이후에도 사실은 더 있었는데, 여덟 번째에서 제가 그만 내자고 했죠. 그 마지막 여덟 번째 영상이, 그걸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나요? 하는데, 어느 한 학생이, 엄마 사랑해라는 말을 마지막 멘트로 남겼죠.

0: 오늘 좀 성가실 거다.
1: 원래 오프닝 하고 직접 쓰세요?
0: 예, 우리 자료를 저한테 그 제작진이 주긴 주는데 그걸로 어레인지를 하기도 하고 그냥 뭐 아예 처음부터 다시 쓰기도 하고 그러죠.
1: 오프닝 원고 쓰실 때 잘 안 쓰여지면 어떻게?
0: 그냥 고민하죠.

0: 근데 뭐 프레스에 혼장이 있었다며.
1: 예예. 예. 아, 후배하고
0: 그 저 MBC에서 이렇게 목격담이 예. 돌더라고.
1: 아 그래요?
0: 예. 오랜만에 예. 2년 만인가?
2: 작년 4월.
3: 작년 봄.
0: 아 작년 4월. 아, 그렇구나.
1: 저를 예. 저를 그동안 잊으셨군요.
2: 작년 4월.
4: 요 MBC 한신 뉴스를 마칩니다. 그러면.
5: 라디오는 그냥 편하게 마음 놓고 하시면 돼요. 네. 편안하게. 예, 손석희 12시 이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네요. 최민식 배우, 한소희 배우는 언제 출연하나요? 하셨는데 지금 제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 이렇게 원작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더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또 핀잔을 듣고
6: 처음엔 솔직히 안 하려고 그랬어요. 선배님.
5: 아, 이 작품을? 예. 예.
6: 무슨 부경을 누리겠다고 이 대단한 원작을 가져다가 아주 시들은 서양의 신사들과
2: 예.
6: 좀 정이 있지 않나.
3: 혹시 언제 가장 처음 만나셨어요?
1: 언제지? 좀 됐어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그 아침 출근 시간에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예, 거기서, 예, 인터뷰했어요. 항상 깊게 질문을 하시고, 이게 좀 찔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의 어떤 질감이랄까요? 이런 것도? 뭐 이런 느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인터뷰가 깊게 들어오죠. 손 선배님의 질문이. 그래서 저는 참 좋아요.
5: 멜로 연기는 잘 안 맞으신다고 생각하시나요?
7: 아닙니다. 너무 갈망하고 있습니다.
5: 대개 이제 갱스터 영화 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7: 예.
5: 좀 나쁘게 표현하면 뻔한 영화가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예.
7: 일반적인 마초들의 어떤 힘자랑으로 일관된 그런 작품이면 제가 선택을 안 했겠죠.
5: 예.
8: 시선집중.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손석희입니다. 아침에 저희와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 고맙습니다. 밤새 열심히 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시선집중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 방송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9: 시선집중은 이제 그 정찬영 프로듀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저를 떠올리고 만들었습니다.

0: 같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1: 손석희 앵커는, 아나운서는 준비가 하나도 없이 카메라가 들어오면 너무 뉴스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 이후에 시선 집중을 하면서 더 단단해져 갔다라기보다는 원래 그런 순발력을 다 갖추고 있었고, 인터뷰를 하면서 뭔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일을 하면서 점점 학습이 돼 가거든요.
2: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우선 긴 세월을 이용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이용했다는 건지요?
3: 에도시대 초기인 1600년경부터 이용해왔습니다.
2: 여기에서는 이미 신라시대인 512년에 우리 영토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되짚어서 여쭤본다면 서기 500년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기록한 기록이 있습니까?
3: 타케시마의 날은 MBC와 논쟁하려고 제정한 게 아닙니다.
1: 잘 따지고 잘 짚어 들어간다. 보통 매끈한 인터뷰는 이렇게 덕담이나 하고 좋은 얘기만 듣고 하고 싶은 분 얘기만 하고 이렇게 가게 해주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인터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 그 전에는. 근데 여기는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이 질문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질문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이 돼요.

0: 되게 기억에 남은 게
1: 좀 긴장시킵니다 지금. 네, 아,
0: 그 지방선거 때 예.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그 홍준표 의원께서 예. 서울시장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계속 그
1: 했던. 아, 저한테요?
0: 네, 그때
1: 맹세하라고 하셨어요.
0: 네, 그때 그분만 이렇게 발표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한강대교를 건너고 있었거든요.
2: 그때 뭐 하여간 그런 소문들이 좀 있었어요. 뭐 또 그런 제안이 일도 없었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홍 시장께서 속해 있던 정당에서는 그런 걸 좀 신경을 썼던 모양이에요. 그때 아마 그 얘기했을걸요. 다 나가면 손은 누가 키우냐고.
3: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진짜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2: 그래요? 뭐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셨나?
3: 뭐 보여드릴게요.
2: 예.
4: 손석희 관련한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응? 그 뭐 내가 방송 나갈 필요가 뭐 있노 지금. 아무 필요가 없지. 정치할 것도 아닌데.
2: 진짜?
4: 아 그때 손석희를 내보낸다고 한참 할 때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내가 아침에 시선 집중 방송하면서 나올 거냐고, 그 안 나간다고, 확실하냐고, 그 확실하다고, 다시 나오면 당신 거짓말하는 거라고, 난 거짓말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시장 민주당에서 출마시키는 거를 정리해 버리지. 그 양반은 자기 인생을 방송으로 언론으로 살아갔으니까. 딴 역지를 센 일이 없죠. 정치를 한다든지 딴 일을 한 일이 없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지.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탈출해서 뉴미디어 쪽으로 새롭게 개척하는 게 옳지 않을까. 두부 시작하면 아마 폭발적으로 관심을 가질 겁니다.
2: 저 아마 우리 저 홍준표 전 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레거시 떠나가지고 네, 이쪽으로 와서 흔히 얘기하는 유튜버가 되라 그러는 거잖아요. 글쎄요. 레거시를 완전히 떠난 손석희가 있고 그 손석희가 유튜버로 활동하는 일은 글쎄요, 뭐 이렇게 쉽진 않을 것 같네요.
3: 네. 정치는 왜 안 하신 거예요?
2: 정치요? 뭐 이 나이에 뭘 또 나이가 젊었을 때도 뭐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그쪽 가서 좀 큰 일 좀 해보지 그래.

0: 라고 얘기할 때가 제일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큰일일 순 있지만, 그 언론과 그쪽은 서로 다른 분야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위열위로 할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1: 뭔가 다른 주제로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말씀드린 대로 모리 교수님이랑은 호르무즈 파병이나 미국은 지금 일본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자. 첫째, 하나는 우리가 한국이 버텨주길 원하느냐. 근데 둘째는 오히려 이걸 빌미로 삼아서 일본의 우익 세력이 해외에 파병할 수 있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 선배님도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파병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얻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선배님이 질문을 해주시면 조금 더 균형 잡혀서 들을 수 있죠.
2: 같이 일하는 게 혹시 부담스럽지 않은지 좀
0: 아, 그걸 나이 힘들어서. 아, 그거 지금 얘기하라는 건 아니죠? 응? 지금? 내 앞에서?
1: 저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했으니까 되게 많이 좀 긴장하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니까 당연히 일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시고 타협이 없으시고 그런데 생각보다 개그 욕심이 좀 있으신 것
2: 맞아.
0: 그런 얘기 좀 길게 해, 길게. 자세한 그 예와 함께 길게 얘기를 해야지.
2: 약간 첨예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나시면 꼭 이렇게 웃음을 붙여주셔서 내가 너희를 혼낸 게 아니다라는 걸 이렇게 조금 일할 때 소통 스타일은 어떠세요?
3: 뭐 SNS든 전화든 아니면 대면 대화든 뭐다 모든 창구를 열어놓고 다 하세요. 주말 찬스도 쓰시고.
4: 시도 때도 없이 연락한다.
3: 세달 내지 네달 정도가 준비 기간이었는데 땅다당당당 이게 거의 뭐 환청이 들릴 정도 땅다당당당당당.
5: 약간 일 중독인가? 주말에도 일하고 싶어 하고 밤에도 일하고 싶어 하고 새벽에도 일합니다.
6: 시청님 신경 쓰지 마. 아 지금 정말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7: 아니, 처음에는 믿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은 진짜 믿었죠. 아 근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7시 반에 숫자는 좀 나왔나? 좀 김부장은 자나 보지? 그런 이제 카톡이 그럼 2년 동안 매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순진했던 거예요.
6: 아, 정말 신경 쓰는 건안 써도
7: 아, 정말 안
6: 되구나.
7: 써도
6: 아,
7: 되는 거야. 뭐
6: 그건
7: 이렇게
6: 아닌 거죠.
7: 생각했지만
6: 그건 아닌 거죠.
7: 아니었던 거죠.
6: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셨네. 더 못하겠네. 끝! 끝!
2: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뭘것 같으세요?
0: 저에 대해서요? 밥을 잘 사준다? 맞아요? 아니,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제일 선배예요. 예. 뭐, 이거 뭐 구닥다리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아닐걸? 아직도 이건 구닥다리 생각은 아닐 거예요. 선배가 사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이 마찬가지지만 방송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팀워크가 좋아야만 결과물이 좋게 나온다는 건뭐 너무나 자명한 얘기고. 그래서, 정말 억지로라도 좋은 팀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0: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1: 아이고, 예, 먼 길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오랜만이네요.
0: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되셨네. 예, 여기 뭐, 대단하네요.
1: 보니까. 첫 느낌 어때요?
0: 일단 엄청나게 크다는 느낌이 몇 평이죠?
1: 2만 6천 평. 예. 처음에는 만 평부터 시작했는데, 예. 이런데 절에 등을 올라가는 건 야생 달의 덩굴이거든. 예. 달의 얼음, 여기 뭐 엄청나게 많아요.

0: 이거 푸종다리의 노래 원고를 저한테 주신 게 92년 그때였으니까.
1: 그때 선생님이 그 아마 그저 같이 있었을 때니까.
0: 구속돼 있을 때죠. 90년에 KBS의 이제 사장 선임 문제로 백골단이라고 KBS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송사가 경찰력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2: 젠틀 경찰들이었다. 우리들의 함성은 대답 없는.
0: 갑자기 뭐 회사 앞에 경찰력이 집결하더니 한 천여 명이 들어오는데 조합원들 모여 있어봐야 뭐 한 2, 300명 모여 있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다 알려져 있어서 어디를 뭐 피신한다는 게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때 그 어느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조합원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그 마대자루 같은 거를 저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더니 기둥 뒤에 저를 밀어놓더라고요. 바깥에서 이제 저를 찾는 경찰들 목소리가 막 들리고.

0: 구속적 심이 열리는 날이라서 이제 법원에 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저 가까이 지냈던 카메라 기자가 사진기를 들고 왔더라고요. 저를 이제 막 찍는데 좀 멋쩍어서, 예. 근데 뭐 이제 이것도 차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그 뭐랄까 담대함 이런 거라기보다는 멋쩍어서 웃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1: 원래 그렇게 투사처럼 앞장서는 성격이세요?
0: 뭐 투사라는 표현은 너무 좀 과한 것 같고요. 예.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맨 앞자리더라다 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앞자리네 이런 정도의 수준. 앞에 나서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좀 이렇게 해줘라고 부탁하면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2: 그때 상황이 참,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마음이 아팠지.
0: 그때 이제 부산 MBC 직원이셨기 때문에, 같은 배를 탄 사람이었잖아요.
2: 그 주인공은 분명히 선생님이라. 뭘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참 그때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었어요. 그래 끝까지 그 참 잘 지켜갖고 반가운 마음이 또 컸고 예, 또 별로 변하지도 않았고.
0: 안 변했을 리는 없는데.
2: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0: 배 선생님도 뭐, 머리만 좀 하얘지셨지. 예, 똑같으세요, 옛날에. 예. 그게 물가에 있잖아요, 보통.
2: 반딧불이. 고생해도 뭐, 반딧불.

제가 기억하기에 저는 한 고등학생 때부터 그냥 혼자 결정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혼자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결정에 찬성해 주시는

0: 만한 사람한테 의견을 구하죠. 결정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경험상. 결정 어차피 둘 중에 하나 놓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가거나 안 가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죠? 그걸 결정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결정한 다음에 내가 이걸 잘 결정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가 어려운 것이지, 결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오랜 고민 끝에 저도 이제 문화방송에서의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 선택에는 많은 반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제가 믿는 정론의 저널리즘을 제 의지로 한번 실천을 해보고 훗날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이른바 이제 방송인을 좀 이렇게 솎아내는 작업이 좀 있었습니다. 이건 뭐 이미 다 공개된 얘기들이니까.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대상자이기도 했고, 불편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방송을 그냥 접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내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송을 그냥 떠나야 된다는 건 조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서. 마침 그때 이제 또 JTBC 쪽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한테 약속을 하기를 전권을 준다. 그리고 개입하지 않는다. 저는 뭐 다른 거는 더 원할 것이 없었습니다.
2: 좀 리스크가 큰 선택 같은데.
0: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방송을 마지막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때 접더라도 접자. 그것이 불과 한달 만에 접히든, 1년 만에 접히든,

0: 우선 현실적으로는 저처럼 욕먹고 갈 사람이 없었고,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이렇게 뭐, 예? 함께 모시고 가면, 저는 그 사람들한테 기댈 수밖에 없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옮긴 기존의 조직은 저하고 유리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이 뒹굴러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1: 앵커야, 너무 잘하시는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하겠지만, 거기는 사장님으로 가는 거잖아요.
2: 아무래도 이제 JT 뉴스룸 같은 경우는 중앙일보 출신도 많고 또 거기에서 싸운 거기 때문에 내가 사장인데 이렇게 조직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거기 TF를 구성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이런 스터디를 해서 매주 하게 만들고 누군가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 토호하게 만들고 선생님한테 듣고 저널리즘에서는 당연히 이 팀워크가 좋아야 되고 이 팀의 실력이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0: 외롭거나 두려울 때가 없었느냐? 굳이 따지자면 그때였겠죠. 이제 다 제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1도 알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3: 계속해서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4: 외교부의 태극기 잡았습니다.
3: 예,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5: 개표 조작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팩트체크 결과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고.
3: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노회찬. 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그의 사후에 세 번의 앵커 브리핑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또한 매일 보도했고요. 지속적으로 좀 취재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520일, 521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언론계의 상식과는 안 맞는 취재를 했던 거죠. 예, 보통 어떤 참사나 사고나 이런 것들이 끝나면, 끝났다는 게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멈춰지면 다 떠나는 게 기자들의 어떤 일하는 패턴이었거든요. 사고의 변곡점이 없더라도 계속 기자들을 거의 현장에서 배치해서 계속 보도하게 했다는 것들은 굉장히 다른 보도 행태였고요.
0: 세월호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아직 진실규명도 안 된 상황이기도 했고, 정치 이슈화가 되고, 유가족에 대한, 실종자 가족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고, 근데 그럴수록 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당신들 혼자 그렇게 해봐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 생각에 제가 좀 뭐랄까 너무 단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라도 좀 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죠.

0: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뉴스룸이 집중할 내용은 최순실 씨의 것으로 확실시되는 개인 컴퓨터에서 확인한 최 씨의 대통령 연설문 개입 의혹들입니다.
1: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던 PC에 저장된 파일들입니다. 연설문이 사전에 청와대와 무관한 최 씨에게 전달됐던 사실은 이른바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서 큰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0: 국정농단에 JTBC가 태블릿 PC들을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필춘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는 JTBC 기자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문을 안 열어주셨고, 근데 두 번째 찾아가서 신분을 밝혔을 때 흔쾌하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미처 가지고 가지 않은 책상에 있던 태블릿 PC를 발견한 거죠.
2: 처음에 왔을 때 JTBC 기자라고 그러면은 내가 협조를 할 텐데 왜안 했냐고 내가 그랬죠. 세월호가 초창기부터 그래도 현장에 가서 팩트 일각에서 보도를 했잖아요.
3: 네.
2: 그런 걸 보고 이제 진실성을 본 거죠.
0: 다른 언론보다도 자기는 JTBC를 본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즉, 세월호와 연관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속에서.

레고스 미디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하죠. 옛날에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최고 37까지 나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런 시대는 다시 오지 않죠, 물론. 레거시가 지키려고 했던 가치들이 있죠. 팩트, 그 사실, 이해관계에 있어서의 공정, 이데올로기에 있어서의 균형,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현해내는 방법으로서의 품위, 그게 제가 뉴스가 구현해내야 할 목표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인 가치는 영 틀려먹은 건 아니잖아요. 너넨 다 틀려먹었어. 다 기레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존재하고 있는 레거시 미디어에게 야, 너네 그걸 좀더잘 지켜봐.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0: 사람마다 욕망이 있고 욕망에 따라 바뀌시잖아요. 어떤 욕망이 있으실까?
1: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이나요? 저를 노려보시지 마시고. 피디는 왜 지금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EBS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큐도 만들고 그러셨나요?
0: 망신당한

0: 어떤 경우에 망신을 당하는 건가요?
1: 이렇게 질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TV로 봤을 때
0: 예.
1: 제가 봐도 부끄럽거나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말이 안 되는 게 싫어서
0: 예.
1: 열심히 합니다.
0: 그럼 여태까지 망신당한 적이 없으신가요?
1: 꽤나 많아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도 받고 그러시는 거죠. 예. 그 자세겠죠, 뭐. 예. 저도 뭐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단 뭐 같은 방송쟁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직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망신당하기 싫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망신 안 당하면 자기 만족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을 그나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예. 네,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예. 슈팅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준비가 됐나? 라는 질문을 늘 자문을 하죠. 준비가 안 됐어도, 그래, 준비됐어.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예, 그건 뭐 매번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하죠.

0: 낮은 목소리를 극장에서 상영할 때 국내 최초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1: 현장을 자기의 현장을 만드는 힘이 있는 사람.
2: 그 씬에 대해서 느끼시는 게 역시 다르다.
3: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4: 액션!
1: 현명하게 배우를 납득시키는 일들.
0: 뭐든 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잘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 흥분되고 마음 졸이고 그 정도로 재밌고 신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5: 둘, 셋!
6: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허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분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물리학과 최은미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요즘 양자 컴퓨터다, 뭐 양자 통신이다 해서 양자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양자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분들의 반응은 양자역학을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나랑은 상관없는 학문이다 라고 많이들 여기시는데요. 사실은 양자역학이란 학문은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기술에 다양하게 이미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서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개발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 이전의 물리를 고전 물리라고 말하는데, 예를 들어 뉴턴이 사과 떨어지면서 중력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맥스웰이 이제 전자기학이라는 다양한 학문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고전 역학에서는 미래를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야구공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야구공의 위치, 그리고 야구공의 속도, 그리고 야구공에 가해지는 힘, 그 야구공의 질량을 안다면 앞으로 이 야구공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야구공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게 그동안의 물리학, 고전 물리였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어리둥절해 하시죠. 우리가 야구공이 지나가면 어떻게 지나갈지를 다 알 수 있는데 왜 양자역학에서는 측정하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나? 라고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와 결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래를 생각을 하면서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몰라, 랜덤해, 내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건 앞으로 벌어질 일은 랜덤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노력이 그다지 쓸모없을지도 몰라 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의 다가올 미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랜덤한 이벤트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착실하게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에서 양자라는 단어는 양은 헤아릴 양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가 음식을 이제 시켰을 때 어우 양이 많다 아니면 양이 너무 적다 할 때 그 양이에요. 그리고 자라는 한자는 이제 일본어에서 온 접미사인데 어떤 기본 단위, 덩어리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양자는 양의 기본 단위, 양의 덩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예전에 고전 물리에서는 어떤 기본 단위가 없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없었던 양이 이 새로운 학문에서는 어떤 양의 덩어리, 이런 기본 입자가 있어서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양을 말하는 걸까요? 보통은 저희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에너지는 저희 고전 물리에서 야구공이 빨리 움직이면 에너지가 높은 거고 야구공이 천천히 움직이면 에너지가 낮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 물리에서의 에너지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어느 값이건 취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양자역학에서는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약간 계단식으로 에너지 1번 에너지에서 2번 에너지, 2번 에너지에서 3번 에너지 이렇게 계단식으로 에너지가 점프를 한다라는 학문이 양자역학이 됩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개발이 되면서 중요하게 정립된 개념 중에 하나가 모든 물질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다. 파동, 입자, 이중성입니다. 빛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밝게 빛이 밝혀져 있는데 빛의 에너지는 고전역학에서는 연속적인 양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두운 방을 생각해 볼게요. 방이 아주 깜깜하다, 어둡다라고 했을 때 하지만 오랫동안 그 방에 있으면 그래도 약하게 빛이 보이죠. 약간 사물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그 상태에서 조금 더 방을 어둡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방의 밝기가 1이다. 그러면 좀 더 어둡게 해서 0.5, 조금 더 어둡게 해서 0.25 이런 식으로 계속 더 어둡게 방을 만들 수가 있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는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빛의 밝기, 에너지의 기본 단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의 밝기를 이 빛의 기본 입자, 광자의 개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두운 방이라서 광자가 3개밖에 없다 해보겠어요. 그럼

3개에서 더 어둡게 하려면 광자 2개. 그 더 어둡게 하면 광자 1개. 근데 여기까지 이제 어두워지면 여기서 더 어둡게 하면 이제 정말 0개, 암흑이 됩니다. 광자 하나보다 더 어두운 빛은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입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졌고, 또 거꾸로 이번에는 고전역학에서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들도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뭐 전자나 원자는 저희가 동그란 구처럼 측정을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저희가 이게 입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동그란 공처럼 생긴 원자가 파동이기도 하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 파동의 뜻은 이 입자를 발견할 확률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간에 이렇게 좀 구부정한 곡선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가진 어떤 원자의 파동이에요. 그 얘기는 이 파동이 높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높고, 이 파동이 낮은 곳에서는 원자를 발견할 확률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원자의 사진을 찍어요. 원자가 어디 있을까? 그럼 사진을 찍으면 하나의 점으로 원자의 위치가 찍혀야겠죠. 그런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파동이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점에 원자가 찍힙니다. 이 파동 안에서 랜덤한 위치에서 원자가 딱 카메라에 잡혀요. 근데 똑같은 파동을 가지고 한 번 더 사진을 찍으면 이번엔 또 다른 위치에서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 파동함수 안에서 원자의 위치가 랜덤하게 결정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사진 찍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면, 예를 들어 100번 찍는다. 그 100번 찍은 사진을 점점으로 다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점의 집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 파동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 물질의 파동이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어떤 파동의 형태의 물질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시간에 따라서 어떤 힘을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파동 안에서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동 안에서 랜덤하게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이 사실 우리의 인생하고 많이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 시험 성적이 좋아진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우리의 현 상태를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하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다음 날 시험에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죠. 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하필이면 내가 공부하지 않은 데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우리의 시험 성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건 사실 아닙니다. 한 번 시도를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만일 여러 번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도전을 한다면 그 모든 도전의 결과의 집합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었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험을 한 번 잘못 봤어요. 하지만 다음 시험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실패를 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 번 노력을 하고 여러 번 도전을 한 그 모든 결과의 집합은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노력, 지금까지 쌓아온 여러분의 궤적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에서 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2001년 초반에 양자역학이란 학문을 시작하는데 큰 기여를 하셨는데요. 근데 양자역학이 개발되면 될수록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이 파동이면서 입자다라는 이 성질로 여러 가지 이론을 정립하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두 가지 현상이 나옵니다. 바로 중첩하고 얽힘입니다. 먼저 중첩은 어떤 상태들이 겹쳐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주로 많이 드는 비유가 바로 이 동전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동전을 보시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중첩은 동전을 탁 쳐서 동전이 빙글빙글 도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비슷합니다. 돌고 있으니까 앞면이면서 동시에 뒷면이죠. 이게 이제 중첩의 재밌는 현상인데요. 동전으로 비유를 하자면 측정이 돌고 있는 동전을 손바닥으로 탁 치는 거예요. 탁 치니까 앞면이나 뒷면이 랜덤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중첩을 측정했을 때 랜덤한 결과가 나온다. 우리가 그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물리학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학문이 나오더니 예측할 수 없다? 아, 이건 아직 이 학문이 불완전하다. 이 학문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얽힘이라는 현상은 예를 들어 하나가 앞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앞면이어야 되고 하나가 뒷면이면 다른 하나도 무조건 뒷면이어야 되는 이런 현상이에요. 근데 그러면 동전이 두 개가 돈다고 했을 때 동전 하나를 탁 치면 탁 쳐서 앞면이 나오면 다른 동전은 제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혼자 넘어지면서 앞면이 나와야겠죠. 이게 얽힘입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내가 왼쪽 동전을 쳐서 앞면이 나온 사실이 왜 오른쪽 동전에게 영향을 주느냐. 특히 만일 동전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하나는 지구에 하나는 달에 있다고 한다면 지구에 있는 동전이 앞면이 나오는 그 순간 그 즉시 달에 있는 동전도 앞면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먼 거리에 있는 두 개의 동전이 서로 값을 주고받는 게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되는 가운데에서 이 중첩과 얽힘은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정말 천재라고 알고 있고 실제로 천재가 맞으신 아인슈타인도 틀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번의 실수 우리의 삶을, 우리의 평판을 좌우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이 양자역학에 대한 설명에서 한 부분이 틀렸다고 해서 아이고 아인슈타인 안 되겠네, 아인슈타인은 제대로 된 물리학자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동안에 아인슈타인이 쌓아온 어마어마한 업적이 있고 그 와중에 하나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양자역학이란 학문이 개발되는 과정을 지켜보아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상당히 불확실해 보이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노력들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쌓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우리의 삶을 마치 양자역학의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바꿀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요즘은 핸드폰 하나만 딱 가지고 GPS를 이용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GPS도 사실은 양자역학을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이미 정말 파급력 있는 여러 기술들이 양자역학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양자역학을 활용한 양자 컴퓨터가 얼마나 큰 가능성을 우리에게 줄지를 조금 엿볼 수 있겠죠.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 바로 옆에 자리 잡은 전통 한옥 한 채입니다. 이 앞면은 다섯 칸이고요. 이 옆면은 세 칸. 이 팔짝 지붕을 얹은 아주 단정한 모습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요, 이 단순한 한옥이 아닙니다. 19세기 말 조선을 뒤흔든 개화의 상징, 바로 우정총국이 자리했던 곳입니다. 혹시 우정기념관에 가보신 분이 계실까요? 이 기념관 안에는요, 조선이 미국에 파견한 외교사절단인 보빙사 일행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귀국한 뒤 이 고종에게 보고하면서 주고받은 질문과 답을 적은 홍영식 복명문답기,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이 문의우표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평범한 기념관처럼 보이지만 1884년 3월 27일 조선이 처음으로 근대적 우편제도를 시행하며 만든 우정총국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보빙사로 미국을 다녀온 홍영식이 우정국 총판을 맡아서 이 제도와 규칙을 정비했고요. 10월 1일부터 이 서울 인천 구간의 우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근대적 우편의 출발점이었던 이 우정총국은 그해 10월 17일 축하연이 열린 그날 바로 폐지라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왜 조선의 근대 우편은 그 자리에서 끊겨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그날의 현장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세기 중엽 이 조선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내부적으로는 전근대 사회의 모순이 쌓여 있었고요. 이 외부적으로는 구미 열강이 조선을 압박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오경석, 유홍기, 박규수 같은 초기 개화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조선 후기 신학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를 근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주변에는 새로운 세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이 박규수의 문화에서 공부하던 젊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1879년 무렵 김옥균은요, 이 조선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봉건적 질서를 깨고 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도입해서 부국 강병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동지들을 모아 개화당을 결성합니다. 개화당은 빠르게 성장했고요. 1880년에서 1884년 사이 이 해외 유학생과 젊은 관료들을 포섭하면서 약 40명 규모의 세력으로 확장됐습니다. 중심에는 김옥균이 있었지만 중요한 인물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철종의 사위 박영효는요, 이 궁중 내에서 개화당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서광범, 이 미국 파견 보빙사 부사로 다녀온 홍영식도 개화파의 핵심이 됐죠. 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일본을 주목한 사람은 김옥균이었습니다. 1881년부터 1884년까지 세 차례 일본을 방문하면서 그는 이 메이지 유신의 현실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 나가사키의 조선소와 제련소, 오사카의 군수공장과 조폐구, 교토, 고베, 도쿄, 이 곳곳의 기관을 살펴보면서 조선과 일본 사이의 격차를 절감했죠. 도쿄에서는요, 후쿠자와 유키치의 집에 머물면서 이 외무부 육군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 단체인 흥아회 모임에도 참석했는데요. 이 단체는 이 동아시아 3국이 힘을 합쳐서 서양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던 곳입니다. 귀국 후에 김옥균은 기화근사라는 책을 씁니다.
이 조선이 완전한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대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이 양반제도 폐지, 인재 등용, 재정 개혁, 이 회사 제도 도입, 화폐 개혁, 철도 기선 도입 등 아주 구체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1882년 이 박용효, 김만식, 서광범이 수신사로 일본에 갑니다. 이 김옥균도 민영익과 함께 고문 자격으로 동행을 했죠. 일본 외무부와 궁정을 방문해서 일왕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 박용효 역시 일본의 변화에 큰 충격을 받고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수신사 일행은 임무를 마치고 귀국을 했지만 김옥균은 일본에 남아 이 외무경 이노우에의 도움을 받아 요코하마 마사카네 은행에서 이 17만 달러의 차관을 얻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요, 이 개화당을 친일 세력으로 묶어두려 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지원한 거죠. 김옥균은 귀국 후에 고종에게 외채 도입의 필요성을 알렸고요. 이 국채 위임장을 받아냈습니다. 1883년 5월 그는 3차 방위를 떠납니다. 이 울릉도 개발과 포경 사업에 필요한 자금 300만 원의 차관을 얻는 것이 1차 목표였죠. 아, 그리고 고종의 신임을 얻기 위한 성과 확보가 2차 목표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조선주재공사 다케조에가 개화당의 세력이 약하다고 보고를 한 거죠. 일본의 외무경 이노우에는요, 태도를 바꿔서 이 김옥균의 차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김옥균은요, 일본의 상사 또 민간 은행 등

0: 수많은 곳과 교섭을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차관 외교에 실패하고 1884년 봄 빈손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김옥균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 변수 등과 만나 개혁의 방략을 계속 논의했습니다. 미국 공사 푸트와 만났을 때는요, 이 개혁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숙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때 결정적 상황이 찾아옵니다. 바로 청푸 전쟁입니다. 이 청나라는 베트남을 둘러싸고 이 프랑스와 싸우느라 이 조선 주둔 병력 절반을 베트남으로 돌려야 했습니다. 김옥균과 개화당은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기회로 판단했죠. 일본 역시 지금이라면 이 청이 조선에 개입하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이 무렵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일본으로 잠시 귀국해 있던 틈에 시마무라 서기관이 김옥균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청은 프랑스와 싸우느라 여력이 없다. 일본은 개화당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김옥균은 이 말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결정적 압박을 더한 사람은 다케조의 공사였습니다. 9월 20일 정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10월 8일에는 일본군 1개 중대라도 이 북악이나 남산만 점령하면 2주에서 두 달은 청군을 막아낼 수 있다며 병력과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4일 밤, 이 중요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강범이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시마무라의 최종 확인을 받은 뒤 박영효의 집으로 이동해 거사의 세부 계획을 확정합니다. 계획은 네 가지였습니다.
1: 첫째, 창덕궁에 방어한다. 둘째, 수구파 영수들을 처치한다. 셋째, 고종과 왕후를 확보하고 지키기 쉬운 경우궁으로 옮긴다. 넷째, 신정부를 수립하고 개혁을 단행한다.
0: 자, 이 오늘의 역사가 바로 이 네 문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1884년 10월 17일 저녁 7시였습니다. 이 우정국 개서를 축하하는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우정국 총판인 홍영식을 비롯해서 박영효, 김옥균, 서강범 등의 정변 주도 세력, 그리고 좌영사 이조연과 우영사 민영익, 전영사 한규직 등 이 권력의 실세와 외암은 독판 김홍집, 총세무사 멜렌도르프, 그리고 미국 공사와 영국 영사, 청국 총판 등 각국의 외교관들이 참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사람들과 기존의 권력을 움켜쥔 사람들, 그리고 각국의 시선이 한 공간 속에 뒤섞여 있었죠. 개화당이 준비한 거사의 첫 단계는 창덕궁에 불을 질러 혼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요, 연회가 한창일 8시 30분에서 9시 사이였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 방화가 실패했다는 겁니다. 1단계 계획인 창덕궁 방화가 엇나가고 이 우정국에서의 요인 제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 김옥균은 박영효, 서광범과 함께 일본 공사관으로 향합니다. 일본 측의 준비가 확실한지 다시 한번 점검한 뒤 바로 고종을 확보하기 위해 창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편전에서 고종을 만난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은요, 이 우정국에서 변란이 일어났으니 위험을 피하기 위해 잠시 경우궁으로 이동하자고 보고합니다. 자, 경호궁으로 이동하던 중 이 김옥균은요, 일본군의 호위가 필요하다며 이 고종에게 친필 칙서를 요청했고요. 고종은 일본 공사는 와서 짐을 호위하라 라고 적힌 칙서를 써줍니다. 경호궁 정전 뜰에 어가가 도착하자 칙서를 받은 일본 공사가 이 군대를 끌고 와서 본격적인 호위에 돌입했습니다. 윤계현과 서재필이 이끄는 행동대원들이 정전을 지켰고요.

일본군은 경호궁의 대문 안팎을 둘러싸며 철통같이 경비를 섰습니다. 정변 세력은요, 이 즉시 경호궁 출입을 통제하며 고종 주변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정변 세력이 제거 대상이라고 판단했던 사람들, 이 민씨 일가 핵심들과 군사 책임자 3형사가 한밤중에 연달아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종의 사촌형인 이재원이 불려옵니다. 이 정변의 의도를 전해들은 이재원은요, 이 개화당의 방향에 동의하며 협조 의사를 밝히죠. 이렇게 해서 개화당은 정치적 핵심 세력과 왕실 내부의 인적 기반까지 장악하면서 2단계 계획으로 넘어갈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정변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 10월 18일 아침 개화당은 쉬지 않았습니다. 이 권력을 잡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정부를 세우는 일이죠. 개화당은 그날 아침 대대적인 인사를 발표합니다. 이재원은 지금으로 치면 총리 자리인 영의정에, 홍영식은 정부 2인자인 좌의정 자리에 올랐고요. 이 박영효와 서강범은 군사 외교를 동시에 책임지는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이 서재필도 이 병조 참판으로 발탁이 됐죠. 개화당은 이 의정권과 군사 치안권, 이 재정권을 장악했고요. 이 대원군 계열의 종친과 이 왕실 외척과의 연대를 도모하면서 의정부 세력과 범괴화 세력을 두루 포섭했습니다. 이런 인사는요, 당시 민씨 척족 중심의 권력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들임으로써 반명성황후 세력을 규합하는 성격을 띠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이 고종은요, 경호궁 남쪽에 이웃해 있는 이재원의 계동궁으로 이어했습니다. 명성황후는 김옥균에게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옥균은요, 방어상의 문제점을 들어 거절했죠. 오후 4시경 이 김옥균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종이요, 이 일본 공사 다케조에에게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재차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케조에는요, 이 환궁에도 좋겠다는 뜻을 고종에게 말하죠. 다케조에 공사의 독단적인 결정에 따라 오후 5시경 고종은 이 창덕궁 관물헌으로 옮겼습니다. 이때 창덕궁의 경비는 개화당이 동원한 행동대원과 사관 생도들이 맡았고요. 중간 수위는 일본 병사가 맡았고 이 바깥 수위는 사형의 군사들이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적은 수의 병사로 지키기에는 창덕궁은 너무 넓었습니다. 이 밤이 늦어 창덕궁의 대궐문을 닫으려 할 때 청국병영에서 이 선인문을 잠그지 말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에 개화당은요, 이 선인문을 닫지 않고 전 후영군 400명을 불러 각 100명씩 나눠서 요지에 주둔하게 하고 청진영의 동태를 살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에게도 이 경계태세에 들어가도록 지시했죠. 자, 이 거사 이틀째까지는 이 혼란을 수습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데 집중했다면 10월 19일 이 개화당은 드디어 본격적인 개혁안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김옥균과 박영효 등 개화파가 준비한 정령은요, 원래 80여 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가운데 14개만이 기록으로 전해집니다.

네, 이 개화당의 정령에는요, 개혁과 혁신에 관한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정령의 첫 번째 축은 자주 독립의 공포입니다. 당시 조선의 주권은요, 임오군란 이후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임오군란을 수습한다면서 이 3천 명의 청나라 병력을 조선에 주둔시켰죠. 게다가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은 청에 의해 납치된 상태였고요. 개화당은 이 굴욕적인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개혁도 성공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정령의 첫 조항에 대원군을 돌려보내고 청에 조공하는 관행을 폐지한다는 선언을 넣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요, 이 신분제 폐지와 공평한 인재의 등용입니다. 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신분제를 폐지한다. 네, 당시 조선은요, 이 몇몇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구조가 굳어져 있었고요. 이 민씨 일가를 비롯한 권력층이 핵심을 쥐고 있었습니다. 개화당은 이 문벌 구조가 조선의 병폐라고 판단했고, 능력으로 사람을 뽑는 방식을 앞세워서 사회를 평등하게 바꾸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정부 조직 개편과 입헌 군주제 수립입니다. 이 기존의 내시부를 폐지하고 6조 이외의 불필요한 관청들을 없애려 했습니다. 또 대신과 참찬이 참여해서 국정을 논하는 기구인 의정소에서 매일 회의를 해 정사를 결정한 후에 이 왕에게 재가를 받아 집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 왕권을 제한하고 내각 중심의 정치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입헌 군주제의 이 초기 형태로 정치 체제를 바꾸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상징적 존재로 남고 이 국정은 대신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 이 당시로서는 엄청난 일이었죠. 네 번째는 재정의 통합과 경제 개혁입니다. 이 환곡을 폐지하고 세제 개혁을 통해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이 재정은 호주에서 하나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부상 조직이던 해상 공국을 없애서 누구나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습니다. 민생을 안정시키고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도였죠.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 도시 빈민과 중소 상인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개혁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군사 개편, 경찰 조직 신설, 탐관 오리 처벌 등 거의 모든 국가 시스템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정령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규장각을 폐지하는 조항은 좀 의아할 수 있죠. 하지만 당시 규장각은 학문기관인 동시에 양반 엘리트들이 모여있는 특권 집단이었고, 개화당은 기존 양반 중심의 문화체제를 해체하고 새 교육을 기반으로 한 근대 문화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도 느껴지실 겁니다. 이 개화당이 바라본 개혁은 단순히 나라 좀 고쳐보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이 국가의 모든 구조를 단숨에 근대화하겠다는 대담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상도 컸고 위험도 컸죠. 단 3일 만에 이 많은 조항을 발표하고 시행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모험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운 일입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개화당은요, 조선을 단숨에 근대 국가로 바꾸기 위해 정말 과감하게 개혁을 밀어붙였습니다. 수구파를 제거하고 왕을 확보하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고 개혁 정령까지 발표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기세만 보면 야, 이 나라 이거 진짜 바뀌는 건가? 뭐 이런 순간이었죠. 자, 하지만 이 한국인 모두가 알고 있는 결말처럼 이 혁명은 단 3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마지막 3일째 되던 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10월 19일 오전, 이 청국 병력 200명이 남양 쪽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시에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요, 일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통보합니다. 일본군이 빠져나간다?
경호궁을 지키고 있던 병력으로는 청군을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0: 이목균은요, 필사적으로 일본군 철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일본군이 떠나는 건 곧 정변 실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1: 오후 3시경 정변 발생 이후 명성황후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던 청이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0: 약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서 도나문과 선인문을 공격하며 궁궐로 침범에 들어왔습니다. 이 개화당의 조선군은요, 이 청군에 맞서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지만 이 화력의 열세로 잠깐 사이에 수십 명이 전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이 일본 외무대신이 다케조에게 보낸 훈령이 전달됐습니다. 내용은 단 한 줄. 일본군을 조선 정변에 개입시키지 말라. 일본의 태도가 급변한 이유는요, 이 청푸전쟁이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청과 직접 충돌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1: 쌍방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자 명성황후와 세자, 세자빈이 국문을 나가서 북산으로 피신했습니다.
0: 그리고 고종은요, 이 무감과 병정 4~5명을 거느리고 뒷산 기슭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또 연경당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전황이 불리해지자 김옥규는 고종에게 인천으로 피신하자는 계책을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은 거절했죠. 이 수세에 몰린 정변 주도층과 일본 공사는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홍영식과 박영교는요, 이 사관 생도들과 함께 고종을 호위해서 북묘로 향했는데요. 이 고종을 호위하던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청군에게 살해됐습니다. 저녁 7시 30분경 이 김옥균 등은요, 다케조에를 따라 일본 공사관으로 후퇴했습니다. 이로써 이 개화당의 정변은 3일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이 민중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일본 공사관 앞에는 돌이 계속해서 날아들었고요. 이 정오가 되자 공사관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이 다케조에는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개화당 지도부를 데리고 인천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김옥균, 박영효 등은 이 일본군의 호의를 받으며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성난 민중과 군인들은요, 돌을 집어 던지고 총과 대포를 쏘았고요. 이 텅 빈 일본 공사관을 소각하고 일본 군영의 병사도 접수했습니다. 정변을 주도한 9명과 이 일본 공사 일행은요, 10월 21일 새벽 7시경 인천의 일본 영사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에 인천항에 정박해 있던 우편선 천세환을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이때 망명한 사람은 김옥균, 박영효, 서광범, 서재필, 유형로, 변수, 이규환, 정난교, 신흥이 등 모두 9명이었습니다. 갑신정변은 단 3일 만에 끝났습니다. 왜 이렇게 짧게 무너졌을까요? 이 교과서에는 몇 가지 요인이 정리되어 있지만 이 사건을 조금 더 생생하게 들여다보면 이 실패의 구조가 보입니다. 우선 개화당은요, 스스로 움직이기보다는 일본의 힘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설계한 모든 계획은요,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었죠. 하지만 일본은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했습니다. 청과 직접 충돌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개화당이 일본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다는 점. 이게 이미 이 정변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청군의 개입은요, 상황을 완전히 뒤흔들어 놨습니다. 이 고종은 일본군에게는 직접 호위 요청을 했지만 이 청군에게는 아무런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청군은 그대로 군대를 움직였습니다. 이 명백한 내정 간섭이자 주권 침탈이었지만 이 그 순간 조선은 그것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청군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최소한 그렇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어지지는 않았겠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화당의 개혁안은 사실 민중들에게는 호소력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신분제를 없애고 능력 중심의 선발제를 도입하고 조세 제도를 고치고 이 부패한 관리들을 바로잡으려는 내용까지 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도 이 개혁청사진이라 부를 만큼 큰 틀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것을 듣고 지지해 줄 사람, 즉 이 민중에게 그 내용을 제대로 전달할 시간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이 민중이 목격한 건 그저 이 한밤의 혼란, 대신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장면, 그리고 일본군과 함께 움직이는 개화당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민중이 누가 옳은지, 누가 개혁을 위해 싸우는지 판단할 여유는 없었겠죠. 게다가 일본에 대한 조선민중의 뿌리 깊은 혐오를 생각하면 개화당은 애초에 민심을 얻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명성황후에 대한 감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변의 혼란 속에서도 명성황후 측근인 경기관찰사 심상우는 자유롭게 드나들며 청군과 연락을 주고받았고요. 결국 명성황후는 고종을 방어가 어려운 창덕궁으로 옮기도록 해서 사실상 청군 개입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갑신정변은 이 개혁의 부족이 아니라 조건의 부족에서 무너졌습니다. 준비 부족, 외세 의존, 군사력의 한계, 민심의 부재, 그리고 청의 빠른 개입, 조선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이 이 개화의 꿈보다 더 빨리 드러나 버린 셈입니다. 만약 갑신정변이 성공했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일본에 의존한 정변이었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가 더 빨리 다가왔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있고요. 이 반대로 근대적인 정치 경제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서 이 조선이 부국 강병의 길로 들어설 수도 있었다는 뭐 이런 긍정적인 분석도 있습니다. 3일 만에 막을 내렸던 갑신정변. 실패로 기록됐지만 당시 조선을 움직이려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20살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김옥균이 33세, 박영효와 서재필, 서광범 등은 지금 기준으로 하면 대학원생이거나 사회 초년생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나이였죠. 그들은 신분제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 공정한 인재 등용, 새로운 정치 시스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지금의 질서가 정말 최선인가?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없는가? 무엇을 바꿔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는가? 갑신정변은 그 꿈을 실현하지는 못했지만 그 시대 청년들이 품었던 질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떤 변화를 꿈꿔야 할까요? 이 시대에 필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환이었습니다.

0: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1: 중학생 때 나의 저우명은?
2: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1: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1: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1: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2: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1: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2: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2: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0: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1: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0: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1: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주 속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했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각자가 어떻게 생존해 나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 생존법은 리더의 사고력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김성주입니다. 저는 리더와 조직을 관찰하고 함께 고민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 밸런스 게임으로 강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오늘은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대표격이라 꼽을 수 있는 인물들을 살펴볼 텐데요. 잠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나라에 혁신가가 있을까요? 없다고요?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에도 정말 많은 혁신가가 존재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현대의 정주영 창업가, 삼성의 이병철 창업가를 리뷰하면서 직관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장단점을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관적 사고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데이터와 분석, 근거와 논리보다는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감과 촉을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지 않게 판단과 결정이 빠릅니다. 이런 직관적 사고로 대표격인 인물로는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은 책상 앞에서 뭔가를 재고 쪼개고 할 시간에 판단이 서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던 인물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의 어록 중에는 이봐, 해봤어? 해보고 얘기해 라는 말이 굉장히 유명하죠. 그의 의사결정은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이 발휘한 직감적인 판단과 행동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결과물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이런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서산간척지 개발 사업 때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례죠. 1979년 시작한 서산간척지 개발 사업은 굴곡 많은 서해안을 메워 옥토를 만들겠다는 국토 개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착공 5년이 좀 넘은 어느 날, 간척 사업은 최대 고비를 맞이합니다. 간척지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방조제를 만들어서 물을 막는 물막의 공사입니다. 그런데 착공 5년째 되던 1984년에 최종 물막의 공사가 난관에 부딪힌 것입니다. 당시 방조제의 길이만 6,400m였는데요. 거의 끝까지 잘 쌓았는데 마지막 남은 270m 구간의 공사가 진척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 구간에는 초속 8m의 급류가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름 홍수 때 급류보다도 1.5배나 빠른 수준이었습니다. 자동차만한 바위를 넣어봐도 최신 장비들을 가져와서 뭔가를 해봐도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 전문가들이 학계에도 문의해보고 해외 건설사에 컨설팅을 의뢰해봤지만 도저히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정주영 회장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번쩍하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폐유조선으로 이 구간을 막으면 어떨까? 당시의 현대는 스웨덴의 폐유조선을 해체해서 고철로 팔기 위해 30억 원에 사둔 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조선의 길이는 322m로요. 270m의 폭을 막기에는 딱 맞았던 거죠. 현장 담당자들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시하자 그들은 난색을 표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건축학 이론 어디에도 검증된 바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학교에서 배운 이론만 따라하면 어떻게 세상 공사를 다 할 수 있겠나? 즉시 현대전공, 현대상선, 현대중공업 기술진에 모두 연락해 유조선으로 그 구간을 막을 방법을 찾아보라고. 결국 울산에 정박해 있던 폐유조선을 가져와 물막이 공사에 동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렇게 애를 먹이던 물막이 공사가 불과 이틀 만에 끝이 났습니다. 이 유조선 공법으로 공사비를 290억 원이나 절감했죠.
다소 엉뚱해 보였던 이 아이디어는 정주영 공법이라고도 불리면서 해외 언론에 다수 소개가 되었습니다. 들어보니 어떠세요? 그의 남다른 직관과 촉에 정말 감탄이 나오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직관과 직감으로 사고하는 이들은 이미지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고 전환이 매우 빠릅니다. 반면 분석과 논리를 선호하는 이들은 데이터와 근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무리 복잡다단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료와 데이터를 샅샅이 입수합니다. 그 안에서 일정한 패턴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시사점으로 변환해내곤 하죠. 논리적 사고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 있습니다. 그의 창업 스토리를 조금만 살펴봐도 그의 사고 특징을 잘 알 수 있죠. 그는 20대의 사업거리를 찾아보고자 여행길에 올립니다. 국내의 정세 변동을 정확하게 통찰하려고 부산을 시작으로 서울, 평양, 신의주, 원산, 흥남 등을 북쪽 도시를 돌았다고 합니다. 아울러 만주 여러 도시와 중국 북경, 청도, 상해까지 정보를 파악하러 부지런히 발길을 돌렸습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정보를 입수하고요. 분석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2개월간에 걸친 조사 결과 청과물, 건어물, 잡화 등의 무역이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것이므로 이것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소비도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는 전문화된 업자 하나 제대로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무역업을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점찍고 국내산 과일과 건어물을 만주와 중국으로 수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고는 1938년 주변 지역의 과일을 수집하기 좋은 대구 수성구의 200평 남짓한 점포를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삼성그룹의 모태인 삼성상해의 시작기였습니다. 이후 이병철 회장이 제당 사업에 도전하게 된 이야기도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 한창이어서 국토는 망가졌고요. 물가는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치솟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무역으로 돈을 제법 만지고 있었지만 전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보면서 이병철 회장은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강하게 느꼈습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단순 유통으로 외국에서 들여오기만 하면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걸 통해서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원자재를 수입해서 상품으로 가공해서 다시 수출해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제조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지, 제약, 제당 사업을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그 후 그 당시 삼성이 가지고 있던 자금력과 공사기간을 고려해서 제당으로 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1제당의 시작이었죠. 이런 창업 스토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병철 회장은 제조업을 하고자 했던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고요. 그 사고 과정이 매우 논리정연하였습니다. 논리적 사고를 즐겨하는 이들은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를 즐겨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가장 먼저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할 때면 논리를 추구합니다.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이 목적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빈틈없이 고민합니다.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 둘 중에 어떤 유형이 더 좋을까요? 이는 사고력에 있어서 직관적 판단이 탁월한 정조영 회장이 더 나은가, 논리성이 강한 이병철 회장이 더 나은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더 우월하다고 따질 수가 있을까요? 어느 사고 양식이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고력은 하나의 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사고하는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직관적 사고, 논리적 사고는 개인의 선호체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호하는 사고 유형을 이해하고 나의 사고 유형을 끊임없이 개발시켜 나가야 합니다. 맞지 않는 옷에 자기 몸을 억지로 자꾸 끼워 넣으려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형에 맞게 옷을 맞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이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사고 양식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결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면서 꾸준히 나만의 고유한 사고력을 연마하는 시작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사고력에 있어서 나만의 결을 만들어라로 하겠습니다.

라틴어를 딱 공부를 하면서 이 라틴어와 영어가 완전 별개의 언어가 아니구나. 자, 크레아쥬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딱 M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라틴어로 별이라는 단어는 스텔라입니다. 자, 영어로 별은 뭐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T는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자 하나에도 그 철자가 들어간 것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멀게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어떤 거를 할 일이 있었는데 이 화면을 보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기 쓰여진 라틴어 무슨 의미예요? 그런 질문이 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그 질문을 받고 이 사람 되게 훌륭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저기 쓰여진 게 라틴어로 무슨 의미예요? 그 라틴어라는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훌륭하다. 예. 이 말은 뭐냐면 뒤에 그 다음에 옥토브리스 안노 그 다음에 숫자가 땡땡땡땡땡 달려있습니다. 뒤에 다음에도 숫자가 땡땡 달려있고 옥토브리스 안노 숫자가 땡땡땡땡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962년 10월 11일에 라는 뜻입니다. 항상 모든 문서를 쓸 때 라틴어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럼 한번 숫자 공부해 볼까요? 이게 왜 1962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M이 나옵니다. M은 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C는 첸뚜미입니다. 백입니다. 그러면 C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M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 빼기 천은 몇이 될까요? 네, 900이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고 있죠? 예. 그 다음에 L이 나왔습니다. L은 50입니다. 50에 무엇을 넣냐면 X. X가 몇입니까? 숫자로? 예, 10입니다. 이게 왜 10일까요?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50 더하기 10이니까 60.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이 정도는 우리가 알죠. 그죠? 2. 그러니까는

자,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962년. 그러니까 이거는 1962년에 뭐 여기서 뭘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제 숫자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우리 숫자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라틴어 수업인데 라틴어로 1, 2, 3, 4, 5, 6, 7, 8, 9, 10? 그게 왜 그렇게 된지는 좀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우리의 지적 허용을 만족시키는 데 있다. 아가 있습니다. 자, 라틴어는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로마 숫자라고 하죠. 자, 1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1. 자, 1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1입니다. 자, 2는 어떻게 됩니까? 자, 손가락 두 개. 그래서 2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3은 손가락을 세 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이 됐습니다. 자, 4는 어떻게 될까요? 4. 자, 4는 로마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1, 2, 3, 4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손가락 네 개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자, 5는 손가락 다섯이죠? 자, 손가락 다섯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V자가 됩니다. 5입니다. 이게 5가 됩니다. 그럼 4는 어떻게 했냐? 5에서 1을 빼면 어떻게 되냐? 5에서 1을 빼니까 이것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막 외워서 4라고 썼던 이 숫자가 1, 2, 3, 4, 5가 되는 겁니다. 자, 5, 손가락 5개에 1을 더하니까 6이 되고, 손가락 5개에 2를 더하니까 7이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럼 10은? 10은 어떻게 했을까요? 10은 손가락 숫자, 로마 숫자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1, 2, 3,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갔으니까 5가 이렇게 되고, 5에서 5니까 위로 아래로 해서 X 모양이 로마자로 10이 됩니다. 그럼 10에서 1을 빼니까 이게 뭐가 된다? 예, 9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면 1000년에서 100을 빼니까 900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이게 로마인들이 숫자를 셌던 방식입니다. 아라비아 숫자는 훨씬 로마의 후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좀 하고 나니까 아, 로마 숫자가 우리가 좀 이게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다 보면 그 문서에 순서를 다는 것들이 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1번, 뭐 가로 1번, 뭐 양가로 1번 이렇게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1, 그 다음에 1-1, 뭐 1-1-1, 뭐 이렇게 쭉 순서가 나갑니다. 워드나 한글을 편집하다 보면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거 언제 때부터 썼을까요? 우리는 왜 이걸 쓸까요? 네, 이것 역시 로마의 유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또 나왔죠? 예, 제가 지난 강연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만 7세가 되면 인간이 이성 사용이 가능해서 예, 초등학교, 예, 오늘날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이제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당신이 법전을 다시 쓰라고 명령을 했고 그 법전의 글쓰기 방식들을 가르칩니다. 그 물론 황제가 하진 않았겠죠. 학자들이 했을 텐데 그 학자들이 법전을 정리할 때 다뤘던 방식, 이 번호 매기는 방식, 로마인들이 번호 매기는 방식이 오늘날 뭐 우리가 논문 쓸때 번호 매기는 방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거창하게는 뭐 어떤 학문에서부터 작게는 우리가 글을 쓸 때, 논문을 쓸 때, 아니면 보고서를 쓸 때, 그 숫자 매기는 것마저도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 예. 이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아, 우리가 은연 중에 그냥 썼던 것들 가운데서, 아, 영향을 받은 게 의외로 많네. 이제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한 장의 재밌는 지도를 볼 겁니다. 이 지도는 로마 제국의 영토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남색 계열은 라틴어 사용권을 말하고 노란색 계열은 그리스어 사용권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은 엄청나게 큰 땅을 갖고 있었는데 이 제국의 언어는 라틴어가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제국이 쇠락을 하면서 언어는 다시 그리스어권

권으로가 라틴어권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권 가운데서도 라틴어를 다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라틴어를 쓰는 지역이 있었고, 또 그리스어권 가운데서도 그리스어를 다 쓰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리스어를 썼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배운 사람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쓸 수 있었는데 그 지역의 일반 서민들은 그 지역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배운 사람의 언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초기부터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라틴어는 사실 어떤 언어의 도움을 받냐면 그리스어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사실 로마인들은 무력으로 많은 오늘날 유럽 지역과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지중해 지역,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나라? 예, 그리스 지역을 정복합니다. 그리스 지역을 정복하면서 로마인들은 자신들에게 부족한 것들을 그리스로부터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였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것? 라틴어에 부족한 문법, 라틴어에 부족한 어휘, 이것들 대부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예, 그리스어에서 가져옵니다. 처음에 라틴어는 아주 이탈리아 반도에서 작은 언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라틴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로마가 점이 찍혀 있고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라티움 지역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틴어라는 것은 라티움 민족이 썼던 언어이기 때문에 라틴어라고 불렀습니다. 자, 라틴어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럽 친구들하고 라틴어의 근원이 어디서 온다? 인도 유럽어라고 했을 때 유럽 친구들은 아주 싫어합니다. 왜? 인도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어면 유럽어지 거기 왜 인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라는 말 때문에 무척 싫어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지도를 보여준 것은 뭐냐면 이 지도의 색깔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았고 어떤 지역은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스크리트어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언어는 에투루스코라고 쓰여있던 저 에투리아 지방입니다. 아, 우리에겐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 에투리아 지방은 많은 특별한 문화적인 역사를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로마에 이탈리아 유학 중에 저 에투루스키 문화재들을 보면서 참 놀랍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놀라웠냐면 무덤이었습니다. 에투루스키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에는 가족묘가 있었습니다. 그 가족묘 안에 아내와 남편의 묘가 있었는데 남편의 묘는 작고 아내의 묘는 무척 컸습니다. 현지 안내해주는 현지 가이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에투루스키 문화는 목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이 훨씬 더 강해서 무덤도 남편의 무덤보다 여성의 무덤이 더 훨씬 컸다라고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여성의 권한이 강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늘 그 여성의 권한이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투루스키 문화는 여성에 대한 권리가 상당히 많았지만 이 에투루스키 문화의 어떤 여성 존중에 대한 것을 과감하게 쳐냈던 문화가 바로 로마 문화입니다. 로마 문화는 실질적으로 많은 인류의 보편적 유산을 남기긴 했지만 로마는 가부장적인 사회, 다시 말해서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의 권한이 상당수 제한되어 있던 문화였습니다. 사실 우리 언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산스크리트에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면은 저는 라틴어 수업을 하면서 바로 라틴어의 알파벳을 먼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산스크리트의 자음부터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의 첫 자음이 무엇이냐를 이제 가르쳐줬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카입니다. 카. 자음 카.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개념이 있었는데 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을까? 이제 이런 개념들을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음의 첫자도 카인데 이 카가 K 음가가 그리스어로 오면 그대로 까빠가

되고 이 카파 그리스어가 라틴어로 오면 어떻게 바뀌냐? 예, C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어로 위기가 뭡니까? 이게 맞나? 이런 영어 단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럼 라틴어로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거의 비슷하죠? 자, 이거는 라틴어가 그리스어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C음가를 K음가, 까빠로 쓴 겁니다. 그래서 크리시스, 위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라틴어 사전을 보면 자음 가운데 아니면 모음 가운데 사전의 분량을 가장 적게 차지하는 단어가 철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K라는 철자입니다.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이건 대부분 그리스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K로 된 거를 다 무엇으로 바꿨느냐? 예, C로 바꾸게 됩니다. 카입니다. 자, 그래서 이카 음가를 갖고 고대인들은 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창조에 대한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조. 라틴어로 창조라는 단어는 이렇게 됩니다. 한번 같이 다 발음을 한번 해볼까요? 크레아치오. 크레아치오. 자, 크레아치오입니다. 창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딱 M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여러분이 아는 그 단어가 되는 겁니다. 저는 라틴어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라틴어와 영어가 각각 다른 언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라틴어를 딱 공부를 하면서 이 라틴어와 영어가 완전 별개의 언어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19살 때.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은 영어 따로, 라틴어 따로 막 외우는 그 순간 저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그리스어로 딱 넘어갔는데 그리스어도 마찬가지야.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후회할 일이 정말 많이 저질렀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어 공부를 충실히 안 했다는 것에 대한 후회감이 있습니다. 그때 왜 그러냐면 제가 들어간 길을 계속 할까? 때려치고 그만둘까? 그런 고민의 순간에 그리스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계속해 말어라고 고민하는데 언어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때 무척 후회했습니다. 그리스어를 좀더 잘했으면. 근데 이거는 저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로마 시대 때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너도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편지글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만 부모님이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것처럼 너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했던 그 말처럼 2000년 전에도 아버지가 이렇게 그리스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처럼 니들도 그리스어를 열심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영어가 패권 언어지만 2000년 전에 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어떤 언어가 패권 언어였냐? 한때는 그리스어가, 한때는 라틴어가 패권 언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카. 자, 이 카가 원래는 크레아치오. 이렇게 K, 까빠 음가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창조, 하늘, 이런 단어로 산스크리트의 카 음가를 썼던 것입니다. 다음 음가가 뭐냐? 제가 좋아하는 다음 음가, 타라는 음가입니다. 이 타라는 음가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인간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지상에는 내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별과 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별과 별을 연결을 짓고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나와? 타 음가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이라는 서구 유럽어를 살펴보면 그 단어 안에 항상 어떤 철자가 있습니까? T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라틴어로 별이라는 단어는 스텔라입니다. 자, 영어로 별은 뭐? 스타가 됩니다. 여기서 T는 그냥 막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자 하나에도 그 철자가 들어간 것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멀게 들어갑니다.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유튜브를 봅니다. 많은 학생들이 누군가 요약해준 그 책에 대해서 요약해준 것을 방송을 듣고 TV를 보고 아니면 유튜브의 정리 내용을 봅니다. 예,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깊이는 없을 겁니다. 깊이는 타인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이를 채워가는 것은 오로지 나의 몫으로 남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왜 나의 진로를 고민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그것은 사유가,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외우고

암기하는 공부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공부를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라고 지금 물어봐야 할 시대에 왔습니다. 그것이 2020년 한국 사회에 던지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사회인가?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가 지금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고 과거에 어떤 나라가 잘 나갔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다른 어떤 세계보다 다른 어떤 나라보다 뒤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해 나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을 준비할 수 있고 미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공부는 그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태껏 우리가 공부를 어떤 입시를 아니면 취업을 위해서 공부했다면 물론 그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고 있다면 나는 남들과 똑같이 입시와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지만 나의 공부에 대한 이유는 나의 공부에 대한 동기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정화시키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하게 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공부라는 말에는 아주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잘 외우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데를 취직하고 그런 것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공부, 고대인들이 이 땅에서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별을 바라볼 것인가? 그 다음 글자는 나입니다. 나. 나. 고대인들은 강가에 가서 또 바닷가에 가서 무엇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날은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조명이 발전돼서 어두운 어떤 그런 공간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심지어 시골을 가던 어떤 산골 오지를 가던 뭐 우리가 빛공해라고 말할 정도로 진짜 빛이 너무 넘쳐나는데 사실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전기가 흔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오지에 가서 이렇게 딱 있으면 밤에 있으면 그 바닷가에 딱 불빛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있으면 섬뜩 좀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뭘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바닷가에 밤에 딱 갔는데 그리고 왔어. 그러니까 친구가 물어봅니다. 너 바닷가 가서 뭐 봤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럽니다. 나만 봤어? 딱 그래서 나. 나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닷가 물에서 아무것도 못 봤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게 뭐냐? 이집트 상형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 상형문자 같은 거 보면은 또 뭐 오벨리스크 쫙 있는데 막 뭐 독수리 있고 막 그런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다 보면 여기에 따다다다다 있고 눈 동그랗게 이렇게 있고 아무것도 못 봤다. 그 이집트 상형문자도 이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문화 역시도 이 산스크리트의 영향을 받았다는 어떤 간접적인 어떤 그 가능성을 또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 아무것도 못 봤다라는 이 애음가에서 여러분이 쓰는 모든 유럽의 부정부사의 그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떤 것? No. Nine. Oh, not. 뭔지 알겠죠? 등등등등등. 그 다음 단어는 마입니다. 이 마음가에서 나온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공용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 말을 떼면 저는 애들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들은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애가 처음 엄마라는 말을 하는 것이냐 엄마, 엄마 뭐 이렇게 해도 엄마들은 그걸 엄마로 알아듣고 엄청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마음가입니다. 이 마음가에서 거의 전 세계 모든 언어가 엄마라는 단어 심지어 우리 언어도 엄마입니다. 이 마음가가 들어갑니다. 이것 역시 산스크리트의 영향입니다. 라틴어의 마테르라는 단어가 무엇? 예,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의 마테르라는 단어에 마음가가 들어간 것도 그냥 막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그 많은 그 서구 유럽의 그 어머니를 가리키는 단어들에 왜 M이라는 철자가 들어가게 됐는지 이제 이해가 됩니까? 예, 제가 라틴어 수업을 다 하지 않고 막 이런 것만 할 때는 우리 학생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라틴어 수업을 딱 들어가게 되면 다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이 라틴어가 그냥 배워서는 안 되려는구나. 감히 해서는 안 되려는구나. 그리고 그냥 라틴어 수업 책 보면서 아, 좋구나. 그리고 라틴어 이 수업 방송 들으면서 아, 여기서 만족하자라고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엄청난 절벽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왜? 절벽을 느끼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또 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할 때 나는

나는 가장 행복해야 됩니다. 실패가 나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게끔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실패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매일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두려워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이것은 하나의 커다란 도전입니다. 제가 이것을 선택함으로써 어떠한 또 실패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안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는 무엇인지 한번 오늘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 디엠. 카르페라는 이 카르포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무엇을 수확하다, 올리브나 포도를 수확하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다 걷어들일 때 오는 그 기쁨. 바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일상 안에서 얼마만큼 나를 속이지 않았을 때 나오는 그 즐거움을 맛보는 겁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목욕 갑시다. 목욕.
1: 개운하다고? 개운해? 우리 엉덩이 내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사는 거에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어요.

0: 그렇게
1: 할머니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이 있을 거잖아요. 할머니한테도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요. 가장 사랑한 손녀가 심한 그런 증상을 공개하신 걸 알면 굉장히 상처받으실 것 같고 많이 슬퍼하실 것 같고.
2: 봄맞이 가잔다. 봄맞이 가잔다.
3: 옆으로 넘치마라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뭐라고 되나? 잊어버렸어.
4: 괜찮아.
1: 민요기과를 방문했는데 암센터로 가라.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몸이 떨리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병명은 신우요관암. 이름조차 생소한 암이었습니다.

0: 오늘 혼잣말 할 거야?
1: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0: 혹시 또 하면 내가 재워줄게.
1: 그래?
0: 아 냄새. 할머니 취하했나 봐. 냄새 너무 나. 기저귀 갈자. 자.
2: 내가 치매야? 치매 잘 안 걸려. 나 치매 걸릴 일도 없고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 정신.

0: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1: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2: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3: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4: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5: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6: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1: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7: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1: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 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 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그들은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a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eight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0: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1: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1: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2: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osphere is a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2: The ability of these newly planted plants inside Biosphere 2 to conduct photosynthesis.
0: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

0: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1: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2: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re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1: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1: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0: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is learned. 'So,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1: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0: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1: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1: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What we are doing here is something completely new, which is to understand all kinds of different processes come together to make bare hill slopes, barren soil into a living landscape. So LEO is, in some ways, the largest laboratory on Earth for studying the Earth system.
1: 폭 11m, 길이 30m에 이르는 경사면 3개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토양과 수문학을 연구하는 실험장이죠. 이 거대한 인공 경사면에는 100만 파운드 이상의 분쇄 현무암이 채워져 있는데요. 초기 단계의 토양을 재현한 겁니다.
0: landscapes terraform themselves.
1: 경관 진화의 첫 단계는 생명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끼와 같은 비관다발 식물이 자라나죠. 식물들이 지표를 덮어 토양을 보호합니다. 관다발 식물이 자라는 것이 3단계인데요. 식물이 뿌리를 내려 더 복잡한 식생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닦죠.
0: And that we don't know the rules of how that comes together very well. So the purpose of this is to investigate how the interaction of water flowing through the hill slope interacts with the chemistry of what's happening in the small microscopic scale within the grains of soil that are in the hill slope, with how that interacts with the biology of first just microbes.
1: 토양 아래에는 1800개 이상의 센서와 샘플링 장치들이 배열되어 있어 토양의 깊이와 위치에 따라 물이 어떻게 이동하고 어떤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0: It asks not only how can we put people inside of a protected habitat like by a

0: 우리는 살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식물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이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화성과 같이 대기가 부족한 행성에서 인간이 숨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밀폐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공기에서 숨쉬고 있는 벽 너머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요한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1: Let's just start with the first two. See how far we ge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process more than the first two today anyway. So I think it'll work.
2: Oh, okay. Yeah, I didn't realize how really time-consuming this is for sure.
1: All right, Attila.
0: 지난 일주일간 밀폐 공간에서 마티아스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을 외부로 반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 고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식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누적 탄소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3: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0: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1은 어디에 있을까요?
4: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0: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집이라는 사실이죠.
5: I'm a living in the biosphere. I'm living in both biospheres. I'm an integrated biospherian.
6: I think we need to reclaim the word biospherian because we're all biospherians. We live in the biosphere.
4: Yeah, I would say that I'm a biospherian.
7: So, thank you for asking me that question. From now on, I will consider myself a biospherian. Very good.
0: 밀폐 생태계의 문 넘어 진짜 실험은 바이오스피어 1. 이 지구의 발을 딛고선 우리 바이오스피리언들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과 우리의 경험 중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 우리의 경험 이야기예요. 그렇죠?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누구랑 싸웠거나 갈등을 빚었거나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쭉몇개 주제 남았는데 상처를 받았던 경험. 자, 요것은 뭐 남녀 관계에서 이별을 통해서 얻었던 상처라든가 뭐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보긴 했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마음의 상처란 건 그만큼 많이 힘들었다는 얘기, 어떤 표현들을 어떻게 영어권에서 하는지 그 표현을 좀 찾아보자는 차원인데, 요 상처 두 가지가 상처를 주다도 있고요, 상처를 받았다도 있고요. 자, 공통점은 뭐냐면 heart란 단어를 씁니다. heart, 심장에 해당하는 그 단어. break one's heart. 자, 이거는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 거죠. 예를 들어, he broke my heart. 그러면 그가 나한테 큰 상처를 준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살짝 기분 상했을 때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큰 상처를 줬을 때 쓰는 표현이란 거 알아두시면서 익혀주셨으면 좋겠어요. Break one's heart. Break one's heart. 들어보세요.
1: Break one's heart. Break one's heart.
0: 오케이. 자, 그럼 이거는 상처를 주는 거고, 내가 상처를 받은 거면 heart와 break를 묶어서 한 단어로 만들어줘요. heartbroken이라고 하는 합성어가 있습니다. be heart broken. 자, 요 break의 과거 분사 형태가 되겠죠? heartbroken. heartbroken. I was heartbroken. 그러면 나는 상처를 받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들어볼게요.
1: Be heartbroken. Be heartbroken.
0: 뭐 문장이 굳이 두 가지를 다 쓴다면 she broke my heart. I was heartbroken.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0: 헤어지다. 헤어지다 많이 들어보신 표현일 텐데 break up이죠. break up. break up with 누구누구. 사람을 붙인다면 with랑 붙입니다. 누구누구와 헤어지다. break up까지가 헤어지다고요? 누구누구와는 뒤에 with를 붙인 거예요. break up with someone. 들어볼게요.
1: Break up with someone. Break up with someone.
0: 오케이. 자, 우리 헤어졌을 때난큰 상처를 받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이별의 상처는 누구나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헤어졌을 때, broke up 했을 때 내가 heartbroken이었어. 받은 거니까. 그럼 비동사를 과거로 바꿔주면서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we는 뭐 상대방과 그랬으니까 we라고 해야겠죠? when we broke up 했을 때 I was heartbroken. 강세.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when we broke up. 강세 뒤에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I was heartbroken when we broke up.
0: 됐죠?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상처를 받으면 그 이제 잊고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다와 잊고 넘어가다. 그 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자, 힐이라고 하는 단어가 실제 이럴 때 영어로 씁니다. 우리도 힐링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Need time to heal. People need time to heal. If you are heartbroken, you need time to heal. Need time to heal. 느낌 오시죠?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즉, 마음의 어떤 치유를 하기 위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들어볼게요.
1: Need time to heal. Need time to heal.
0: Very good. 자, 극복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요. Get over. Get over someone. Get over. 자, 이게 뭐 overcome의 어떤 단어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Overcome. 보통 뭐 난관 극복할 때 많이 쓰는데 주로 이별의 상처에서 어떤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 사람을 극복하다의 의미로 get over somebody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something을 제가 여기 써드린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나한테 좀 충격이었네. 그걸 잊고 넘어가는 걸 get over라고 그래요. Get over. You need to get over that. You need to get over it. 그러면 그 잊어. 잊고 넘어가. You need to get over her. You need to get over him. 사람이 오면 그 친구 잊고 빨리 넘어가. 잊어 빨리. 극복하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오케이? Get over. 들어볼게요.
1: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0: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Move on. Move는 움직이는 건데 맞아요. 근데 on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잊고 넘어가는 거예요. You need to move on. You need to move on. 강세는 뒤에 줍니다. 노란색 보이시죠? 강세. Move on. You need to move on. 아, I need to move on. 무슨 뜻이에요? 잊고 넘어가야 돼. 아유, 나도 이거 빨리 잊고 넘어가야 되는데 move on. Move on. 느낌 오시죠?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Move on. Move on.
0: 좋습니다. 글을 읽고 넘어가는데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자, 그럼 get over하고 move on을 둘다 써볼게요. 네, 아주 문장이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요.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quite a while. 자,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It took me quite a while.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다. It took me quite a while. 이거 그대로 외우세요. 그대로 쓰세요. It took me quite a while. It took me quite a while. to 붙여서 to get over him and move on. To get over him and move on. 그 친구를 좀 극복하고 move on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다시 한번.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요거와 요게 연결되면 너무 좋은 영작이 되는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It took me quite a while to get over him and move on.
0: 좋습니다. 자, 상처를 받고 나서 힘들죠. 심적으로 힘들고 괴로우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성장통이라고 깨닫는 것도 있겠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깨달은 바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성숙하죠.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한다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교훈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 less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earn과 lesson을 붙이면 이런 뜻이 되는데요. learn one's lesson. 그러면 lesson을 배우다가 아니라 교훈을 얻다 혹은 깨달음을 얻다. 깨달은 바가 있다. 요럴 때 쓰는 말입니다. Learn one's lesson. 들어볼게요.
1: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0: 오케이? 성숙해지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요. Mature. 그죠? 예, 성숙해지다. 변하니까 become. Become mature. Become mature. I became mature. Mature. 강세가 완전 뒤에요. Mature. Mature. 한번 더. Mature. Mature. 됐죠? 자, 들어볼게요.
1: Become mature. Become mature.
0: 오케이. 자, 나는 깨달은 바가 있고 더 성숙해졌다. 그러면 깨달은 바가 있다. 성숙해졌다. I learned my lesson. 깨달은 바가 있다죠? 과거요.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more mature. Become mature에다가 이거 한번 붙였어요. More mature 그랬으니까 내가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됐지. 그것 때문에. 됐죠? 이렇게 해서 became, 과거, became more mature. Became more mature. 자, 강세 잘 보세요. 들어볼게요.
1: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more mature. I learned my lesson and became more mature.
0: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뭔가 상처를 받았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써야 되는 표현들인데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고 받는 경우도 있죠. 줬을 땐 break somebody's heart. 내가 받았을 때는 be heartbroken. Heartbroken. 이거 꼭 기억할게요. Heartbroken. Heartbroken. 자, 들어봅니다.
1: Be heartbroken. Be heartbroken.
0: 그래서 예전에 그 한때 유행했었던 노래 제목에 Heartbreaker라고 있었죠? 기억나실 거예요. Heartbreaker. 그렇죠? 누군가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 자, 극복하다의 의미로 get over, get over 강사 뒤에 주시는데 이게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고 상황이 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get over something or get over someone 이렇게 들어볼게요.
1: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Get over something or someone.
0: 오케이, 두 가지 다 돼야 하는 거. 자, 교훈은 lesson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배우다라고 하죠.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교훈을 얻다, 깨달음을 얻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상처를 얻고 나서 뭔가 성숙해졌다라는 얘기를 할 때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Learn one's lesson. Learn one's lesson.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처를 입었던 경험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의 여태까지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 각각 이런 상황에 이런 표현들을 갖다 쓰면 너무너무 좋다. 그 매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용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그 전에 정말 좋은 방송들 수백 편이 다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희 다시 보기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홈페이지에 오시든가 EBS English 앱 설치하시면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도 볼 수 있거든요. 그거 설치해서 이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저랑 또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실 때는 단톡방에 오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올 때 EBS 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 질문 직접 답변 드립니다. 오케이?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but confusing words.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Extraordinary versus exceptional.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extraordinary 그리고 exceptional. 네, 두 단어들이 매우 긍정적인 단어들이긴 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있어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할게요. extraordinary. 네, 이렇게 보시면 두 단어가 합친 느낌이죠. 하지만 발음할 때는 extraordinary. 그래서 A를 그냥 아예 무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extra 보다는 그냥 바로 O로 넘어가서 extraordinary. extraordinary. Very good. 네, extraordinary. 네, 아까 보셨지만 두 단어가 extra랑 ordinary가 합쳤잖아요. 네, ordinary가 평범한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거나 아니면 보기 드문 거를 extraordinary라고 합니다. 뭔가 놀랍게 해주는 거예요. 네, 예문들부터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Extraordinary. 놀라운, 대단한. Extraordinar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네, 이렇게 what, 뭐뭐뭐라고 할 때는 감탄사 느낌이죠.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뭔가 이 스토리는 흔하지 않고 되게 놀랍고 대단한 스토리예요. 그래서 what an extraordinary stor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Okay, 여기서는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Extraordinary가 amount of work를 꾸며주네요. 그것은 엄청난 양의 작업이 필요했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엄청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해볼게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엄청난 양의 작업.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뭐 물론 그냥 extraordinary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만 원어민들은 좀더 강조하고 싶을 때 좀 extraordinary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려서 말해요.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It took an extraordinary amount of work. Very good.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여기서 appetite, 식욕이죠. 그래서 extraordinary는 appetite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식욕을 가지고 있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다는 말이죠.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He has an extraordinary appetite. 네, extraordinary 배웠고요. 다음은 exceptional로 넘어갈게요.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여기서 EX로 시작하지만 exceptional보다는 exceptional, I 발음으로 주로 많이 발음합니다. 그리고 exceptional, exceptional, okay.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거는 희귀하거나 예외적으로 뛰어난 거를 exceptional라고 하고요. 이례적으로 뭔가 우수한 것을 exceptional라고 합니다. 그래서 extraordinary 같은 경우는 뭔가 오 되게 놀라운 거예요. 흔치 않고 놀라운 건데 exceptional는 뭔가 정말 뭐를 좀 스탠더드가 높고 뭔가 기준이 높고 또 되게 뭔가 진짜 좋은 거예요. 예외적으로 뭔가 뛰어나게 뭐를 잘할 때 exceptional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문장도 볼게요. This dish is exceptional.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Exceptional, 우수한, 특출한. Exceptional, exceptional. 네, 첫 번째 문장은요. This dish is exceptional. 이 요리는 아주 뛰어나. 그래서 this dish is good. This dish is great. 보다 훨씬 더 우와 아주 뛰어나. This dish is exceptional. 최고의 칭찬이겠죠?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그래서 그냥 good, 그냥 great가 아니고 exceptional. 매우 우수해. 이 제품의 품질은 매우 우수해. The quality of this product is exceptional.
The quality

0: This product is exceptional. 좋아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그녀는 재능이 특출한 여성이야.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She's a woman of exceptional talent. 네, 정리해드릴게요. Extraordinary, 여기 ordinary 단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놀라운, 대단한,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exceptional, 이거는 우수한, 특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What an extraordinary story.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This dish is exceptional. Well done!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1: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 이 정도면 충분하지.
3: 다 했다.
4: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1: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메가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Good to see you and good to see you guys as well.
1: Yes. 네. So wonderful.
0: Okay, so let's not be strangers and study together.
1: Yes, that's true. We're 네. not strangers. And this is conveniently this week's topic, right? 네.
0: 이번 주의 주제는 talking to strangers.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1: Perfect. Let's introduce what we're going to talk to today, which is we shouldn't tell kids to avoid all strangers.
0: 아하, 우리는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을 피하는 거는 좋은데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라는 내용입니다. We shouldn't tell kids to avoid all strangers. 이 all strangers가 핵심입니다.
1: That's right.
0: 네, 물론 피하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모두 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We have Billy from the USA.
0: 네, 빌리 씨이고요. 빌리 씨의 요약 문장을 그럼 먼저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Billy 씨, 나와주세요.
2: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0: you are not used to the concept.
1: Right. But it doesn't mean it's strange itself.
0: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요즘 지금 현대 어원을 따져봤을 때는 그 만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mm-hmm.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영어에서 strange는 이상한 거고 stranger는 낯선 사람이니까 뜻이 yeah. 겹치진 않지만 영어에서는 말할 때 스펠링이 거의 똑같으니까
1: yeah.
0: 약간 말장난을 할 수 있고요.
1: Yeah.
0: 모든 낯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avoiding all strangers,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는 것이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Solid advice라는 것은 좋은 충고를 말해요.
1: Yeah. Good advice.
0: 네, 좋은 조언. 그래서 가장 좋은 조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 Mm-hmm. Alright. For sure. Great. How about we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Not all strangers are strange, and avoiding all strangers might not be the most solid advic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kids do?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1: This is true.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ho you haven't met yet, righ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they're strange.
2: 아직 이제 알게 되기 전이니까 모르는 사람일 뿐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시작해 볼까요?
1: Let's start.
0: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1: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2: Remember being told 하면 remember doing something 어떤 것을 한 기억이 있다는 뜻인데
1: Yes.
2: remember being told니까 말을 들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1: Yeah.
2: 언제? As a kid 어렸을 때. 다시 종합하면 everyone probably remembers as a kid being
1: Being told
2: told not to talk to strangers.
1: Mm-hmm.
2: 여러 가지 지금 요소들이 있어요. Tell someone not to do something 하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다 아마 어렸을 때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을 거예요.
1: All right, great. And next he says, but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2: 그렇지만 저는 그게 좋은 조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Advice는 셀 수가 없어요.
1: Yes.
2: 네.
1: It's just advice.
2: 네. 적어도 영어에서는 세지 않아요. 그래서 a good advice라는 말은
1: No.
2: 영어에서는 안 되고 a piece of advice라든지 a good piece of advice.
1: I was just gonna say that.
2: 네. 굳이 센다면 조언 한 개, 조언 세 가지 뭐 이렇게 센다면 쓸수 있어요. But usually
1: You don't need to.
2: Yeah,
1: Just say, I got some good advice.
2: yeah.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이제 조언 하나만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다
1: All
2: 보니까
1: right.
2: 세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1: Of
2: 그리고
1: course.
2: 조언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세 개, 네개 한다면은 four pieces of
1: Of
2: advice.
1: advice, yeah.
2: First, 이거. Second, 이거. Third,
1: Right.
2: 이거.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셀수 없습니다.
1: That's true.
2: I don't think that's good advice.
1: True,
2: And
1: true. He says, Of course, if you're a kid and a random person asked you to go somewhere with them, you should say no.
2: 물론, of course, if you're a kid, 어린아이라면, and a random person, 그냥 아무나 와서, 여기서는 random person이 사실은 stranger하고 같은 의미로 쓰인 겁니다.
1: Stranger?
2: A random person asks you to go somewhere, 어디 같이 가자고, with them, 같이 가자고 말하면, You should say no.
1: Yeah.
2: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아무나 다가와서 어디를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해야죠.
1: Of course. Let's see what else he has to say.
0: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1: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is next to impossible, and I think misses the mark.
2: 먼저 완전히 전적으로
1: Altogether.
2: 네.
1: Altogether.
2: altogether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ll ALL 쓰고 띄어쓰기 하고 together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랑 이거랑 뜻이 달라요. 모두 다 함께라는 뜻이거든요.
1: Yes.
2: all
1: We're
2: together.
1: all
2: Yeah,
1: together.
2: we're all together 아니면은 we are going all
1: All
2: together.
1: together.
2: 우리 모두 같이 갈 겁니다라고 말할 때는 we're going all together인데요. I'm going to quit coffee altogether
1: Altogether.
2: 하면 우리는 모두 다 같이, 저는 모두 다 같이 커피를 끊을 거예요가
1: No, no, no.
2: 아니고 아예
1: Yeah.
2: 완전히.
1: I'm really gonna cut coffee. I'm not just cutting back.
2: 네.
1: It's gone.
2: 굳이 이제 좀 장난스럽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We're going to quit coffee altogether. All
1: All
2: together.
1: together.
2: 네.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완전히 같이 쓸 수도 있을 거예요. But avoiding strangers altogether, 아예 낯선 사람을 모두 피하는 거는 is next to impossible.
1: Impossible.
2: 하나의 굳어진 표현입니다. Impossible 옆에 있는 거니까 거의
1: Yeah,
2: 불가능하고
1: next to impossible,
2: almost
1: right?
2: impossible. 그 perfect가 완벽한 거잖아요. perfect는 또 next to perfect보다는 near
1: Near
2: perfect 많이
1: perfect.
2: 쓰고
1: Yeah.
2: impossible은 next to
1: Next to.
2: impossible을 많이 씁니다. And I think 그것이 제 생각에는

0: It misses the mark. To miss the mark.
1: 네, miss the mark. It misses the target.
0: The target, 네. right? The idea of that is, you know, it doesn't help.
1: 네, 정곡을 벗어나는 거예요. Mm-hmm.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피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겠죠.
0: Yeah, 위험하니까, to be safe.
1: 네, to be safe. 안전하기 위해서인데 다 피하라고 하는 거는 또 거기에서 논점을 벗어난다.
0: Yeah.
1: 다음 줄 볼까요?
0: Mm-hmm. He says,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and say hi.
1: 적어도 미국의 경우에는 uh-huh. 네. In Korea, people don't really say hi.
0: You don't?
1: Unless it's in the same apartment building that you live in.
0: Yeah, and you've seen them regularly in the elevator.
1: Yeah, in the elevator. Yeah. Probably only in the elevator.
0: Yeah.
1: Anyway, back to the sentences. We interact with strangers everywhere. Mm-hmm. 그 아까 이게 not good advice라고 말했던 mm-hmm.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방에서 낯선 사람과 소통을 합니다. Mm. We pass by them on the street. 길에서 항상 지나다니고 mm-hmm. we say hi 인사도 하죠. Mm. Especially in the States.
0: In the States, we say hello. Mm-hmm. And next, he gives us another example of talking to strangers. And kids who go trick-or-treating are literally knocking on strangers' doors and accepting candy.
1: Trick or treating이라고 동사처럼 아예 써버렸는데요.
0: Mm. Trick-or-treating.
1: 네, trick-or-treat 하러 가는 거죠. 할로윈 때 이렇게 과자를 얻으러 가는 아이들은 are literally, 말 그대로 진짜 mm-hmm. knocking on strangers' doors, 아는 사람 집에 가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0: Yeah.
1: 그래서 accepting candy, 모르는 사람 집에 가서 문에 노크를 하고 그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과자를 받아오는 거죠.
0: Mm-hmm.
1: Okay.
0: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0: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about stranger danger that show...
1: Stranger danger.
0: Stranger danger.
1: Yeah, it rhymes.
0: Yeah, it's an expression that we use a lot for kids. Stranger danger, don't talk to that person.
1: 네, stranger하고 danger 둘 다 jer로 끝나다 보니까
0: yeah.
1: 또 기억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mm-hmm.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이는데 낯선 사람의 위험성이란 뜻이죠.
0: Mm-hmm.
1: In fact, there have been studies,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Stranger danger, 낯선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0: mm-hmm.
1: that show, 이하 내용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Mm-hmm. 내용은요?
0: They show the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hurting you, such as a family member, is exponentially higher than a stranger.
1: 사전적인 정의로는 일단 기하급수적으로란 뜻이에요.
0: Mm-hmm. That is exponentially. Exponentially.
1: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본다면 1, 2, 4, 8, 16, 32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는 거죠.
0: 시간, exponentially.
1: 네, 오른쪽으로 X축이 가면 갈수록 Y축으로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지는 걸 말하는데
0: mm-hmm.
1: 항상 그것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요즘엔
0: no.
1: 특히나 exponentially 하면 그냥 much more.
0: Yeah, much more. 네. It's much more higher, right? 네. It's much higher.
1: 그래서 지금 이 낯선 사람하고 가족을 비교하면서 뭔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런 그래프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0: No.
1: 그래서 probability of someone close to you, 당신에게 가까운 누군가가 hurting you, 당신을 다치게 하는
0: mm-hmm.
1: 확률이 such as a family member,
0: mm-hmm.
1: 가족과 같은 사람이 is exponentially higher란 말은 much, much higher.
0: It's much higher.
1: 네, 훨씬 더 높다고 그냥 mm-hmm.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Than a stranger
0: yeah.
1: hurting you.
0: True.
1: 그래서 가까운 사람 때문에 다칠 확률이 낯선 사람 때문에 다칠 확률보다 훨씬 높다고 하는 연구들이 있대요.
0: Mm-hmm.
1: So stranger danger is smaller than close people danger.
0: Family danger.
1: Family danger.
0: All right.
1: Okay.
0: So he says,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1: But then, what should kids do? 그렇다면 mm-hmm.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말로는 어떻게 하다,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것이 영어에서
0: right.
1: 항상 What should I do?
0: Yeah.
1: What이죠?
0: What should I do? What 네. should they do?
1: 네, 어떻게가 what으로 바뀌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다음 부분 볼까요?
0: Let's take a look.
2: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And I think that kids should also carry around a basic cell phone for emergencies. But that's it, because when it comes down to it, a stranger is just a person we haven't met yet.
0: Well,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1: 네,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0: Mm-hmm.
1: 그러니까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하지 말라고 한다면 무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합니다. Kids shouldn't follow around random people anywher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로 the probability of something이라는 패턴 이용해서 실패의 확률 또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낮아요. 이 말은 the probability of failure is very low. 이렇게 되는데요.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 probability of failure is very low. One more time. The probability of failure is very low.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 예는 이겁니다. 이번 주말에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되나요? What is 또는 what's the probability of rain this weekend? What's the probability of rain this weekend?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1: What's the probability of rain this weekend? What's the probability of rain this weekend?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when it comes down to it 이라고 하는 굳어진 표현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결국. 그래서 첫 번째, 기본적으로는

0: 오늘은 빌리 씨처럼 모든 낯선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를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When we teach kids not to talk to strangers, we're teaching them to be suspicious, antisocial, and afraid, and perhaps even worse, rude. As kids, we were warned to stay away from strangers on the internet, yet I've made the best friends and met the greatest people through the internet.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hane says,
0: When we teach kids not to talk to strangers, 우리가 아이들에게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가르칠 때 우리는 we are teaching them to be 이렇게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Suspicious, 의심 많고, antisocial 또는 antisocial, 반사회적이고, 반사교적인 거죠.
1: And afraid,
0: 두려워하게끔 가르치는 거예요. And perhaps even worse, 그리고 더 안 좋은 이 영향은 rude, 무례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다음
1: Cassie says
0: As kids we were warned to stay away from strangers on the internet. 어렸을 때 인터넷에서 만나는 낯선 사람들로부터 멀리 낯선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경고를 받았는데 yet 그런데 I've made the best friends and met the greatest people through the internet.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가장 좋은 친구들 그리고 가장 좋은 사람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났대요. Yeah. I have as well.
1: I met you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internet,
0: Through the internet, yes.
1: Nice.
0: I should have stayed away from you.
1: Okay, perfect. So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장소를 가리지 않고 출몰하고 있습니다.
1: 멧돼지는 도심 전철역에도 내려왔습니다.
2: 통계에 따르면 멧돼지 포획 건수는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이 시기에 늘어나는 걸까요? 월동 대비와 번식기를 앞두고 지방을 쌓아야 해서 먹이를 적극적으로 찾기 때문입니다. 멧돼지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먼저 침착해야 합니다. 천천히 뒷걸음질하면서 거리를 벌리세요. 두 번째로 멧돼지는 도망가는 대상을 추격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절대 등을 보이고 뛰지 마세요. 세 번째, 주변에 큰 나무나 돌이 있다면 그 뒤로 몸을 숨기세요. 혹시라도 물건을 던지면 멧돼지를 더 흥분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12나 119에 즉시 신고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time. I'm Kristen Chow. We are going to continue our book Little Bear. 네, 지난번에 되게 안타까웠죠? The bear got hurt. 자, 다른 마을에서 이 곰을 공격을 했죠. 잡아먹으려고. 네. 근데 이제 이 곰이 사실 이 마을에는 한 가족 같은 곰인데 상향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할머니의 자식 같은 곰인데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겠어요. 근데 친구들 저번에 질문을 줬죠. 왜 이 할머니가 이제 다 다치고 나서 치료를 했는데 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오늘 we will find the answer today. Why she was worried and why she was thinking. Okay, so before we begin,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The first word is to decide. To decide. 네, 결정하다. To decide. The second word is sorrow. 자, sorrow. 자, sad는 슬프다. 근데 이 sorrow는 아주 큰 슬픔이에요. Very sad, okay?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to nuzzle. To nuzzle. 코를 비비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아기나 아니면 동물들이 이렇게 코를 이렇게 비빌 때, 네, to nuzzle, 네, 이렇게 말하죠. Al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focus on. Let's begin. 자, 이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생각이 많고, 네, 결정, 네, to decide. That's our word today. So what does she have to decide? 무슨 결정을 해야 될까요? Alright, let's start reading. One evening, the old woman went out walking alone on the shore. She stood and stared up at the night sky. One group of stars blazed brighter than the rest. They were the stars that made the shape of a bear. She looked up at the sky. Perhaps the star bear would help her decide what to do.
1: 자, 혼자 바깥에 저녁에 나갔어요. 그래서 she stood and stared up at the night sky. 자, 저녁 하늘을 봤는데, 네, 보면은 여기가 보이죠? 얼마나 별이 많아요. 별이 많죠? 그래서 딱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특별한 별들이 더 밝게 빛이 나는 거예요. 자, they were the stars that made the shape of a bear. 네, 자 친구들 이 별자리 중에서 Great Bear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아, 혹시 이 별자리, 이 Big Bear, 이 Great Bear들이 이 결정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it says here perhaps the star bear would help her decide what to do. 자, this is our first word for today. To decide.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 혼자 결정하기는 너무 힘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이 great bear, 이 곰 별자리를 보면서 아, 좀 혹시 도움이 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계속 한번 알아볼까요? Let's continue reading. The next morning, the old woman called the bear to her. She had made a decision. It wasn't safe for him to live in the village any longer. The people from the south might hunt him. They might hurt him. Her voice creaked with sorrow. It's time for you to leave, little bear. She put her arms around his neck and hid her face. Her tears ran into his fur. She felt her heart break at the thought of living without him. Go. Her voice was a whisper. Be safe. Be free. 네, 친구들. 어우, 정말 너무 슬픈 일이 생겼네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여 마을에 있는 게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It wasn't safe, right? 그러니까 her voice creaked with sorrow. 자, sorrow is our second word. 자, sorrow는 친구들 sad보다는 훨씬 더 슬픈 거예요. 큰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creaked라는 거 이 단어가 나오는데 슬프면요, 목소리가 끽 이렇게 소리가 나죠. 그래서 바로 her voice, 목소리가 살짝 끽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슬프니까. 그래서 it's time for you to leave. 네, 이제 드디어 little bear, 네가 갈 시간이 됐다. 그동안에 같이 너무 잘 지냈는데 이게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이제 갈 시간이 됐다. 여기 그림 보면은 할머니가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식 같은데. 이렇게 안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이렇게 흐르고, 그 다음에 she felt her heart break at the thought of living without him.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혼자 살아야 되니까. 자식 같은데. 그래서 her voice, she says, go, 가라. 자, be safe. 안전하게 지내고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할머니 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친구들. 네, 너무 슬픈 장면입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 bear nuzzled his great head against hers for the last time. He walked slowly out over the ice on silent paws. He looked back over his shoulder only once, then he disappeared. 네, 친구들, 이 그림이, 이 장면을 보면은 벌써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자, the bear nuzzled his great head against hers for the last time. 자, to nuzzle는 our third vocabulary word, 코를 비비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큰 머리로, 네, 할머니한테 이렇게 코를 비빈 거예요. 안녕 인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가고 있죠. Right? Silent pause. 걷는 게 눈 위에 이렇게 아주 그냥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He looked back over his shoulder only once. Then he disappeared. 자, 한번 돌아보고 이제 사라진 거예요. 네, 서로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합니다. 자, we will stop here and finish reading the story next time. 네, 오늘은 정말 너무 슬픈 장면이었죠. 네, 할머니가 자식같이 키운 이 little bear이 큰 곰이 돼서 네, 북극곰을 키우고 있는데 사실 안전하지가 않죠. It's not safe in the village, right? Because he will be hunted by the other village. So she makes a great decision, a big decision. 큰 결정을 하고 보내죠.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네, 저는 사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책을 읽고. 네,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이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죠?

0: I'll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책을 펼치면 도시가 가장 큰 도서관이 됩니다.
1: 지금 이제 개강을 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잠시나마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2: 뭐 야외라서 시끄러워서 집중이 안 됐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읽고 싶은 책 직접 가져와서 읽을 수 있다 보니까 재미있게 잘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조금 시끄러울 때도 있고 한데 그 안에서 느끼는 고요함이 좋아가지고
0: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다니 라고 해서 관계 영어 해볼 거예요.
1: 아, 서운했다 지금.
0: 맞습니다. 에이. 아니, 슬기 씨는
1: 네.
0: 누가 슬기 씨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안 물어보고 간 게 나아요? 아니면은 부담스럽지만 계속 가자 하는 친구가 나아요?
1: 그날 돼? 어허. 계속 이렇게 저 좀 질척거리는 데가
0: 좋아요. 나요? 알겠습니다.
1: 네, 그게 좋아요.
0: 계속 물어보는 게 좋군요.
1: 계속 물어봐줘요.
0: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1: 네,
0: 그렇죠?
1: 그렇죠.
0: 그래서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시츄에이션 구성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이거는 딱 봐도 원망하고,
1: 네.
0: 그런 느낌 아닌가? 실망한 느낌?
1: 그죠, 그죠, 그죠.
0: 그래서
1: 에.
0: 감정을 실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장 구성을 할지
1: 야.
0: 기대가 됩니다.
1: 영어를 문장으로 구사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감정까지 실어서
0: Of
1: 연기를 해야
0: course.
1: 되는 게
0: 할수 있어.
1: 에브리데이 숙제예요.
0: Everyday 숙제.
1: 에.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아이,
1: 오.
0: 근데 이게, 그쵸. 한 번, 두 번이어야지. 계속 물어보는 사람도 짜증날 수 있어요.
1: 지쳐요,
0: 예,
1: 지쳐요.
0: 맞아요. 자,
1: 맞습니다.
0: 다 영어로 바꿔볼게요.
1: 좋습니다.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가서 섭섭한 마음을 영어로 얘기해 볼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와, 어떻게 나 없이 영화를 보러 갈 수가 있어? 어떻게?
2: What's the problem?
1: How?
2: How?
1: How did you watch the movie without me?
2: How?
1: Yeah.
2: I just did it.
1: Why?
2: 어, listen,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No, no, no.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0: again and again ask me.
1: I should ask you again and again.
0: Again and again. You try.
1: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I will just drag you.
0: Drag?
1: Yeah.
0: What is it? Drag? Dragon?
2: 네, 아, 오늘 에피소드 쉽진 않았어요.
0: 그죠?
2: 인정합니다만, 오늘 또 장점이 있어요.
0: 왜요?
2: 오늘 이후로 영어 연기자가 돼버립니다. 아,
0: 오!
2: 감정이 제대로 들어가야 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0: 정말 저 이렇게 첫 번째로 즉흥할 때는요, 거의 무인도에 떨어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2: 아,
0: 외로워요.
2: 틀릴 수 있어요.
0: 예.
2: 여러분, 같이 따라오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0: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4: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4: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2: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미션부터 가볼 텐데요.
0: 응.
2: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인데,
0: 예.
2: 이게 설마,
0: 응.
2: 나 궁금해서 그런데 어떻게 갈수 있는 거야? 나 없이
0: 오.
2: 가는 방법이 있어? 이런 거
0: 예.
2: 아니죠?
0: 그쵸, 그쵸, 그쵸.
2: 이거는 방법 물어보는 느낌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0: 원망 섞인.
2: 맞아요. 그런
0: 에.
2: 패턴이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0: 그쵸. 자, how could you? 어떻게? 너가 할수 있지? Go. 갈수 있지?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여기서 끝나면 되겠는데요?
2: Okay.
0: How could you go? 갈수 있지?
2: And
0: 그리고, 영화를 보러. 나 없이.
2: yes.
0: 아, 영화를 보러 갔네요. 그러면은, how could you go and
2: 가서
0: watch a movie? 예, watch a movie네요.
2: 오케이.
0: 예, 이제 이렇게 뭔가 약간 구문?
2: 덩어리로?
0: 덩어리로 이렇게 또
2: 네.
0: 칸을 비워두시니까
2: 네.
0: 진짜
2: 더욱더
0: 힘들어요.
2: 미궁에 빠뜨리고 싶어요. 네.
0: 그러네요.
2: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watch a movie 나쁘지 않아요. 자,
0: 네.
2: 조금 바꿔서 할 건데 how could you go and without me? 정답은
0: I see
2: see
0: a
2: a
0: movie.
2: movie입니다. 사실요, 영화를 스크린 앞에서 정말 한참 막 활동이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0: 예.
2: 그거 보는 것 자체는 watch로 강조를 해줄 수 있는데요.
0: 네.
2: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화를 만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극장 내에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watching a movie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쵸.
2: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see a movie는 영화를 보다이긴 한데
0: 네.
2: 사실은 여기서 see는 시청 관람하는 느낌이 아니라 만나는 see에 가까워요. See you later, right?
0: Yes.
2: 그때 쓰는 see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안녕 영화? 이러면서 가서 인사한다는 느낌. So 저는요, see a movie, 이왕이면 go and를 같이 쓰면 더 좋아요.
0: Go and see
2: See
0: a
2: a
0: movie.
2: movie or go and see a movie. 이거는 영화를 보다지만 영화 보다보다는 사실은 영화관에 가다에 더 가깝습니다.
0: 네.
2: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슬기 씨가 얘기했던 watch a movie는 실제로 영화를 관람하다.
0: 네.
2: TV를 시청하다. 이런 느낌 할 때는 watch를 쓰는 거예요, 원래.
0: Yes.
2: Okay? So, 여러분들이, you went and saw a movie. 영화관에 간 거죠. And then, 가고 나서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I was watching a
0: Watch a
2: movie.
0: movie.
2: 이런 식이 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질문이 How could, 이러면, could you, 이러면, 어떻게 너할수 있어? 얼핏 들으면 방법 물어보는 거라고
0: 네.
2: 느껴질 수
0: 예,
2: 있잖아요.
0: 예, 예.
2: 그래서, 너 어떻게 영화관에 갈수 있어? 나 없이? 뭐, 버스 타고 갈 수,
0: Go
2: 가는 거야?
0: straight and
2: 뭐,
0: turn
2: 그렇죠.
0: right.
2: 그런 얘기가
0: 예.
2: 아니란 말이에요.
0: 예, 그쵸.
2: 자, 그래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How could you 동사원형? 이렇게 하게 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나 되게 실망했어. 이런 식으로
0: 그치.
2: 원망하고 실망하고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많이 씁니다.
0: 네.
2: 그래서 이런 거할 때, 이 감정이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0: 무조건
2: 무조건
0: 들어가야죠.
2: 있어야 됩니다.
0: 에.
2: 그래서 오늘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베끼는 거를 카피한다고 한단 말이에요. 동사로.
0: 그죠.
2: 카피한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어 힙합 같은 데서 래퍼들이 어떻게 너내 스타일을 카피할 수 있어?
0: 오.
2: 오우.
0: 이거는 힙합 정신에 어긋나거든요.
2: 오우.
0: 에. How could you copy
2: Nice style.
0: my style?
2: My styl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막 이러면서 막
0: 아우.
2: 이제 배틀이
0: 그것도
2: 들어가죠.
0: 또 랩으로 또다 쓰시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다들. 에.
2: 자, how about this? 모르는 채 하는 거쑥 이렇게 하는 거 뭐죠?

0: 모르는 채?
1: So,
0: ignore.
1: ignore.
0: Yes.
1: 친구가 갑자기 인사도 안 하고 슥 지나간 거예요.
0: 와우. Wow.
1: 너 어떻게 나 모르는 척할 수 있어? 나 무시할 수 있어?
0: How could you ignore me?
1: How could you ignore me? I was
0: 아,
1: right there. 이러면서
0: 그쵸.
1: well, I'm sorry, I didn't see you.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So, how could you를 쓰고 나서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붙여주면은
0: 네.
1: 연기를 하면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뭔가 원망하는 느낌 나올 수도 있다.
0: 그쵸.
1: 자, 한번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How could you copy my style?
1: Hey, how could you ignore me?
0: How could you ignore me?
1: 네. 그런데 how could you 대신에 how can you를 쓰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보통
0: 네.
1: 있잖아요. can you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칭찬할 때좀 많이 쓰긴 해요. 왜냐하면
0: 아.
1: 현재 상태를 보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0: 네.
1: how can you be so beautiful and smart? 이런
0: 오.
1: 식으로 할땐 보통 ca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Okay?
0: 오.
1: Alright. So 이거 원망하는 느낌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1: Yeah. 자, 이랬을 때 대답이
0: 네.
1: 왜 가면 안 되는데? 또 바쁘다고 했잖아.
0: 오, 그치. 할 만큼 한
1: 오,
0: 거예요,
1: 맞아요.
0: 이분도.
1: 많이
0: 예.
1: 물어봤나 봐요.
0: Why not? 뭐 어때서? You said, 너가 말했지. 여기서 끊어볼까요?
1: 뭐라고 말했어요?
0: You were 바쁘다고. 너는 busy 하다고. You said,
1: 오케이.
0: 맞잖아.
1: 자, 첫 번째는 너무 어려운 거 드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조금 더
0: 어,
1: 쉽게.
0: 그쵸. 또
1: 네.
0: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1: 해피 버스데이
0: 정신을 못
1: 수준입니다.
0: 차리겠어요.
1: 자,
0: Yeah.
1: why not? You said you are busy. 친구들끼리 이런 말 많이 하겠죠?
0: 그죠?
1: 정답?
0: 음흠.
1: 바쁜이라는 형용사 나왔습니다. 자, busy가 좀 지겨워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세요.
0: 안 지겨운데요?
1: 아직
0: 네.
1: 없습니까? 요거로만 가시겠습니까?
0: 네.
1: 자, swamped, slammed 이런 것들은 사실 슬랭에 가까워요. 그래서
0: 아.
1: 굉장히 바쁜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특히
0: 예.
1: 얘가 더 슬랭기가 있기는 해요.
0: 오.
1: swamped 하면은 이게 swamp가 늪지대 같은 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0: 예.
1: 거기에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0: 아.
1: So I'm swamped. I'm totally swamped. 많이
0: 우와.
1: 씁니다.
0: 네.
1: 그리고 I'm slammed 하는 거 그것도 많이 쓰는 슬랭에 가까워요.
0: 슬램은 원래 무슨
1: 진짜
0: 뜻이에요?
1: 세게 친단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0: 아.
1: 내가 뭔가 꽝 맞은 느낌, 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So 저는 사실 다 쓰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는 친한 경우에는 슬랭 막 쓰잖아요, 그렇죠? So I'm so
0: 그쵸.
1: 뭐 I'm super busy 이렇게 쓴다든가 I'm swamped man, I'm slammed 이런 식으로 바쁜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0: 네?
1: 호나 앞부분에 why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0: Why
1: Why
0: not?
1: not? 그러니까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만 안 되는 데를 하고 싶은 거예요.
0: 네.
1: 오케이? 자, 그래서 why not? 이라는 거 썼습니다. 이거 많이 들어봤죠, 그쵸?
0: 그럼요.
1: 오케이, 뭐, 나못 가. 왜못 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왜
0: 그죠.
1: 안 돼? 라는 거죠, 결국에는 why not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왜안 돼? 왜 아닌데? 이런 느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가 결혼을 하는데
0: Yes.
1: 친구가 못 간다는 거예요.
0: 오.
1: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안 돼? 이게 결국에는 왜 결혼식 못 와? 이런 느낌이겠죠?
0: 네.
1: 왜안 돼? 난 너의 친구잖아.
0: 오.
1: 어떻게 할까요?
0: Why
1: Why
0: not?
1: not?
0: I am your friend.
1: 그쵸? Oh, I can't come to your wedding. Why not? I'm your friend. 막 이런 식으로, right? 자, 이번에는 it's going to be 이런 걸 한번 써볼게요,
0: 네.
1: right? 야, 파티가 있는데. 놀러 와 라고 슬기 씨가 얘기한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아, 나못 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왜안 돼? 재밌을 건데. It's going to 이렇게 해서
0: 네. Why not? It's going to be fun.
1: 오, 비동사까지
0: Oh,
1: 넣어서 I like
0: yes.
1: it. Alright, so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응?
1: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Yes.
1: 이거는 이제 조금 실망했을 때또쓸수 있겠네요. 그렇죠?
0: 응?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Why not? I am your friend.
0: Why not? I'm your friend.
1: Why not? It's going to be fun.
0: Why not? It's going to be fine.
1: Alright, 자, 본문도 해볼게요. Why not? You say you are busy.
0: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왜 내가 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이 됐고요.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네, 다음 미션 문장입니다. 아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그치. 야,
0: 이러면서.
1: 약간 서운하네요,
0: 그러니까
1: 지금
0: 이게 또
1: 이분이.
0: 좀 억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물어본 건 괜히 나한테 물어보지 않기는 애매하고, 이래서 이런 거
1: 그쵸.
0: 아닐까?
1: 예의상 그랬구나.
0: 아, 그럴 수 있죠, 또.
1: 그럴 수 있어. You could've, me again. 너는 나에게, 이거 끊어볼까요? 나에게 뭐뭐 했을 수 있잖아.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you could've asked me again.
0: 오,
1: Yes.
0: 오케이. 자, 지금 여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뭔가 구간이 있긴 한데요.
1: 그러니까
0: 그거를
1: 복잡해 보여요.
0: 무시하더라도 뭔가 물어본다는 표현이 없으니까. 그렇죠?
1: 네.
0: So, ask를 넣었는데요. 맞는지 보겠습니다.
1: 아, 고민했어요.
0: 그래도 ask 괜찮아요. ask
1: 아, could have
0: 정도면
1: asked
0: 물어보다
1: me again.
0: 부탁하다라는 동사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거 별거 아닌데요. 강세 신경 써주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ask 삼음절로 하세요. You asked me. Did I ask you? 뭐 이렇게 되잖아요.
1: 되게 잘 흉내
0: 뭐,
1: 내세요.
0: 뭐. 그래서 so, 앞에 A의 강세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식으로 거의 흡수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죠? 강세는 절대 자음에 주시면 안 돼요. 오케이?
1: Yes.
0: 자, 한번 해볼게요. Ask, ask.
1: Ask, ask.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So you could have asked me 이런 식으로
1: Could have
0: 이제 쓰게
1: asked me.
0: 됐고요.
1: Yes.
0: 여기 너무 중요해서 제가 참을 수 없는 패턴이 나왔는데 저 사실 고민했어요.
1: 아.
0: 이 다이얼로그 쓸때 이거 너무 어려운 수준일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결국에 어려운 걸 해야 그걸 뚫고 나갈 수 있거든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아마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should've PP, could've PP를 한번 정도는 했을 겁니다. 근데
1: 맞아요.
0: 제가 그때도 경고를 아마 드렸을 거예요.
1: 왕초보 영어에서는 사실 나올 수 없는
0: 나을 수 없는
1: 패턴이다.
0: 것이다. 웬만한 왕초보 영어 뭐 강의든 뭐든
1: 맞아요.
0: 보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오늘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하셔도 괜찮아요.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자,
1: Yes.
0: 보세요. 얘 그대로 따올게요. could have pp.
1: Yes.
0: could have pp입니다. 과거 동사가 아니에요. v는 have를 줄인 거고요. could have pp. 근데 현실적으로는 could have. 이게 편하니까 could have pp로 쓴 겁니다. 자,
1: 네.
0: 이거는 보세요. 과거에 나할수 있었어. 그래서 해냈지. 이런 뜻이 아니고요. 아, 나뭐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뭐예요? 했다는 거예요?
1: 못했어요.
0: 못했죠.
1: 예.
0: 아, 내가 걔랑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었는데. 아, 갈 수도 있었어. 갔어요?
1: 아니요, 못
0: 못
1: 갔어요.
0: 갔죠, 그쵸?
1: 네.
0: 내가 살을 뺄 수도 있었는데. 뺐어요?
1: 못 뺐어요.
0: 맞아요.
1: 영원히 못
0: 그래서,
1: 빼요.
0: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얘기는 가로치고 실제로 못했다. 그러니까
1: 그쵸.
0: 들어가 있는 이거는 다른 걸로 대체가 안 됩니다. 아, 이
1: 아.
0: 명작 핵심 패턴이에요.
1: 네네.
0: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이러면서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게 더 편해요.
1: 네.
0: could've, could've, could've.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쵸? Hey, you could have called me.
1: Yes.
0: 이런 느낌. 실제로 전화했다 안 했다?
1: 못했다.
0: 못했다. 오케이.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그녀는 그녀의 전화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1: 그쵸.
0: 아유,
1: 그래서 전화를 못
0: 다행이야.
1: 받은 걸
0: 그럴
1: 거야.
0: 수도 있다. 이거는 추측도 되고요. 사실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 큰일 날 뻔했어. 이런 게될 수도
1: 그쵸.
0: 있죠.
1: 다행이다. You, she could have, forgotten? 아닌데?
0: 잃어버리다니까.
1: 잃어버리다. 물건을 잃어버리다.
0: 뭐죠?
1: lose.
0: lose. 근데 pp 형태 뭐예요?
1: lost.
0: lost. 오케이. 다시
1: 예.
0: 한번. 그녀는
1: she
0: 그녀의
1: could have,
0: 전화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이 얘기는 실제로 잃어버렸어요?
1: 안 잃어?
0: 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 버렸어요.
0: she could have lost
1: 예.
0: her phone. 잃어버릴 뻔했다. 큰일 날 뻔했어.
1: Yes.
0: 택시 안에다 두고 올 뻔했잖아. 이런
1: 그렇죠.
0: 뜻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So, could have pp 이렇게 하면은 너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저는 could have
1: 그럼.
0: 이렇게 발음도 하고 읽는 거 연습하는 거 추천드릴게요. 오케이?
1: Yes.
0: 자, 해보겠습니다. 대신에 그 느낌을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할 수도 있었는데 할 뻔했어. 막 이런 느낌. 자,
1: 연기,
0: 야,
1: 연기.
0: you could have called me.
1: You could have called
0: 자,
1: me.
0: 이번에는 oh,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But she didn't.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1: Yes.
0: So again, could have를 could've로 연결해서 여기를 리을처럼 could've 깝게
1: could have.
0: 연습하면 훨씬 더 편해집니다.
1: Yes.
0: could've. Alright. So 여기서는 너 나한테 다시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But you didn't.

0: Right?
1: Yeah.
0: 해볼게요.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와, 그래도 착한 친구예요.
1: 네.
0: What? 이게 아니라, 아, 알겠어. 다음엔 억지로라도 데려갈게.
1: Fine. I'll drag you along. 내가 drag, 끌고 가는 건데요. 너를 끌게. Along, 따라서. 맞나요? 그래, fine. 다음엔, 이니까,
0: 언제요?
1: next time. 그죠? Next time이겠네요.
0: Next time 하면서 뭘 보신 거예요?
1: 네. 억지로인가?
0: 다른
1: 뭐
0: 게 뭐
1: 이런
0: 빠진 게
1: 얘기하고
0: 있나?
1: 있어요. 네, 다음.
0: Okay.
1: 네.
0: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맞습니다. 자, nex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번이라고 하는 뭐 명사도 될 수 있지만요. 다음에라는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다른 뭐 전치사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읽을 때도 여러분들 설마 next time 좀
1: 그쵸,
0: 아니잖아요.
1: 그쵸. 멋없다.
0: 멋없어요. 네. T가 두 번 있기 때문에 한번 발음하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여기에만 강세 제대로 이에다가만 줘도 얘가
1: 아하.
0: 두번 되기가 쉽지 않아요.
1: 네.
0: Next time 이렇게 돼.
1: Next time.
0: Next time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죠.
0: Okay? So
1: 어렵네요.
0: next time. Alright. So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억지로라는 느낌 여기 들어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질질 끄는 거뭐 하나 나왔어요.
1: Drag.
0: 저는 사실 슬기 씨 이거 알아서 깜짝 놀랐어요.
1: 왜냐면 우리 이거 컴퓨터 용어로 되게 많이 써요. 아,
0: 맞네요.
1: 이거 드래그 좀 해주세요.
0: 드래그.
1: 그럼 우리 쭉 끌어요, 이거를.
0: 오히려 지금 보시는 분들, 맞네.
1: 그렇죠.
0: Drag and drop. 그게 여기서 나온
1: 맞아요.
0: 거구나.
1: Drag and drop.
0: 맞아요.
1: 네, 떨어뜨리는 거.
0: Drag은 질질 끌다.
1: 네.
0: 이렇게 끌어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발음할 때 드래그가 아니라 TR 모음은 그때 치읓 비슷했죠. DR 모음은
1: Drag.
0: 지읒 비슷합니다. 입모양만 모아주세요.
1: 네.
0: 자, drag 한번 해봅니다.
1: 네.
0: drag, drag.
1: Drag. Drag.
0: 자, 여기서 drag someone은 누구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along이라는 게 아까 뭐라고요?
1: 나는 뭐뭐 따라로
0: 맞아요.
1: 배웠는데요.
0: 그거 맞아요. 누군가를, 나를 따라서
1: 예.
0: 끌고 가는 거. 어떤 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끌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간다는
1: 그죠?
0: 느낌이에요.
1: 에.
0: 그렇잖아요. 우리말로도 그러잖아요. 걔 완전 질질 끌려갔어. 이렇게 뭐,
1: 맞아요.
0: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동물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가 질질 끌고 갔어. 이거는 억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그렇죠.
0: 우리말이랑 영어 표현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So drag someone along이라고 하면 데려가다인데 억지로가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녀가 날 억지로 데려갔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쇼핑을 하기 싫은데 뭐 여자친구가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나 쉬고 싶은데 그러면서 그녀는 나를 질질 끌고 갔다라고 해야겠죠.
1: 예. She dragged me along.
0: along까지. 함께 가는 거니까요.
1: 네.
0: along이 따라서 함께라는 뜻이 있습니다.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있잖아. 나너 억지로 데려가고 싶진 않아. 한마디로 나너 억지로 끌고 나랑 이렇게 가기 싫어.
1: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0: 그렇죠.
1: Oh.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Yes.
0: if you don't want to go. 막 이러면서 죄책감 느끼게 또.
1: 네.
0: Okay. 자, 이런 느낌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낭독해 볼게요.
1: 네.
0: She dragged me along.
1: She dragged me along.
0: I don't want to drag you along.
1: I don't want to drag you
0: 네,
1: along.
0: along 하나가 많은 뉘앙스 차이를 주죠. 그렇죠?
1: 네.
0: 자, 여기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이거 처음에 시작했죠?
1: 예.
0: Fine.
1: Yeah. 좋아.
0: Right? Fine?
1: 예.
0: Okay, I'm fine, thank you, and you. 뭐 이런 거에서 fin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1: 그쵸.
0: 하지만 여기서 fine은 보통은요, fine만 딱 쓰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못마땅함이 들어가요.
1: 왜요?
0: fine이라고 하는 거.
1: 어머.
0: 이게 알겠어, 그러면 okay처럼 들리죠?
1: 네.
0: 그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당연히 문맥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f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1: 약간
0: 네.
1: 이깨 물고 하는 느낌?
0: Right.
1: Fine.
0: 왜냐면 fine이 아니라 만약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 oh that's fine 이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 단어 자체만 쓰면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좀
1: 네.
0: 내가 마지못해서 좀 못마땅해서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슬기 씨 우리 뭐뭐 뭐 각자 돈 합쳐서 뭘 먹읍시다 했는데 슬기 씨가 별로 먹고 싶지 않은 거면
1: 그쵸.
0: fine, oh fine. 보통 rolling your eyes 눈을
1: 예,
0: 막 이렇게
1: 그쵸.
0: 하면서 예
1: Fine.
0: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1: 예.
0: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Fine. Next time.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수 있어?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0: 오, 두 번째 미션은요?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0: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네,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중요한 How could you?
1: Yes.
0: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 완전 빠져드세요. 너 어떻게 날 모르는 척할수 있어?
1: How could you ignore me?
0: 그죠, How could you ignore me? 두 번째, 아니 너 어떻게 내 스타일을 따라할 수 있어? 베낄 수 있어?
1: How could you copy my style?
0: 오, 제대로 힙합 정신 있어요.
1: Yeah.
0: 네.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 없이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좀 기니까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1: Yes.
0: 어떻게 넌 가서 영화를 만나볼 수 있냐?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0: 나 없이.
1: Without me.
0: That's right. 오케이. 같이 읽어볼게요. How could you ignore me? How could you copy my style?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자, 다음은요. could have pp.
1: 네.
0: 여러분, 틀리셔도 괜찮아요. could have 기억해 주세요. 갑니다.
1: 네.
0: 첫 번째. 너 나한테 전화할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called me.
0: 그렇죠. 너 또 물어볼 수도 있었잖아.
1: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0: 그렇죠.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하나 더요. 걔는, 그녀는 핸드폰을, 그녀의 핸드폰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
1: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0: 그렇죠. PP 형태가 잘 안 나오죠.
1: 에이,
0: 아, 쉽지
1: 쉽지
0: 않아요.
1: 않아요.
0: 맞아요. 자, 읽어볼게요. You could have called me.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She could have lost her phone.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4: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3: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4: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0: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How could you go and see a movie without me?
2: Why not? You said you were busy.
1: Wow. You could have asked me again.
2: Fine. Next time, I'll drag you along.
1: 오!
0: Great job, you guys.
1: 와우, 와우.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머리 자르셔야 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 need a haircut?
0: 네, 자, need a haircut. 어떻게 보면 덩어리 표현이었죠.
1: 네.
0: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How could you? 동사원형. 이거 써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 아니, 너 어떻게 우리한테 거짓말할 수 있니?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Right. 자, 오늘 같은 경우 꼭 오늘만은 아니지만요. 더 감정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병작이잖아요.
1: 그죠.
0: 네, 그래서 이병작 완성하고 나서 연기를 좀 더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비비 국민행동요령 산불. 한 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0: 플로. 산불 발견 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1: 네.
0: 자, 친구의 친구가 궁금해. 라고 해서 동네에서 친구의 친구를 뭐 아는 그런 시츄에이션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약간 관심이 약간 생기는 건가요?
0: 약간 로맨틱하게 변할
1: 이성으로서?
0: 수도 있고요.
1: 이성으로서?
0: 뭐 그러기에는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알던 친구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1: 예.
0: 이러다가 친구끼리 오히려 더 친해질 때가 있어요.
1: 맞아요.
0: 그렇잖아요.
1: 네. 잠깐만, 내가 들어갈 공간이 없네.
0: 맞아요.
1: 너네 둘이 이렇게 친해졌다고 하면서 약간 또 질투도
0: 약간
1: 나요.
0: 약간 질투도 생기거든요.
1: 맞아요.
0: 자, 이런 시츄에이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0: 아이,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 다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초등학교는 당연히 스펠링도 알아야 되겠죠. 그쵸?
1: 그쵸, 그쵸.
0: 아이. 두 번째 미션은요.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요때까지는 둘이 친해질지 몰랐던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아.
1: 예, 어쨌든 뭐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면 좋으니까 라는
0: That's right.
1: 의미로 그냥 이렇게 소개시켜준 거죠.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럼 친구의 친구를 더 깊게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How do you know that guy?
1: 아! That guy? You know?
0: How do you know that
1: How do
0: guy?
1: you? 아, 내가 어떻게 아냐고?
0: How?
1: 이렇게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 같은 초등학교.
0: Sorry?
1: When we were young,
0: Young.
1: same school.
0: Oh,
1: Yeah.
0: elementary? Oh,
1: 그거.
0: same
1: Yeah, same
0: school
1: school.
0: when you were young.
1: Yeah.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뭐? Around?
0: Yeah, I think I've seen him around here and
1: 아,
0: there
1: 둥글게
0: sometimes.
1: 둥글게
0: Sorry?
1: around? 둥글게
0: Here
1: 둥글.
0: and there,
1: Ah, here and there. You
0: sometimes,
1: see?
0: �ybe last week, 2 weeks
1: 아,
0: ago. Yeah.
1: 너는 둘도 되게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아. 친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
0: Fighting.
1: no. 그 저기 him, you and close.
0: Close?
1: Be
0: I
1: close.
0: don't know him.
1: 아니, 앞으로. Future. In the future.
0: In the future?
1: 응.
0: Really?
1: 응. 친구해. Let's be friend.
0: Me? Oh, you
1: 예.
0: think so? 오, 오케이.
1: 응.
0: 네,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1: 네.
0: 아차 잘못하면 진짜 약간 로맨틱한 스토리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1: 그쵸. 저또
0: 거.
1: 그런 거
0: 아,
1: 좋아하거든요.
0: 그렇군요. 네.
1: 예.
0: 자, 어찌됐든 내용 자체에 우리가 쓸수 있는 패턴들이 너무나 많이 오늘 또 들어가 있습니다. 다
1: 네.
0: 같이 한번 흡수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3: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2: I think I've seen him around.
3: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일단 우리 첫 문장 볼게요. 너저 남자애 어떻게 알아?
1: 오. 그쵸.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 너?
0: 어떻게? 넌
1: 너
0: 아니.
1: 알아? 저 남자애네요. 그럼 남자애, that a boy 할게요. 저 소년, 남자. Yes.
0: Okay, 자, how, 어떻게, do you know, 너는 아니, that boy를, boy도 가능하네요. 자, 그런데, guy로 가겠습니다.
1: A guy.
0: 이게 boy하고 guy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쵸? 근데
1: 예.
0: 진짜 우리는 왜 boy 하면 소년, 이런 느낌 있잖아요.
1: 조금 어린 친구에게?
0: 맞아요. That's
1: 아.
0: right. 그래서, 근데 꼭 그게 boy가 무조건 자기보다 한참 어려야 된다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1: 네.
0: 또래들끼리 얘기할 때는 guy를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의문문이 나왔죠. 의문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1: How?
0: 자, how라고 하는 거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었죠?
1: 어떻게?
0: 어떻게? So, 방법이 될 수도 있고,
1: 네.
0: 뭐 상태를 물어보는 게될 수도 있고, 그거는 맥락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너 어떻게 알아?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러분, 의문사 뒤에는 어순 항상 뭐라고 그랬죠?
1: 의문문.
0: 의문문 뒤에는 질문이
1: 의문문.
0: 가야 돼요. 질문,
1: 질문.
0: right? 평소문이 가면 안 됩니다.
1: 네.
0: 그렇죠?
1: 그쵸,
0: Right?
1: 그쵸.
0: So, you know. 이런 평소문이 가는 게 아니라, do you know? 이렇게
1: 아하.
0: 질문이 항상 어순이 완성이 돼야 돼요. So,
1: 네.
0: 우리 how 뒤에 질문 어순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의문사로 시작을 해서 문장을 이어가는 걸 엄청 많이 해봤기 때문에
1: 아마 단련이 좀 되계실 것
0: 꽤나 많이
1: 같아요.
0: 트레이닝이 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도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는 거 아시죠? 그리고
1: 그럼요.
0: 반복을 계속할 거기 때문에 자, how, 어떻게, 뭐뭐뭐야 정도의 느낌.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같은 거
1: 소프트웨어.
0: 설치하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설치하다.
1: 설치하다? 픽스.
0: 아, 그거는
1: 아.
0: 고치는 겁니다.
1: 고치는 것도 설치
0: 그거
1: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
0: install이라고 해요.
1: 와.
0: install.
1: 인스톨?
0: 예.
1: 그럼 어디 브랜드 이름 아닌가요?
0: 아닙니다.
1: 인스톨?
0: install. install. 자,
1: 인스톨.
0: 그러면은 제가 그거 어떻게 설치해요?
1: 네.
0: 제가 어떻게 그거 설치해요? 인데요.
1: How do I install
0: 그것.
1: it?
0: it. Oh, very nice. Oh, not bad, not bad, right? So, how do I install it? Right? So, do I install it? 이거 질문 어순이죠?
1: 네.
0: 제가 그걸 install 하나요? 이기 때문에 그 앞에 how만 붙인 겁니다. Very nice. 자, 이번에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뭔가를 알아내는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1: 알아내다.
0: 물건 찾아내는 건 뭐예요?
1: 물건 찾아내는 거는 find.
0: Find, right?
1: 예.
0: 그런데 그 뒤에 뭔가를 붙이면 사실을 알아내다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1: 어? Look into?
0: 아, find look? 뒤에 뭐만 넣으면 돼요?
1: Find out.
0: 오, 나이스.
1: 다 okay. 갖다 붙여봐요.
0: 아, 다 붙여봐요. 네. 자, find out이 알아내답니다. 네.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비밀로 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아냈어?
1: How did you find out it?
0: 어, 오케이. 요거는 find out만 해도 되고요. Find it out. 뭔가
1: it out.
0: 목적을 넣어도 되고요.
1: 아, 가운데
0: 괜찮아요?
1: 들어가야겠군요.
0: 어, 괜찮아요. Right. 자, let me show you. So, 이왕이면 오늘 install, 설치하다.
1: 네.
0: 그리고 find out, 사실을 알아내다까지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알아두면.
1: Yes.
0: 그런데 이것을 알더라도 이걸 질문 어순으로 쓸 수 없으면 안 되겠죠.
1: 네네.
0: Right? So, you found out이 아니에요. 평소문이 아니라 did you find out? 넌 알아냈니? 라는 질문으로 이어가 줬습니다.
1: 네.
0: You guys, 같이 읽어볼게요. How do I install it?
1: How do I install it?
0: How did you find out?
1: How did you find out?
0: 자, 이번에는 너 어떻게 알아? 저 남자애를. 자,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guy?
1: How do you know that guy?
0: All right. 자,

0: 연결해 보겠습니다. 미션 문장인데요. 아,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 We went to the same 초등학교. 그쵸?
0: 우리는 갔죠.
1: 우리는 갔다, 같은
0: 아하.
1: 초등학교를.
0: Yes.
1: 예, 여기 초등학교 나와야 되는데,
0: 초등학교 여러분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아, 제가
0: 스펠링.
1: 초등학교를 알긴 알아요. 예,
0: 오케이.
1: 킨덜가튼이 그, 저기, 유치원.
0: 오케이.
1: 예,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저기, 엘리멘터리.
0: 호호.
1: 엘리멘터리. 그 다음에 스쿨까지죠.
0: 오호호.
1: 예, 여기까지입니다.
0: 긴 것을 뭔가 느낌을 받았어요. 오케이.
1: 아,
0: 좋아요.
1: 힘드네요.
0: 자, elementary school.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잠깐만. 저게 맞나? 내가 쓴
1: 그러게요.
0: 게 맞나? 엄청 고민이 되실 것
1: 아, 이렇게
0: 같은데요.
1: 긴 거는 솔직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0: 자, 95% 맞았습니다. T A
1: A-R-Y예요?
0: R-Y-L. 터리가
1: 아,
0: 아니라, 그죠?
1: 엘리멘터리.
0: 예, elementary school 이라고 하는 게 초등학교. 아마 뭐, 많이는 들어봤지만 스펠링이 너무 길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elementary
1: 맞아요.
0: school. 사실 그런데 이 elementary school 이라고 하는 게또 나라에 따라 부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어떤 지역의 몇번 school 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elementary school.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나온 김에 슬기 씨가 방금 초등학교 가기 전에
1: 네.
0: 어디 간다고요?
1: 유치원.
0: 유치원 얘기를 했죠.
1: 네.
0: 이거 제가 점검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1: 아.
0: 유치원 이거 많이들 실수합니다.
1: 어린이집은 왜안 나와요?
0: 거기까지 가면은 너무 이거 너무 힘들어
1: 시간
0: 이러실 것
1: 없어요.
0: 같아서.
1: 예. 킨더예요, 킨더. 킨더.
0: 아하.
1: 갈든 아니거든요. 갈튼 아니에요, 이거?
0: 오,
1: 갈튼.
0: 잠깐만, 호다. 단어 두 개입니까?
1: 두 개.
0: 두 개.
1: 예.
0: 알겠습니다. 자, 정답.
1: 어?
0: 아, 원
1: 아, 다
0: 워드입니다. 원
1: 왔는데.
0: 워드인데. 그런데 저는 지금 높게 사고 싶은 게 벌써 느낌 왔을 것 같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garden이라고 잘못
1: 나도
0: 써요.
1: 갈든이라고 쓰려
0: 맞아요.
1: 그랬어요.
0: 대부분, 왜냐면 garden이 정원이란 뜻의 단어가 있다 보니까,
1: 네.
0: 킨더가든, 킨더가든. 이건 마치 원래 옷 입을 때 cardigan인데
1: 네.
0: cardigan이라고 읽는 경우 많죠?
1: 맞아.
0: 실수예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garden이 맞습니다.
1: Garten.
0: kindergarten인데 이게 현실적으로는요. garden 발음할 때 T 사운드를 거의 안 내요.
1: 아,
0: 네,
1: 그래요?
0: 그래서 kindergarten처럼 은처럼 발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들을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기는 해요. So,
1: 네.
0: kindergarten or kindergarten 이런 식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1: 네.
0: 여기 지금 보면 보세요. elementary school 다녔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1: The same.
0: right? same이 뭐죠?
1: 같은.
0: right. 뭔가 쌤쌤, right?
1: 네.
0: So, the same 이거 항상 제가 알려드릴 때얘 같이 넣어요, 일부러. 네.
1: 아.
0: 그래서 same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은 딱 한정돼 있잖아요. 정해져
1: 네.
0: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강조하고 한정하기 위해서 더를 넣는 거.
1: 그 같은 초등학교 이런
0: 맞아요. 그래서
1: 느낌.
0: 이거를 항상 그냥 same 뭐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the same 뭐뭐. 이렇게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색이 뭐 1번 색이 있고 2번 색이 있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이 색들은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색들이 뭐예요?
1: 이 색들?
0: These
1: These colors.
0: 복수니까 these colors,
1: 예.
0: right? 근데 같다. These colors are.
1: These colors are same. At the same.
0: 그렇죠. 지금 또 놓칠
1: 아,
0: 뻔했죠. Right.
1: 맞아요.
0: So these colors are the same. 자, same은 다른 형용사처럼 그냥 명사 앞에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네.
0: 예를 들어서 같은 시계. 그럼 어때요? The
1: The
0: same
1: same watches.
0: watch.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So, 나도 같은 시계를 가지고 있어. 그럼 어때요?
1: I have the same
0: Watch.
1: watch.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Alright. So,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일반 다른 형용사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독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냥 they're the same.
1: 네.
0: 그걸 끝날 수도 있고 the same 뭐뭐야. 이렇게 명사 앞에서 꾸밀 수도 있고 얘도 지금 보면은 명사 앞에서 꾸민 거죠. 그렇죠?
1: 네.
0: The same 한 elementary
1: Elementary
0: school이다.
1: school.
0: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여드렸습니다. 오케이?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colors are the same.
1: These colors are the same.
0: Oh, I have the same watch.
1: I have the same watch.
0: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같은 게 아니라 만약에 비슷한 뭐뭐가 있다.
1: 아,
0: 그럼 어떻게
1: 이거
0: 할까요?

0: Oh,
1: 했잖아요.
0: yeah.
1: 네, 비슷한 거는 제가 그 옷을 또 비슷하게 맞춰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때 이제 스펠링이 근데 좀 헷갈리네요. Similar.
0: 맞아요.
1: 네.
0: 그때 시밀러 룩뭐 이렇게 해가지고
1: 아,
0: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1: 맞아요.
0: Alright, similar. 맞습니다.
1: Yes.
0: 어떻게 보면은 the same, similar, different 이런 것들 친구로 같이 가져가 줘야겠죠. 그렇죠? Right? 자, 그리고 어디에 간다라고 할때 지금 뭘 썼어요?
1: Went.
0: Went, right? So 현재형은 go to 어디예요?
1: 네.
0: 이게 여러분들 복잡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실제로 어떤 물리적인 장소에 가는 것도 go to 어디라고 하지만 나 학교 다녔어라고 흔히 말할 때 그죠?
1: 그것도
0: 그런
1: went가 돼요?
0: 개념도 go to 어디, went to 어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1: 아, 그러면은 여긴 지금 과거지만 나 초등학교 다녀. 뭐
0: 네.
1: 이러면은 I go to.
0: I go to.
1: 그렇게
0: 그러면 나
1: 쓰면 되는 거죠.
0: 다닌다. 현재형으로 쓸수 있겠고요. Attend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에
1: 그쵸?
0: 다니다. 근데 그거 조금 격식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
1: 아,
0: 쓰시면 되겠습니다.
1: 편하게.
0: Right. 읽어볼게요.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네, 다음 볼게요. 동네에서 본적 있는 것 같아. 쟤 우리 어디 거의 살지 않아? 막
1: 진짜 나
0: 이러면서.
1: 직접.
0: 네.
1: Yeah. I've seen him around. 나 그를 본적 있어? 주변에, 주위에서. 근데 더 들어갈 게 없는데요?
0: 말투가 약간 본적
1: 아,
0: 있어라는
1: 있는 것
0: 그런
1: 같아.
0: 것 같아.
1: 아, 나 그런 것 같아.
0: 네.
1: 그러면은 I think. 나 생각해. 그렇게 생각해.
0: 너무 좋아요. 네.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아. Right?
1: 네.
0: 자, 정답. 맞습니다. I think, 뭐, 직역을 하면 뭐라고 생각해. 이건데 좀 자연스럽게 하면 뭐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을 얘기를 할 수가
1: 저
0: 있겠죠. 그쵸?
1: 솔직히 I guess랑 조금 헷갈렸어요.
0: I guess. 그런가 보네. 그거는 꽤나 확신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Right.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 중립적이죠, 얘는. Alright.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이거 뭐 줄인 거죠?
1: Have.
0: Have. 그리고 C는 현재형이 아니라 PP
1: PP.
0: 형태입니다.
1: 네.
0: Have PP가 여기 지금 나왔어요. Have PP는 사실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용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거가, 더 많이 쓰는 거가 바로 경험을 얘기를 할때 Have
1: 네.
0: PP를 씁니다. 뭐 해본 적 있다. Right? So 여기서는 과거에 한순간 봤다라는 거 강조가 아니라 그냥 본적
1: 있다.
0: 있다.
1: 에.
0: 그겁니다. So Have PP 썼고요. 얘는 그냥 하나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1: Yes.
0: 혹시 하마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하마?
1: Hippo.
0: Hippo,
1: 네.
0: right? 자, hippo를 나본 적이 있어 라고 친구에게 얘기를 한다면 나 하마 본적 있다? 그러면
1: I've seen hippo.
0: 하나니까
1: I've seen a
0: 그렇죠.
1: hippo.
0: I've seen a hippo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I saw라고 해도 안 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1: 네.
0: 그거는 단순하게 과거에 한번 봤다라는
1: 봤었어.
0: 느낌이라 뭐뭐 한적 있어 할 때는 have PP 쓸 거고요. 자,
1: 네.
0: 오늘은 간단하게 요거는 짚어볼게요. 그리고 왜냐면 이 병작을 또한번 해보고 싶은 게 바로 see him around예요.
1: 네.
0: 여기선 PP 형태를 썼을 뿐이지만 자, see someone이라고 하면 누가 보이는 거죠.
1: 그쵸.
0: 근데 around가 저번에
1: 예.
0: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느낌?
1: Walk
0: Walk around, jump around,
1: around. Run
0: right?
1: around.
0: Yes. 그래서
1: Yes.
0: see someone이 아니라 see someone around 하면 주위에서 나 봤는데 나 주위에서 뭐가 보여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So 예를 들어서 have PP 이대로 그대로 써서 나 그녀를 본 적이 있어. 나
1: 오.
0: 주위에서 본 적이 있어 그녀를.
1: I've seen her around.
0: 그렇죠. I've seen her around. 그러면
1: Yes.
0: 오며 가며 본 적이 있는 거예요.
1: 그쵸,
0: 그렇죠?
1: 그쵸.
0: 자, 매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1: Every time.
0: Every time도 나쁘진 않은데
1: 네.
0: all the time 써볼게요.
1: All
0: All
1: the
0: the time.
1: time. All the time.
0: 매번. 오케이. 나는 그를 매번 주위에서 봐. 오고 가면서
1: 오.
0: 이상하게 커피숍 가면 걔가 있고 뭐 you know, 문방구로 가면
1: 예.
0: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럼 현재형으로 그냥 쓰면 되겠죠. 나 보인다.
1: 네.
0: 현재형으로.
1: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All the time.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이러면서 I see him around까지면 또 문장이 돼요. 그렇죠?
1: 네.
0: 나는 그가 주위에서 보인다. 근데 언제?
2: All the time. 매번.

0: 그렇게 주변에 보인다는 거는 이제 서로 마음이
1: 거기까지 생각을 못
0: 어느
1: 했네요.
0: 정도,
1: 이게 우연이 아닐 수 있다. 약간 나를
0: 에,
1: 따라다니는 게될
0: 그렇죠.
1: 수도
0: 우연을
1: 있다.
0: 가장한 필연,
1: 그렇군요. 아, 또
0: 에,
1: 드라마로.
0: 네.
1: Okay, 읽어볼게요. I have seen her around.
0: I have seen her around.
1: Oh,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0: I see him around all the time.
1: Alright,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0: 네.
1: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0: 그쵸. 이게 둘다 아는 입장에서, 얘네들 성향이 비슷하니까,
1: 맞아요.
0: 친하게 지낼 수
1: 근데
0: 있을 것
1: 약간 그럴
0: 같은데?
1: 때 뿌듯하지 않아요? 소개를 해줬는데 그
0: 그쵸.
1: 친구들끼리 또 친해지면, 또
0: 맞아요.
1: 괜찮은 거 있죠.
0: 그리고 또 셋이 어울려서 놀러 다니면 또 재밌거든요. 둘보다
1: 재밌어요.
0: 재밌습니다.
1: 아유.
0: 예. I think, we'll get along well. 자, 나는 생각이 아까랑 똑같네요. 그럼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좋아요.
0: 나는 너희 둘도, 여기 주어가 너희 둘이네요.
1: 네.
0: We'll get along.
1: 뒤에는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0: 이거는
1: 같아요.
0: 뭐 잘, 뭐 따라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
1: 뭐 이렇게 된다.
0: 네네. 그럼 너희 둘이니까,
1: 너희 둘입니다.
0: 그러면 너희, 일단 너희 써요.
1: You.
0: 너희 둘다 보스. You 보스. You 보스. We'll get along.
1: Okay. You both.
0: You 보스.
1: Okay.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1: 엄청 사실 간단해요.
0: 그래요?
1: 둘이 뭐죠?
0: Two. You
1: You
0: too?
1: too. 이거
0: 아.
1: 이렇게 쓰면, You too 뭔가 어색한데? 너도 마찬가지 할때 TOO랑 헷갈릴 것 같은,
0: 맞아요. Me
1: 그쵸?
0: too, you too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0: 예.
1: 영어에서는 너희 둘이라고 할 때, You both라고 하면 너희 둘이 같은 다른 것을 한다,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너희 둘, 너무 간단하죠. 그쵸? 너희 둘, You two, 뭐 You
0: Yes.
1: three 이런 것도 돼요. 너희 셋,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뒤에를 아예 통째로 모르겠죠. 그쵸?
0: Maybe. 맞아요.
1: Get along well.
0: 너무나
1: 왜냐하면,
0: 썰어요.
1: 덩어리여서 그래요. 얘는
0: 아.
1: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get along 이거 자체가
0: 네.
1: 어울려서 지내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뒤에 사실 well, 잘이라는 게안 붙어도 나름대로 get along 하면 별 문제가 없구나 라는
0: 네.
1: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get along well 하면 아주 잘 어울려서 지내는 거예요. 말도 잘 통하고
0: 통하고,
1: 싸우지도 않고 아주
0: 네.
1: 좋아요. 분위기가 좋아요. 이렇게 할때 get along well. 과거형은 get이 아니라
0: got,
1: Got along well.
0: yes.
1: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서 현재형으로 그냥 팩트를 전달해 볼게요.
0: 네.
1: 우리는 잘 어울려. 우리는 잘 어울려 지내.
0: We get along
1: We
0: well.
1: get along well.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그러면 좋겠어. 그러길 바라. 하면
0: 네.
1: 우리 어떻게 출발했죠?
0: I hope.
1: I hope. 자, 나는 바란대요. 내가 잘 어울려 지내기를. 누구랑? 그녀와. 자,
0: 아하.
1: 그러면 난 바래.
0: I hope
1: I hope 해. 내가 잘 어울리기를.
0: you
1: 내가.
0: I get along we get along
1: Well,
0: well
1: we, 그녀와
0: with her.
1: with her.
0: 오.
1: So 여기서는 with를 안 썼지만,
0: 네.
1: 누구와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도 추가할 수 있는 거야.
0: 그쵸,
1: With
0: 그쵸.
1: her, with my brother, 이런 식으로. 오케이? Okay? 자. So 첫 번째 거는 정말 난이도 zero에 가까워요.
0: 그죠.
1: 우린 get along well 해.
0: 주어에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됐네요.
1: 맞아. 두
0: 네.
1: 번째는 얘가 들어가서 조금 헷갈리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하구나, right? I hope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직 살아 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면 좋겠어. I hope I get along well, but with who? With her 이런
0: Her.
1: 식으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단체를 주어로 쓰면은 뭐 with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0: 그쵸.
1: Right? 그래서 we 이건 상관없는데 내가 잘 어울리는 거니까. 누구와 잘 어울리는지를 쓰는 게 맞겠죠. So,
0: 구체적으로,
1: with her.
0: yes.
1: 추가해 줍니다. 자, 읽어볼게요. We get along well.
0: We get along well.
1: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0: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1: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참고로, 이거는 아주 잘 어울리는 거예요.
0: 네.
1: 그런데 well 대신에 fine을 쓰면요.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뭐냐?
0: Fine도 근데 좋다라는
1: 이것도
0: 건데?
1: 결국 잘 어울리긴 하지만
0: 네.
1: 얘는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 이 정도 느낌이에요. 큰 문제는 없다. 이런 느낌으로 좀 약해져요.
0: 뉘앙스 제가 좀 많이 차이 나는데요?
1: 네,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Alright, 두 번째는요. 어,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2: You too will.
1: I think.
2: I think you too will get along well.
1: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How do you know that guy? How do you know that guy?
0: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3: I think I've seen him around. I think I've seen him around.
0: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The same 하고 명사 하면은 같은 명사. 물론 the same을 그냥 단독으로 써도 됩니다. 자, 가볼게요.
2: 네.
4: 나 똑같은 시계 있어. 어, 나도 같은 시계 있어.
2: 오, I have the same watch.
1: Alright. 두 번째, 이것들은 같은 색이야. 어, 이 색들은 같아. 이렇게 쓰시면 돼요.
2: These colors are the same.
1: 그렇죠. Very nice. 자, 세 번째.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어. 우리는 갔다. 같은 초등학교에.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Very,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3: I have the same watch. These colors are the same.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1: 다음은요. Get along well.
2: Yes.
1: 아예 붙여서요. 가봅니다. 우리 잘 어울려 지내.
2: We get along well.
1: That's it. 걔랑, 자, 그녀랑 잘 어울려 지내면 좋겠네. 난 봐라.
2: I hope.
1: 내가 잘 어울리길.
2: I get along well with her.
1: 그녀와? With her. 까지. Very nice. 자, 세 번째. 너희 둘도 잘 어울려 지낼 것 같은데. 자, 난 생각해.
2: I think.
1: 너희 둘이 잘 어울릴 거라고.
2: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Very nice. Alright. 자, 그렇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We get along well. I hope I get along well with her.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Alright, very nice.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How do you know that guy?
6: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5: I think I've seen him around.
6: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기 미션 해결!
0: How do you know that guy?
2: We went to the same elementary school.
0: I think I've seen him around.
2: I think you two will get along well.
0: Really?
2: Yeah.
0: Me and him?
2: Yeah, it's good.
0: Okay.
1: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작 퀴즈 정답 지난 시간 거 알려드릴게요.
2: 너 몇 시에 학교 갔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at time did you go to school?
1: Right, what time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the same 명사 이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똑같은 문제 있어. 어? 나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 이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네?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여러분들 입영작 하실 때 항상 제가 잔소리하지만 목소리 키우는 거
2: 네.
1: 그리고 처음에는 좀

0: 목소리 키우는 거로 시작을 하시다가요, 나중에는 약간 자연스러움이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연기하듯.
0: 꼭 그것을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짓밟은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Welcome to Kristen Cho's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같이 출근해요. 아니, 은퇴하셨다고요? It doesn't, 다시, let's go to work again. Alright. Of course, this is focused on business English, but actually, you'll find that a lot of the expressions that we learn, we can use in other situations. 그래서 단지 이렇게 사무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회화에서도 많이 쓸 수 있는 표현들과 pattern을 배울 겁니다. Are you guys ready? All right, let's check out today's dialogue. 제가 지금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려도 될까요?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아, 물론이죠. 그런데 저도 잠시 후면 전화가 안 될 거예요. 내일 전화 주세요.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좋아요.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전화할게요. All right.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Do you want to find out? Okay. Let's find out. Okay. 자, 이런 상황도 많죠. 이렇게 전화가 할 때 어떤 중요한 전화가 들어와서 잠깐 나중에 전화할게.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또 in the office, 그 사무실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좀 나이스하게 말할 때. Alright, let's check it out.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자, 이 중요한 전화가 들어오고 있는데 다시 전화해도 될까요? 네, 이 중요한 게 중요한 것 같아요. Important call. 그냥 전화가 오고 있어 이러면은 조금 상대방이 그러면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꼭 받아야 되는 전화. I've got an important call and of course coming in. 들어오는 거죠. Coming in. All right. So,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And we learned this expression, to call someone back. 다시 전화하는 거죠. All right. So then, the person says,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자, 저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전화할 수 있지만, 저도 잠시

쉬우면은 전화가 안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call me tomorrow. 자, 여기에서는 사실 이 사이에 이두 분들이 서로 이렇게 잘 알고 그래서 그냥 아주 간단하게 call me tomorrow. 근데 만약에 조금 더 polite하게 한다 그러면 could you call me tomorrow? Would you call me tomorrow? 이렇게 물어보겠죠? Alright? So, I won't be available. I won't be free. 자, 제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Right. So, available, free. I cannot take your call. Okay? Alright. So then, the other person says, great. 자, 좋아요.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Alright, so this is also another very important 출근 영어 phrase. 자, I'll call you. 전화할 거죠? First thing in the morning. 그냥 in the morning 할 수도 있겠지만, 아침에 전화할 수 있겠지만, 왜 여기에다가 first thing을 할까요? Alright, so this means basically 제일 먼저. 그러니까 first thing in the morning. 사무실 도착하자마자, 전화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뜻이죠. 조금 더 강조하고, 빨리 전화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Alright, let's look at the whole dialogue. I've got an important call coming in. Can I call you back? Sure, but I won't be available in a few minutes. Call me tomorrow. Great, I'll call you first thing in the morning. Okay, let's take a closer look at some key patterns and sentences and phrases. So here goes our first key phrase. In a, and then you put the time.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시간 후에. Yes. So this is very handy. 뭐, I will call you later. 할 수도 뭐, 2 weeks later, 1 week later 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in a. 아주 간단하죠? I'm going to London. 자, 런던을 갑니다. 저는. I'll be back in a week. 자, 일주일 후에 돌아옵니다. Alright. So 일주일 후에죠. In a week. So if you say I'll be back in 3 days, 그러면 3일 후. I'll be back in a month, 한달 후. So in a week, 이거는 뭐, I will be back, 뭐, you know, after a week, 이렇게 할 수도 있고, a week later,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In a week, 너무 편하잖아요. It's just so easy, and it's also easy to say after, later, 하는 것보다 in a week, in 3 days, 뭐, in a month, 아주 좋죠. 확 이렇게 흘러나가요. Okay. Alright, next example.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이런 거는 특히 뭐, 이렇게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서비스 업체에서 그분이 지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 10분 후에 갈게요. 아니면은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이럴 때,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Or 우리가 쇼핑 갈 때, I'll be with you in a minute. I will be with you in a moment.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이면 10분, 아니면은 in a minute, in a second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So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I'll be with you in a minute. Oh, I need some help.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I'll be with you in a minute 이런 말을 많이 하죠. Alright, so I'll be with you in 10 minutes. Let's look at the next one. 자, this is another key phrase. First thing, 제일 먼저. So,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tomorrow. 자, 여기에서는 let's talk about this tomorrow 하면 뭐 내일 이야기를 내일 합시다. 근데 first thing, 이것에 관해서는 내일 제일 먼저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합시다.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tomorrow.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next week. Let's talk about this first thing, you know, later this afternoon. Okay, I'll be back from my trip first thing on Monday morning. 거의 이렇게 하루가 시작할 때 사실 이 표현을 더 많이 쓰죠. Morning 할 때,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게 제일 흔한 표현인데요. I'll be back. 제가 월요일 아침에 제일 먼저 여행에서 돌아오겠습니다. So I'll be back from my trip
first thing on Monday morning. S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되게 손님이었을 때 그거 편하게 하셔도 돼요 라고 상대방에게 좀 여러분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하게 그거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거 편하게 하셔도 돼요 라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제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거나 허락을 해주거나 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feel free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네, 그거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은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이 자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feel fre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마음 놓고 편하게 그 행동하시면 돼요 라고 얘기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feel free to 동사가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일단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허락해 줄 때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you can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되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의미였어요? 그냥 네, 그거 하셔도 돼요 라는 의미가 아니고 괜찮아요, 편하게 그냥 집처럼 혹은 내 것처럼 그냥 이렇게 하면서 되게 여러분이 강조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요, 마음 놓고 라는 의미가 돼서요, feel free를 여러분이 넣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feel free 어떤 의미일까요? 그쵸? 느낍니다, 자유롭게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여러분 마음을 놓고요 투동사를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면서 you can feel free to 동사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 핵심 패턴은 뭐였어요? 그렇죠, you can이 빠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you can을 빼고요 그냥 feel free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 놓고 편하게 그 행동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제 허락을 해줄 때 조금 강하게 액션을 여러분이 취해줘야 될 때는 feel fre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되게 손님에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편하게 그 행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0: 잠깐 얘기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상대방이 막 고민하면서 막 뭔가를 써보려고 할 때, 그거 편하게 쓰시면 돼요.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그쵸? 쓰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use라는 동사도 있지만 여러분이 try라는 동사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한번 시험 삼아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try 많이 쓰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우물쭈물할 때 그거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Feel free to try it.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try it.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try it. 그거 한번 써보세요. 괜찮아요. 라고 여러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이거 정말 많이 쓸 수 있습니다. 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상대방이 편하게 마음 놓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ask 많이 씁니다. 물어봐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eel free to ask me.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혹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feel free to ask me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ask 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ask me.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요거 하나는 오늘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요거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연락하다라는 동사는 되게 contact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요,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얘기를 하면 네,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ask me, contact me. 요거 두 개는 여러분이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네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상대방에게 편하게 둘러보셔도 돼요. 편하게 살펴보셔도 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둘러보는 거는요. look이라는 동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feel free to look around. Look arou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러보다 라는 표현이 돼요. 그래서 feel free to look around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look around.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look around. 네, 편하게. 네, 살펴보셔도 됩니다. 둘러보셔도 돼요. 라는 표현 feel free to look around으로 또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셔도 됩니다. 라고 여러분이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요? 그쵸? Feel free to 동사였습니다. You can 동사보다 훨씬 더 강조된 부분이 되겠죠? 이거 기억해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try it.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ask me.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contact me. Feel free to look around. Feel free to look around.
0: 우리 이 문장 배웠어요. 편하게 연락 주세요. Feel free to contact me 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러면 되게 연락할 때는 시간에 구애하지 말고 아무데나 연락 주세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에 구애하지 마시고요. 아무데나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고 강조해서 연습 한번 해보죠. 아무데나. 여러분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Anytime을 넣어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요거 강조해서 anytime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시면은요.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연락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많이 쓸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한 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지금 제가 feel free to에서 이 to를 살짝 날렸어요. feel free to contact me. 이런 식으로 원어민이 많이 쓰니까 to 소리를 약간 누로도 낼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feel free to contact me.

혹은 feel free to contact me anytime. 이렇게도 여러분이 들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라는 문장이었습니다. Feel free to ask me였어요. 자, 그럼 여기에 한번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되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땐 앞에 뭐가 많이 붙죠? 그렇죠?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표현을 써주시면 좋아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이라는 살은요, 이렇게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f you have any questions, 이렇게 얘기를 하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어떤 질문이라도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여쭤보세요.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거 하나로 다 기억해서 술술술술 얘기를 하시면은요, 굉장히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Feel free to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한번만 더. 시작. Feel free to ask me if you have any questions 라고 얘기를 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뒤에 anytime까지 넣으면 아무 때나 언제나 라는 강조의 의미까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편하게 그 행동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Feel free to 동사였어요.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도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I'm your host, Jay, who is always here for you. 여러분과 함께 매일 10분 동안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사실 무엇인가를 갖고 내가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나 요만큼밖에 못했어 이러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와, 나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뭔가 딱 생겼을 때 이거 예상 밖으로 대단한데 이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오늘의 기대치를 딱 한 문장이라고 진짜 한 단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바로 출발합니다.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나왔던 상황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금까지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아. 상황 뭐예요? 어떤 근거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판단 근거가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오늘은 이 표현이 바로 since가 되겠습니다. since가 뭐뭐한 이래로란 뜻도 있지만 뒤에 연도나 숫자가 오지 않으면 누가 뭐한 그러면은 바로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근거로서의 설명. 좋습니다. 아니면 원인이나 이유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Let's go and try it out. Okay, step one. 자, 뭐뭐한 이래로란 뜻 말고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because를 쓰셔도 돼요. 그런데 상황 설명을 쫙 할 때 보통은 since를 많이 쓰거든요. 자, 그가 나한테 거짓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since he lied to me. 이것만 단독으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라는 식으로, 그죠?

마지막에 내가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I'm not invited, 그렇죠? 예. Since I'm not invited to the party, 아니면 뭐 to the concert, 뭐 어디 어디에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I can't go there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작과 함께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야 실제 그 동작이 연관된 상황에서 여러분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글자만 외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이거 반복해봐야 별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같은 말을 이런저런 방식으로 바꿔서 자꾸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가장 심플한 거지. The simplest thing is the most powerful thing. 아시겠죠?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your turn. 맞습니다. Since he has lied to me. 됐죠? 자, 내가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자, 그러면, your turn. 맞습니다. Since I didn't sleep well. 됐죠?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점심 식사를 했기 때문에. 그 뭐예요? Had lunch. 그죠? Your turn. 네. Since I had lunch already. 됐죠? 발음도 이것도 already, already, already 그거 아니고 already, already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re, re 발음만. 초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since I'm your turn. 네. Since I'm not invited. 됐죠? 그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가지고 한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Let's go and practice more. Step 2. 거짓말을 많이 해서 난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 보세요. 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가 believe 쓰셔도 돼요. I don't believe what he says.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어체에서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I don't buy his story. 이때 buy는 사단 뜻이 아니라 believe. 아유, 내가 안 믿어. 이런 뜻을 구어체에서 buy가 상당히 믿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I don't buy his story since He has lied many times. 그렇죠? Since he has lied. 이때는 he is의 줄임말이 아니고 he has를 줄여서도 이렇게 his라고 쓰고요. he is를 줄여서도 his라고 씁니다. 선생님,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그가 거짓말을 한 거니까 has lied라고 써야 되겠죠? 자, many times만 쓰시면 되겠어요. 종종 주위에서 혹은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영역에서 듣잖아요. 누가 뭘 한다고 했다가 안 하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을 또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예, 바로 그 믿는 거나 혹은 내가 그런 말을 믿는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혹은 그런 상황에서 얻을 이득 때문에 아마 그런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딱 나오잖아요. 물론 100%는 아닐 수 있더라도 그래서 나의 이익을 빼버리면 예, 내가 받을 이익을 빼버리면 이 사람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수 있겠죠? I don't buy his story since he has lied to me. To me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many times.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잠을 잘못 자서 지금 졸려. I'm sleepy. 그럼 너무 졸리면 I'm so sleepy. I'm so tired. I'm so sleepy. 이거 비틀즈의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I'm so sleepy sinc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I'm so sleepy since I didn't sleep well last night. 맨 마지막 거는요. 점심을 늦게 먹어서 그런지 배가 그렇게 고프진 않네. 그러면 I'm not hungry. 근데 그렇게가 뭐예요? I'm not that hungry. 생각보다 되게 쉽죠? I'm not that hungry. 이게 대신 그렇게란 뜻이에요. I'm not that hungry since I had lunch. 그죠? 예, 그런데 뭐예요? 예, late lunch에 늦은 점심이니까. Since I had a late lunch. 하나 주의하세요. 보통 점심을 lunch라고 하지만 앞에 late, early, big, small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주는 말이 들어가면 앞에 어가 들어간다는 것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부담되시면 항상 말씀드리죠. I always say focus your energy on this key sentence here. Try it again.

도우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라고 했더니 B의 반응이 뭐예요? 야, 걔가 지금까지 나한테 거짓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하기를 믿질 않아. 자, 영어로는요. Sam's doing this to help you. Sam's doing this to help you. 라고 했더니, I don't buy his story since, 그렇죠? He has lied. 줄여서 he's lied many times. 좋습니다. 그게 뭐 사람이 살면서 white lies. 하얀 거짓말, 선의 거짓말을 할 때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blackmailing, 남을 해코지 한다거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때는 절대로 그 이전 행동을 보고 판단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ebs.co.kr is just right there for you.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wealth and health.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파크골프 1타 강사 아누나입니다. 자, 스윙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4분의 1 스윙, 작은 스윙이에요. 2분의 1 스윙, 오, 두 배가 커졌습니다. 네, 또 4분의 3 스윙, 풀스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스윙과 샷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공을 맞추는 작업은 샷. 공을 맞추기 위해서 준비하는 나의 몸의 자세는 스윙이라고 합니다. 스윙을 하실 때 초보자분들이 하시는 게 있으세요. 자, 공을 바라보시고 제가 오늘은 티 위에다가 공을 올려놨는데요. 내 몸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신 분 계세요. 그렇게 되면 올바르지 않은 자세거든요. 내가 아무리 짧은 거리를 할 때도 내 몸은 정렬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되시는데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십니다. 오늘 스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할 건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맞는 스윙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리 금지입니다. 4분의 1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 스윙은 그다지 크지 않은 스윙이에요. 20m 정도 보내는 스윙인데 어떤 분들은 저는 똑같이 4분의 1 스윙 했는데 왜 공이 멀리 안 나가나요? 왜 20m를 못 미치고 저는 왜 10m 나가나요? 하는데 임팩트에 문제가 있거나 나의 구질적인 원인이 있을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공을 정타로 맞았을 때 4분의 1 스윙에서 원하는 그 위치만큼 공이 직진성으로 20m를 나가는 거거든요. 자, 4분의 1 스윙 하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거는 스탠스입니다. 스탠스. 자, 우리 스탠스 한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프로치 스탠스 기억하시나요? 어프로치는 20m, 30m거든요. 자, 스탠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에 한 중앙에 놓게 됩니다. 한번 스탠스 한번 써보실까요? 어프로치 샷 스탠스. 네, 항상 네 나란하게 잘 쓰셨습니다. 공은 내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놓습니다. 네, 백스윙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정도가 저희가 20m, 30m 갈 수 있는 백스윙입니다. 공이 어느 쪽에 있었죠? 네, 맞습니다. 공이 발과 발 사이 한 중앙에 공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네, 놓여 있나요? 네, 잘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 4분의 1 스윙 한번, 백스윙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네, 이 정도만 갑니다. 자, 느린 동작으로 다시 한번. 네, 한 중앙에 있었죠? 백스윙. 네, 그리고 나서 다시 공 있는 위치로 옵니다. 옵니다. 그 다음에 팔로우스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간 만큼, 각도만큼 다시 왼쪽으로 팔로우스루 갑니다. 여기서 멈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공을 백스윙 하시고 임팩만 하고 멈춰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백스윙하고 공만 임팩하고 멈춰주시면 안 됩니다. 다시 정확한 정답으로 가겠습니다. 4분의 1 스윙, 백스윙하고 임팩트하고 팔로우 스로까지 세 가지 동작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정도 되면 20m 원하는 지점에, 목표 지점에 공이 안착이 됩니다. 중요한 건 항상 몸의 정렬입니다. 어드레스, 내 몸이 일직선으로 흉추각과 척추각이 일직선으로 되어야 되고요. 공은 눈에서 떼지 않습니다. 내가 순간 일어나는 그 동작에서 내 눈은 공에서 떼지 않고 임팩트 순간까지 공을 떼지 않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준비 다 되셨나요? 네, 4분의 1 스윙, 20m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네, 이렇게 되시면 20m 여러분이 원하는 거리 20m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2분의 1 스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1 스윙은 말 그대로 딱 여기까지만 클럽이 헤드가 가고요. 공을 임팩트하고 나서도 마지막에 팔로우스로 여기까지 오릅니다. 네, 각도 다시 한번 딱 저희 중앙으로 90도 위주로 해서 오겠습니다.
자, 한번 저희 또 스탠스. 항상 스탠스는 기본입니다. 스탠스, 어드레스, 기본입니다. 네, 반드시 잘 쓰셨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60m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공은 한가운데 있고요. 60m, 저희 아까 백스윙 90도까지 갈 건데,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마지막, 네, 한 중앙까지 그대로 각도가 똑같은 유지로 하셔야 되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똑같이 하지 않고 백스윙 한 다음에 순간 임팩트만 하시고 정지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공은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안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탠스는 잘 쓰셨고 어드레스도 잘 정렬을 했습니다. 네, 공의 위치에서 내 눈이 시선이 떨어지지 않고요. 백스윙하고 임팩트에서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 네, 이렇게 되면 공이 저희가 마지막 팔로스루가 없었잖아요. 공은 내가 원하고자 하는 지점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항상 내가 백스윙 한 만큼 팔로우스로도 그대로 유지시켜 주셔야 되세요. 백스윙을 하는데 내 몸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내 몸도 오른쪽으로 같이 움직이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 그 나쁜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의 1 스윙, 백스윙, 내 몸까지 같이 움직이는 스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시면 와, 여러분 봐도 몸이 한쪽으로 쏠리는 거 보이시죠?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정지. 또 어떤 분들은 막 몸도 한쪽으로 쏠렸는데 마지막 임팩트를 하시고 팔로우스로 할 때도 같이 몸이 같이 가시는 분 계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정말 몸이 휘청 휘청. 네, 공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 나쁜 사례. 네,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몸까지 같이 움직이는 팔로우스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부분 이렇게 치십니다. 네, 저희는 몸의 정렬, 몸의 정렬을 한 중심에 놓고 척추각과 흉추각을 그대로 놓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발과 발은 지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4분의 3 스윙입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가장 고민이 많아요. 80에서 100m 가는 스윙입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죠?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항상 저희가 먼 거리를 보낼 때도 멈추시는 분이 많거든요. 이번에는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피니시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오른쪽 발이, 네, 그래야 회전이 되겠죠? 오른쪽 발을 들지 않고 지면에 붙어 있으면 내 몸은 그대로 정지가 되어 있어서 몸이 틀림을 틀어지거든요. 중요한 거는 왼쪽의 팔이 일직선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백스윙 자세에서 한번 멈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스윙 자세에서 멈춰보시면, 네, 자, 우리 왼쪽 팔은 일직선입니다. 자, 오른쪽 팔은 어떠나요? 오른쪽 팔은 살짝 굽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희 동호인 분께서는 양쪽 팔을 쭉 뻗니다. 뻗어보세요, 한번. 네, 뻗을 수도 없고 너무 힘들거든요. 저희는 왼쪽 팔은 쭉 뻗는 걸로 하고 오른쪽은 살짝 구부립니다. 네, 다시 한번 백스윙. 선생님, 저는 근데 손이 안 올라가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 나한테 맞는 스윙이 가장 중요합니다. 4분의 3 어려운 스윙, 백스윙, 다운스윙, 순간 임팩트, 팔로우스로 피니시까지 느린 동작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리게 움직이고 있죠? 네, 시선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팔로우 피니시 갈 때 내 눈이 공에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임팩트 시 눈에서 떨어져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쁜 사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네, 그런 스윙 안 됩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순간 내 몸이 휘청 하는 거 보셨죠? 네, 이렇게 되면 내 공은 멀리 가지도 못하고 왼쪽으로 슬라이스 나고 그렇게 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풀스윙은 360도 회전하는 걸로 시작을 해서 내려와서 다운스윙, 임팩트, 마지막 팔로우 피니시까지 360도로 정리가 되는 스윙입니다.
네, 느린 동작으로 네, 정확히 360도 원형을 그리면서 이게 풀스윙인데 저희 파크골프에서는 풀스윙을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90도까지만 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윙의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4분의 1, 2분의 1, 4분의 3, 풀스윙. 풀스윙은 가급적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크골프 경기 방식과 필수 규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허락이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 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을 마치며 약한 것이 도의 쓰임이라 하였습니다. 도가 만물에 작용하는 데를 보면 언제나 약한 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강한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일까요? 오늘은 그 약하다는 말부터 들여다보려 합니다. 유약승강강.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는 드뭅니다. 강한 쪽이 이기는 싸움을 늘 보게 되니 그럴만도 합니다. 돌을 든 사람과 맨손인 사람이 맞선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굳센 나무와 여린 풀 가운데 무엇이 먼저 부러지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본다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굳세야 이긴다 하고 물으면 진다고 여깁니다. 그러니 다들 강해지려 할 뿐 약해지려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강하고 굳센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것일까요? 인지생야 유야, 기사야 견강, 초목지생야 유취, 기사야 고고.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나 죽으면 굳건하고 단단하다. 초목이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무르나 죽으면 마르고 뻣뻣하다. 곡 견강자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그러므로 굳건하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이다. 두 나뭇가지를 나란히 떠올려 보십시오.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잘 휘어집니다. 꺾으려 해도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른 가지는 조금만 건드려도 부러져 버립니다. 휘어지는 것은 물은 탓입니다. 그러나 물은 덕에 모양을 바꿀 수 있어 부러지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살아있는 편의 선이 쉬었다가 도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굳고 강한 것은 죽은 편의 선이 한번 부러지면 다시 서지 못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이긴다는 말은 맞부딪혀 눌러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기에 모양을 바꿀 수 있고 모양을 바꿀 수 있기에 꺾이지 않고 끝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고 약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천하 마규약 어수, 이공견강자, 막지능승, 이기무이역지.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니 그 무엇도 물과 바꿀 만한 것이 없다.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래에는 단단한 돌이 놓여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이 돌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릴 듯 말 듯 합니다. 떨어진 자리를 아무리 보고 만져보아도 아무 자국이 없습니다. 돌은 그대로 있는데 물은 흩어져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물방울과 돌을 나란히 두고 어느 쪽이 센지 물으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돌이라 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난 뒤에는 어떨까요? 돌에는 움푹 팬 자리가 생겨 있습니다. 물방울은 그대로인데 단단한 돌이 파인 것입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으나 그치지 않고 떨어지니 단단한 돌도 깎아내는 것입니다. 천하지지유 치빙 천하지지 견 무유 임무간 옷이 지무이 지유익.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라 틈이 없는 곳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로써 무이가 이룩가는 것을 난다. 물은 제 모양이 없습니다. 닿는 데마다 다른 모양을 취합니다. 그러니 돌 깊숙이 틈이 없어 보이는 데까지 스며듭니다. 제 모양을 지닌 것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리까지 말입니다. 반대로 물은 칼로 벤들 벤 자리가 남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벨 것이 없는 까닭입니다. 돌로 물을 내리쳐도 잠시 흩어질 뿐 물은 도로 하나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저는 물이 돌보다 강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이기려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멈추지 않고 아래로 흘렀을 뿐입니다. 흐르다 보니 돌에 떨어졌고 떨어지기를 그치지 않으니 돌이 파입니다. 형체가 없으니 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어 틈을 천천히 넓혀갑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가 이롭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보았습니다. 형체가 없고 애쓰는 바도 없는 약하디 약한 물. 그 물을 두고 저는 이리 말하였습니다. 상선 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무엇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누구는 금이라 할 것이고 누구는 곡식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물이라 하였습니다. 그리 말한 데에는 까닭이 있습니다. 수선리 만물 이부쟁 처중인 지소 고 기여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첫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물 없이 사는 것은 없습니다.
풀도 짐승도 물을 마시고 삽니다. 사람 역시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티기 버겁습니다. 이는 온 세상이 물에 기대어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둘째, 물은 다투지 않습니다. 앞을 막는 바위를 만나면 그 바위를 밀쳐내지 않고 휘어서 돌아갑니다. 바위가 깎이고 물길이 달라지는 것은 다툰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흘러간 자취일 뿐입니다. 셋째, 물은 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머뭅니다. 낮은 자리 말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높은 데로 오르려 애쓰는데 물은 아래로만 흐릅니다. 물이 온 세상을 적시듯 만물을 낳는 더 또한 이르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물이 겨루지 않듯 도 역시 억지로 하는 바 없이 무엇과도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꺼리는 낮은 데로 흐르는 물처럼 도가 깃드는 자리도 사람들이 마다하는 약한 쪽입니다. 이루어진 바탕은 무르고 가는 데는 낮은 곳뿐이나 그런 물을 당해낼 것은 없습니다. 강에서 이능이 백곡왕자 이기선하지 강과 바다가 온 골짜기에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이다. 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물들은 모두 강으로 흘러들고 강물은 모두 바다로 흘러듭니다. 강과 바다가 골짜기를 다스리며 그 많은 물을 거느리게 된 것은 높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러 모은 적도 다투어 얻은 적도 없습니다. 낮으니 저절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니 낮춘다는 것은 하찮은 일도 물러서는 일도 아닙니다. 도리어 굳세고 오래가는 일입니다. 이렇듯 물과 도가 서로 가까우니 저는 물보다 좋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은 물 하나로 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한 가지는 짚어두어야겠습니다. 저는 물이 도에 가깝다고 하였지 도 그 자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도는 여전히 어슴푸레하고 흐릿하며 말로는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다만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 가장 닮은 것을 하나 골라두었을 뿐입니다. 부디 물에 붙들리지 마시고 물이 가리키는 쪽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도를 두고 여러 말을 하였습니다만 아직 꺼내지 못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비어있음입니다. 이는 사람이 사는 일과도 멀지 않으니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우리는 AI의 답 앞에서 쉽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1: 이 정도면 충분하지.
2: 다 했다.
3: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네.
0: 그 마침표가 생각의 끝이어도 될까요? 출처가 맞는지 확인해볼까? 내 경우엔 좀 다르지 않을까?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